0: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140명의 참석자들과 100분간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전문가 30명, 협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유명 유튜버, 일반 국민 등도 75명 참석합니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의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와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 발표가 이루어진 뒤 자유토론으로 이어집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들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업무 관련자 그리고 과거 간첩 조작 사건 가담자들에게 수여됐던 정부 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자 167명이 받은 훈 포장과 표창 등 정부 포상 총 198점에 대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대상은 12.12와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 포장 76점을 비롯해 난민전 사건과 제1동포 간첩 사건 등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포상 122점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5월과 보합권인 130.03에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 석탄,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렸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보합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5월보다 농림수산물이 0.7% 올랐고 공산품이 0.3% 내렸습니다. 또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1%, 서비스가 0.2% 올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74% 오른 52,224.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89% 오른 7,509.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29% 오른 25,837.2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형 금융 신용카드사인 캐피털 원은 조정주당 순이익은 5.81달러로 예상치인 4.85달러를 웃돌았고 매출도 158억 5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157억 달러를 넘어서며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는 올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 하나인 S&P500의 전망치를 기존 7,500에서 8,10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지수가 8%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UBS는 2027년에는 8,9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BS는 인공지능 AI 상승 사이클이 2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 주도의 수익 성장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S&P 500 기업들의 올해 실적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8%를 넘어설 수 있으며 수요 증가에 맞춰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01달러로 전장보다 2.01%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4.91달러로 전장보다 2.02% 올랐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5시 30분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홍수특보와 비룡대교 홍수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5시 30분 기준 임진교 수위는 7.92m를, 비룡대교 수위는 10.59m를 기록해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 습도는 91%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이름표를 붙여줘.
0: YTN 경제 라디오 채널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샵 공구사오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정성껏 지어준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관세 재점화라든지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솔직히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저가 매력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에 코스피가 3.5% 반등해서 6,700선을 되찾았고요. 지금 오늘도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조금 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이 됐는데요. 일단 7,000선을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올라서 좋긴 한데 이게 시장인지 카지노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여러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는데요. 800선조차 지켜내지 못했고요.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700선 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도체 쏠림에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상황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괜찮은 걸까요? 일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자산 시장을 꼽자면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배속으로 시장을 조였더니 부작용도 2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가 괴로운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집거래가 또 논란을 키우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묘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된 정책 기조 쪽으로 달려가게 될까요? 2부에서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코스닥 지수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자금의 빨대 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코스닥 시장을 더 나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4.7%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코스피로 가겠다던 코스닥 대형주들이 코스닥에 남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의 코스닥 살리기, 어떤 정책에 베팅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코스닥이 반등을 하네요.
1: 예,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이 아주 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1: 그렇죠.
0: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이제 모처럼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더불어서 코스닥도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HLB 한 군데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상황,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도 780선밖에 안 돼요. 코스닥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그 9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 갔다가
1: 그렇죠. 예.
0: 이게 거의 뭐 700선 초반까지 갔다가 반등을 해서 겨우 700 중반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초반에는 좀 이제 작년에 코스피가 좋았는데, 올해는 코스닥에 대해서 정부도 강한 좀 이렇게 부양 의지를 가지고 또 이제 주요 자산 운용사에서 코스닥 지수 ETF를 많이 출시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코스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갈수록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소외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 많아졌었습니다.
1: 그 일각에서는 이 레버리지에 유탄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코스닥이 안 좋다.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기 전부터도 안 좋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코스닥의 상대적 소외에 좀더 기름을 부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1: 네네.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닥이 그 이전부터 코스피 대비 좀 많이 부진했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비단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이 차별을 받는 이런 게 더욱더 심화됐었습니다.
1: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코스닥이 좀 재미가 없었다. 지금도 오름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네요. 아, 코스닥 역시 힘을 잘못 받는 것 같은데. 자, 코스피로 가려던 대장주들, 코스닥 대장주들이 코스닥에 남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바이오 회사죠. 코스피 이전 계획을 잠정 보류했고요. 2차 전지로 유명한 에코프로 BM도 이전 추진을 중단했고, 앞서서 언급했던 HLB, 여기도 추진 중단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코스닥을 안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0: 예, 맞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같은 이제 코스닥 대표 종목들이 코스피 이전을 멈추고 코스닥 잔류를 택한 흐름이 뚜렷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이 시가총액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이전을 고려하는 게 일종의 좀 뭐랄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이런
1: 그쵸.
0: 출세 코스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장 이후 주가와 시총이 부진했던 사례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굳이 코스닥에서는 대장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그 뭐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였는데 막상 코스피에 가보니 용의 꼬리인 거죠. 그럴 바에는 굳이 코스피로 옮겨갈 유인이 없지 않나, 이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수급과 밸류에이션까지 모두 감안해서 어디 상장할 것인가 보다는 어디에 남는 게더 유리한가를 따지는 게좀 현실적인 이런 선택 기준의 잣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1: 가봤자 별볼일 없을 수 있다.
0: 예, 맞습니다.
1: 실제로 지금 코스닥 대형주들이 어떤 주가를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 무조건 코스피에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부양이나 수급에 유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아무래도 코스피는 상위 200, 코스닥은 상위 150개 종목 위주로 일단 ETF 수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1: 그렇죠.
0: 코스닥에서는 1, 2등 대장주였지만 코스피에 가면은 그 과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이 코스닥처럼 상위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그 코스닥 투자를 할때 가장 먼저 투자 고려 대상이 되었었는데, 코스닥에선 그랬었는데 코스피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측면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코스피 이전을 좀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속골이냐, 뱀의 머리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0: 예.
1: 코스닥이 계속 남아서, 아우, 내가 그래도 뱀 중에는 머리가 제일 큰 뱀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코스닥 시장도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지금 우량 기업마저

0: 선전주로 전략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꽤 괜찮은데 23일부터 종전주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자체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0: 예.
1: 지수가 이제 700선 근처로 막 많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면서 이 실적이 나오는 우량 기업조차도 동전주로 전략하는 왜곡된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1,000원 아래 시가총액 200억 미만 종목이 늘면서 상장 폐지 위험선에 걸린 회사가 약 300곳을 벌써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SBI 인베스트먼트처럼 3년 연속 100억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고 1분기 영업이익이 YOY 400% 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전주에 머무르는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결국 코스닥에서는 실적 이꼬르 주가라는 이런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유동성이나 투심 위축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심하게 눌려있는 구간이라서 좀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 그것도 좀 이상한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자면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도 많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11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이거 이러면은 예후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코스닥 1평균 거래 대금이 4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좀 물이 빠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도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고 거래 절벽 속에 박스권에 갇혀서 점점 우하향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연내 반전 가능성이 중요한데요. 좀두 가지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미국 금리 인하와 같은 좀 글로벌 유동성 이벤트, 다른 하나는 국내 정책 제도 개선인데 최근에 국민성장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마 올해 한 10월 정도부터 아마 코스닥 관련된 자금 집행이 좀 예상됩니다. 이런 게좀 재개돼야지 코스닥에 대한 좀 투자 심리 및 수급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0: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올해 연초부터 뭐 코스닥 시장을 1부, 2부로 나누고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뭐 동전주 퇴출 이런 그 방안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방안이 나왔으면 빨리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정작 화두만 던지고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으로는 손이 안 가고 차라리 안정적인 코스피 시장으로 점점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가 코스닥 개편 방안을 이렇게 발표했으면 실행을 빨리 일단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이런 자금 이제 집행을 좀더 본격화해서 코스닥에 대한 좀 이렇게 수급을 좀 개선시키고 좀 전반적인 정부 차원에서 좀 코스닥 지수 부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실행을 옮겨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행동 없이 말만 앞섰던 게 어떻게 이렇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이탓만 하기에는 코스닥을 지금 대표하는 종목들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이런 데들인데 여기들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단 말이죠. 실적은 좀 어떻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1: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섹터가 바이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2차전지, 그다음이 뭐 이제 IT 소부장, 뭐 엔터 미디어 막 이렇습니다. 로봇 이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코스피가 잘 가니 올해 좋았던 이유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았기 때문인데 반대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주들이 뭐 엄청난 변동성 및 전반적으로 좀 이게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0: 삼천단 재앙은 깜짝 놀랐어요.
1: 예, 맞습니다. 거기다 뭐 펩테론이나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변동 컸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좋지 않은데 최근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최근에 인상했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좀 이제 바이오주가 가려면 금리가 내리면 좋은데 내리진 못했더라도 이렇게 좀 동결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다 보니 이런 것들이 코스닥 가장 큰 섹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주에 좀 찬물을 끼얹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게 코스닥 전반적인

0: 평가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성장펀드나 이런 추가적인 수급이 일단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700선 초반 요 그 700선 언저리에서는 코스피 지수 ETF나 이런 거를 좀 안심하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그 좋은 예.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코스닥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지금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거는 코스닥 지수 ETF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네, 저희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라이브 이쪽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뭐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네요. 저도 모르던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건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YTN 경제 라디오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공구사오 샵 공구사오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모르던 이벤트 YTN 경제라디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벤트 너의 이름은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물정의 공구사오 실시간 청취자 문자 메시지로 응모해 주시거나요.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은 1등은 1명, 2등은 2명, 3등 10명을 뽑아서 1등은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같은 푸짐한 경품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선정된 채널명은 로고 디자인 작업 뒤에 즉시 적용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오름세 굉장히 놀랍죠. 수도권 집값 오름세 7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요. 서울 외곽 지역의 소형 아파트들은 매수 문의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형 아파트 쪽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는 이유 역시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공정성 논란에 또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KBS 경제쇼 진행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제가요 사실은 대표님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썸네일 하나 보고 어떤 감정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속 터져 죽는 줄.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1: 아, 요즘 이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이제 시장 안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좀 속이 터졌던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또 유튜브를 진행하거나 정책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너무 또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 내려놨고요. 매우 평온한 예. 상황입니다. 네.
0: 어떤 이렇게 그 경지를 지난 겁니까 지금?
1: 네.
0: 알겠습니다. 경제의 오른 오늘 한번 해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주간 지표는 특히 그렇고요.
1: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시장이 아니고 네. 그 여러 시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처럼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코스피 안에서도 반도체, 비반도체 나누듯이 부동산에서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지방 부동산 시장을 굳이 나누자면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도 매매가 약세,
0: 그렇죠.
1: 하락세가 예.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만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서 아주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요 주택이 결국 수요하고 공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벌면서 수요가 이제 생기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규모 회사들이 있는 지역의 강동권이나 경기 남부권의 주택가격 강세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1분위 아파트가 전세와 매매가 모두 다 5분위보다 더 세게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노원, 가격이.
1: 노원, 강북, 예. 성북을 포함한 주택가격 6억 원과 9억 원대 아파트들이 이제 가장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매매만 세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세가 주간 기준 부동산원에서 0.4%로 발표할 정도로 전세가가 서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1분위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전세 시세나 월세 시세가 이제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월세 시세와 이제 유사했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비아파트 건설 공급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0: 네.
1: 지난 4년간 서울에 원래 지어졌어야 할 비아파트가 안 지어진 게 30만 호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이 시차를 두고 1분위 아파트의 임차료를 밀어올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채널에서 주택 공급하라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올라가는 거를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원래 하기로 했었던 공급이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깨지게 된다면 공급망을 챙겨야 되는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의 연장선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0: 네.
1: 지금 시장은 그래서 요약하면은 수요 강세 지역 강세 그다음에 공급 위축 지역이 초강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특히 공급 위축 지역은 뭐 지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1분위 아파트, 2분위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 네.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강남 오르는 거, 통탄 오르는 거 이런 거는 오케이 알겠다. 그런데 그나마 저렴했다는 곳이 지금 치솟고 있다. 이거는 비정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졌어야 될 그 임차 수요를 흡수하는 주택들이 4년에 걸쳐서 계속 주택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사실 올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주택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거기서는 수도권에 매년 최소 25만 호를 짓도록 하고 있고 23년부터 32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25만 호가 지어진다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지어진다는 건데 여기서의 주택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지난 4년간 아파트는 수도권에 15만 호가 지어졌는데 비아파트는 1만 5천 호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비아파트는 10만 호씩 지어졌어요.
0: 네.
1: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8만 호 정도가 빠지게 된 거고 4년 누적이 되니까 30만 호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0: 아파트 공급이 무너지게 된 계기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금리 상승하면서 전세 사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세에
1: 그렇죠.
0: 대한 비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주체가 다 무너졌는데, 그게 지금 4년이 지나도록 해결책이나 대응책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거의 해태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수도권 비아파트 주택 공급 부족이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주택에는 아파트, 비아파트가 있지만은 준주택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시장이
1: 아,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원래는 오피스텔 시장도 서울에 매년 2만 호씩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뭐 달성하기보다는 그냥 월세 수익을 통해 가지고 임차료를 얻겠다는 생각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1: 뭐
0: 이제 매매를
1: 그렇죠.
0: 하면서
1: 그게
0: 그
1: 상용역동사니까.
0: 수급 밸런스가 맞으니까 전체 오피스텔에서 75%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호 정도가 지어지면은 한 15,000호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15,000호 정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대책 이후로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양도하는 단계에서의 세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비선호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22년부터는 오피스텔도 3,000호 착공이 됩니다.
1: 아,
0: 그러면은
1: 그것까지.
0: 비아파트 착공된 거가 무너진 거에다가 오피스텔 착공이 무너진 부분으로 올해는 거의 2,000세대가 될까 말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넣겠다는 보유세를 계산할 때, 아니 그러니까 양도세를 계산할 때 넣겠다는 그런 정책 변화 하나가 주택 착공 그냥 15,000세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저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왔다면은 저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 대안을 원복을 하든가 뭐가 그런 걸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요거는 그렇게 선택이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이번에 뭐 14일부터 16일에 있었던 여러 그 회의 때 그런 형태의 비아파트를 주택수에 넣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오피스텔 공급 착공을 너무 위축시킨 게 있고, 비아파트 주택 착공도 너무 위축시킨 게 있으니까 규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맥락이 되는 이유도 거기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은 지난 4년 동안 비아파트는 공급을 못했어요. 올해도 5월 말 누적으로 지금 4만 9천 세대를 수도권에 착공했습니다. 올해 착공 목표는 작년에 97 대책이랑 올해 1, 2부 대책이 나왔지만 올해 26만 9천 세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4만 9천을 했죠. 그러니까 5개월간 4만 9천 했고 남은 7개월간 22만 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은 7개월간 22만 호를 하려면은 월에 3만 호씩 계속 지어야 되는데요. 아파트는 플랜이 다 있거든요. 아파트 공급은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그거는 어렵죠.
0: 근데 월에 만 원씩 가죠. 그러면 결국 월에 2만 원씩 이제 비아파트 착공을 지금 하반기부터 독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는 분기 단위로 월 단위로 체크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1: 그렇죠.
0: 5월 말 기준 데이터를 봤을 때곧좀 있으면 6월 말 기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5월 말 동안 보니까 수도권의 주택 착공이 작년만큼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못했지만 작년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종전 정부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1: 이해할 수 있죠.
0: 윤석열 정부와 반반 섞였잖아요. 올해는 순수 이재명 정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주택 착공도 작년과 거의
1: 아무것도 없다.
0: 유사해요.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26만 9천인데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나 정책 재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부분이고, 그 이제 후폭풍이 1분위 아파트 서울 전역의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내더라도 지금 당장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
1: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주시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김영범 정책실장의 SNS도 바쁘고 인터뷰 일정도 바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닥치고 공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쨌건 공급의 한 축은 아파트가 맡아줘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맞는 키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0: 그러니까 주택이 도심에 공급이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구도심 정비가 있고, 그리고 유휴부지나 아니면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신축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치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되는 지역은 오히려 저가주택들입니다. 근데 저가주택들은 정비사업의 논리상 일반 분양가가 높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제도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더더욱더 작동을 하지
1: 잘안
0: 않고,
1: 되죠.
0: 서울도 외곽으로 가거나 경기 외곽으로 가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노후화는 결국 연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정비 사업도 주택 가격이 고가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왜냐하면 경제 논리로 잘 작동이 되니까요.
1: 그렇죠.
0: 그렇게 바라보고 예. 있지만은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아니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정비 사업도 역설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정도예요.
1: 아,
0: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종합적인 노후 주택을 정비한다는 개념보다는 고가 주택의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주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5분위 주택이나 4분위 주택이 정비 사업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1분위 수요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5분위 주택과 4분위 주택은 그 주택을 보는 이제 수요 계층하고 네. 그냥 그 마켓은 또 그 마켓대로 돌아가는
1: 그대만의
0: 거예요.
1: 리그다.
0: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서울 전역의 주택 가격이 완화되냐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노후주택이라는 거는 수도권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래 주택들도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오히려 규제 완화가 굉장히 필요한 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1분위 아파트들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출 규제를 꼽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0: 그럼요. 원래 수요는 돈이고 예. 돈은 자기소득과 대출 그리고 자산 처분에서 오는데 뭐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도 처분하고 국내 주식도 처분하고 네. 종전 부동산도 처분하시면서 집을 사시지만은 첫 집을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축적된 자산이 없다 보니까 네. 자기 소득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야 되고
1: 저요.
0: 네. 그래서 소득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이제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대가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서울 중위 가격은 14억이 넘어가지만
1: 그렇죠.
0: 14억이라는 예. 가격은 전국으로 보면은 5분위 가격입니다. 가장 높은 구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주택 구입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는 1분위와 2분위가 되는 건데요.
1: 네.
0: 이런 본인은 대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결국 대출이 돈이어서 수요가 이쪽에 쏠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이상 14억을 넘어가는 3, 4, 5분위에서는 어느 지역이 강세로 나오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력이 이제 폭발해야 되는 건데 구매력이 폭발하는 게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를 다니거나
1: 그렇죠.
0: 부모의 자산이 예. 많거나 종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계층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주택 시장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내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최부심도 참석합니까?
0: 네, 참석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내일도 근데 내일 뭐 100분 가까이 오신다 하셔 가지고 뭐 예. 2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100명이라면 말할 기회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1: 제가 사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140분이 참석하는데 100분 토론이거든요. 그 1분씩만 말씀하셔도 140분인데 이게 뭐 잘 될까?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0: 네.
1: 일단은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한 4천 건 넘게 정책 제안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다음 그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금융대출 제안이었는데 역시 대출 규제에 관심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0: 결국에는 우리가 금융은 수요자 금융하고 예. 공급자 금융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시장의 참여자들은 수요자 금융 차원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1: 그쵸.
0: 그런데 예. 수요자 금융을 역설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공급자 금융으로 갈 돈들이 주택도시기금들이 못 갔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뭐 조기 고갈 논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주택건설 착공으로 못 가면서 역설적으로 수요자 금융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소금물 사태로 가고 있긴 하죠. 근데 여기에 공급자 금융을 담당하시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수요자 금융 아주 범용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 제안 게시판에는 이제 상당한 수요자 금융 완화, 세제 완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만 내일 논의할 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면은 집을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0: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었죠. 23년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행 대출 규제를 약자를 은대규라고 불러가지고
1: 네.
0: 23년 9월에 은대규, 24년 8월에도 은행 대출 규제로 대출 규제 시장 안정화가 있었고요. 심지어 작년에도 6.27 대책 이재명 예. 정부 때 처음 나왔을 때 은대규란 말을 썼었고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 강화가 이제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1: 아.
0: 그 이유는 네. 대출 규제라는 것이 원래는 지금 대출 제도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주택을 사는데 대출만이 주택자금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주택자금의 원천을 차지하는 비중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종전 부동산이 있어서 종전 부동산을 처분한 거에다가 추가로 대출을 좀 받고 그리고 회사 대출도 받고 주식도 처분하고 이런 자금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부모로부터 뭐 증여를 받거나 또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다 각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소싱한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1: 예전보다 이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0: 네, 비중상은 엄청 많죠. 특히 주식 처분의 비중은 작년에는 한 자릿수였는데 올해는 다 두 자릿수로 올라갔고요. 지금 미국 주식 올해 투자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코로나 때부터 사셨거나 했으니까 6년간 많이 올랐거든요.
1: 많이 올랐죠.
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분하면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한국에도 뭐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자서주를 받은 분들이거나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과거에 2020년 이전의 자금 조달 계획서는 거의 상당액이 대출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수요 규제의 동의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자금 소싱원이 다양해졌고 특히 뭐가 커졌냐면은 가족간 대출이 아주 커졌습니다. 가족간 대출이 부모가 자식들을 집 사는데 돈 보태주고 그러니까 증여액도 있지만 돈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하는 형태에서도 상당한 불평등이 이제 보이고
1: 양극화가
0: 있죠.
1: 여기서 나오네요.
0: 맞아요. 엄청 보여요.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도 양식을 보면은 사내대출금 적고 주식처분, 코인처분 적고 종전부동산 처분 적고 기타대출 적고 소위 증여상속 적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한다는 거랑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금융기관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주택도 그러니까 3분위 이상의 고가 주택들이 이런 패턴이고 그래서 2분위 1분위는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사시죠. 그러니까 1분위 2분위가 대출에 기반해서 가는 건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런 집도 못 사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대출 풀어달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개구리 우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융과 대출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 거래 이게 또 이슈가 됐어요.
0: 저는 그 얘기는 정치 채널에서 다루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거론하시기 싫으십니까?
0: 왜냐하면 아닙니다. 부동산 그 분당집 이슈를 아무리 다뤄본들 서울에 부족한 비아파트 30만 채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알겠습니다.
0: 그런 거를 이제 얼마든지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정치 채널에서 다루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요거는 감정적인 문제니까 일단 그럼 차치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부동산 이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잖아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하는 게 부동산 정책 신뢰에 영향을 주겠냐, 좋은 의미가 있겠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0: 14일 국무회의 영상은 저도 풀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 한참 하면서 14, 16일간 원래 공급과 금융 그리고 세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토론회를 할 거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말미에 이제 고가주택 보유세 세 번째 주제가 세제다 보니까 세제 얘기를 하다가 고가주택의 정의라든가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6일에 어쨌든 세제 관련 회의가 한번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에도 세제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제 정책도 저는 똑같은 거예요. 고가주택이 50억이든 고가주택이 30억이든 아니면 대중들은 그 당시에 고가주택을 20억으로 했는데 대통령은 고가주택 20억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약간 얘기를 하면서 20억이 고가주택이라는 인식을 안 갖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기준으로 14억이 넘어가면 5분위 주택이고 고가 주택입니다. 서울에서 14억이 고가가 아니지 전국 레벨에서는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가격이면 엄청 고가예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냅샷이 저한테는 역설적으로 결국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들이 부동산은 굉장히 넓은 주제와 다량의 주택수를 다루는 종합적인 대책인데 지금 굉장히 협소한 이제 세금 부분에 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30억에 과세하든 50억에 과세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가주택에 과세하기로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에너지를 쏟지 말고

0: 가지고 그냥 정책을 밀어붙이면 될 거고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놓치는 다른 정책들을 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초고가 이런 것들은 하려면 해라.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논평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금 그래도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0: 이걸 깊게 들어가면은
1: 네.
0: 이제 한도 끝 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종부세 다시 얘기해야 되고 재산세 얘기해야 되고
1: 네.
0: 저는 이제 세제도 이미 종부세와 재산세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국면에서 이 말만 드리고
1: 예.
0: 싶어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
1: 하세요. 예.
0: 제도는
1: 네.
0: 여러 채를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1: 지금 그렇죠.
0: 왜냐하면
1: 예.
0: 여러 채를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재산세는 여러 채가 있어도 세율의 변화가 없지만 종부세는 여러 채가 있으면은 합산이 되고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여러 채를 갖지 말라고 하고 있죠.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대차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 종부세를 한쪽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임대차 쪽에 영향이 발생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임대와 매매가 따로 구분이 되거나 구분되는 마켓이 아닌 상태에서 결국 한국의 고질적인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종부세만 건들게 되면은 그냥 필수 불가결하게 다른 방향의 부작용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고가주택과 관련한 세금이 종부세 형태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또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1: 네.
0: 그렇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세. 지금 양도세에 대해서는 보유세 올릴 거면 양도세 낮춰라.
0: 네,
1: 목소리가 굉장히
0: 그러니까 그런
1: 크잖아요.
0: 세제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되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세제도 좀 정답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렇게 논의하기보다는 세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새 정부에서 세제실장도 바꿨어요. 그 바뀐 세제실장이 어떤 정책들을 내고 어떤 내용을 내는지 우리에게 저희가 저는 역설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일 이제 나올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안건 등을 토대로 이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바뀐 세제실장은 뭘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여러 주장들은 매우 파편화된 모자이크 조각처럼 주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조각 이 조각 다 갖고 오다 보면 그 모자이크는 알수 없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와 뭐 취득세나 뭐 중과세 시스템이 됐던 그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 등등 모든 세제는 이제 다른 경상소득, 비경상소득이랑 맞춰가지고 정합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죠.
1: 내일이 분수령이라는 얘기 많은데 기대 많이 되십니까?
0: 어쨌든 내일
1: 네.
0: 이후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정책이 뭐든지 간에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면 시장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어느 쪽으로 바뀌냐가 문제겠네요, 그러면.
0: 그거는 나오는
1: 예.
0: 정책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안정화시킬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주택시장 과열은 4년간 적체된 것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회할 만한 그 이상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참 뼈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채부심은 여기까지 하고 채국장적으로 한번 살짝
0: 네.
1: 마지막 보너스로
0: 채국장.
1: 예, 채국장이 더
0: 채국장으로. 네.
1: 편하시죠?
0: 채국장
1: 예,
0: 좋죠.
1: 채국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별로 안 편할 것 같은데 편하십니까 그래도?
0: 네. 저는
1: 확신이 있으시구나. 예.
0: 국내 주식은 그럼요.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1: 근데
0: 실적이 너무 탄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좋아질 것이 아주 명확한데 그냥 일각의 조정 요인들이 레버리지 ETF라는 그런 증폭기를 만나면서 위아래 방향으로 너무 증폭됐던 것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근데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았잖아요.
1: 네.
0: 레버리지 ETF가 상장 폐지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이런 문제를 달고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냥 레버리지 ETF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산 계좌가 발생했다고 하고 고빈도나 고변동성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퇴출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방식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약간 5% 정도 힘있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보긴 보겠는데 이 증폭기 말씀해 주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부족하다 보안책 다시 만들어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0: 네, 저는 이제 네. 홍콩에 있는 하이닉스 두 배 상장 레버리지가 네. 한국 본토에 하이닉스 두 배 삼성전자 두 배 레버리지를 네. 만들었기 때문에 네. EJ로 네. 한국에서 키옥시아 3배 레버리지.
1: 전 아까 농담하시는 네, 줄 알았는데 심심하셨군요.
0: 마이크론 3배 네. 레버리지. 그런 걸 한국 본토에 상장시킨다면은
1: 네. 자금을 또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0: 네, 그 키옥시아와 마이크론의 고변동성으로 우리나라 변동성은 그쪽 변동성으로 가고 네. 그 나라 변동성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1: 있을 것 같은데
0: 이 홍콩 상장 레버리지 때문에 우리나라 돈들이 홍콩으로 가는 게 환율에 영향을 줄까봐.
1: 그래서 만들었죠. 예.
0: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똑같이 우리 역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여 이제 한국에 있는 고빈도 레버리지에 대한 고변동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키옥시아 네. 3배 레버리지 만들어서 수출하면 돼요.
1: 납득은 했는데 네. 과연 그 정책 설정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네. 뭐 농담처럼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네. 근본적으로 이 두 배 상장 레버리지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한번 길게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0: 부담스럽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574번 쓰시는 분, 2212번, 4417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4번 쓰시는 분, 생생경제 열심히 들으면서 부자 되고 있습니다. 주부가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자산도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891 쓰시는 분, 유익한 정보 많은 생생경제, 생글생글한 진행자 목소리도 한몫해요. 저 목소리가 생글생글했나요? 항상 생기 없는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장맛비 소식이 있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도 대부분 비가 그친 상황이고요. 인천과 세종 지역에만 약하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와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최대 60mm, 서울에도 많게는 4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남부 곳곳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광주는 33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30도로 덥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양재나들목을 지난 지점 5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나들목까지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청담대교, 또 반포대교도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강동쪽으로 정체 꾸준한데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상황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중재 움직임도 없지는 않습니다. 중재국들의 입장에서는 열흘이라도 좀 멈추자 이런 입장을 지금 양국에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할까요?
3: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교전이 이 전쟁의 특징이요. 교전하고
0: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3: 구분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이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완전히 서로를 그 무릎 꿇리겠다라는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전쟁이라기보다는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타격 쪽에 여전히 좀 더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밑 접촉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게 뭐 직접적인 물밑 접촉은 없겠습니다만 중재국을 통한 서로 간에 원하는 바가 뭔가 어느 수준인가 이걸 뭐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4: 예. 네. 앞서서 맺었던 그 MOU에서 그 호르무즈 관련한 5조 조항이 굉장히 애매하게 합의가 맺어졌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중재국들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차단해야 할까요?
1: 저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0: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1: 미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절실히 원하고 있다.
4: 예.
1: 그렇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진전은 뭡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2: 네.
1: 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게 뭡니까? 공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통행 안전하게 이제 통행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해라. 이란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휴전안이 나오더라도 진전이 없다면 그게 뭐 10일짜리든 20일짜리든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휴전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2: 네.
1: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여러모로 지금 미국도 좀 급한 상황인데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한미통상협상을 위해 잠시 뒤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5: 이번 방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한국,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와 같이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5: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주요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 상원 하원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 관련 기업들 그리고 우리 국회 한미친선위원 의원 몇 분도 같이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일종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계속 해왔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하는 어떤 플랫폼을 하나 우리가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일정들을 합의할 예정으로 지금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정들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0: 아, 뚜렷한 의제는 있습니다. 그 대미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하는 게 뚜렷한 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리라 예상을 하고요. 우리 정부의 지금 어떤 입장이라는 게 뭐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제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은 미국 측에 오히려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쿠팡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해 왔고 저하고 카운터파트하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호 이해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푸는 거고 서로 거리가 있으면 거리는 좁히는 거지 한미 간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김정권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길 인터뷰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주요 목적은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마스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조선협력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데미트로즈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화 그리고 합의까지도 이번 방미길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전해지면 속보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는 계속해서 국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국방 예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3: Do you have a new estimate about what the war has cost us?
4: 전쟁 발발 1년차 5개월째인 지금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새로운 추산치가 있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한 추산치는 370억 달러입니다. 그 수치에는 회계 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 및 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는 미래 발생할 비용을 urgent necessary injection of resources to address the immediate needs
2: of our department. 지금까지 이제 전쟁 비용을 많이 썼다라는 건데 미군의 이제 재정적 그리고 물리적인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미국 내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5: 물론 국내 일어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뭐 전쟁을 지금 뭐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어떤 합의도 없이 전쟁을 중단한다면 뭐 국내 일은 더 나빠질 것이고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결과는 뭐 뻔해질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전쟁을 끝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요청한 게 지금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9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도 아마도 어느 정도는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 지금 방공망도 뚫리고 국방비에도 네.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 그렇죠. 지금 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만 지금 그 이 교전이 재개되면서 네. 이 이란 측의 이 책임 그러니까 이 교전이 다시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이란의 민간상선 그 공격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예. 요르단에 있는 미군 사망 이후에 이 미국 내에서는 일단 미국 내에 주요한 사망자나 희생자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국론은 결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더구나 이 예산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는 게 지금 미국도 분명히 전력 손실 부분이 있거든요.
1: 예.
6: 재고 뭐 미사일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이제 손실된 장비들, 무기들 여기에 대한 보충 비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겠지만 이 규모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그러면 제대로 확보가 못 됐을 경우에
1: 예.
6: 자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0: 20%. 이거는 사실은 통행료의 의미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가장 답답한 게 미국의 동맹국들.
1: 예.
0: 또 그다음에 마치 이 사태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막히면 미국은 별로 답답한 거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문제는 통행료 자체보다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미국의 전비 부담률을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한테 지금 전가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통행료 20% 그러니까 화물의 20%
1: 예.
0: 통행료 여기 내포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행료 자체는 철회됐지만 이거를 우방이나 동맹국들이 함께 부담해야 된다. 앞으로 전비는. 네, 이런 주장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1: 예, 상황이 길어질수록 동맹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 부담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문화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름표를 붙여줘.
6: YTN 경제 라디오 채널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샵 공구사오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정성껏 지어준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에
5: 이름표를 붙여줘.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는 자주 연락을 못한 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형제 중 둘째셨는데 지난 2009년에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큰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삼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된 서류가 왔다면서 자신들은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업무에 쫓겨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죠. 그런데 얼마 전 귀국한 뒤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생전에 은행에서 빌린 약 1억 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저보고 대신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2014년에 대출을 받았고 202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억이 넘는 남의 빚을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또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큰아버지의 빚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한다니 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조윤영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로또 당첨도 아니고 갑자기 남의 빚을 네. 거액의 빚을 갚으라니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12년 전인 2014년에 큰아버지가 이제 은행에서 빌린 채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조카인 사연자분한테 청구가 된 걸까요?
1: 네, 사연은 큰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그 큰어머니와 사촌들,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네. 해서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에게까지 승계가 돼서 또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0: 네.
1: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0: 네.
1: 한편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순위를 보면은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두 번째는 망인의 부모, 세 번째는 망인의 형제 자매, 네 번째는 망인의 사촌 이내의 친척 순서로 승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 부모와 동순위로 됐고요.
0: 네.
1: 네, 그런데 상속 포기는 소급효가 있어서 포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상속 순위가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그 밑에 상속인들로 이게 상속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또

0: 이제 다른 그 다음 상속인들이 포기를 해서 결국 이제 조카인 사연자분한테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포기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갚아야 하는 걸까요?
1: 네,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들인 그 자녀와 배우자가 바로 상속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은 또 부모는 없는 경우이고, 그래서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025년에 삼촌들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연락이 아마도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내 채무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 그렇네요.
1: 네, 그런데 망인의 조카인 사연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경에 사망을 하셔서 대습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네, 대습 상속이요. 그럼 대습 상속은 뭘까요?
1: 네, 대습 상속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결격자의 자녀들이 있는 때에는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께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에 해당하는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자녀인 사연자님께서 대습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즉 삼촌들과 함께 상속하게 된 경우입니다.
0: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이제 자녀에 해당하는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큰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인 삼촌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자마자 상속 포기를 해서 채무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대습 상속을 한 사연자님께서는 당시 외국에 있던 터라 상황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 큰아버지 채무까지 전부 변제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연자분, 지금 이제 상속 본인이 이제 상속을 갚아야 된다, 상속 채무를 갚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요거 상속 포기할 수 있을까요?
1: 예, 민법에서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면 채무가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중요한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요거 상속 개시를 안날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1: 예, 법원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이라고 하면은 첫째, 상속 개시의 사실, 즉 망인께서 돌아가신 사실이 발생했고, 둘째,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 이두 가지를 모두 안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까지 안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0: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2009년에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 때 사망한 사실은 이미 아셨을 것이고,
0: 그쵸.
1: 네, 상속인이 사실을 안 시기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적어도 2025년도 은행 측으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사연자님도 다른 삼촌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때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지가 되었는지 살펴보기는 하여야겠지만은, 당시 삼촌들과 함께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은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겠지만은 현재는 시기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다만, 네,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2025년에 사연자님께서는 통지를 아예 못 받았다거나 대습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몰랐다는 사실을 좀 주장해 볼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2025년에 이미 알았다라고 본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1: 예, 지금 만약 2025년 통지 당시에 사연자님도 알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상속 포기는 불가능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은 큰아버지께서 이미 2014년에 받으셨고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5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요.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대습상속은 이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2025년에 상속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습상속인 지위였다라고 하는 사정을 이제 내가 몰랐

주변 어른들이 장례식 상주 자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외동딸이 아닌 소개팅한 남자를 세운 거라는데요. 심지어 분향소 안내판에 상주 이름에도 딸의 이름 대신 그 소개팅남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에는 상주를 반드시 가족이나 남성이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족이 원한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례를 도울 수도 있죠. 하지만 유일한 혈육인 딸이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상주 자리에서 밀려났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이미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딸을 상주 자리에서 배제했다면 인격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억지 때문에 벌어진 이 일만으로 곧바로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서 억지로 장례를 막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오래된 관습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데 성별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남겨진 가족의 슬픔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찬혁의 파노라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덥고 습한 사우나 같은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 한낮 체감온도는 남부지방은 35도 이상, 중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체온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조절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성분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식품 32종을 분석했더니 22개 제품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식이보충제나 젤리, 음료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만큼 마약류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문제는 정말로 마약에 손대는 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요. 잠시 후에 식약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난 멋없는 거 안 해.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해내는 거. 그게 진짜 멋 아님? 그래서 마약은 절대 안 해.
1: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순간의 유혹. 잠깐의 자극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멋은 순간의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취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도파민에 있습니다. 우리 멋없는 거 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3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의 김상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어우, 식약처와 함께하는 이 시리즈 마약과의 전쟁 시즌3가 벌써 됐습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2: 아, 예. 한국 사람들이 또 특히 삼세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즌 3, 세 번째에 임하는 저희 자세도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어떤 좀 마약의 어떤 뭐 유포나 이런 것들을 잘 막아보자. 뭐 이런 좀 다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저희도 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예방과 재활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의 어떤 상황들, 마약 문제 심각하다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좀 심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는 것들이 특정 계층이 좀 은밀하게 쓰는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아주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이나 ADHD 치료제, 뭐 속칭 뭐 공부 잘한 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마약류 위험이 좀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이.

0: 것이 좀 우려되는 점입니다.
1: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실제로 학교 현장 안에서 학생들이 마약 유통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실제 안 그런데 드라마가 그렇게 그려냈다면 이건 엄청나게 논란거리가 될 만한 장면이었어요. 그것이 실제 현재 청소년 어떤 사이의 그런 마약 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보세요.
0: 일단 저도 그 드라마를 좀 보긴 했고요.
1: 네.
0: 좀 장안의 화제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드라마다 보니까 뭐 시청률 등을 고려해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재밌게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심각하게 좀 시청을 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청소년 마약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즌 1, 시즌 2 하면서는 사실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 일단 시작하면 이거는 끝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제는 예방 교육이 원래 우리 교육하면 강의 듣는 거 생각하잖아요. 체험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어떤 강의식 기존의 이제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극, 뮤지컬 형식을 좀빈 교육극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아니면 컬링 다트와 같은 게임 기반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 김천 소년교도소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법무부와 협업해서 이그 소년교도소를 직접 찾아가서 이 교육극을 이제 공연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하고 협업해서 동작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서 현장 체험형 마약 예방 교육도 올해 시범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좀 잘못된 인식을 좀 바로잡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좀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그럼 그런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좀 반응이 어떤가요?
0: 확실히 이제 기존 강의식 교육은 학생들 요즘 보면 수업 시간에 많이 졸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좀 강사 및 친구들과 같이 좀 소통도 하고 교육에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집중도 내지는 몰입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퀴즈를 풀기도 하고 게임 교구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루한 수업이 아니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을 듣는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마약을 아직 접하지 않았는데 시작도 할수 없게끔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친구들만 듣나요? 아니면 한두 번이라도 조금의 어떤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함께 듣습니까?
0: 기본적으로는 마약 예방은 이제 하지 않는 친구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대체적인 대부분은 이제 하지 않았겠지만, 그 중에 또 일부 끼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대상은 마약 예방 교육은 하지 않은 친구들이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교육받고 나서 확실히 마약에 대한 어떤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이런 경각심을 갖습니까? 그게 느껴지세요?
0: 네, 일단은 저희 식약처에서 그좀 해마다 인식 실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 뭐 자기 효능감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24년에 한 77점 정도로 조사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25년도에는 한 89점으로 16% 이상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럼 프로그램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0: 프로그램은 저희 식약처와 마태가 같이 좀 협업해서 좀이 개발을 하고요. 그할 때는 교육부나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성평등 가족부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 어떤 담당자들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어떤 컨텐츠가 학생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좀잘 와닿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런 거는 체험형이 되면 아무래도 소규모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겠네요.
0: 예, 그렇죠. 이 아무래도 강의식보다는 이 참여형을 하게 되면 이 효과도 높고 하지만 이제 소규모로 해야 되고 단가도 좀 비싸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더 많이 든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그런 교육을 일선 학교를 찾아가서도 하시나요?
0: 예, 당연히 이제 일산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 학교는 점점 뭐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그죠?
0: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각체 입장에도 이제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예산을 좀 확대하는 측면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거는 뭐 다들 공감을 좀 하시는 바라서 좀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교과목까지는 아니지만 좀 정기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이런 교육은 실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0: 예,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교재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하고 저희가 좀 아주 긴밀하게 협업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1년에 5시간, 뭐 중학교는 1년에 6시간. 고등학교는 1년에 7시간에서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면학 분위기 이런 거를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학부모나 학교장이셔서
1: 그렇죠.
0: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올해 이제 교육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학교장 연수 교육이나 이런 곳에 좀 의무적으로 좀 하기로 교육부와 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고
0: 예.
1: 하셔야 또 아이들 지도를 하실 테니까 정말
0: 예.
1: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대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시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나이대들을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대상이?
0: 지금 저희가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학생들과 군인들 말고는 사실은 좀 이 막 모으긴 좀 어렵긴 합니다.
1: 아, 네네.
0: 그래서 이제 다른 방금 말씀하신 뭐 교육부나 법무부, 육군본부 등 관계부처 협력해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생, 군인, 직장인, 외국인 등 대상별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터넷을 통한 SNS 쇼폼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그룹들과 이제 연계해서 그들의 어떤 직장 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1: 그렇죠.
0: 이런 프로그램을 좀 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각도로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시즌에서는 사실 마약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핫라인이죠.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 지금도 당연히 운영 중이죠.
0: 아,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1: 네.
0: 1342. 예. 저희 한 번 더 소개를 좀 드리자면 2024년 3월에 1342 저희는 용기 한 걸음 센터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인해 고민이나 어려움 있는 분들의 대상으로 24시간 익명으로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42만 누르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고요. 마약류 중독 관련 정보 제공이라든지 마약류와 관련된 재활, 그다음에 오프라인 재활센터인 저희 함께 한 걸음 센터 연계 등을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익명으로 전화 상담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올해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 채팅 상담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이 됐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저희 콜포비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전화를 좀 꺼려하는
1: 네,
0: 그런 문자 채팅에 익숙한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새롭게 좀 도입을 했고요. 마약류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1342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구를 좀 확장했다. 이런 의미를 저희는 좀 부여하고 싶고요. 채팅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한 뒤에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라고 하나요?
1: 네.
0: 되고 나면 이제 전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겼고 그다음에 채팅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함께 한 걸음 센터, 오프라인 이 상담 센터 이용 방법 같은 것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채널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늘리니까 뭐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나요?
0: 지금 이제 홍보 단계라서 실적이 확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전문 상담사하고 전화 또는 채팅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내나 상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지역 17개 함께 한 걸음 센터 이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할 때 무엇이 필요할지 가장 뭐가 필요할지를 좀 파악해서 실제 방문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을 뭐 안내하는 등 재활 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134의 용기 한걸음 센터라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카카오톡을 통한 그 채팅 상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용한다는 건 마약 때문에 어려운 점

0: 경험이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 상담과 정말 치료받고 싶고 나 재활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하는 분들이실 텐데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치료나 재활까지 연결이 되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 자신이 이 어떤 마약을 손댔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이 됐는
0: 네.
1: 경우에는 내가 뭘 도와주고
0: 그렇죠,
1: 싶은데 어떻게
0: 그렇죠.
1: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 이제 1342를 연결해서 그런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상담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은 좀 중독의 정도가 좀 심하네요. 그러면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아, 이분은 치료의 단계는 아니고요. 좀 어떤 재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신 곳이 뭐 어느 근처면 아, 그 근처 여기에 가실 수 있는 치료 기관이나 재활을 할수 있는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어떤 수준의 어떤 케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담도 받고 단약에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0: 그 카카오톡으로 채팅하고 싶을 때딱 카카오톡을 딱 열었어요.
1: 예.
0: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1: 1342 이렇게
0: 검색하시면
1: 검색하시면
0: 돼요.
1: 바로 좀
0: 카카오톡에.
1: 뜨고요.
0: 아.
1: 예. 그다음에 뭐 QR로 이 저희 뭐 찍을 수도 있고 거기 그냥 채팅하기 누르면 바로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1342를 아예 카카오톡 검색창에 치시면
1: 예,
0: 바로
1: 그렇습니다.
0: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채팅하실 수 있다는 거고 전화 걸때 보통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실 테니까 국번 없이 그냥 1342 하면 됩니까? 아니면 앞에 뭐 해야 됩니까?
1: 아, 국번 없이 1342 하시면 되고요. 해외에서도 1342 하시면 됩니다.
0: 그냥 1342네 자리만 기억하시면
1: 예.
0: 되겠습니다. 사실 마약도 당연히 마약은 이거 너무 끊기 힘들다. 절대 시작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인식이 많이들 생겼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술이나 담배가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심각성이 조금은 이제 약해지는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배 막 20몇 년 하셨던 분도 하루 만에 나 담배 끊었어 막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마약은 어떻습니까? 이게 단약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게 그렇게 쉽다면 이 단약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예, 뭐 이런 어떤 뭐 재활센터라든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단약에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한세 가지 정도 좀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본인의 강한 의지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자와 전문가 간의 라포 내지는 협력 관계, 끈끈한 협력 관계 이런 것들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결코 단약에 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24년부터 이제 전국 저희 17개 함께 한 걸음 센터가 개소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각 센터마다 뭐 짧게는 한 6개월에서 길게 한 2년 이렇게 긴 시간 잘 회복하고 있는 분들도 실제로 좀 많이 계십니다. 물론 중도에 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한 걸음 센터의 전문 상담사들과 함께 재활 계획을 세우고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재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다음에 실천하시면서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신다면 꼭 단약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0: 맞습니다. 한번 손대면 경험을 하면 일단 단약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방에 정말 힘을 쏟는 이유고요. 하지만 경험이 있다. 정말 이런 분들 너무 걱정되잖아요. 나 어떡하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본인의 강한 의지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힘을 쏟고 함께 협력을 하면. 그렇지만 단약은 어려운 거지만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예.
0: 꼭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혼자 그냥 의지만 강하다고 해서 단약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1: 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0: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약의 경험이 있는 분들, 끊고 싶으신 분들, 혼자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마시고, 앞서 그 번호 알려드렸잖아요.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반드시 도움 요청하셔가지고, 단약, 예,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료도 중요하고 또 사회복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을 한번 손대고 중독이 되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로 복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0: 목적일 텐데요. 이게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1: 아, 예, 그 중독에서 좀 회복된 분들 중에 어떤 주거도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취업도 안 되고 이래서 다시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마약 드로퍼로 다시 뭐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사실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시 마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내지는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곳들이 있는데요. 각각 이제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의 어떤 산하 내지는 소속 기관들입니다.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를 좀 시켜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업 탐색도 해드리고 어떤 직업이 좋을지 그다음에 어떤 직업 훈련도 좀 시켜드리고 그래서 구직 의지가 있는 회복자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좀 마련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건강한 좀 사회 복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래도 이말 이게 들으시는 분들 이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나 이거 치료받고 재활 만약에 도움을 받으면 나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 나돈 없는데 이런 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1: 그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뭐그 저희가 요즘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마약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마약 중독자란 분들은 조금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이거를 쉽게 또좀 찾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기억에 남는 회복 사례가 있으세요?
1: 두 가지 정도 사례가 있는데요. 그 가장 좀 인상적인 재활 사례가 마약류 문제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맞춤형 재활을 받으신 분이 한걸음 센터를 통해서 이제 재활에 성공하시고 이제 뭐 단약에 성공하셨던 분이 소감을 좀 써서 보내주셨는데 한걸음 센터 간판만 봐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걸음 센터에 등록한 회복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취업에 대한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직업 재활 과정을 통해 배우고 싶은 분야의 뭐 학원 등록도 지원받고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많이 줄여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0: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실제 사실 우리 과장님은 예방과 재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1: 아, 뿌듯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내가 조선의 공모다가 아니라 내가 조선의 공무원이다.
0: 내가 조선의 공무원이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조선의 공무원이다. 자, 우리 공무원. 과장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식약처에서 나오셨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손이 닿기까지는 아직은 또 멀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사실은 이제 이 지난번 이제 그 마약 중독의 종말이 인생 삭제다 뭐 이렇게 좀 시즌
0: 지난 시즌 때 저희가 굉장히 강한 말을 했습니다.
1: 2에
0: 마약 중독의 종말은 인생 삭제다. 이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0: 우리 조선의 공무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약 중독의 종말은 인생 삭제다. 이런 말씀을 당시에 해주셨던 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1: 지금은 이제 좀 오늘 포커싱은 사실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맞추고 싶고요. 앞서 이렇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앞에 나온 좀 멘트가 당부 한마디가 바로 멋없는 거 하지 마.
0: 맞아요.
1: 라는 어떤 얘기였습니다. 멋없는 거 하지만은 사실은 예전에 흡연은 좀 해롭다는 어떤 노담 캠페인처럼 마약이 결코 멋지거나 쿨한 것이 아니니까 한순간에 진짜 호기심으로 인해서 위험한 마약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어떤 식약처의 집중 홍보 메시지이고요. 여러분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하고 멋없는 어떤 마약에 관심을 갖지 말고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해내는 그런 어떤 진짜 멋을 좀 찾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식약처와 이 정부의 좀 응원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0: 실제 청소년들이 좀 멋있어 보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저희는 좀 청소년기에는 본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주변의 시선
0: 맞아요.
1: 내지는 친구들의 어떤 뭐, 너할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 교육을 통해서 몸에 좀 체득시켜서 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약 하는 거 진짜 멋없습니다. 그렇게 멋없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앞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거 진짜 멋진 거거든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1342 용기 한걸음센터 번호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의 김상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5: 나비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리기보다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요. 산발적으로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 중부 내륙에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6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낮 동안에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남부는 광주가 33도, 포항은 37도로 무덥겠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서행이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양방향 밀리는데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나들목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140명의 참석자들과 100분간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번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전문가 30명, 협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유명 유튜버, 일반 국민 등도 75명이 참석합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통해 무자격이 등 21g이 관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제히 급등한 채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장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외국인의 순매수로 4.5% 오른 7,052로 출발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5% 오른 772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함께 만날 걸로 보입니다. 이 회장과 최 회장, 이 의장 등은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황 최고 경영자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반도체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리더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성분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32종을 분석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에서는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 중독성이 있는 미트라지닌을 비롯해서 임시 마약으로 지정된 메셈브린 등 모두 11종류의 마약류가 확인됐습니다. 식이보충제나 젤리, 음료가 대부분이었는데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의 경우

경우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 혁신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하고 상품 대금과 연체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오른 0.67%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덥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체감온도는 남부지방 35도 이상, 서울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여러분, 독도 가보셨습니까? 경북 울릉군에서 독도에 살 사람을 새로 찾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독도에 이것을 새로 모집하겠다는 건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960년대부터 독도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생 섬을 지켜온 노부부가 계셨는데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시며 지금 독도는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영명인 섬이 됐습니다. 독도에 우리 국민이 실제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섬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울릉군도 이 빈자리를 계속 둘 수는 없다며 숙소를 손본 뒤 새 사람을 뽑기로 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 실제로 살면서 그곳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독도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말, 2번 주민, 3번 주윤발, 4번 주먹밥. 1번 주말, 2번 주민, 3번 주윤발, 4번 주먹밥.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아, 그렇군요. 평생 독도에 살고 계셨던 노부부께서 이제 다 돌아가셔가지고 실제로 주민등록상 이곳에 주소를 둔 이것의 신분으로 독도에 사시는 분이 현재는 영명이 됐다. 정말 이거는 사실 독도에 대한민국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모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울릉군이 나섰군요. 독도에 이것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살 이것. 예, 이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뭘까요? 1번 주말, 2번 주민, 3번 주윤발, 4번 주먹밥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윤발 씨는 여기 와본 적 있을까요? 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 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뭘까요? 독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명인 셈이어서 독도 이것 이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1번 주말, 2번 주민, 3번 주윤발, 4번 주먹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예. 9838번님이 당장 달려가서 정착하고 싶네요. 예. 이런 문자. 그리고 1283번님은 은퇴하고 가서 살고 싶네요. 독도에. 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280번님은요. 타지옥도 가능한지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로 가도 되는지 지금 그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이게 주소를 변경하셔야 되니까 그냥 독도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는? 예, 네, 그죠? 예, 네, 0947번님은요. 아까부터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슬라생 아까 시작했거든요. 아까 10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7320번님은 오늘 새싹 문자 처음 참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1173번님은 크크크 주먹밥 먹고 싶네요. 독도 가봐야겠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요즘에는 독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여행으로도 가시고 가면 또 단순히 나 여행 갔다 왔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좀 마음속에 어떤 뭉클한 감동과 뭔가 그런 의미 때문에라도 더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4261번님 아니 왜 계속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너무 짜증납니다. 라고. 이런 의견도 지금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8616번님은요, 와, 새로 독도에 살게 되는 분들 혜택을 복이 넘쳐나도록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곳에 사셨던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번에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 독도가 애타게 찾고 있는 이것. 그곳에 주소를 둔 사람, 실제 그 지역에 살아야 되고요. 뭘까요? 1번 주말, 2번 주민, 3번 주윤발, 4번 주먹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사실 우리 동네 나가보면 대부분 다 이런 분들 아닐까요? 김현철이 부릅니다. 동네.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 씨와 함께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행정보다 소중하고 우선되어야 할 과제죠. 최근에 인천 씨가 보건복지부 주관 자살예방 시행계획 평가에서 무려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 외로움정책과 심연희 자살예방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외로움정책과 자살예방팀장 심연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5년 연속, 무려 5년 연속 우수기관입니다. 이런 성과는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1: 아, 그렇죠.
0: 와, 자살 예방 시행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 먼저 좀 궁금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 아,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수립과 이행,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2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인천시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와 자살예방센터, 경찰, 소방,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함께 생명안전망을 만들어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는 자살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 인천시가 5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인천시만

0: 간의 차별화된 정책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핵심 성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1: 아, 네. 가장 큰 요인은 자살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자살 고위험군, 경제위기군, 생애 주기별 등 특성에 맞는 정책을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2021년부터 보건, 복지는 물론 경제, 환경 분야까지 포함한 중장기 자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약 30개의 관련 부서와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자살 예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자살 예방 정책과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로움 정책과 신설과 함께 자살 예방팀을 신설하였고,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0: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전국 최초 인천형 교량 자살 예방 안전 난간 의무화 이 내용이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교량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장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 그로 인해 모방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교량의 자살 위험도를 평가해 자살 예방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방침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도가 높은 신규 건설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 예방 안전 난간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자살 사고 현황 등의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살 예방 안전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환경을 사전에 개선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 정책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0: 예, 이번 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기업부스에 7억 원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활용됩니까?
1: 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경인아라뱃길 백석대교에 자살 예방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데 투입하여 올해 12월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네. 최근에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자살 예방 시행 계획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무려 5년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인천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지켜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주변 사람이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지역의 자살 예방 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인천시 외로움정책과 심연희 자살예방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SAT 내드렸죠. 독도에 그동안 살고 계셨던 노부부께서 두 분 다 차례로 이제 돌아가셨대요. 아,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도에 현재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독도에 살 이것을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지역에 살면서 주소를 둔 사람을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번 주말, 2번 주민, 3번 주윤발, 4번 주먹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014번님, 저도 독도에서 살고 싶어요. 남겨주셨고요. 2429번님은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러니까요. 이곳에 가보고 싶다는 문자는 많이 들어와요. 9249번님은요. 그런데 날씨가 좋아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녀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독도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모든 분들의 로망이겠죠. 독도에 이것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독도에 이것으로 계셨던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섬이잖아요. 섬. 섬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 이제 직장도 다니고 막 이제 이런 분들을 일단 어떤 지역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인간관계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이랬던 분들은 사실은 주소지를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도 독도에서 이것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문자는 많이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울릉군에서도 모집을 하는 거죠. 모집을. 예.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요. 9807번님도 제가 가고 싶은 마음만 굴뚝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다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2325번님은 오래 살 수 있는 이것, 예, 이분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108번님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도의 세계화를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독도의 세계화라는 건 만약에 캐대헌 같은 세계적인 이런 작품에 우리 한국적인 것을 많이 담아낸 이런 작품 속에 독도가 하나의 배경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도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이렇게 담아낸다면 이거는 원래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워낙 지금 일본이 계속 우기고 있고 또 어디 보면 뭐 세계지도 같은데 나라별로 이렇게 지리를 이제 표시하는데 실제 독도에 대해서 약간 표기를 약간 애매하게 해놓은 곳들이

0: 있다고 하잖아요. 그 독도 인근 바다를 표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독도의 세계화를 통해서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독도에 살고 싶어요, 다들. 문자 우물정 0945-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3053번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도 이 방송은 들으실 수 있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유튜브 채널 YTN 라디오 유튜브로도 지금 이 방송 들어오시면 생방송 프로그램이어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론칭했어요. 그리고 지금 YTN 경제 라디오 이 채널의 이름을 여러분 공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그 안에 게시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멋진 이름으로 하나 지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가 애타게 찾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실제로 살면서 주소를 둔 사람 1번 주말, 2번 주민, 3번 주윤발, 4번 주먹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죠.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행정안전부가 함께하는 안전한 라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전한 라디오 첫 시간이고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수상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물놀이 안전수칙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덕진 사회재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조덕진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오늘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구명조끼를 입고 나오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예, 제가 오늘 YTN 라디오에 온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 여름철에 야외 활동, 특히 이제 물을 이용한 뭐 하천 계곡이나 그 해수욕장에서 야외 활동이 많으신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상안전관리 각종 대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안전수칙을 좀 홍보해 드리려고 온 목적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입고 온 이 구명조끼가 생명조끼와 같은데 이 구명조끼 착용을 꼭 부탁드리려고 제가 직접 착용하고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오게 됐습니다.
0: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물가에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계곡, 해수욕장, 바닷가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물가에 가시는 분들은 구명조끼를 좀 인식을 하시고 좀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1: 예, 저희가 최근에 그 수상 레저 활동 중에 그 안타깝게 인명사고가 발생한 통계를 그 사례를 봤을 때 의외로 구명조끼가 착용이 필요한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안전수칙도 있지만 특히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구명조끼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올 여름철을 예년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0: 예, 최근에 뭐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는 그 사례도 좀 7월, 6월 초기부터 이렇게 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 안전에 위험한 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뭐 예를 들면 뭐 관리 지역이 아닌 데서 안전관리 요원들이 없는 뭐 계곡이나 비계장 해수욕장을 미리 찾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그 안전관리 요원이 본격 배치되기 전에 그 현장을 찾으시면 더더욱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특히 이제 그 안전 인명사고를 발생하는 사례를 봤을 때 안전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뭐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같은 경우 이러한 좀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통계가 많았고요. 더더욱이 또 최근에 그 장마 집중호우가 계속 반복해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중호우가 이 계곡 하천 같은 데 지나가면 물길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심도 깊어지고 바닥이 깊이 패이기 때문에
1: 네네.
0: 더더욱이 이런 시기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라든지 이안류 같은 또 갑작스러운 이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예년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어서 더좀 우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특별 대책을 예년보다 앞당겨서 시행하신 거네요.
0: 예, 예년에는 저희가 이제 성수기 특별 대책 기간을 본격적인 피서 처리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로 잡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더위도 일찍 찾아오고 조기에 저희가 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두 달에 걸쳐서 그 저기 대책을 기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책기간 동안에 뭐 특별한 게 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안전관리 요원들을 조기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구명조끼 무료 대여도 대여 장소도 확대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관리 외 지역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리 외 지역 예를 들면 비지정 해변이라든지 하천 계곡 같은 또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뭐 점검이나 순찰을 이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취지로 올해 예년과 다르게 특별대책 기간을 길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구명조끼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수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좀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구명조끼가 우리 이제 뭐 피서객도 그렇고 아니면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현장에 가면 사실은 대여가 가능하잖아요. 그 이제 대여할 수 있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절차도 쉽게 해놓으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수영장 가거나 놀러 갈때 수영복 챙기잖아요. 물안경 챙기고 그것처럼 구명조끼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0: 예. 요즘은 뭐 저도 현장을 많이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많은 그 국민들 피서객들이 구명조끼를 직접 그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린이용이나 어른들용으로 해서 착용하고 실제 그 물놀이 하는 거를 많이 목격을 하는데 갑자기 찾아오거나 그 해수욕장이나 하천계곡을 갑자기 오거나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은 이게 좀 비상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그 장소에는 무상으로 이 구명조끼를 대여하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안 갖고 가셔도 그 현장에서 반드시 챙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요.
0: 예.
1: 뭐 구매할 때 살펴봐야 될거 없겠습니까? 구명조끼 살 때?
0: 일단은 그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그 가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제 좀그 요즘은 구명조끼가 인터넷으로도 규격에
1: 그러니까요.
0: 맞는 구명조끼가 다양한 제품들이
1: 네.
0: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대도 뭐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형에 맞는 그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규격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용이면 어린이용, 어른용이면 어린이용, 그리고 이 밖에서 잘 보이는 색상, 이런 거를 같이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이왕 구매를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같이 좀 준비를 권장해 드리는 게이 미끄럼 방지용 신발이 있거든요.
1: 아.
0: 미끄럼 방지용 신발도 좀 같이 구매해 주시고, 이왕이면,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1: 네네.
0: 내가 위급 상황이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불면 계곡 같은 데서도 이제 소리가 많이 퍼지니까 아이용한테 아이용 아이들한테 특히 호루라기를 좀 준비시켜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방수팩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물놀이 대비용으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네. 이거는 제가 반드시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많이들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사시는 건데 네. 말씀하셨지만 규격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이건 어디까지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체형에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색상 잘 보이게 네. 이거는 어떤 순간에 이게 비상용으로 위급한 상황에 빨리 그 사람을 발견해야 되니까 예. 색상 잘 보이는 거 그리고 미끄럼 신발도 방지 미끄럼 방지하는 신발도 준비하시면 좋다. 이제 요거는 확인을 해드리고요. 물놀이 할 때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0: 예, 그 왜냐하면 이제 그 물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갑자기 뭐 저기 물에 들어갈 상황이 생기거나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해안가에서는 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너울성 파도나 이안류가 넘어오니까 그 이왕이면 물가에 계실 때는 되도록 계속 착용하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수상 사고들 유형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고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0: 저희가 뭐 사고 유형을 보면 이제 수영 등 물놀이 사고도 있는데 의외로 안타깝게 인명 사고로 확대되는 거는 낚시 그리고 이제 해루질 이제 바닷가에서 뻘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뻘에 있는 거를 채취하는 걸 해루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어려운데 어로행위가 있습니다. 어로행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건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어항을 넣거나 우리 저기 족대라고 하는 이 뜰채를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뭐 투망을 던지거나 이러한 행위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는 행위에서 대부분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별로는 뭐 항포구 인근 방파제 그리고 뭐 갯바위 이런 데에서 이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낚시를 하시는 게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술 마신 뒤에 자신의 어떤 수영 실력을 모르고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물에 들어가는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셔라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1: 네, 그리고 항상 전문가께서 아니면 지난번에도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부탁드렸더니 하신 말씀 이거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다슬기 채취하지 마세요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 사고가 많은가 봐요.
0: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네. 다슬기 채취 경험이 있는데 하천 계곡 가시는 분 치고 다슬기 한번 잡아볼까 하는 유혹 안 느끼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가 내륙 지역에 그 물에 다슬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슬기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슬기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가 이제 다슬기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닥이 대부분 미끄럽습니다. 네네. 이끼를 먹기 작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운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음주 후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슬기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이제 장화를 신거나 또 여기 가슴까지 오는 방수복을 입고 가면 중간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이제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한 걸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린이들이나 고령자들한테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슬기를 잡으실 때에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잡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주변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셔라. 그리고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셔야 되겠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즘처럼 비가 오거나 물 수위가 점차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을 때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저희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1: 다슬기 채취로 인해서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예방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활동 하고 계신가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 정부와 같이 이 다슬기 채취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슬기 그 상습 채취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다슬기가 많다고 네네. 그래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좀 예방 예찰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험한 곳에는 그런 어떤 경고 표지판이나 현수막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또 순찰 계도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네. 6635번님이 우리 실장님 구명조끼 입으신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헉! 많이 더우실 텐데 괜찮으시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0: 예, 이게 좀 생각보다 무게도 가볍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꽉 조이지 않아서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1: 네. 예, 덥지 않으시답니다.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예, 여러분 반드시 물가 어디 물놀이 가실 때 구명조끼 반드시 챙겨가시고 혹시 내 게 없다 현장에 다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니까 반드시 구명조끼는 필수 지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입으시는 게 실장님

0: 그 체형에 맞는, 그러니까 정 사이즈로 입으신 거예요?
1: 예,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0: 네.
1: 늘리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0: 아,
1: 조일 수가
0: 가능하군요.
1: 예.
0: 알겠습니다. 아니, 구명조끼에도 그게 있습니까? 사이즈가 있습니까? 스몰,
1: 예, 있습니다. 제 거는
0: 뭐,
1: 좀
0: 미디엄, 라지.
1: 2X라지.
0: 아, 우리 실장님은 2X 라지를 입으셨고, 여러분 체형에 맞는 걸 다양하게 입군요, 사이즈가.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관리 요원도 크게 늘었다고 앞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년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특별 대책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대폭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가를 떠나신 우리 국민이 가장 뭐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현장에 가시면 그 물놀이 안전관리위원들이 좀 많이 늘어있구나, 그리고 이제 상주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 무료 대여 장소도 실내든 실외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비치하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의 안전관리위원을 많이 확대 배치하고 또 이런 저기 구명조끼도 대여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현장에 가신 국민들이 안전관리위원들의 안내나 통제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그 장비들, 저희가 무료로 대여하는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네. 안전관리위원이 5,700명 이상으로 확대됐거든요. 확대돼서 배치가 된 건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1: 저희가 안전관리위원은 이제 그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그 채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수상, 119 시민수상 구조대라든지 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러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현장에
0: 네.
1: 계시고요. 근데 이제 해당 지역별 위험도라든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규모 이런 걸 고려해서 주로 물놀이 관리 지역이라든지 해수욕장 같은 데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분들의 역할은 현장에 상주만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순찰하시고 또 저기 꼭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시고 출입 통제 그리고 구명조끼 착용 안내라든지 구조 장비 관리 그리고 이제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구조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소방이나 경찰에 대한 신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계곡에 계신 안전관리위원하고 또 해수욕장에 계신 안전관리위원은 각각 특성에 맞는 또 임무가 각각 있다고 하겠습니다.
0: 안전관리위원하고 아까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확대했다고 하셨잖아요. 딱 이제 놀러 딱 가면 바로 눈에 확 띄게 쉽게 찾아볼 수 있나요?
1: 그게 이제 워낙 하천계곡이나 해수욕장이 좀 길게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아, 우리 지역에는 안전관리위원이 있는 상주하는 데가 어디구나. 그거를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0: 네네.
1: 이제 그 안전관리위원이 있는데 옆에는 구명조끼 대여소가 같이
0: 아,
1: 비치되어 있기
0: 같이
1: 때문에
0: 있군요.
1: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근처에서 좀 되도록이면 안전한 구역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일단 물놀이 가시면 그 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위치, 구명조끼 대여소 위치 먼저 확인하고 물놀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1: 예.
0: 예. 실제로 근데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변이나 뭐 계곡이나 이런 데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됐는데 그런 데 가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1: 예, 이제 그 전국에 이제 물놀이를 하기에 정말 좋은 계곡 하천 해수욕장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가시는 국민들도 좀 많이
0: 그럴 수
1: 있으신데
0: 있을 것
1: 사실은
0: 같아요.
1: 저희가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뭐 미개장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비지정 해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천 계곡, 그러니까 물놀이 관리 지역 외 하천 계곡에 계신 분들은 안전관리위원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정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관리 외 지역 중에도 뭐 과거에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용객들이 수시로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뭐 수심이나 유속이 그 수시로 변한다고 하거나 그 접근성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위험 지역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굴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상주는 아니더라도 합동 점검을 하고요.
0: 네.
1: 뭐 드론 같은 걸 띄워서 계속 그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단체들도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좀 순찰 그 지구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겠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관리 지역이 아닌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가
0: 그렇죠.
1: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왕이면 관리 지역으로 가시고 이러한 출입금지 표시라든지 통제선이 된 데서는 되도록이면 출입을 삼가 주시고 이용을 삼가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정부에서도 계속...

0: 계속 찾아 나갈 겁니다. 현장을 발굴해 나가시겠지만 아마도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아, 거기 사람 좀 많아. 라던가,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데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 없어서 편하게 물놀이 하시는 것보단 안전하게 물놀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찾아서 웬만하면 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 이제 사각지대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찾아 나갈 거라고 하니까, 이런 거 혹시 여기 너무 좋은데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이?
1: 저희가 이제 주민 점검 신청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부가 찾지 못한 어떤 국민들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들을 국민들이 직접 발견하시면 국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셔서 좀 점검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이 좀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십사 요청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 앱이 있거든요.
0: 네.
1: 안전신문고 앱이 여러 가지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그 채널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셔도 되고 또 이제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위험한데 와보니까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에 어떠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를 현장의 뭐 위치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보내주시면
0: 네.
1: 저희가 뭐그 필요한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안전난간을 세우라든지 경고 표지를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비들을 보강한다든지 그리고 아예 뭐그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설치해 놓다든지 그래서 필요한 저희 조치들을 바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서 주민점검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순간을 목격하시면 그때는 이제 안전신문고 앱이 아니라
0: 그렇죠.
1: 119나
0: 그렇죠.
1: 112로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게이 저기 인명 피해를 막는 데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네. 주민점검 신청제.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안전신문고에 여러분이 딱 놀러 갔는데, 여기는 좀 정부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알리는 겁니다. 이제 국민, 그러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점검 신청제 그 말씀을 먼저 해주신 거고, 만약에 위급 상황을 발견하셨다. 119.
1: 네.
0: 네. 그쪽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서 구명조끼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당연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구명조끼 챙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어도 이게 안심할 수 없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워터파크에서도 7살 아이가 구명조끼 입었는데 이게 인명피해가 났었거든요. 뭘 주의해야 될까요?
1: 예,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구명조끼 입혔으니까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주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도 그 아이한테는 또 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린이한테는 그 어린이들 특성상 좀 체격도 작고 또 위기 상황을 이해할 수 하거나 이제 스스로 빠져나오는 능력도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팔이 닿는 위치라고 그래서 암스리치라고 그런 영어로 표현을 쓰는데 그 안에서 보호자분들이 계셔야 되고요. 보호자분들이 직접 안 계시면 약간 그 같은 물놀이 구역에서도 구역을 좀 나누어서 자기 관찰할 수 있는 범위에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이제 물속에 잠기면 바로 당황하니까 좀 스스로 자세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호자의 튜브를 좀 주변에도 계속 비치를 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워터파크 같은 이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 주체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잘 아시겠지만 이 워터파크 안에서도 수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파도 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셔서 그
0: 네.
1: 보완을 하셔야 되고 또 안전관리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그 현장 관찰 이런 부분이 좀더 촘촘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실제로 구조활동 하다 보면 좀 반복해서 나타나는 위험 행동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뭐 정말로 그 다양한 그 위험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도 있고 그 음주 후 입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출입 통제 구역에 용감하게 또 진입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이 좀안 좋은 상황에도 물가에 계속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수영 실력을 너무 과신하셔서 깊은 곳이나 강을 건너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안가에서는 뭐 방파제나 테트라포드 그리고 갯바위 같은 데서 미끄럼 방지 장비 없이 뭐 낚시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있고 또 해가 졌는데도 해루질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뭐 이런 모든 사례가 이제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그 발견하면은 네. 제일 먼저 119 신고를 하시는데 119가 오는 동안 이 스스로 이제 구해보려고
0: 그렇죠. 네.
1: 구해보려고 직접 뭐 물에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구명환이나 로프 그리고 이제 물에 뜨는 물건 같은 주변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떨어져서 구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짚어주셨습니다. 구명조끼 챙기셔야 되고 음주하면 절대 물가 가지 마시고 통제구역 가지 마시고요. 기상 상황 보시고 안 좋으면 바로 나오셔야 되고 수영 실력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끄러운 곳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막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숙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40초 정도 있는데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뭐 제 매일 접하는 물이라도 익숙한 장소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에이, 귀찮은데? 잠깐인데 뭘. 그리고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구명조끼 먼저 챙기시고 술 마시면 절대 물에 들어가시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출입을 통제하는 곳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위험 요인이 항상 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 또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 안전 3대 기본 수칙이 있는데 구명조끼 착용하는 거랑 음주 입수 금지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 하는 거를 그 3대 수칙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름철 국민들의 수상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필요한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SAT 정답 주민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YTN is FM.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충남 서해안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내륙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낮 동안에는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광주가 33도, 대구 35도, 포항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도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편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분당 수서로 오늘 오전 내내 긴 구간 밀리는데요.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서초나들목을 목간 지점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로 출발해 7000선 위에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51% 오른 7052로 출발해

10시 20분 기준 5.96% 오른 7,14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5% 넘게 올라 27만 원 선에서 SK하이닉스도 7%대 급등하며 197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제도가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생산직으로 이루어진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어제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사측과 집중 실무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날 사무직 노조도 사측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중교섭은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노사가 성과급 등 주요 안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시작된 본교섭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의무 지급하는 방안 등 성과급과 관련한 새로운 안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서울 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 혁신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긴급 운영 자금 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 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하고 상품 대금과 연체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출 비중이 높은 생필품을 우선 확보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온라인 부문은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시작해 배송 권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여고생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한 국가수사본부 지침을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경찰청 강력계정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사실상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성범죄 은폐 의혹이 수사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까지 번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강성 지지층만 보고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경찰청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후엔 진상 조사를 하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 안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략을 피해자의 눈물보다는 진영 논리만을 앞세우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팔면서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몸소 증명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유연함이 필요했다면 국민은 훨씬 더 절박하겠지만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했다며 특정 후보와 연결하는 것은 책임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4대 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자신이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천지 측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고, 관련 근거를 언제 제시할 거냐는 질문엔 제게 맡겨달라고만 답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쿠팡 차별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쿠팡 관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고 비슷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의 관계는 그 정도 이슈로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동해가 34도, 전주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30도, 부산 32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5.9mm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탁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기탁금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탁금은 전당대회나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일종의 참가비입니다. 후보가 지나치게 많이 출마하는 것을 막고 선거를 책임감 있게 치르려는 후보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당규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을 2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은 절반을 감면받지만 본선에 진출하면 당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는 직전 전당대회보다 각각 2.5배와 3.3배로 크게 인상된 금액이죠. 민주당은 당원수 증가로 선거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기탁금 인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기탁금을 8천만 원, 최고위원은 4천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청년 최고위원 기탁금은 1천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기탁금 인상을 두고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과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0: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와 제주, 영동 지역에는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2: 네,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것도 많이 덥습니까?
2: 네, 이곳 강릉의 현재 체감온도는 벌써 30도를 넘었습니다. 습도 역시 80%를 웃돌고 있는데요. 바닷바람이 간간이 불고 있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이른 시각부터 바닷물에 뛰어들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와 삼척 평지에는 폭염경보가, 강릉 평지와 삼척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삼척 평지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삼척과 동해 34도, 강릉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도 예보됐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은 데다 낮 기온까지 올라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실외 작업장과 논밭, 도로에서는 관측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0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1: 찜통 더위 속에 오늘도 장마는 지역마다 다른 표정입니다. 그야말로 도깨비 장마인데요. 중부지방은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겠고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도 계속된다는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이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오늘도 새벽에는 일부 지역에서 극한 호우가 내렸죠?
3: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맛비가 넓은 지역이 아닌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아산에 시간당 6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곳에 오전에만 비가 125mm나 내렸습니다. 예, 특히 같은 시간 초속 15m를 넘는 돌풍에 낙뢰까지 겹치면서 요란한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예, 이로 인해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도 서해상에서 다시 돌풍과 벼락, 낙뢰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충남 북부 서해안과 경기 남부, 또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내륙에는 최고 6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예, 당분간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예, 특히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마다 강수 편차가 크게 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여서 적은 비에도 호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사태와 침수, 또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서는 보리 피해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1: 예, 더위도 문제인데 오늘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지방도 비상인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지만 덥고 습한 사우나 같은 더위가 계속됩니다.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은 한낮에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 역시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불쾌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도 서울 등 내륙에서는 체감온도가 28도 안팎, 특히 남해안에서는 30도에 육박하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비와 더위가 함께 공존하면서 이른바 푹푹 찌는 도깨비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는 물론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614만 명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이 하루 평균 543만 대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과 부산 사이 최대 소요 시간은 6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이번 휴가철 언제 사람이 가장 몰립니까?
4: 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1만 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응답자 51.5%가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출발 예정일을 보면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부터 오는 31일 금요일 사이라는 답변이 16.1%로 제일 많았습니다.

0: 다음 달 1일부터 7일 사이에 출발한다는 답변은 그 다음으로 12.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 86%가 국내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답했고 그중 동해안으로 가는 경우가 1위, 남해안과 수도권이 2, 3위에 올랐습니다.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로도 이유를 조사했는데 비용 부담을 드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업무와 학업 등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예, 휴가 기간에 고속도로도 상당히 막힐 것 같은데 교통량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0: 네, 올해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 대책 시간으로 잡은 시기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7일 동안 매일 614만 명가량이 이동할 전망으로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이 전년보다 0.6% 늘어난 543만 대로 예상됩니다. 제일 교통량이 몰리는 날은 오는 30일 606만 대가 이동할 전망인데요. 휴가지로 가는 소요 시간은 다음 달 1일 토요일에 절정을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6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다음 날인 8월 2일 일요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30분가량이 걸리면서 가장 막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1: 네, 그리고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철도 등 증편도 나선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기간에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를 늘려서 수송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3만회 늘려서 좌석을 110만 석 증가시키고 철도도 151회 더 편성해서 KTX 등 좌석을 9만 7천 석가량 늘립니다. 여행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들도 내놓았습니다. 코레일 앱으로 숙박 예약도 가능하게끔 개선했고 기차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QR로 인증하면 열차 운임 50%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항공 이용객을 위해선 인천공사와 공항공사 주차장 9,000면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셔틀버스 증차, 스마트버스 전용 출국장 확대 등 조치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도체주 강세로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나흘 만에 7,000선에 복귀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급등하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등으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순 매수로 4.5% 오른 7,052로 출발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숨에 7,000선에 올랐는데 7,000선 복귀는 나흘 만입니다. 개장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연 이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코스피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9%까지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설을 비롯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12에서 14%나 급등한 영향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상승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5% 오른 772로 출발해 780선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 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은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3% 가까이 올라 배럴당 $92대까지 상승 중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후반과 1480원대 초반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 증가와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영향으로 다행히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쿠팡이 한국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권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김정권 장관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정가에서 제기된 쿠팡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측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서 꾸준히 설명해온 만큼 한미 상호 간의 이해는 이뤄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진 미국의 반도체 팹 건설 압박에 대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판단의 문제라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어 하워드 워러트닝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10%의 부과 시한이 오는 24일로 종료되면서 무역법 301조 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서 한미 양국의 이익 균형이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한미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규환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맥을 짚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유시민 작가의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3: 네.
2: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쩌는 다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3: 말을.
2: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0: 네. 서영주 소장님,
1: 네.
0: 오늘도 민주당 전당대회 맥을 좀잘 짚어주시죠. 유시민 작가가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못 박아버렸습니다. 뭐
1: 네.
0: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의 수장이 아니라 뉴 이재명의 수장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 유시민 작가가 어디까지 가려고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도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참 옳은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라는 걸로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진보 진영 내에서는 기준을 잡아주고 어려울 때 뭔가 이 보수 진영과 대결을 벌여줬던 나름대로의 이제 그좀 자산이다라고 평가받았던 분인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첫 번째, 뉴 이재명의 뒷배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했다는 거잖아요. 수장이라는 건.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나란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잠을

0: 본인이 결국에는 이제 사냥개잖아요. 후각이면하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냄새를 맡고 가서 그걸 찾아내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1: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말을 하는
0: 지금 하고
1: 거다.
0: 있는 거다.
1: 정당화시키는 거죠. 예.
0: 그런데 저는 사실 먼저 본인의 코나 옷에 오물이 묻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1년 2개월째가 됐는데 뭐 비린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다수 국민들이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패드 아니면 잘하고 있다
1: 예.
0: 이 정도의 평가를 하는데 왜 유독 진보 진영 내에서 후각이 예민한 유시민 작가께서 냄새를 잘못 맡으셨는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순한 의도라는 건 정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1: 예.
0: 뭔가 대통령과 각을 정확하게 세워서 본인이 미는 후보가 본인이 미는 세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민주진영 내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한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좀 크다. 그런 말씀을
1: 예.
0: 드립니다.
1: 뭐, 단순히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이 문제를 넘어서서 아예 노선 전쟁

0: 정 부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유이재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난 대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1: 예.
0: 이후에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네라고 해서 이제는 좀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을 약간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우리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는 그쪽 노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는 이 사람들을 썩은 내가 나는 사람들이라는 지금 표현을 했어요.
1: 예.
0: 이거는 사실은 단지 당내 투쟁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 우리 중도에 있는 국민들을 지금 썩은 내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1: 예.
0: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관까지도 하신 분이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조차 당시에 대연정을 주장할 만큼 중도 확장 정책을 폈던 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썩은 내를 정화해야 한다. 유시민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전 총리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헛 예언들 이번에도 필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 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 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월경한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놓았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썼네요. 껍데기들은 갈 것이다. 크게 보면 김지하처럼, 조순처럼, 또 이낙연처럼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다. 다른 모든 껍데기들도 갈 것이다. 김민석 전 총리가 말을 아끼다가 최근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껍데기들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더 이상 동지가 아니다. 껍데기에 비유한 거예요.
2: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예. 준 것 같아요. 아예 갈라선 정도는 아니고 더
1: 예.
2: 나가면 이제 동지가 아닐 수 있다.
1: 아예 이혼 선언은 아닙니까?
2: 일단 절유가 될 수 있겠죠.
3: 서영주
2: 네, 절유가 될 수 있는데 김지하, 조순, 이낙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민주 진영 내에 있다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서 변절이라면 좀 그렇고요.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여러 가지 자양분을 다 먹고 나서
1: 예.
2: 그리고 나선 지금은 반대편에 서서 지금 현재의 진보 진영과 현 정부를 욕하는 분들이에요. 그 수준으로 이제 유시민 작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ABC론, 제국축론 여기까지는 그냥 애교로 볼 수 있는데
1: 네.
2: 어물전론을 꺼내들면서 오물 얘기를 했어요. 오물.
1: 네.
2: 왜 오물 얘기를 했냐면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정화는 오물이 아닌 거를 하진 않아요. 정화하는 대상은 오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뉴 이재명은 오물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해도 되잖아요.
1: 정화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정화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 유시민 작가의 말 속에 모르겠어요.
1: 예.
2: 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던지는 말들이 대안이 없이 규정만 합니다. 뉴 이재명의 수장은 대통령.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부는 오물전인데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정화해야 될 대상. 그러면 이게 규정이 이미 이재명 정부는 썩은 정부예요. 근데 본인만 주장하는 거고.
1: 예.
2: 그 다음에 뉴 이재명의 수장이 대통령이 기획했어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김민석 전 총리, 지금은 김민석 후보라고 해야겠죠. 후보 차원에서는 이거 좀 화가 나는 일이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이제 어물전 논을 유시민 작가는 마지막으로.
1: 예.
2: 꼴뚜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
1: 네.
2: 망신살이 곧 펼쳐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참 많다고 지금 생각을
1: 예.
0: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귀담아 들을 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부분입니까?
0: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 예.
0: 너무나도 많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 예.
0: 우리 국민의힘한테는 지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당에 개입을 했는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면서 온갖 특검을 다해서 온갖 수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봐도 공공연하게 지금 민

0: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여하고 있어요.
1: 이른바 명픽 얘기하시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누가 뭐 아마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픽한 후보고 아닌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잣대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그 노선으로 가면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어쨌든 뭐 김영배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젊은 온라인 당원들 얘기를 해보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같은 것이 좀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전당대회 표심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2: 그러니까 이제 이 유시민 작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선 그런 의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의견들을 들었으면 유시민 작가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나름대로 굳이 규정을 하면서 이 정권은 썩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뉴 이재명의 수장이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죠. 규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의견들이 일부 젊은 층에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본다니까요. 그거를 현 정부는 귀담아서 그리고 공감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 그거는 각종 정부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참전을 해버렸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표심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 표심에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저는 사실 유시민 작가가 이같이 조금은 해괴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잘못된 썩은 냄새가 있는 이 냉동창고, 썩은 생선들인 냉동창고에 너무 오래 있지 않았냐. 저는 그거를 이제 특정 민심의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 딴지 게시판으로 저는 생각해요. 거기는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는 대통령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낼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가 저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 있는 오물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곳에서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나오셔서 저는 여기에서 본인들이 촉보, 본인이 촉보 용역, 그리고 오물전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대상들과 저는 좀 토로했으면 좋겠어요. 이래 숨어서 뒤에서 좀 그래도 한때 잘 나가시던 분이 뒤에서 좀 이렇게 저격하지 말고 젊은 평론가들 아니면은 그 본인이 지적하는 용역, 촉보, 뉴 이재명 좀 YTN이라고 나와서 좀 TV 토론회도 해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은 이제 좀 나름대로 국민들이나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길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1: 어쨌든 지금 뭐 전당대회 표심에는 본인의 말빨이 먹히고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표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픽을 좀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후보 순으로 나와 있고요. 김민석 후보가 21.5%, 정청래 후보가 25.7%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8.3%. 이것은 전체 이제 여론조사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당대표 호남권 적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 결과고요. 김민석 후보가 40.5%, 정청래 후보가 24.3%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좁혀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42.1%, 정청래 후보가 26.1%, 송영길 후보가 1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서영주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판세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봤을 때는 지금 뭐 1강, 2중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뭐 1강, 2중으로 봐도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강 이중인데 이제 또 앞서 또그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것도 지금 나오지요.
1: 네, 지금 그래픽은 기호 순으로 저희가 이제 표출돼서
2: 네.
1: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청래 후보가 가장 높은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전체를
2: 그렇죠.
1: 여론조사한
2: 진보
1: 것이기
2: 보수 모두를
1: 때문에.
2: 합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호남권만 봤을 때는 또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지지한 후보다.
1: 이게 득이 뭐 역선택 얘기하시는 건가요?
2: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정청래 후보가 돼야만 민주당이 더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 하에 저는 정청래 후보를 선택하는 보수층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다만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중요한 거는 호남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권의 적합도가 결국에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강 이중 구도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앞서 유시민 작가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크게 표에는 그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1: 전 들고 전 대표 심에 큰 변수는 안 된다.
2: 저도 그래 봐요. 그리고 전체를 보더라도 양자면 모르지만 3자로 합을 했을 때는 또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않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합해버리면 정청래 후보가 뭐 국민의힘이나 중도층에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또 앞서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이게 지금 뭐 정청래 후보가 두드러지는 그런 선거 양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의 이 일강 구도가 언제쯤 어떻게 변할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1: 같습니다. 일단 뭐 여론조사 몇 개만 보고는 전체를 뭐 판단할 수 없지만 김민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최근에 이제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3: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1: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3: 봅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신천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데 힘을 합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4: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관련이 없는
1: 정청래
4: 문제인데
1: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4: 이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저에게 이미지를 씌우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신천지 관련해서 이번에 말씀하실 때 적당한 때에 공격을 받고 말씀해주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혹시 뭐 언제쯤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는지
3: 알겠습니다. 네, 제게 맡겨주십시오.
1: 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특정 후보 당선시키려 한 거 아니냐. 김민석 후보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특정 후보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그 특정 후보가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천지 당원 문제,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맨날 나왔던 얘기잖아요.
0: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가 양당 정치가 좀 공고화되고 그리고 당원의 힘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당원들의 특정 종교 집단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정당 정치를 좀 위협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1: 그렇죠.
0: 특히 뭐 최근에는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가 당원에서 조금 자신 있다라는 이런 태도를 조금 보이면서 그 당원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세력과 결탁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 정도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먼저 겪었죠. 사실 지난 특검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그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원 명부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주목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100만 당원 중에 가입한 사람이 한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요하다면 민주당도 특검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특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1: 특검 받을까요?
2: 뭐 필요하면 받아야죠. 뭐 특검은 무조건 뭐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1: 이번에 나온 얘기가 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2: 근데 신천지나 통일교 이렇게 유사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들은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던 것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0: 아니라 이 우리가 전통 종교들은요, 정치에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 종교가 아닌 유사 종교는 본인들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고 사업성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치권과의 밀양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통일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고, 최근에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특정 연월에 한 8천 명, 3만 2천 명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신천지 그 말하자면 교인들을 어떤 정당에 가입시키는 것들이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확정 판결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원 주권도 좋고 이 당원들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유사 종교와 정치권이 막 이렇게 그 뭔가 암묵적이고 이득을 위해서 손을 잡는 것들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들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한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이거는
1: 특정 후보 얘기가 아니면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냅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후보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여야 간의 정당의 유사 종교가 들어올 틈을 없애고 다만 이제 이중당적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유권자의 선택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냐.
1: 송영길 의원이 홍준표 전 시장을 찾아가서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이 신천지 관련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밥을 먹겠다고 굳이 갔을까요?
0: 원래 신천지 얘기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송영길 후보가 이제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장이랑 식사 약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새 정치권이 너무 낭만에 사라졌다. 이게 여야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소통도 사라지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준석 대표할 때 본인이 대표할 때 둘이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여야 간의 벽을 허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서 결국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좀 정치 원로로서 우리가 정치가 좀 제대로 복원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천지 경험담을 쫙 풀면서 그 얘기를 이제 송영길
1: 신천지
0: 후보가 하게
1: 목적은
0: 된 거예요.
1: 아니었는데 마침 밥을 먹다 나왔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믿으십니까?
0: 그게 팩트입니다.
1: 제 생각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잠실까지 찾아와준 송영길 의원과 오찬을 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막후의 대화를 나눴던 존중한 후배다라고 했고요. 송영길 의원은 오늘 홍준표 선배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 이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짐작은 좀 가시나요?
2: 근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전 시장님께서 이 신천지 이야기를 해오신 건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홍준표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경선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신천지가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낙선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사실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을 하실 때는 조금 신천지와 잘 지내려고 노력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유독 대구에서 신천지 행사가 많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다음 대선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의 경선에 있어서 그닥 뭐 어떤 지원을 받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홍 시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본인의 좀 편향된 의견 아닌가라고 보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러다 뭐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 전대회까지 뛰어드는 게 아닌지, 변수가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한데, 어쨌든 신천지는 오늘 입장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관심 없다. 김민석 후보의 거짓 전대 개입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민주당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에 관심이 많았을
1: 국민의힘만
0: 수
1: 관심
0: 있다.
1: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국민의힘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0: 현재까지는 이제 법정에서 지금 공소가 된 사실이 국민의힘과의 관계성이다. 네.
1: 신천지 얘기는 여기서 이제 줄이도록
0: 그렇습니다.
1: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오늘 뭐 운명의 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대나부 의결로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4: 정치특검이 정치적인 기소로 했는데 매우
1: 오세훈
4: 부적절한
1: 서울시장입니다.
4: 기소였거든요. 그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 이외에는 딱떨어지는 게 없어요. 무죄는 당연히 확신하고요. 수사를 질질 끄는 겁니다, 검찰.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뀔 때 이거를 새로운 정부의 상납용이죠. 상납용이죠. 저를 상납하는 겁니다.

0: 서울시장 선거를 못 이겨서 참 아쉽습니다.
1: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0: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불가피하게 오세훈 시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부여했습니다.
3: 이게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정치 브로커를 통해서 홍준표 이제 후보 등과의 경선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네. 명확하게 유죄가 나와야 된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정권 창출의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0: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1: 네,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게 될 것 같다. 김민석 전 총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5: 뭐 그렇게 보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혐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를 뭐 오세훈 시장에게 제공한 것 그리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예. 뭐 정치자금 우회로 받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인데요. 원래 여론조사라는 건 뭐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전달되는 이런 일들은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명태균 그 씨에게 어떤 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었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오세훈 시장님만을 위한 여론조사였다 이런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수사 같은 경우는 특검이 한 수사잖아요.
1: 예.
5: 이 특검은 대부분의 주요한 증거나 그런 정황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언론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어떤 부분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한테 이 여론조사 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오늘 뭐 재판에서 무조건 이게 유죄가 나온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닐까라고
1: 네,
5: 생각합니다.
1: 어쨌든 뭐 오세훈 시장은 오락가락하는 명태균 진술밖에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직을 이제 유지하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 그렇죠. 이제 예. 검찰 구형이 조금 과중해요. 1년 6개월.
1: 예.
6: 그럼 1년 6개월이면 여기에서 무죄를 받지 않으면 시장직을 유지할 만한 형 선고형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에는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무죄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낮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그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한 건데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좀 볼 것 같아요. 이게 암묵적 합의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만한 관계인가. 지금 지난번에 그 윤석열과의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에 대해서 유죄를 낸 것도 김건희 씨가.
7: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제기한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논쟁이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클레오
1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1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17: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조금 전 출연 중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해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언 CNI에 의뢰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가상번호 활용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6: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8: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서울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인천과 홍성, 전주 등 서쪽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는데 내일 중부지방에 30에서 80mm, 남부지방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서 날이 많이 습합니다. 현재 서울 26.1도, 대구 34.3도, 광주 32.1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산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까지 정체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일부 구간에서 정체 중인데요. 강남과 여의도, 용산과 마포에 차량 몰려 있습니다. 동부권에서도 살짝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인 윤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말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이력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소재를 특정해 지난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 이후 나온 판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40대 A씨가 과거 혼인관계였던 40대 B씨를 상대로 낸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이혼한 뒤 피상속인인 아들 C씨에 대한 양육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부양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어제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됐지만 강한 비는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기상청이 장맛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장맛비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지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서해상에서 길게 발달한 띠 모양의 비구름이 수도권 북부를 지나 북한으로 향합니다. 당초 기상청은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 호우를 쏟아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실제 인천 강화 서도면에는 아침 한때 1시간에 57.5mm의 비가 내렸고 3시간 누적 강수량도 90mm를 넘어서며 사흘 만에 다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는 접경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5: 새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 더 확장하면서 비구름대가 서울로부터 약 30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 강한 강수가 우리나라 경기 북부나 북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4: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왔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면서 비구름이 북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렇게 장맛비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비구름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찬 공기의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비구름은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고 비구름이 지난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6: 모델의 어떤 사이즈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어떤
2: 요란들이 생기고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6: AI가 그동안의 경험 공부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이번 비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며 비를 반복해서 뿌리겠고 비가 그친 남부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압계 변화에 따라 장맛비 양상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강원도 영월 주천강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된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실종 지점으로부터 3.7km 떨어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화신교 인근 수풀에서 45살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시신을 인양하는 대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아산과 천안 지역에는 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 등 8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승우 기자.
0: 네, 충남 아산 영인면 수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0: 네, 이곳은 오늘 새벽 물에 잠겼던 식당입니다. 이 허리까지 물이 잠겼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제 주변을 살펴보면 이 물에 잠겼던 집기류 등이 모두 바깥으로 나와있고 이 식당 주인은 이 집기류를 씻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쪽을 살펴보면 냉장고와 소파 등도 모두 물에 잠겨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 식당 주인과 주민들은 지난해에도 물에 잠겼고 또 해마다 물에 잠기는 곳이라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매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충남 아산에는 시간당 60mm의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집중되면서 하루 강수량이 125mm를 넘어섰습니다. 새벽 3시 반쯤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침수 피해도 새벽 시간에 모두 집중됐습니다. 이곳 아산 영인면 아산리 주민 10명은 집 내부로 갑자기 물이 들어차 인근 교회와 편의점으로 대피했다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또 아산 인주면에서도 한때 밀주천이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밀주리와 무원리 주민 등 모두 9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급히

0: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인면 상성리와 신화리 등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 2명도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차량 고립도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가 물에 잠겨 고립됐던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아산에는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4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안 지역에도 성완읍을 중심으로 8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계량기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까지 격상해 대응했는데요. 1시간 10분 만에 1단계로 하향했고 오전 9시부터는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 영인면 수해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여권에서도 검찰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완전 폐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관련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2: 민주당 한명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았다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원칙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3: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사건을 일부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이 지도부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어제까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이 검사의 보안수사를 완전 폐지하되 이 보안수사 요구권 등을 실질화하는 가닥으로 이 방향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소위를 열고 이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1: 네, 검찰개혁 문제는 법력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도 맞물려서 당내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2: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체되는 거라고 의심한 건데요. 어떤 비판도 제안도 하지 않으면 어물쩌는 다 썩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5: 유시민 작가입니다.
4: 류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2: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 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거라면서 동지의 언어에 썩은내라는 단어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전대는 심플하다며 검찰개혁 1인 1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통령으로까지의 역사 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송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 전대 개입설이라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신천지의 정치개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고요. 송 의원도 연초 통일교 신천지 특검의 무산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 전 대표와 친청계들은 근거 없는 공세로 당을 모욕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도 내부 문제로 시끄러운 상태죠.
2: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는 건데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이로 타겟으로 온 야당모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같은 당 박덕흠 부의장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6선 조경태 의원이 거론됩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북과 보궐선거를 도운 진종호 의원 등 친한계들이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징계 전국이 또 시작된 거냐는 우려 속 당 지도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6: 윤리위의 개최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도부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기대합니다.
2: 하지만 당내 소장판

0: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거듭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모임 간사인 이성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에 입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집 근저당부터 걸그룹 멤버의 청약 당첨설까지 부동산만 들어가면 늘 뜨거운 논란이 벌어집니다. 왜 집 이야기는 이토록 큰 관심을 끄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둘러싸고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17억 원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보도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거나 저마다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 20일 첫 보도 이후 유튜브에도 이 대통령 근저당 관련 검색이 빠르게 늘며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연스러운 거래이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대통령이 사실상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집을 판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3: 자연스러운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어떤 거래 행위입니다.
4: 예. 네,
3: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편을 봐준다 할까요?
5: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거 알아도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겁니다. 그동안에 썼던 이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2: 최근 인기 걸그룹 멤버가 10억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에도 여론은 들썩였습니다. 돈이 많은 연예인이 왜 청약까지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다 상당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도전 가능한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사안도 당사자도 달랐지만 유명인의 집 논란은 부동산을 둘러싼 과정과 기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산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기회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쏠림이 심해지고 특히 부동산 자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소득만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명인의 부동산 논란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 속에서 집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욕망과 불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코스피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널뛰고 있습니다. 한때 코스피를 못 사서 불안했던 마음은 이제는 안 사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으로 바뀐 분위기인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를 뒤덮은 투자 심리는 이른바 포모였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자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죠. 하지만 한때 만선 돌파를 기대했던 코스피가 고꾸라지자 투자자들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주식 안 사서 다행이다, 안 산 사람이 승자라는 안도감이 확산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포모의 반대말인 놓쳐도 괜찮다는 이른바 조모가 신조어로 등장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포모와 조모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널뛰기 장세의 첫 분수령은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빅테크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도 잇따라 성적표를 공개하는데요. 이들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도체 고점 우려와 함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택가격과 증시가 오르면서 1인당 가계 순자산이 4년 만에 최대폭인 9.1% 오르면서 2억 7,47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대이처처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와 국가의 국부를 집계한 2025년 국민대차 대조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가계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8만 5천 달러로 17만 2천 달러인 일본을 3년 연속 소폭 넘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제도가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생산직으로 이루어

0: 흑진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어제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사측과 집중 실무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서 같은 날 사무직 노조도 사측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중 교섭은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노사가 성과급 등 주요 안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마련됐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을 조만간에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핵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핵시설이 위치한 나탄지 인근의 이른바 곡괭이산에 대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미국은 핵물질 이동을 추적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조만간 강하게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 우리는 핵물질을 추적하고 있고 그 지역을 아마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격할 겁니다. 이란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지상군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신 화강암산 깊숙이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은 점잖게 대응했고 이란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며 공격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이란은 필사적으로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만남에 관심이 없습니다.
2: 이란은 곧바로 핵시설 공격은 영내 전쟁 확대로 간주될 거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란군 최고 합동사령부는 미군이 실제로 핵시설을 공격하면 중동 전역 미국과 동맹국의 모든 이익과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날 쿠웨이트에 있는 주요 전술 레이더 시설들과 시스템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은 파키스탄을 찾아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을 멈추는 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주요 전쟁보다 이란 전쟁에서의 미군 희생이 훨씰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잇따른 미군 사망자 발생으로 고조된 전쟁 반대 여론 달래기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홍해 봉쇄를 위협하면서 유조선들의 회항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 일환으로 경고를 발령한 데 따라 최근 24시간 동안 선박 6척이 회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사바 통신은 회항한 선박들이 후티 측 경고를 받고 항로를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운 분석 업체 클레플러를 인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잇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동시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계 원유 공급량의 25%가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은 하루 평균 45척 수준으로 후티의 공격이 시작된 2023년 10월 이전에는 하루 72척 정도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0: 잠시 후 2시부터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1: 예, 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론조사 대납 의혹 유죄냐 무죄냐. 쟁점이 어떤 건가요? 핵심 쟁점이?
2: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 묵시적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0: 예.
2: 오세훈 시장 측은 애초에 의뢰하지도 않았고 최초 전달받은 여론조사가 엉터리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 씨 측과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도 불거져 있는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포착돼 있습니다. 이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묵시적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1: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해서 지금 네 번째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좀 비교를 해보자면 김건희 씨는 1, 2심 무죄고요.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각각의 사건들이 좀 어떻게 다릅니까?
2: 무엇보다도 김건희 씨 1, 2심 무죄의 근거는 몇 가지 사실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애초에 명태균으로부터 관련된 여론조사를 제공받을 때 사전에 지시하거나 의뢰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즉 여론조사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논리적 핵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예.
2: 나아가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만큼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주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 무엇보다도 대전제는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된 만큼 애초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내용, 시기, 방식 등을 1임에 두었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 전 대통령과 묵시적, 순차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여론조사를 스스로 집행하고 단행할 명태균 씨가 일일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지언정 사전에 묵시적 의사합치는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대화 내용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일방적으로 명태균 씨가 홍보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명태균 씨는 중앙정계에 진출하겠다는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저렇게 이제 재판부 판단이 유무죄로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제3자가 이제 대납을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까?
2: 만약 그 사전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묵시적 의사합치가 존재했다면 유죄 판결 선고를 향하게 될 텐데
0: 예.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보다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초에 후원자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지급한 정황은 포착되어 있는데
0: 네.
2: 오세훈 시장은 자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예.
2: 최초에 제공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엉터리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 김한정 씨는 자신이 참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다면 이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윤 전
0: 예.
2: 대통령 사건은 관련된 정치자금을 받은 자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이고
0: 예.
2: 준 자가 명태균 씨입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받은 자가 오세훈 시장이고 준 자가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0: 중간에 예.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2: 그렇습니다.
0: 예.
2: 김한정 씨가 정치자금을 주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조화에서 기소된
0: 예.
2: 사건이다 보니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는 판단이 이른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여러 판결 결과상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만 적어도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인지했으므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을
0: 예.
2: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0: 그러니까 핵심은 여론조사 의뢰를 했느냐, 그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이건데 문제는 이제 증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대화 내용 같은 것이 이제 공개된 부분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는 뭐 드러나는 증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2: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사 기록상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측이 일정한

시 주장처럼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요청한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도출해내기 위한 대화였다면 충분히 묵시적 의사합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근거가 존재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명태균 씨가 진술 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윤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고인 신분이므로 관련된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오세훈 시장의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이 아니고 단순히 어떠한 요청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비용을 납부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취지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특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왔습니다. 증인으로

0: 사실 김한정 씨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윤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묵시적 의사 합치 외에도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또 다른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무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안,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즉 엉터리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김한정 씨도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김한정 씨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10년간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선거법상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이미 공직에 취임한 자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1심 선고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물론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 효과가 발생하게
1: 그
0: 됩니다. 그런데
1: 기간도 좀 상당히 걸리겠죠.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유죄가
0: 그렇지가
1: 나와서
0: 않습니다. 이
1: 아닙니까?
0: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1: 그렇군요.
0: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633 법칙, 즉 1심은 공소 제기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1: 그럼
0: 합니다.
1: 6개월 내에 다 끝나겠네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고 해도.
0: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 선고 기간을 지키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므로 산술적으로는 내년 1월에 상고심 판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1심 판결이 늦어 제기된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소가 된 사건이라 사실 6월 중에는 선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2: 그러네요.
0: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5월 공판기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 7월 선고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즉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던 것이고, 1심 재판부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었고,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모든 결론이 내년 1월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입니다.
1: 특검팀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부 유죄 나온 것도 오늘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선고 결과도 오늘 재판에 이제 근거가 되겠죠, 아무래도.
0: 그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 걸쳐서 김건희 이 사건의 경우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1심과 항소심이 모두 다 사전에 지시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했다는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이 수사 기록상 합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심, 항소심을 거친 판단 자체라면 그 판단이 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검팀 입장에서는 관련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오세훈 시장 사건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유죄 판단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상당히 상세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취지의 판단을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묵시적 의사합치는 특검팀이 입증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대납 부분은 비교적 그보다는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럼 반대로 오늘 재판 결과가 나중에 윤전 대통령 어떤 재판이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0: 오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판결은 곧바로 윤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비교적 다르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오늘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윤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기존 윤전 대통령 부부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1: 어쨌든 뭐 명태균 씨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긴 한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보면요, 관저의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 오늘 종합특검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0: 애초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 21g에 특혜를 받도록 수주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신문입니다.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더불어서 이 업체 21g 대표 부인과 김건희 씨가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0: 알려지고 있는데 이 배우자로부터 디올 재킷 등 일정 디올 명품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 21g에 대통령 이전 관저 공사를 수주해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업체 21g 대표 배우자로부터 받은 물품이 그 대가 관계에 있었는지가 입증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 네, 특검 측은 김건희 씨에게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까요?
0: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관련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사실이 존재합니다.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 21g을 선장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만 입증된다면 김건희 씨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감사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역시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관여에 대통령실에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그 과정에서 관여했다면 역시 이 부분도 오늘 조사에서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김건희 씨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과다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8억 원의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혐의로도 대통령실 관계자 두 명이 이미 구속된 상황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고 관련된 명품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대가 관계가 인정될지를 두고 치열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네. 끝으로 이제 중요한 게 대가관계 입증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까요?
0: 현재는 종합특검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2: 네.
0: 애초에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자켓 등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유한 디올 자켓이 사실은 업체 21g 대표 배우자가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만 사실은 그 디올 자켓 구매 대금을 김건희 씨가 나중에 지급한 정황에 비춰볼 때 대리 구매에 불과하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종합특검팀은 이 디올 자켓 외에도 디올 팔찌 등 여타 물품을 두고도 대리 구매 수준을 넘어서서 업체 21g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일정 사실관계를 토대로 입증해 낸다면 이때는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령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8: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9: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14: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5: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 세면대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아기를 낳은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16: 피고인은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17: 피고는 어린 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홀로 출산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을 뿐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18: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16: 피고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합니다.
15: 검찰도 피고인도 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봤고 피고인 측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죠. 그런데 이 재판과는 별개로 뜻밖의 고소장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고소인은 바로 재판을 받던 20대 친모였죠.
17: 피고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15: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모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9: 나 임신했어.
16: 뭐야? 아니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19: 수술 받을 거야.
16: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15: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소개했다는 의사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례비 명목으로 돈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19: 돈 보냈습니다. 저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16: 준비 중입니다. 병원이 명동인데 주소는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데리러 갈게요.
19: 아, 뭔가 이상한데?
15: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신생아 사망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있었다는 수상한 텔레그램 의사. 과연 친모는 당초 왜 모텔로 향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번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0: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5: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의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 네, 요약하자면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20대 친모가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친모는 당초 전 남자친구와 임신 중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수술비나 보호자 동행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합법적인 수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불법으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고 사례비까지 받아 참겼다는 건데요. 막상 출산이 임박해서 진통이 오자 데리러 오겠다는 의사나 전 남자친구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직후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흐름입니다.
15: 검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일반 살인죄와는 어떻게 다른 거고 검찰이 이 사건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 뭔가요?
20: 네. 일반 살인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의도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아동학대 살인죄는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요. 보도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물이찬 세면대에 약 10분 넘게 방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단순히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물이 있는 곳에 두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뚜렷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15: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고의성일 텐데요. 피고인 측은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본 거잖아요. 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20: 네. 1심 법원은 친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본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친모가 출산 직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기저귀 같은 출산용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경황이 없었고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 홀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은 정상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 수위를 가르게 되겠습니까? 공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요?
20: 항소심의 가장 큰 핵심은 친모의 당시 판단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이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보도 내용들을 짚어보면요. 세면대에 물이 왜 차 있었는지, 친모가 방치 당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시 꼼꼼히 따져볼 텐데요. 만약 친모 측 주장대로 정말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여서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이었다는 점이 더 강하게 증명된다면 형량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 후 119에 신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유기하려 했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면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결국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들이 형량을 가를 열쇠가 될 겁니다.
15: 그런데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요. 친모가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신생아 사망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20: 아, 이건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위험한 출산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이 사기 사건 때문이라는 게 친모 측 주장입니다. 보도를 보면요. 전 남자친구가 합법적인 임신 중절 시기를 고의로 놓치게 만든 뒤 텔레그램으로 가짜 의사를 연결해줬고 돈만 뜯어냈다는 건데요. 출산이 임박해 다급하게 연락하자 이 텔레그램 속 인물이 데리러 가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나타나지 않았죠. 친모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전 남자친구가 의사 행세를 하며 1인 2역을 한 건지 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결국 속았다는 걸 깨닫고 고소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5: 그러면 텔레그램 의사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건가요?
20: 텔레그램 속 의사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15: 전 남자친구에게 만약에 고소된 내용대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기죄 적용 자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전 남자친구 측에서 실제 의사를 소개하려고 했다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 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의사를 소개해줄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남자친구는 정말 실제 의사를 알선해야 했다라고 발뺌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미 친모를 속여 의사 알선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송금 내역이나 텔레그램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입증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15: 만약 전 남자친구가 단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 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의사 행세까지 한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의혹 수준 상황이니까요. 이거 뭐 단순히 돈을 뜯어낸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훨씬 악질적인 기망 아닌가 싶은데 의사를 사칭하거나 뭐 불법 의료를 알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지요.
20: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도를 통한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요. 만약 전 남자친구가 혼자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면 단순 사기를 넘어 훨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로 봅니다. 설령 진짜 불법 의사가 존재했고 그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연결해 준 게 맞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경찰이 전 남자친구와 내세운 의사의 정확한 실체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 그러면 혹시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도 법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남자친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패닉 상태에서 홀로 출산하게 됐다. 이런 사정이 친모의 책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0: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죄 자체를 완전히 없어지진 못하겠지만 형량을 깎아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나온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도 이미 친모가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서 경황이 없어 사리 분별을 못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이 사기 피해 사실이 더 명백하게 재판부에 입증될 텐데요. 친모 측이 전 남자친구의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 때문에 합법적인 수술 시기도 놓치고 아무 도움도 못 받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문제가 낙태죄, 정확히는 임신 중지와 관련한 입법 공백 문제거든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합니까?
20: 아, 이게 쉽게 말해 법의 룰이 완전히 멈춰버린 안타까운 입법 공백의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낙태 처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할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5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이 사건처럼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검증이 안 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는 등 여성들이 몹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비극을 탓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척 시급한 입장입니다.
15: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 New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에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더위의 기세가 강합니다. 충청 이남 지역과 강원 남부 동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경북은 며칠째 폭염경보라 더 덥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체력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초에서 양재 구간 양방향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치악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만종분기점 2차로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연풍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여파로 연풍나들목에서 4km 정도 밀립니다. 한강을 따라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주신 부분,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사건이 있었고 재판이 이미 지금 이루어진 나머지 이제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단들이 오늘 1심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2: 영향은 서로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요. 다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0: 임주의
2: 하지만
0: 변호사입니다.
2: 명태균 씨라는 동일인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의 구조는 유사합니다.
0: 네.
2: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성을 띠고 있는 그런 거래였는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가,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서로서로가 이 재판들이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사실 앞선 재판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오늘 재판의 힌트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1: 예.
2: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에서 보자면요. 지금 대법원 선거만을 앞두고 있는데 1심, 2심 모두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

0: 관련해서 이것은 명태균 씨가 본인의 여론조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해준 거다.
1: 네.
0: 일종의 프로모션 같은 행사였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 위치를 고려했을 때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까지는 볼수 없다라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고요.
1: 예.
0: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이 부분에서는요, 새로운 판단이 나와졌습니다. 묵시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분과 관련해 이것은 나중에 어떤 호의를 베풀겠다는 대가성을 띈 것이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1: 예.
0: 이제 그렇다면 물론 실제로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는 점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이전의 사건들의 차이점은 있지만 유사한 구조라고 본다면 지금 한 번은 무죄, 한 번은 유죄가 나왔다고도 보여지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확실하게 누구든 이것이 유무죄를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0: 그래서 어찌 보자면 오늘 1심 판단이 앞으로 있을 다음 다른 재판에도 어떤 종두부가 될 수 있다, 판결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 예.
0: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적어도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한정 씨가 비용까지 대납했기 때문에 비용도 지급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사건에서는 알았느냐?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결과를 받아드는 데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 당사자들 간에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보고 아예 돈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은 것과 이번엔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1: 네.
0: 결국 의사의 합치라는 부분, 오세훈 시장이 어느 부분선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고 어디까지 확인이 된 상황인지 그 점이 오늘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관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네.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억울하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특히 정치적인 특검이다. 또 정치적인 기소이고 재판이다라는 이야기 내놨는데 사실 뭐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1: 네.
2: 모든 게 정치 행위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면서 김한정 씨가
3: 손수
2: 여론조사를
3: 변호사입니다.
2: 잘 몰랐다. 정치를 잘 모른다. 그래서 당한 거다. 심지어 사기 공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1: 네.
2: 뭐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법조인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김한정 씨가 정말 여론조사를 모르냐. 또는 김한정 씨가 정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냐. 명태균 씨에게 순수하게 현혹돼서 사기를 당하고 공갈을 당한 게 맞느냐.
1: 예.
2: 김한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4: 예.
2: 오랜 후원자라고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며 이 사업 이외에 정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 예.
2: 그렇다면 김한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부도 아마도 뭐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이겠습니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가 관심 있게 지켜본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1: 예. 지금 이제 정치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번 판결이 물론 이제 1심이기 때문에 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1심 판결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만약에
1: 예.
2: 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조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그 형량 이상이면은 네, 시장직을 잃게 되는
1: 그렇죠.
2: 상황이 됩니다. 물론 오늘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상실하는 건 아니고요.
1: 그럼요.
2: 예. 예, 판결이 확정돼야 됩니다. 유죄라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2: 오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다 항소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다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하지만 또 이 특검법에 따르면은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각 심급별 이 판결 선고를 함에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
1: 네.
2: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심 6개월, 또 2심과 3심은 3개월씩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 뭐 당연하게도
1: 네.
2: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사실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 633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은 이 판결 선고가 좀 더 일찍 있었어야 됩니다.
4: 예.
2: 그런데 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을 좀 늦춰서 네, 결국은 선고가 오늘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 역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네. 절차를 진행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1: 지금 현재 2시 6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 중이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0: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산을 쓰고 법원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인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출석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희 그 취재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그 곳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상당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산을 접으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휴대전화로 급하게 찍은 화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하는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통은 이제 법원에 도착을 하면 언론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곤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발언을 자제하고
0: 신중하게
1: 예,
0: 하려고 하는 거죠.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상하지 못한 좀 다른 문으로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심 선고 마지막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잠시 청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의료계 종사자들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1: 네, 응급 의료 이송 체계 강화 등 의료 분야 주요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갖추어진 의료 보장 시스템입니다. 이 의료 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보장 체계가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에 가장 큰 기여는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기여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인들의 전체적인 헌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시간 우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긴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우리 정은경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 또 정치권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은경 장관님과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 그리고 노력해 주신 정치권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제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도 있는데 이걸 조정해야 되고 이해관계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게 되죠. 이 점을 서로 잘
0: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 관련된 얘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시 10분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주요 쟁점들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번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이 벌써 네 번째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그 재판들이 김건희 씨라든지 윤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특검에서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에서 이 유죄 판결을 의견서를 이번 재판장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온 게 무조건적으로 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렇죠.
3: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죠. 네.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반면 또 변호인 측에서 또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다 인정할 이유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에 대한 반박의 주장과 자료들 역시 대항 차원에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여러 건 명태균 씨의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기소도 있었고, 또한 유죄 판결이 여러 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0: 최종적으로는 네. 모든 사건 역시 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렇죠.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지. 1심과 2심 물론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겠습니다만 결국은 대법원 판단까지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오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유 설명 그리고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재판부에서 밝힌 것으로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2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3시 아니면 3시 조금 넘어서 주문 낭독,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임주혜 변호사께서도 앞선 그런 그 재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앞선 두 재판이 서로 다른 결과를 냈기 때문에 힌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재판이 다른 거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2심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까지 나온 거고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재판은 고등법원에서까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씨 재판 쪽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2: 사실 어떤 판결도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급심에서 어찌 보자면 판결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안과 앞선 재판들은 별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 사건 역시 무죄가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여지는데 오세훈 시장이 과연 알았는가 알고도 이런 부분을 지시했는가 그래서 결국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이 됐는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알았다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핵심적인 물증이 확인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연 공판 과정에서 특검 측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아니면 신빙성이 높은 유의미한 진술들이 확보가 됐을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유에 대한 설시가 있고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비교적 재판부도 굉장히 상세하게 사안에 대한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른 사건과 달리 일단 중계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가 되는 사안이고 사안의 중요도나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현직 시장에 대한 부분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인 리스크를 대법원 판단까지 안고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재판이어서 네. 1심이지만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도 상세하게 하고요. 법적으로도 과연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이 비용을 대납한 부분이 대가성을 띠고 있는지를 좀 쟁점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오히려 이제 오늘 있을 이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이나 얼마 남지는 않았다곤 해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2심, 3심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도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3: 예. 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기소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소 내용과 관련된 기초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납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의 캠프에서 역할을 했지만 보직은 없고 그리고 이후에 오세훈 시장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지금 재판부의 설시가 계속해서 저희 그 자막으로 뜨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일단 재판부가 이 기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주장했던 특검의 정치적 표적 기소다. 라는 주장을 조금 일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예. 물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와 그 공소 제기 그리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자체가 편파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정치적인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대응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인데요. 설령 일부 정치적인 고려나 의도가 묻어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이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그런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예.
0: 만약에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형식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판단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1심, 오늘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특검의 공소제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체적인 부분, 즉 특검이 공소 제기한 오세훈 시장 등의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 자, 그리고 재판부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 일부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서서 손소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약간 좀 과장된 부분들도 있고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 진술 내용의 일부가 수긍이 어렵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예.
2: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3: 그렇죠.
2: 예. 진술들 가운데 워낙 지금 등장하는 등장인물 간에 말이 안 맞는 지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3: 네네.
2: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때마다 명태균 씨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3: 예.
2: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실제로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의 운영에 관영해왔다라는 점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과 동시에 일부 진술에 한해서는 적어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 판단 중간에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3: 네.
2: 이제 여러 가지 워낙 방대한 이야기가 재판 과정에서 오고 가고 공판 과정에서 등장을 하다 보니 니까 그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왔던 재판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 네.
2: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만으로는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설시, 이것이 어떤 사안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3: 네.
2: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정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3: 네.
2: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어떤 결론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자면 태균 씨의 진술 일부는 좀 신빙성이 낮은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 선고를 지켜보면서 해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3: 그렇죠.
0: 저희가 영상이 잠시 후에 공개될 텐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전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즉,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 중에 일부는 수긍이 어렵다.
3: 그 부분을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0: 네.
3: 재판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김영선 그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이런 부분은 과장됐다라고 재판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진술 일부는 객관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두 분 말씀처럼 그렇게
0: 네.
3: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정황에 부합하고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0: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3: 예.
0: 왜냐하면 일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3: 네.
0: 다만 또는 그러나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네.
0: 이 부분은 믿을 수 있다.
1: 나중에 하는 말이 좀 핵심인
0: 그렇습니다.
1: 경우가 많죠.
0: 네. 예. 그래서 앵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3: 예.
0: 재판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 예.
0: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고 그 신뢰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3: 예.
0: 또 이와 똑같은 구조예요. 김한정 씨의 주장 관련해서도 김한정 씨의 주장과 항변이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이건 예상입니다.
3: 네.
0: 다만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3: 네.
0: 따라서 저희가 직접 선고 상황을 중계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자막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들도 잘 곱씹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1시간 뒤에는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만 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짐작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막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 자, 아직까지는 지금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한 지금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것과 이걸 대납한 것을 과연 알았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 확실한 증거 제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0: 판결의 구조가 각 재판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 판결문의 구성 자체가.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명태균 씨의 진술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재까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말은 곧 역시 두 가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네? 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일부는 공소사실 사실 아니야? 이거 진짜 기부 받은 거 아니야? 불법 대납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예. 이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또 기타 앞으로 살펴볼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일부가 보강된다면 뒷받침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재판부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예. 따라서 지금 먼저 짚어본 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출했다면 먼저 설파받겠죠. 예. 하지만 적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존재했다면 이미 언론 취재를 통해서 공개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세심하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재판부가 초반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3: 자, 재판부가 설명한 부분을 또 조금 더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6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전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2020년 12월에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명태균 씨를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까지 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여러 차례 만났고 우리 친해요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예.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그렇지 않다. 두 번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더 이상 관계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선 긋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양측이 만남의 과정이라든가 만남의 횟수, 그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관계부터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가 양측 모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리하고 갈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명 한 명, 이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맡겼다 네.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네. 지금 그 저희 그 자막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게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설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예. 보입니다. 우선 아직까지 다 선고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예.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오세훈 시장
4: 변호사입니다.
0: 또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판단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동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일단 그 전에 동기 언급 전에 명태균 씨의 주장 중에 일부는 믿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중에 일부는 믿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허황되거나 과장되거나 실체관계에 반하는 그런 표현들이 섞여 있지만 네. 적어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일부는 믿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이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

되고 있고 재판부는 오늘 최종 선고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앞서서 미리 좀 밝혔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아산과 천안 지역에는 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 반면 남부와 제주, 또 영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먼저 오승훈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2: 네, 충남 아산시 영인면 수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수해 현장 뒤로 지금 복구 작업을 하는 분들도 보이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이곳은 오늘 새벽 물에 잠겼던 주택입니다. 이채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수압으로 인해 창문이 뜯겨져 나갔고, 바닥에는 LPG 가스통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집안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의자와 소파 등 살림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주인은 오늘 새벽 순식간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찼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급히 대피하려고 했지만 무릎 높이 이상 들어찬 물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는데요. 집 안에서 싱크대 위로 올라가 몸을 대피한 채 구조를 기다렸고, 소방대원들이 이곳을 찾아와 구명조끼를 건네줘 그걸 입고 창문 사이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자체도 나와서 현장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급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자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굉장히 떨린다고 말했는데요. 복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냐며 막막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 기자, 충남 아산에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충남 아산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2시간 넘게 지속되면서 오늘 강수량은 125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 반쯤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고요. 이 침수 피해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대에 집중됐습니다. 이곳 아산 영인면 아산리 주민 10명은 집 내부로 갑자기 물이 들어차면서 인근 교회와 편의점으로 대피했다가 돌아온 모습입니다. 아산 인주면에는 한때 밀두천이 범람위기에 놓이면서 밀두리와 모원리 주민 등 모두 9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인면 상선리와 신화리 등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 2명도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고립도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가 물에 잠겨 고립됐던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아산에는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4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안 지역에도 성완읍을 중심으로 8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계량기와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는 새벽 4시 반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까지 격상해 대응하기도 했는데요. 1시간 10분 만에 1단계로 하향했고, 오전 9시부터는 상시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영동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3: 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이곳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3: 네, 이곳 강릉의 체감 온도는 30도를 넘었습니다. 습도 역시 70%를 웃돌고 있는데요. 바닷바람이 간간이 불고 있지만 높은 습도 탓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무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와 삼척 평지에는 폭염 경보가, 강릉 평지와 삼척 산지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삼척 평지에는 여전히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과 동해 34도, 강

0: 능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도 예보됐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은 데다 낮 기온까지 올라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실외 작업장과 논밭, 도로에서는 관측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0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승훈 기자, 송세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강원도 영월 주천강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실종 지점으로부터 3.7km 떨어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화신교 인근 수풀에서 45살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18일 낚시 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을 찾았던 A씨가 주천강 용석보를 건너던 중 물에 빠져 실종됐고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는 비, 남부는 폭염입니다. 장마철인데도 경남은 가뭄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왜 이렇게까지 엇갈렸는지 또 장마 종료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김민경 기상재난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2: 자, 오늘은 좀 비가 다소 약한 것 같은데 지난주 같은 그런 강한 비는 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3: 네, 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충남 아산에는 시간당 62mm, 경기 안성에는 56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곳곳에 호우경보도 내려졌는데요. 이 점심 무렵에도 수도권으로 다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안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곳곳에 시간당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처럼 시간당 70에서 80mm에 달하는 극한호우 가능성은 당분간은 적은 상태인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다시 강해지긴 하겠지만 시간당 20에서 30mm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많은 곳도 80mm 안팎에 그칠 전망입니다.
1: 자, 이번 장마는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3: 네, 가장 큰 이유는 정체전선의 비구름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찬 공기의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비구름은 수십 킬로미터씩 남북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비구름이 지난 곳에는 물폭탄이 쏟아지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작은 규모의 저기압까지 잇따라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더 국지적으로 강해졌고요.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장마가 시작된 뒤 어제까지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합니다. 이번 장마는 정체전선이 휴전선 부근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면서 북한과 경기 북부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연천이 500mm가 넘는 비를 기록한 반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남 곳곳은 지난 20여일 동안 내린 비를 모두 합쳐도 3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2: 네,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요?
3: 맞습니다. 대구가 특히 그런데요. 이 같은 대구 안에서도 누적 강수량 차이가 200mm 넘게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 군위에는 누적 강수량이 225mm를 넘었지만 대구 공식 관측소가 있는 동구 효목동은 14.7mm, 그러니까 15mm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수성구 지산동에는 올해 가장 강한 시간당 8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사상 첫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까지 발송이 됐는데요. 이 같은 도시 안에서도 비구름이 어디를 지나갔느냐에 따라 강수량이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1: 자, 이렇게 저희가 극과 극 강수량 그래프를 함께 보셨는데 경남 지역은 장마철인데도 가뭄 우려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3: 네, 이번 장마는 비가 중부에 집중되면서 경남은 장맛비를 거의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강릉이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었다면 올해는 경남입니다. 화면 다시 보시죠. 이 기상 관측 자료, 특히 강수량을 바탕으로 가뭄 정도를 나타낸 기상 가뭄 지수인데요. 이 파란색은 약한 가뭄 지역으로 경남 대부분 지역과 경북, 호남 일부가 해당되고요. 경남 일부는 노란색의 보통 가뭄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댐 저수율도 지난해보다 크게 낮은데요. 운문댐은 지난해 72.8%에서 올해 28.9%로 떨어져 심각 단계고요. 이 밀양댐은 주의, 안동댐도 관심 단계입니다. 이 장맛비가 비껴가면서 경남의 가뭄 해갈은 당분간 쉽지

0: 않아 보입니다.
1: 예. 그런데 이번 장마는 뭐 강한비도 강한비지만 낙뢰가 함께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 강한비가 내릴 때마다 천둥과 번개도 같이 동반이 됐었는데요. 이 정란은 안에서는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계속 부딪히면서 전기가 쌓입니다. 이 겨울철 문고리를 만질 때 따끔하고 정전기가 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렇게 쌓인 전기가 이 구름과 땅 사이에서 한꺼번에 방전되는 게 바로 낙뢰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서는 3,500여 차례의 낙뢰가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3분의 2가 대구, 경북에 집중됐는데요. 특히 경북 위성에는 하루 동안 643회가 관측될 정도로 낙뢰가 집중됐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일 텐데 이번 장마가 슬슬 좀 종료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0: 네,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부터는 비가 없는 구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 예.
0: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아직 고기압이 완전히 안정된 형태는 아닙니다. 이 일본 부근으로는 세력이 다소 약한 데다 열대요란이 발생하거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흔들리면서 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남부는 장마가 먼저 끝났지만 중부는 정체전선이 오래 머물면서 이 장마가 한 달 가까이 더 이어졌는데요. 결국 올해 장마 여부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세력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1: 예, 시시각각 바뀌는 기상예보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도체주 강세로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나흘 만에 7천선에 복귀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상승 중이네요.
3: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에 힘입어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순 매수로 4.5% 오른 7052로 출발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숨에 7000선에 올랐는데 7000선 복귀는 나흘 만입니다. 개장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 줄어 6800선 후반과 6900선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9%까지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주식 예탁증서를 비롯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12에서 14%나 급등한 영향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될 구글 모회사 알파벳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상승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5% 오른 772로 출발해 780선에 올라섰습니다. 현재는 76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 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은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3% 가까이 올라 배럴당 $92대까지 상승 중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후반과 1480원대 초반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 증가와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 매수 영향으로 다행히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4: 오늘 오후 2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5: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서두에 오늘 판결

0: 먼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뒤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실시간은 아닌 녹화 중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선고 직후 언론사에 녹화 영상이 제공되고 2, 3일 뒤에는 법원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에 비춰봤을 때 허가하지 않을 이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10회 3,300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소사실 설명에 앞서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 결정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오 시장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사실에 관해 설명했는데 안 기자, 재판부가 정리한 내용들 짚어주시죠.
0: 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일부는 증거와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 측에 비춰 수긍이 어려운 진술이 나타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명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과장됐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한편으로는 명 씨 진술 가운데 일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나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 씨 진술을 전부 받아들일 순 없지만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에 한정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판단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상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에게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김 전 의원과 함께 만났고 이 자리에서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명 씨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한정 씨가 처음 강혜경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을 당시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를 몰랐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반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는데요. 앞서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SH 사장 자리를, 자신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약속했고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재판부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상식 밖이라거나 거짓말, 소설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명 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공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몰랐고 바란 적 없는 돈을 명 씨에게 준 건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 시기에 맞춘 정치 검사들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면서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오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선고는 1심이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청탁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조금 뒤에는 1심 선고 주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정 안에서 선고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소식 생생하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교통안전 1분 터.
16: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전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8: What's your name?
19: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0: 이름이 뭐예요?
19: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20: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19: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2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0: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탁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기탁금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탁금은 전당대회나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일종의 참가비입니다. 후보가 지나치게 많이 출마하는 것을 막고 선거를 책임감 있게 치르려는 후보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당규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을 2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은 절반을 감면받지만 본선에 진출하면 당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는 직전 전당대회보다 각각 2.5배와 3.3배로 크게 인상된 금액이죠. 민주당은 당원수 증가로 선거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기탁금 인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기탁금을 8천만 원, 최고위원은 4천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청년 최고위원 기탁금은 1천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기탁금 인상을 두고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과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 이남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27도, 부산 31.8도, 전주 30.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마포와 용산, 강남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화대교부터 밀리고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각각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은 남사 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판교에서 수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위로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 일산 방향은 시흥부터 판교 쪽은 계양부터 각각 7km씩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비용 대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표해온 사실, 즉 명태균 씨로부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단계를 끊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 또는 김한정 씨가 사기 공갈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끌어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예. 만약 사기 공갈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구조가 뒤바뀌게 되는데, 일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비용 대납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넘어서서 이 사건의 기본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사기 공갈의 피해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더 많은 숙제를 안고 항소심 상고심에 임해야 할 오세훈 시장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 항소심 상고심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재판이 좀 뒤로 늦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재판은 6.33의 원칙을 좀 지켜야 한다면서요?
3: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원칙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3개월,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일단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양측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갈 것은 명확한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어떤 결과지를 1심에서 받아야 된다고 해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오늘 결과가 이제 끝은 아니다. 이걸로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가 되면은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리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2심과 대법원이 남아있지만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다는 건 2심에서 굉장히 이를 뒤집을 만한 재반격의 새로운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당선된 이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 예. 어쨌든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을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부분들도 이제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항의를

0: 하면서 언론사 공표를 제외하고 발표를 늦췄다라고 했는데 이건 충분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알수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호기심에 충족하기 위한 차원의 여론조사였다면
0: 네.
1: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든 맞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각조각 나오고 있는 이
0: 임준혜
1: 이야기를 보자면
0: 변호사입니다.
1: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어떤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있었고
0: 네.
1: 의뢰자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작업이라든가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는 점은요.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한 그런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확인해야겠지만 지금 재판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이것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의도 할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지도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받아본 것이 아닌가.
0: 네.
1: 하지만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납한 부분으로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읽혀집니다.
2: 네. 지금 관계자들, 그러니까 그 후보 측의 관계자들이 지금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당시 후보의 요청에 따라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는 수순으로 가겠죠?
3: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를
2: 예.
3: 입게 될수 있습니다.
0: 예.
3: 이에 따라서 제공받은 정치자금 위반의 금액을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여론조사 자체가 재산상 이익인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사건은 비용 대납 사건으로서 제공한 비용 자체로 비교적 명확하게 재산상 이익을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3,300만 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지 그보다는 적은 금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지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후원자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서도 안 되고 후원해 기부 한도도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물론
0: 예.
3: 이는 유죄를 전제로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공직자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2: 예.
3: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고 이미 공직에 취임한 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강력하게 혐의 없음을 주장해온 만큼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청 등 입증 방법을 보다 폭넓게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예. 자, 지금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이제 좀 넘었는데요.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도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명태균 씨 측, 양측이 첨예하게 또 엇갈린 주장을 했을 텐데요. 앞서서도 이미 두 사람이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4: 이기는 조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요?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5: 명태균 정치
4: 누군가는
5: 프로코입니다.
4: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6: 오늘 예. 시장이 출석하면서
4: 예.
6: 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이 부분 그렇게
4: 후보는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7: 네,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5: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7: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0: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앞서서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문까지 최종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전원으로는 사실관계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양쪽의 주장을 듣고 보니 지금 재판부의 판단들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가 자신에게 이제 입금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했고 그리고 그걸 오세훈 시장이 소개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도 그렇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1: 그러니까 앞서 재판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들 가운데 네. 일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봤지만 일부는 다른 정황 증거와 함께 맞추어 봤을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라는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는요. 김한정 씨가 자신에게 어떻게 비용을 대납할 수 있었겠는가, 나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오세훈 시장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만 놓고 보자면 재판부는 이 해당 진술에 한해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라든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전후 대화 맥락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에 대한 비용만을 김한정 씨가 대납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본 것 같고요. 예. 이제 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명태균 씨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라는 취지, 앞서 있었던 재판부의 설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2: 네. 지금까지 그 재판부가 설시한 바로는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그 재판부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어떻게 봤는가를 복기를 해봤을 때 특히나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크게 높게 보지 않았거든요.
3: 네.
2: 오히려 오늘 판단의 결과,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판단의 결과가 김건희 씨 그 재판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3: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김건희 씨 상고심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예. 여타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허풍을 일삼는 성향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0: 예.
3: 김건희 씨 상고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일부 다릅니다.
2: 예.
3: 명태균이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사안이냐 비용을 대납한 사안이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보니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예.
3: 다만 명태균 씨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전반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사실 명태균 씨는 지방법원 재판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더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0: 네.
3: 아마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되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예.
3: 이 구속된 상황에 처한 명태균 씨가 구치소에서 어떠한 심경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오늘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오세훈 시장 측은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던 명태균 씨를 다시 한번 증인신문 신청해서 1심과 달리 즉 방어하던 차원을 넘어서서 공격하는 취지로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명태균 씨의 증인신빙성은 비교적 낮다는 판단은 일관돼 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 전반적인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0: 네.
3: 어떠한 부분이 정황에 부합하는지 명태균 씨의 사람 됨됨이를 넘어서서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에 채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공격적인 증인 재신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0: 자, 또 재판부에서 나온 새로 나온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명태균 씨 등이 당혹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에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와 크게 다투고 관계가 악화됐고 그리고 일반 시민 경쟁력이 불리한 결과를 두고 다퉜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서울 오세훈 시장에게 좀 약간 불리한 측면으로 보입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부의 마지막 판단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때는 이제 기자들에게 앞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재판부로 들어가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긴장한 표정으로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을 피해서 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큼 오세훈 시장도 오늘 이 재판 결과에 상당히 좀 신중하면서 긴장된 그런 상황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다른 공판 기일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라도 오세훈 시장이 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그런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거치지 않았고요. 곧바로 법정 안으로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의 피선거권에도 크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부분입니다. 네.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가게 되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심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지금 공고한 와중에 네.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불리함을 딛고 서울시장이 당선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있는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 오세훈 시장의 그 표정에서도 좀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재판정 안에서 이 재판부의 설시를 다 함께 듣고 있는 상황일 텐데 네. 매우 긴장되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2: 예. 자, 지금 이제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지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를 연결해 준 연결고리가 오세훈 시장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지금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텔레그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원래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명태균 씨와의 만남을 제안한 당일에 텔레그램을 가입을 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텔레그램에서 환영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고요.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텔레그램을 만들었고 이후에 텔레그램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감사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소통을 이어갔고 여론조사 비용을 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그 연결고리 자체를 찾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이 텔레그램 요 사실이 조금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3: 여러 정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예.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얼마든지 그 결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일부라도 판결 이유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이유를 끌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적어도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이 직접 의사소통을 진행해왔지만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판결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나아가서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시가 나오지 않아야 그나마 그 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와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네. 내용이 여론조사의 왜곡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라는 물증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텔레그램 메시지를 비롯한 여타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명확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한다든가 비용 대납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정도까지는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 정도 판결 이유가 나온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즉 연락의 시기나 관계자들의 행동에 비춰볼 때 네.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왜곡한다든가 비용 대납을 인지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어진다면 이때는 상고심,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판결 이유도 어떠한 방식으로 나올지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자막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네 번째 판단이다. 재판부의 네 번째 판단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2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취재진을 피해서 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가 앞서서 시작할 때는 쟁점은 사실상 명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1심이

0: 보니까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쟁점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용만 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구조인가, 이 부분이 사실 간명하게 보이지만요. 사실관계는 방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등장하는 인물들 간에 이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0: 네.
1: 1심이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출한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좀 사실관계를 굉장히 세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일자별로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해서요.
0: 네.
1: 그렇다면은 비용을 대납하고 그 가운데 그 간격, 그래서 결과지를 받아드는 데 걸리는 시간 같은 부분까지도 여론조사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실제로 대화로 표시한 바가 있는지,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론조사 공표가 있었는지, 나아가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이 SNS, 텔레그램 등의 가입을 권유한 것이 누구이며 그 가입한 이후에 어떤 대화를 오고 갔는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판결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0: 네.
1: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도 지금 한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주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0: 네네.
1: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정리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이 사안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라고 본다면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라면 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해서 재판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로 올라온 내용이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로 실시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총 5차례다라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했던 거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아예 재판부에서는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로 실시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총 5차례다라고 지금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 오 시장의 의뢰로 실제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면
0: 예.
3: 비용 납부 사실이 전제된 이상 오 시장의 유죄 선고는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공소 사실은 10차례 여론조사 제공인데 5차례 여론조사 제공으로 유죄 판결이 축소된다면
2: 예.
3: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추징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예.
3: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본다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은 상황에 따라 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은 큰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633나 원칙이 확립된 이유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0: 예.
3: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633 원칙, 즉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 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상당히 촉박한 시간 내에 모든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0: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을 강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세훈 시장 측의 증거 조사를 비롯한 증인 신청을 대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3: 이미 1심에서 증인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진행되었던 증인을 재차 불러서 진술 신빙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 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3: 예.
0: 오세훈 시장은 물론이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공모를 했고 범행에 미필적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을 했고 이게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된다라고 재판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 비용 납부가 전제된 사실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측이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0: 예.
3: 정치자금법 위반은

0: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준 사람도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예.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은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기부 방식이 아닙니다.
1: 예.
0: 이 김한정 씨가 오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하더라도 후원의 기부 한도는 정해져 있고 현재 인정되는 금액에 비춰본다면 그 후원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형적인 정치자금 기부 방식을 어긋나서 비용을 대납하였고 나아가서 후원의 기부 한도를 초과했다면
1: 예.
0: 위법한 정치자금법 제공, 즉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 예.
0: 현재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지금부터는 양형에 관한 설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앞서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했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도 어느 정도 특검 쪽의 그 주장들을 주장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3: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나왔는데요.
1: 예.
3: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 의뢰할 만했다라는 부분 이미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고요.
2: 예.
3: 그래서 의뢰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지가 받아들여졌다. 다섯 차례의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 측이 의뢰한 것이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대납한 이 부분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설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2: 예.
3: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그 과정에 지금 거의 끝목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3: 미필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 오세훈 시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설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양형에 있어서의 어떤 요소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으리라고
2: 예.
3: 봅니다. 이제 주문 낭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예.
3: 과연 이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그 기준점이 유무죄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잠시 후면 그 결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가 이제 보면 그 김한정 씨가 대납한 비용을 특검 측은 3,300만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합계 2,100만 원의 비용을 대납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그 박성배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그 10차례 여론조사 중에서 지금 재판부가 5차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려된 그 비용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0: 오세훈 시장이 관여한 범죄 사실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직접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무진에서는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1: 예.
0: 여론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0: 오세훈 시장이 직접 관여하였거나 강철원 전 부시장 등 측근이 관여한 범죄 사실이 일부에 그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는 비교적 특검 주장에 부합하게 10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모두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강혜경 씨가 주장했던 수십 차례 여론조사 중 일부만 기소가 이루어졌고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서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오세훈 시장 측이 관여한 범죄 사실은 일부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 이유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혐의 사실이 축소되어야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기가 용이해집니다. 관련된 양형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 측은 판결 전문을 끝까지 듣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예.
1: 자, 지금 뭐 재판부에서 어쨌든 강철원 전 부시장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그래서 캠프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서 관련 설명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을 받는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강철원 전 부시장 그리고 대납을 한 김한정 씨까지도 상당히 좀 죄를 인정받는 듯한 그런 재판부의 그 뉘앙스라고 봐야 되겠죠.
3: 그렇죠. 사실상 한 배를 탄 관계였습니다.
1: 네.
3: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보자면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자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금은 읽혀지고요.
1: 네.
3: 다만 특검 측이 주장했던 부분

0: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 이 범행에 인정되는 그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2,100만 원이라는 금액의 그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예. 자, 지금 이제 중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다른 지금 강철원 전 부시장이라든지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1심입니다만은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형이 나온 거죠?
2: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 예.
2: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연락 나아가서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연락 등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입장이고
1: 네.
2: 판결 이유가 상세한 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일부 불리하기도 하지만 상세한 만큼 오히려 공격의 여지도 더 넓어집니다.
1: 예.
2: 일부 판결 이유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 예.
2: 대납한 비용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판단은 상급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3: 네, 오늘 이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고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금 판시를 했더라고요.
0: 그렇죠. 양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3: 예.
0: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직이 상실될 수 있는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1: 예.
0: 상실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 예.
0: 양형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여론조사 공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1: 예.
0: 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목적도 있었고 실제로 수행도 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요. 재판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3: 예.
0: 이 1심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1: 네.
0: 오늘 1심 재판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그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격할 여지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완전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비용 대납이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비용 대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입증할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게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사상 첫 5선의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 지금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네.
1: 지금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당 2시 전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취재진을 피해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 결과는 이미 나왔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판장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나올 때 과연 또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또 지금 들어갈 때처럼 아무런 말 없이 나갈지 상당히 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1심이고요.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 말씀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추징금이 2,1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라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직 그걸 넘어서 정치 생명이 걸린 그 판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에

0: 서는 어떤 증거들이 좀 필요할까요?
1: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상 비교적 조기에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2: 네.
1: 1심 판결도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이상 6월 중에 선고되어서야 하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7월 선고로 늦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선고가 없는 이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형을 선고하려고 재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0: 예.
1: 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현출되었던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퍼즐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0: 예.
1: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오고 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불렀던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공격적인 입장에 나서야 하고 그동안 명태균 씨를 고소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즉 사기와
2: 예.
1: 공갈의 피해자라는 전반적인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할 숙제를 안게
0: 예.
1: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만큼
2: 예.
1: 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 준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2: 앞서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어떤 입장, 주장, 그리고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있을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예.
3: 오세훈 시장은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은 의뢰를 한 바도 없으며, 이것은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이런 1심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입장을 뒤집거나 번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되 반드시 이 결과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0: 예, 잠시만요.
4: 예, 국민 여러분들께 심혈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5: 오세훈
4: 여론조사 중에
5: 서울시장입니다.
4: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됐죠?
6: 진술 관련 재판부 판단.
4: 이 정도 하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 잠시 나와서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5차례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을 한 것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역시 바뀐 건 없는 거죠.
3: 앞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2: 네.
3: 항소심 가서 과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3: 오세훈 시장은요.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론조사 공표 10개 중에 5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2: 네.
3: 모두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서도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펼 것이다 라는 부분이 공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 네.
3: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유죄 인정할 수 없다. 어떤 정확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일관된 그런 진술이라던가 신빙성이 낮다고 여겨질 만한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개인의 진술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짜맞춰진 결과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 네.
3: 항소심에서 정말 총력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5개가 유죄로 인정됐잖아요. 이
2: 네.
3: 5개 모두를 이 논리를 깨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판 중.
5: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론조사 대납 의혹 일시

0: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죄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이름표를 붙여줘.
10: YTN 경제 라디오 채널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샵 공구사오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정성껏 지어준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에
9: 이름표를 붙여줘.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는 자주 연락을 못한 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형제 중 둘째셨는데 지난 2009년에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큰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삼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된 서류가 왔다면서 자신들은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업무에 쫓겨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죠. 그런데 얼마 전 귀국한 뒤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생전에 은행에서 빌린 약 1억 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저보고 대신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2014년에 대출을 받았고 202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억이 넘는 남의 빚을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또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큰아버지의 빚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한다니 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조윤영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로또 당첨도 아니고 갑자기 남의 빚을 네. 거액의 빚을 갚으라니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12년 전인 2014년에 큰아버지가 이제 은행에서 빌린 채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조카인 사연자분한테 청구가 된 걸까요?
1: 네. 사연은 큰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그 큰어머니와 사촌들,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네. 해서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에게까지 승계가 돼서 또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0: 네.
1: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0: 네.
1: 한편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순위를 보면은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두 번째는 망인의 부모, 세 번째는 망인의 형제 자매, 네 번째는 망인의 사촌 이내의 친척 순서로 승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 부모와 동순위로 되고요.
0: 네.
1: 네, 그런데 상속 포기는 소급효가 있어서 포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상속 순위가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그 밑에 상속인들로 이게 상속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그 다음 상속인들이 포기를 해서 결국 이제 조카인 사연자분한테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포기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갚아야 하는 걸까요?
1: 네.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들인 그 자녀와 배우자가 바로 상속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0: 네.
1: 2순위 상속인은 또 부모는 없는 경우이고 네. 그래서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작년 2025년에 삼촌들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연락이 뭐 아마도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내 채무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 그렇네요.
1: 네, 그런데 망인의 조카인 사연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경에 사망을 하셔서 대습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네, 대습 상속이요. 그럼 대습 상속은 뭘까요?
1: 네, 대습 상속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결격자의 자녀들이 있는 때에는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0: 네.
1: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께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0: 네.
1: 그 형제에 해당하는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자녀인 사연자님께서 대습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즉 삼촌들과 함께 상속하게 된 경우입니다.
0: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이제 자녀에 해당하는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큰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인 삼촌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자마자 상속 포기를 해서 채무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0: 네.
1: 대습 상속을 한 사연자님께서는 당시 외국에 있던 터라 상황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 큰아버지 채무까지 전부 변제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연자분 지금 이제 상속 본인이 이제 상속을 갚아야 된다, 상속 채무를 갚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요거 상속 포기 할 수 있을까요?
1: 예, 민법에서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면 채무가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중요한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요거 상속 개시를 안날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1: 예, 법원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이라고 하면은 첫째, 상속 개시의 사실, 즉 망인께서 돌아가신 사실이 발생했고
0: 네.
1: 둘째,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
0: 네.
1: 이 두 가지를 모두 안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상속 채무,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까지 안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0: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2009년에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 때 사망한 사실은 이미 아셨을 것이고
0: 그쵸.
1: 네, 상속인이 뭐 사실을 안식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0: 네.
1: 2025년도 은행 측으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사연자님도 다른 상속 삼촌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때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지가 되었는지 살펴보기는 하여야겠지만은
0: 네.
1: 당시 삼촌들과 함께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은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겠지만 현재는
0: 네.
1: 시기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0: 네.
1: 다만 네,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2025년에 사연자님께서는 통지를 아예 못 받았다거나 대습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몰랐다는 사실을 좀 주장해 볼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2025년에 이미 알았다라고 본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1: 예, 지금 뭐 만약 2025년 통지 당시에 사연자님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상속 포기는 불가능하고 뭐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해당 대출은 큰아버지께서 이미 2014년에 받으셨고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5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요.
0: 네.
1: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대습 상속은 이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2025년에 상속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습 상속인 지위였다라고 하는 사정을 이제 내가 몰랐 다라고 하는 거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속 포기 기한을 놓쳤다면 대출,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외동딸 대신 소개팅했던 남성이 상주를 맡았다는 사연이 공개돼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장례식 상주 자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외동딸이 아닌 소개팅한 남자를 세운 거라는데요. 심지어 분향소 안내판에 상주 이름에도 딸의 이름 대신 그 소개팅남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면 현행법에는 상주를 반드시 가족이나 남성이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족이 원한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례를 도울 수도 있죠. 하지만 유일한 혈육인 딸이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상주 자리에서 밀려났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이미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딸을 상주 자리에서 배제했다면 인격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억지 때문에 벌어진 이 일만으로 곧바로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서 억지로 장례를 막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오래된 관습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데 성별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남겨진 가족의 슬픔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찬혁의 파노라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당분간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비는 청주와 대전 등 충청 일부 지역에서만 내리고 있고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 남부지방은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천 진출로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성수대교부터 밀리고요. 양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쪽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은 양방향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위 정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 부근과 남사 진위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후원자가 비용 대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운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1: 네, 오세훈 시장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되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 1심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3: 네. 지난번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명태균 씨를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전혀 본인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이 주변 인물들의 범죄로 볼지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증언이 없는데 예.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땐 유죄로 선고되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 증언과 간접 증거만 가지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2: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판결문을 다 입수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법정에서 나온 내용을 뭐 저도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후견인 그러니까 지원자로 알려진 그러니까
0: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이런 여론조사 대납을 했다는 그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강철은 씨 그러니까 오세훈 씨 측근 인사하고 그 두 사람의 또 벌금형 같은 경우는 불과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500만이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 사실로 인정하기는 거의 애매모호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특히 정치자금법에서. 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여론조사 비용을 실질적으로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도록 지시했거나 거기에 또 가담했거나 거기에 또 연루되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나 시점, 대납 성격, 뭐 그리고 전달 받았거나 인지한 그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강철은 씨와 후견인 그 김한정 씨 간에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뒷받침해서 오세훈은 결국 명태균에게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대납 그 의혹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 구조로 간 건데 저는 이런 정도면은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비록 정치자금법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시장직이 이제 날라갑니다만은 항소심에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이제 그 후원자 간의 명태균 간의 그런 어떤 거래의 독자성을 갖다가 또 입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론조사 그 결과물이 결국은 대가성이라든지 정치 자금성의 어떤 성격이 없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증빙을 하고 또 입증을 한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오늘 1심 선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명태균 씨가 사실 여러 재판에 등장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또 김건희 씨는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2심까지.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명태균 씨 역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태균 진술 일부의 과장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정황의 한정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3: 일단 본인이 구속되는 사유 아닙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범죄에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텐데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강철원 씨하고 명태균 씨 쪽하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객관적인 자료가 일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후견인이라고 하는 김한정 씨가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누가 냈다. 그런데 김한정 씨는 개인적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라는 예. 게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볼 때는 판단을 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안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사실, 왜냐하면 본인도 같이 위법한 행위에 관여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또 법원 판결 보면 당시 나경원 경선 후보에게 열세였던 여론조사가 나왔었고 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제 초정한 거죠. 시장.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밖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네. 직접 증거는 없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 증거로 정황을 가지고 이제 증거로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10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5차례는 이걸 갖다가 유죄로 인정하고 5차례는 또 무죄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이게 나이스한 그런 판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제가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항소심에서 예. 다툴 볼 내용이고 특히 이제 핵심 정인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이건 탄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너무 많다. 특히 그 명태균 씨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특히 일관성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또 어떤 그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앞으로 이제 탄핵으로 이렇게 가면은 1심 판결을 또 번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1: 최초의 오선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 위기에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령을 선고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단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4: 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0: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결과라며 사필 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로써 더는 구차한 변명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날선 조언도 남겼습니다. 개별 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일단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선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며 항소는 포기하고 벌금이나 납부하는 게 속죄의 길이라고 적었고요. 박범계 의원도 명태균의 확신이 맞았다며 시작은 호랑이를 그리는가 싶더니 끝은 고양이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결국 거짓에 능한 사람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0: 네, 국민의힘도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결과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천만 서울 시민의 지지를 받은 서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고 있다고 뼈있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외적으로는 아직 1심인 만큼 상급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지만요.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수성해냈던 서울시장이니만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공직상실령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참담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친 논쟁이 필요하는 상황 속 이번 판결로 개혁 쇄신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의 당내 입지가 어떻게 재편될진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정치권 반응 듣고 오셨고요.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오세훈 시장 오늘 법원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2: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1: 네, 결국 오늘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대납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여부가 중요했는데 결국 알았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3: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여론조사였으면 본인 모르게 실무진들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된 건 5번입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알고 있었을 거고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일부는 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가 있었던 사이여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과정 관계를 생각할 때 명태균 씨의 진술하고 무관하게 오세훈 시장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충분히 알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가 돈을 입금한 내역은 김한정 씨 입장에서는 누군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명태균 씨한테 돈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강철원 씨하고의 오세훈 씨하고의 관계 또 강철원 씨가 여론조사 문항까지 같이 논의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그 이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재판 기록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오세훈 시장은 모든 게 이제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의 진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법원 재판부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그 외의 증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단순히 정황 증거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예, 오늘 벌금 1,000만 원 선고 아직 1심 판결입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 오세훈 시장이 넘어야 할 벽이 있을 텐데 단지 뭐 비용 대납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사기 공갈의 피해자다 뭐 이 점을 좀 피력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4: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 위반 시 이게

0: 보통 이게 대법 판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같은 대체적으로 뭐 현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여기에는 뭐 장관이 돼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오세훈 씨처럼 서울시장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서울시의원, 구의원 뭐 이렇게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대납자하고의 어떤 공모 관계나 인지 여부가 엄격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대법에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법원의 핵심 법리적 그 판례 기준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첫 번째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에서인 건데, 특검에서 이제 분명히 간접적으로 강철원 씨나 또 맹태윤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후견인 씨, 김한정 씨가 이제 강혜경 씨에게 돈을 보낸 그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오세훈 씨가 관여되거나 오세훈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증거래가 주고받은 사실을 이게 특검에서도 입증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그 증명 책임이 분명히 앞으로 이제 항소심이나 또 대법 맥에서는 그게 다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제3자 이제 기부 대납 시에는 정치인의 성인이라든지 인지가 있었느냐, 이건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야 이제 유죄가 확정되는 건데,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인 유권자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한마디로 선택권은 존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을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판례를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세 번째 내용이 이제 필요한 공범관계에서 이제 그런 무죄 연쇄 적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 기준을 보면은 이게 정치자금 기본자와 수수자 같은 게 대립적 공범 관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자금을 준 사람이나 대납한 제3자가 유죄로 이렇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법 판례상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에 맞춰서 기부 행위를 한 사람의 범죄 성립 여부도 분명히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지금까지의 대법 판례 그 기준을 가지고 1심 뭐 이선고 내용을 탄핵해 들어간다면은 충분하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피해서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보통은 1심에서 직상실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워낙 오래 걸리기
2: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에 서울시장직이 달려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6: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 계약제 절반 이상이 5년 내 보험을 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마련 수단으로 보험 예약을 선택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 5년 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45.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보험료도 늘었으며 또 지난해 국민 1인당 보험료는 515만 원, 전년도보다 10.5%가 늘었습니다. 보험은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를 해서 진짜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의 우선순위, 유지 가능한 보험료의 수준 등 다양한 정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의 방송 내용 바로 짚어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최근 꾸준히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주택연금, 그중에서도 올해 6월 1일부터 달라진 주택연금 개선안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은퇴를 고민 중이신 분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설계를 통한 진정한 굿라이프를 이뤄드리는 방법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워리 상담소에서는 암보험과 관련해 진단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받는 치료비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0: 두 분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고민이 달아난 느낌이요. Don't worry에서 믿음이 확 왔어요.
3: Don't worry. 걱정 마세요.
0: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방송에서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에도 농축산물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

0: 증가와 공급 확대로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채소와 과일, 달걀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축산물은 가축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변호사 정보조회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보험사와 추가 업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지난 3월부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에 출시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군요. 주택연금은 사실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한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1: 맞아요. 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번 살펴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 한 채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식들한테 부담은 또 주기 싫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이 주택연금을 선택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마음이 가장 크실 거란 말이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 또한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모와 자녀가 적절한 이제 그 의논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후 방법의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부족한 노후 자금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의 대립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상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사실 서로에게 더 좋은 거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후 대비로 저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제로 얼마나 되고 얼마나 증가를 한 거죠?
1: 네, 2025년 12월 기준으로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월 대비 18.2%가 증가했고요. 이게 계속 올해 상반기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요. 15만 명을 돌파할 만큼 꾸준하게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고 혹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주택연금 개선 방안이 추진이 됐고 이게 지난 6월부터 적용이 됐다고 뉴스에서 전해드렸잖아요.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2: 네, 맞습니다. 우선 좀 크게 변경된 세 가지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연금 수령액의 인상입니다.
0: 받는 돈이 늘었다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저가주택 보유자 및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서 일부 좀 상인은 하지만 평균 한 3.13%의 연금액이 인상되었고요. 초기 보증료 또한 1.5%에서 1%로 인하해서 초기 가입한 부담 또한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이 초기 보증료 환급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입자의 좀 편의성을 제고시켰는데요. 기존에는 주택연금의 가입 이후에는 이 가입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개선 이후에는 1주택자가 질병이나 치료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1: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게 한 가지 있는데 두 가지 개선안 외에 눈에 띄는 개선안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바로 세대이음 주택연금제도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기존에 이제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을 이제 수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채

0: 그렇군요. 세 가지의 개선 방안 모두 어쨌든 주택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열어놓은 대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연금액이 늘어서 이건 정말 좋거든요. 세 가지 안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받는 돈이 실제로 늘었다는 거. 근데 취약계층 등에 더 혜택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연금 가입할 수 있다. 치료나 질병 때문에 집을 비웠을 때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불가피한 사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1: 네, 일단 질문 아주 좋습니다.
0: 괜찮아요.
1: 질문이 너무 좋아서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선 부부 중에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거나 부부합산 시가 2.5억 미만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이후에 주택연금 가입 시 우대형 조건으로 기존 일반형에 비해서 14.8%를 더 수령을 했는데 개선안 이후에는 약 20.5%로 또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즉,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더 절실한 고령층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2: 네,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 텐데요. 기존 실거주를 해야 했다면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거나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집에 장기 체류를 했다거나 노인 주거 복지 시설로 이주한 경우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부족한 노후 생활 자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주택연금 제도의 활용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입비나 보증료 그리고 이자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일부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적절한 의논을 통해서 협의점을 만드신 이후에 주택연금의 선택 유무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3층 석탑으로 쌓은다면 1층이 이제 국민연금일 테고요. 2층이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고 3층이 이런 사적연금과 그거마저도 도움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는 게 주택연금인
2: 네,
0: 거잖아요.
2: 맞아요.
0: 과거에는 이 주택연금 활용하고 전환하는 거 되게 부담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았는데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이렇게 제도 개선 방안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활용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한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죠.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설계, 맞춤 재무 설계 도와드립니다. 상담 통해 여러분들도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만 속속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님이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요청을 하셨을지 먼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정상욱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59세 여성 청취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굿모닝 굿라이프 방송을 통해 좋은 상담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좋은 보험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년 전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추가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방송을 듣다 보니까 굿모닝 전문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0: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그동안 문자 여러 번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제 고민 꼭 해결해 주실 거죠? 이렇게
1: 네, 청취자님이 지난 2021년에 일단 상담을 받으셨고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당시 때 보험들은 유지를 하고 계신데 추가로 이후에 보험들을 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때는 굿모닝 근데 전문가분들을 찾지 않으셨는지 간혹 가다 보면요. 이게 뭔가 아 오랜만에 연락하기가 뭐하고 하다 보니 좀 부재일 경우도 있고 뭐 해서 연락이 안 닿는 사이에 또 여차저차 보험 가입 많이 하시면서 문제를 안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청취자님 구체적인 사연 어떤 거였을까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늘 생각과 상상만 했던 일들을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상담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 그래도 제가 굿모닝 굿나이프를 해수로 지금 4년 진행하는데 정상욱 팀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였을지 도대체 어떤 상담을 하셨을지 좀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2: 네, 우선 청취자님이 올해 나이가 59이에요. 59세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놀라지 마세요. 136만 원입니다. 만 원 너무 많죠?
1: 혼자서 내시는 보험료가요?
2: 네, 이거 따져보면 재가입 주기가 일단 15년으로 변경되던 그 2013년 4월 그 바로 직전에 재가입한 실손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또 2021년 굿모닝 상담을 통해서 재가입한 뭐 종합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 잘 있었는데 사실 이 최근에 가입한 보험들 외에는 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 내용이 가성비 좋게 잘 되어 있어서 뭐 손댈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드렸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청취자님이 먼저 기존의 굿모닝 굿라이프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상당히 기분 좋았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직전 1년, 2년 이 사이에 가입한 세 건의 보험료가 무려 120만 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내고 계시는 136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한 16만 원 정도를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 그냥 무리 없이 유지하고 계셨는데
0: 맞아요.
1: 왜 무슨 이유였는지 1, 2년 사이에 120만 원어치의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여기다가 더 염려되는 게 청취자님 지금 나이가 59세세요. 나이를 감안해도 보험료 수준 너무 높고 노후 준비로 자금 쓰기도 빠듯할 텐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0: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가지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특히나 가장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청취자님이 하신 말씀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청취자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여쭤보니 청취자님께서 몇 달 전에 모 대학교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면접 당시 면접관분들이 아니 이런 경력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실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청취자님 답변이 저 대한민국 주부 30년 이상입니다. 청소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면접 볼 때 기분들을 되게 좋게 하셨고 바로 채용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1: 주부 경력 30년이시면은 완전 특채로 채용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2: 청소야 뭐.
1: 네. 그럼요.
2: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청취자님이 이 환경미화원 업무를 한다는 그 소식을 오히려 주변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반응이 이러셨다고 해요. 아니 너가 왜? 그냥 일을 줄여서라도 하던 업무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님이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완전 다른 국어 강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수십 년 해오던 국어 강사를 그만두시고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좀 엇갈렸던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0: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앞에 계신 우리 정사국 전문가도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청취자님은 현재의 삶을 너무 만족하시고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그냥 남들 시선 따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냥 지금이라도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한 번에 고민 없이 할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굉장히 삶에 대한 주관도 뚜렷하시고 철학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1, 2년 새에 가입하시니 120만 원어치의 보험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것도 아마 우리 청취자님은 그냥 가입하시진 않았을 거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목적과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2: 맞습니다. 양수진 아나운서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딱 집어내셨어요. 사실 청취자님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봤더니 한 건에 100만 원짜리 단기 납 종신 보험 7년 납입으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종신 사망 보험금을 목적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제가 여러 가지 개선안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앞서 양수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의 장단점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7년간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고 60세 때약 1억 원의 목적 자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이미 기존에 남편분과 계획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현재 그 배우자님도 지게차 운전을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데 두 분께서 함께 수년 전부터 65세를 기점으로 은퇴 시점을 계획하시고 많은 재무 계획을 모두 이 시점으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환경미화 업무로 전환을 하면서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업무에 만족을 하셨고 남의 시선을 따지지 않고 부부의 계획에 따라서 고정 수입원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신 상태였어요. 굿모닝 전문가로서 재무적 효율성은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의 목표에 따라서 정확한 기간도 설정을 하시고 목표 자금까지 계획을 하셔서 부부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은 칭찬을 넘어서 저도 오히려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또그 외에 두 건의 추가 가입한 보험은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와 일부 수술비까지 추가하는 또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특히나 암에 대한 가족력까지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두 건의 보험은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암 발병률 1위는 전립선암,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입니다. 최근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전립선, 유방암, 대장점막내암, 자궁암, 비침습, 방광암 등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모든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해 준다면 걱정을 크게 덜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X일 것 같아요. 정답은 X. 아, 그렇게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정해주면은
0: 좋겠어요.
1: 우리가 고민할 이유도 없을 것
2: 맞아요. 일반
1: 같아요.
2: 소비자 입장에서 어렵지도 않을 거고.
1: 맞아요.
2: 그런데 앞서 말한 이 다섯 가지의 암들은 발병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에서 소외감으로 분류를 시켰고 일반 암 진단비에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밖에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꼭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제가 현장에서 19년 동안 봤던 사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이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건 굉장히 적은 금액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뇌나 심장 쪽도 보장해 보니까 협소해서 내가 받을 줄 알았던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의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맞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두 분께 얼마 전에
2: 맞아요.
1: 상담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 지인분도 정말 안타깝게도 두 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금 청구를 딱 해보니까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소외감 진단비인 500만 원밖에 수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보험 점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무료 점검 통해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진짜 부담 없이 일단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청취자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0: 네. 청취자님의 보험 증권을 살펴봤더니 두 건의 보험이 모두 보장의 범위가 협소한 진단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었지만 앞서 이야기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뭐 난소암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고요.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비 또한 뇌출혈 급성 신경색으로 보장의 범위가 좁았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아쉽게도 10년, 2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은 보험료를 높게 된 주된 범위는 사망 보장을 위한 주계약 금액이 컸었다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보험의 해지나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에는 딱 세 가지만쯤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향후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수준이나 납입 기간을 고려를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조정했을 때 이 대체 가능한 보장이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 건강 상태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적합한 보장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네, 그 청취자님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유지했던 두 건의 보험 중에 1년 미만으로 가입한 보험들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드렸고 보험료 수준이 2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한 4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보장의 범위도 암이나 뇌나 심장 쪽 모두 넓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립암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직전 5년간의 암 진단 이후 암 수술의 빈도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항암 치료라든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의 비율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뭐 무조건 받는 암 수술비를 비싼 보험료로 무조건 선택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좀 더 가성비가 좋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님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전문가의 최종 솔루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네. 청취자님의 최종 솔루션은요. 부부의 정확한 계획에 맞춰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과 잘 가입한 건강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다만 최근에 가입한 갱신형 두 건의 보험의 정리를 통해서 비갱신형 보험으로 암이나 뇌, 심장 진단비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족력을 고려해서 암 주요 치료비나 고가의 암 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등의 효과적인 보장을 준비했고 기존의 부부가 보장이 되지 않았던 간병까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청취자님의 두 번의 상담을 마치고 무엇을 위해 힘들게 경제활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다시금 저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질문의 최종 답변은 주의 시선을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내릴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의 이름이 굿머니 굿라이프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오늘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부부의 은퇴 준비 후 건강하고 행복한 굿라이프를 위해 땀 흘리시며 청소하시는 우리 굿머니 활동 하시는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저도요. 저도 정말 응원드린다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보험 고민 상담이 아니라 인생 고민까지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금융 전문가인 굿머니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에게 정확하게 묻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해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의 전반을 대시하는 돈머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문자 사연 소개해드려볼게요. 1185번님이요. 방금 사연 듣고 문자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주신 그 암주요치료비와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이거 둘다 가입해야 되는 건지 어떤 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1: 네,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실상 두개다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단히 차이점 말씀드리면 암 주요 치료비는 말 그대로 암으로 인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가리지 않고 보장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에 해당하는 이런 치료를 보장해 주는데, 사실상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이 비급여 급여를 두개다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고가의 치료인 비급여만 보장해 주는 게 보험료가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을 따진다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50세 여성 기준으로 A 보험사 상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암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을 준비하는데 한 2만 8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이 됐고요. 반대로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1,000만 원 설정하는데 보험료는 3,990원입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로 비급여의 암주요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0: 네, 이 밖에도 1601님, 1772번님, 6206번님, 2941번님 상담 신청과 함께 질문 내용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는데 그 전에 상담을 위한 문자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계속해서 전문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와 보험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스탠딩 에그의 휴식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광주와 용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 지역에서 비의 양이 가장 많은데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비와 함께 무더위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 동탄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동 지역에서도 사고 소식 들어왔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밀립니다. 공항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방향은 마장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일직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고 서부간선도로도 외곽 방향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봅시다. 오늘 1, 2부는 상암동 한약방 코너죠. 현근택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나부 1심 선고 내용 포함해서 주요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자죠. 이건태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7월 20일 수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수요일 답답한 정치 흐름의 맥을 짚어보는 코너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현근택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나무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방금 내려졌습니다. 검찰 구형이 1년 6개월. 만일 판결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정치자금법으로 인해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데 결과가 10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유죄 선고를 읽는데 판결 취지를 읽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긴 판결이었고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이제 중계를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때부터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일단 뭐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제 10여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공표가 3번, 비공표가 7번인데 여론조사를 이제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가운데 5차례 여론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10번의 여론조사가 총 3,300만 원의 비용이 이제 후원회장인 김한정 씨를 통해서 대납이 됐는데 이 가운데 2,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특검 민정기 특검의 구형은 1년 6개월이었는데 법원은 1심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이제 판결을 내렸고요. 뭐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상의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 직을 상실하고 뭐 선거 자금 보존받았던 선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전부 무죄를 이제 2심에서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는 만일 이 판결이 2심 거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물론 1000만 원이 아니라도 100만 원 이상 네. 확정된다면 시장식이 상실되는 건 물론이고 26억 원 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된다. 네. 이건 뭐 당이 반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반환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개인으로서 엄청 큰 일일 텐데 그 법원에서 이야기한 게 현 변호사님.
2: 네네.
0: 오세훈 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한정 씨가 1000만 원을 강혜경 씨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원래 뭐 보니까 아마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오세훈 시장이 서로 중계를 해서 알게 됐고 또 특이한 게 아마 강혜경이 원래 뭐 텔레그램 같은 걸 가입 안 했는데 그게까지 나온 거 보면 사실은 연락할 만한 소통 수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당시에 우리 기억에 나경원 이제 의원하고 굉장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사실 좀 앞서갔거든요.
0: 예,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할 동기가 있었다. 사실은 그때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그로 인한 이득이 결국은 오세훈 후보한테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은 핵심은 이 돈을 대납한 거를 뭐 오세훈 후보가 알았냐 몰랐냐인데 그 부분을 아마 마지막까지 오세훈 시장은 자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2: 직접적인 연락한 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정이라도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의뢰하지 않으면 그 돈을 왜 대납했겠느냐.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0: 예. 정 의원님 그 명태균 씨 오세훈 시장의 증언은 각각 달랐습니다. 달랐긴 한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그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어쨌든 돈이 흘러간 거 그건 확실하니까 뭐 그런 걸 증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반응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3: 그 오세훈 시장은 그 본인에 대한 그 특검 수사도 그렇고 원래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이제 특검을 예.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유탄을 세게 맞은 1심을 통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아마 오세훈 시장도 지금 반발하고 있으리라 보여지거든요.
0: 예,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 네, 정황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근거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이 전달하라고 한 어떤 직접적인 그 뭐 메시지 증거라든지 그런 거는 아닌데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묵시적 의사결정 또는 의사 합의 이것이 하나의 유죄 근거처럼 이렇게 이제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3개월인가요?
2: 네,
3: 그러면은 아마 이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지금 굉장한 시련이죠.
0: 예. 자, 변호사님 그 예, 방금 정호김 전 의원 이야기처럼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 네. 김건희 씨는 무죄가 났고
2: 그렇죠.
0: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가 났잖아요. 그 유죄 판결 이후에 특검에서 재판부에게 이 선고를 좀 늦춰달라. 그 영향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유죄 판결의 영향이?
2: 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1, 2심 무죄 판결에 특히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계약이 없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묵시적인 순차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증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남겨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했다는 식인데 사실은 그때 대법원에서 어쨌든 연기해줬잖아요.
0: 예.
2: 연기해줬다는 얘기는 그 판결, 윤석열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마 판사들끼리는 이게 지금 네 번째 판결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죄였고 윤석열 유죄였고 지금 이제 오세훈 유죄였는데 아무래도 앞에 판결이 그러니까 여론에 봤을 때 윤석열 유죄 판결에 대한 아마 여론이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지금 아마 이제 공개했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 여론의 영향도 아마 판사들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영향을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 윤석열 김건희를 판단할 때보다 이 여론조사 각각의 낮게 흐름들을 재판부가 굉장히 소상하게 파.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배포한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결 설명문을 보면 네 번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돈이 550만 원 의뢰를 하고 돈이 550만 원 입금된 후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 근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유리하게가 안 나왔다. 그래서 예. 이쪽에서 다시 항의를 했다. 그래서 그 공표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고 뭐 그 과정들에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누가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상하게 이제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현금이 오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라는 거를 원포인트 인간관계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의 이제 판단이 엇갈렸던 건데 오세훈 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오고 갔던 그러니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 전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소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이 오늘 나와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는데

0: 재판부가 배포한 이제 판결 설명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예. 그 검찰이 구형을 1년 6개월 하면서 추징금을 3,300만 원
0: 네.
1: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천만 원만 아마 인정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0: 2,200만 원.
1: 2,200만 원.
0: 네.
1: 그러니까 10번 중에 5번 네. 정도만 이렇게 인정돼서 이렇게 됐는데
2: 2,100만 원.
0: 네. 네.
1: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않았느냐 1심 판단이. 그러면은 2심하고 대법원에서 이거를 100만 원 이하로 혹은 무죄로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아까 정전 의원 얘기대로 633이잖아요. 6개월 그치. 안에 이게 네네. 다 결과가 끝날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내년 초면 끝나죠.
1: 네, 그러면 또 재보고를 네네. 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각 당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1심 판결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3: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처럼 100만 원, 막 유죄가 됐을 때 100만 원 이하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당시에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조사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이 당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보궐선거는 대부분 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전략공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아마 보궐선거 승패가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특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임기가 아마 내년 8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1: 예.
3: 그러면 아마 정동력 체제로 체제 치러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보 선출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 아마
1: 예.
3: 각 당에서 벌써
1: 예.
3: 내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서 예. 굉장히 이제 수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1: 그 뭐 아직 1심 판결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 좀 앞서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각 당에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바로 내년에 또 재보궐을 해야 되니까
0: 움직임이 보이시는 분들이
1: 예.
0: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정전 의원님 국민의힘이 뭐 조금 조기 전당대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기에 전당대회 나갈 당대표 주자들 중에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으로 또 틀 가능성도 있겠네요.
2: 글쎄 좀 앞서가는
1: 예.
2: 얘기인 것 같아서
1: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2: 네,
1: 예.
2: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1: 예, 예, 예.
2: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했는데 그 총 10개 중에 몇 개는 유죄고 몇 개는 무죄고 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2: 근데 아까 말씀하신 네 번째는 무죄였어요? 유죄였어요?
0: 유죄요.
2: 아, 그게 유죄였어요. 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최대한 오 시장의 경우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1: 예.
2: 준비에 들어갈 거고 나머지 차기 뭐 그 보궐선거 예 가능성 이건 보궐선거입니까 재선거입니까
0: 보궐선거
2: 네. 보궐선거의 가능성에 대비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겠죠.
1: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2: 그러다 보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전당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맞물려 들어가는
1: 예, 예, 예.
2: 상황인데 아마 이제 그동안 서울시장에 뜻을 뒀던 사람들은 아마 조심스럽게
1: 예.
2: 준비를 하려고
1: 예.
2: 할 것이고.
1: 예.
2: 또 그 과정에서 그런 전당대회를 할 때 당대표가 누가 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도 또 계산할 것이고 뭐 생각이 꽤 복잡하겠습니다.
1: 예, 예. 네. 그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어제 이 시간에 그 박상수 변호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상수 변호사가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길래 서울시장은 준비 안 하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반농담적으로 던졌는데 오늘 결과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민주당도 사실은 그러면은 뭐 정은호 카드를 다시 쓰느냐 아니면 또 다른 후보군을 찾느냐 또 경선을 하느냐 고민이 많겠습니다.
3: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벌써부터 뭐 서랑세례가 있기는 건 맞습니다.
1: 그렇죠?
3: 왜냐하면
1: 예.
3: 뭐 당연히 사실은 유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아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것도 치열할 거예요.
1: 예.
3: 왜냐하면 지난번에 약간 이번에 좀 어려운 선거였는데 이겼단 말이죠.
1: 그렇죠.
3: 막판에 이겼기
1: 예.
3: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다음 총선 대선을 가려는 이제 분기점이거든요. 또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그전처럼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결국은 뭔가 변화와 뭐 혁신과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2030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답을 내놓는 이제 그런 후보들이 아마 조금 더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방금 현 변호사 말씀처럼 그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쉽게 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고 여론조사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3: 그렇죠.
1: 근데 다음 또 보궐선거 예정되어 있는 게 권성동 전 의원 지역구예요. 여기 확정됐으니까.
0: 네.
1: 근데 강릉은 또 원래 국민의힘에 유리한 마치인데 네. 이번 지방선거는 또 그게 바뀌었단 말이죠.
0: 처음 바뀌었죠. 네. 네. 네. 강릉 지역 정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없이 선거를 25년 만에 해본다. 아. 이런 얘기할 정도로 권성동 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이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에서 처음으로 그 지자체 투표 지방선거 한 이래 처음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좀 지역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재보선도 사실 이제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밭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들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다시 그 시장직을 탈환했던 그 배후에는 오세훈의 개인기도 상당히 작동한 측면이
1: 그렇죠.
2: 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오세훈이라는 카드가 빠지고 나면은 그 자리가 국민의힘이 자연스럽게 그 보완된다라고 보기에는 서울시장직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권성동 의원의 킹덤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지세도 높았고 또 아마 선거운동을 꽤 잘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또는 어떤 그 개혁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럼 민주당은 그럼 수월하냐. 지금 민주당도 지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완전히 지금 반으로 쪼개지는
1: 예.
2: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막 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거는 예단하는 거. 한국 정치는 예단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뭐 방금 민주당 전당대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관련한 논란을 띄웠습니다. 당에 또 그 당원들 중에 네.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 있다. 아마 국민의힘은 뭐 검찰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 민주당도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지난번 이낙연 이재명 붙었을 때
3: 21년 네.
1: 예, 마지막 서울에서
0: 네.
1: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분석도 그 뒤에 네.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신천지 논란이 조금 있긴 네. 했습니다.
3: 말이 있었죠.
1: 예. 네.
3: 저도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김민석 캠프 쪽에 좀 물어봤더니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있냐 근거가 있냐. 근데 아마 지금 이건태 의원님 저 계신 것 같은데 뭐 무슨 제보센터 만들었다는데 제보센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0: 아직
3: 그렇죠. 아직 뭔가 뭐 팩트 같은 거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1: 예.
3: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21년부터 지금 24년까지 쭉 한 게 지금 5, 6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뭐 이번에 선거를 해보면 와요. 꼭 뭐 신천지는 아니지만 약간 특정 어떤 종교 이런 데서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와줄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선거 뛰어본 분들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이제 당원 갖고 경선을 한단 말이죠. 당원들 경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와서 뭔가 제안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중당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 예, 예.
3: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1: 그렇죠.
3: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 영향력 행사하는 거고 이쪽에 영향력 하면 이쪽에 영향력 행사하는 건데 문제는 이 이중당적을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공천 뭐 공직 후보가 돼서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중당정 문제를 이참에
1: 예.
3: 반드시 저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1: 예. 그러니까 신천지 문제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중당정 문제는 그거 확인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국혁신당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표를 행사하면 그 이중당적을 가지고 그럼 그것도 표의 가치성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분명히 두 당은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 면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 보이고 보안수사권 문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 이걸 해결하자라는 뜻에는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은 좀 마땅히 없어 보이거든요.
0: 마땅히 없고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뭐 보안수사권 1일 투표 그 다음에 나올 쟁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기자들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보다는 신천지 문제가 먼저 예. 나오면서 이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중당적 문제를 규제해야 된다. 이중당적이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당에서 통제하거나 혹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당대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거를 걸러낸다라고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면 그거가 또 다른 어떤 효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인데 그것 때문에 신천지를 꺼내든 건가? 왜냐하면 이건 훨씬 폭발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신천지를 꺼내든 쪽에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사실 제시하진 아직 그렇죠. 못하고 있고 송원기 후보도 그 얘기를 이제 홍준표 전 시장한테 듣고 꺼냈는데 사실 이제 거의 다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연 이게 개연성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신천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집권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개연성은 있고 과거에도 개입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제기되는 과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사실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3: 예.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중당적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3: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예. 그럼 뭐냐면 특정을 할 수 없지만 성명불상자 예를 들어서 쭉 A, B, C, D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누군가 만약에 이중당적자들을 처벌해달라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의지가 있으면 사실 각 정당은 못해요. 선관위는 있거든요. 선관위의 당정명부를 압수수색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걸르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중당적 있는 사람은 처벌을 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특정은 안 되지만.
1: 아니, 그 문제로 정당을 압수수색하기는.
3: 정당의 명부 갖고는 안 되고요. 예. 다 해야 되니까. 지금 46개 정당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당적 있는 분들이 꼭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제3당 4당도 있는 경우가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선관위 말고는 이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없어요.
1: 근데 예. 선관위는 뭐 감사도 안 받는다 그러는데.
3: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민주당 전당대 전에는 해결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든지 만약에 이런 데서 예. 이중당적자들을 뭐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되면 뭐 청관위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든지 예. 해서 명부를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청관위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요.
1: 알겠습니다.
2: 지금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여론조사의 허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당적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중 당적 있다는 거는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업인들도 그 후원금 줄 때 양당 후보에게 네. 다 똑같이 그러니까 위험을 그렇죠. 분산하는 거예요.
3: 보험 드는 거죠.
2: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이중 당적 아까 선관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경선 같은 거에도 여론조사 일부가 반영이 되잖아요.
1: 예.
2: 그리고 이제 당적이 이렇게 2중, 3중인 사람들이 자기의 그 투표권을 행사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허점이에요. 한국 선거 시스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이번에 이제 특검까지 받고 개혁을 한다라는 전제로 선관위의 관리 하에 경선이라든지 또는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 전제는 또 뭐냐. 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전제로 이게 선관위의 관리 감독하에 오픈 프라이머리 가끔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듣고 한번 그냥 흘려가는 그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도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 않으면은 여론조사의 허점 그다음에 이중 당적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어려워요. 선관위가 투표용지도 제대로 카운트를 못하는데 이중 당적은 잘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사실은 차분차분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지금 짚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심하고 민심하고 다르잖아요. 당심하고 민심이 다른데 왜 국고보조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갖고 선관위 개혁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예.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놓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는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를 하게 되면 양당이 같은 날 해야 돼요.
1: 그렇죠.
2: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 사람들이 내려놓겠느냐 그 권력을.
2: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론이라든지 또는 뭐 여론 주도층이라든지 해서 일단 그 언론을 만들어야죠. 당권 가진 사람이 몇 많아요? 그 대통령이라든지 당대표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알겠어. 자, 요거 관련해서 네. 지난 지방선거 전에 호남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이 30만 명이 급증했어요. 네. 40%가 늘어났어요. 이걸 과연 우리가 정상적 당원 증가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100,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1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지난 1년 동안 그중에 특정 시기에 30만 명이 특정 지역에서 늘어났다. 예.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워낙 뭐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세 강세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제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정당의 구조에서 대량의 당원 유입은 대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조직하는 당원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선거 방식을 택했는데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의 당원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중당정 얘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천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 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당원이 150만 명 정도 물론 150만 명이 다 투표하지 않겠습니다만 150만 명 정도 되면 특정 세력이 특정 조직을 동원해 갖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려운 이제 분모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약간 상식 밖의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이거를 좀 규명할 필요는 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네, 지방선거 앞두고서 당원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 그쵸, 네. 왜 그러냐면 전체 장은 5대5로 하는데 지방 의원들은 당원 100%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당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집이란 말 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당원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 경선에서 이기려고.
3: 경선에서 네. 이기려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가입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이기면 당선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본선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많이 들어올 수는 있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렇지는 않아요. 총선은 예. 전략공천도 많고 이렇지만 지방선거 국면에는 좀 당원 늘어나는 예.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전당대회 전에는 뭐 손댈 수 없을 거고 네. 전당대회 끝나고 아마 당권을 잡는 사람이 의지가 있다면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3: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당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당에서 해결이 절대 안 되고 사실은 이게 선관위가 애초에 그 이중 당이 입당된 사람은 다른 당의 입당을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사실은 선관위가 그 입당 원서를 받을 때 차라리 당에서 어쨌든 이제 입당을 받을 테니까 입당 최종적인 입당 받는 건 당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에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저는 선관위가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
1: 뭐 이번에 거의, 선관위 문제 많으니까 개혁할 때 다 네. 같이 합시다.
3: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걸을 수 있는 시스템.
2: 간단치 않겠네요.
1: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중당적 신천지 문제로 갔는데 김 기자님
0: 네.
1: 어제도 유시민 씨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네. 이번에는 뉴 이재명 뒤에 이재명이 네. 있는 것 같다 확실히 네.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했고 어물전론
0: 네.
1: 뭐 썩은 비린내 냄새 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0: 네. 그러니까 후각이 예민한 사람은 썩은 내를 빨리 맡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세력의 주 실질적인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봤는데 방송을 보다 말다 했는데 뉴 이재명이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처음 여론조사를 했을 때 꺼낸 이제 조언이었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개파로 보는 인식도 약간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생경하긴 했고 근데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면 당연히 그 수장이 이재명이라는 거는 뭐 특별할 건 없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 그게 마치 뭔가 대단히 비밀적인 개파 모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이끌고 있는 것 같은.
1: 어제 유시민 씨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건 아니고 네. 뭐 조정한다. 뒤에서
0: 네, 그렇죠. 예.
1: 이재명이
0: 뭐,
1: 그러니까 그런 식의
0: 예,
1: 그런 식의 얘기한 거죠.
0: 뭐 그렇게 이제 발언 취지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집권 1년 차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럼 몇 년 차에 하면 정당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어물전의 비유를 하면서 누군가는 비린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후각 예민한 사람은 이제 그게 썩은 내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가격했는데. 맞출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경고를 본인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오늘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처음에 유시민 씨 ABC 할 때는 꽤 오래 갔어요 논란이. 방송국도 오래 다루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촉법 할 때도 좀 오래 갔는데 어제 어물전로는 하루밖에 안 거 이슈가 이제 점점 이슈가 그게
0: 박정희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고장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얘기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뭐 ABC론에서 재건축론 증축론도 마찬가지고 어제 얘기도 그러니까 일관되게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얘기하는 거의 어떤 논리적 구성이라든지 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합성이나 어떤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인상 비평 플러스 스토리텔링을 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물론 뭐 저도 어제 그 방송 실시간으로 보면서 뭐 지지자들 대단하더라고요. 뭐 슈퍼챗 쏘고 이런 것들. 근데 예, 예. 뭐 그런 건 있지만 이제 이 공론장에서의 어떤 임팩트라든지 파급력 같은 거는 점점 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자, 시민한테 예. 기대하는 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비유 이런 거거든요.

0: 나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1: 네. 저는 그리고 본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니까 뭐 기간은 인터벌은 짧아질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 뭔가 좀그 수정을 할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완전 폐지로 정리해버리잖아요. 그거는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이 전당대회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급함? 이런 것이 일정 정도 작동한 건가? 그런데다가 KSOI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 후보의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아요.
0: 예.
1: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BC론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B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취지로
0: 문제다.
1: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민주당의 그 평론하시는 분들 나오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거 ABC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했더니 제가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막 화들짝 놀라면서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 스스로가 결국은 지금 그이뉴 이재명의 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어물쩐 얘기를 하면서 썩은 냄새에 대한 경고까지 했 잖아요. 이제 곧또 나와서 그러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그럴 것인가? 지금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때 애써 고장난 뭐라 그러고 얘기는 하지만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3자들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실제로 뭐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는 제3자가 볼 때, 아웃사이더가 볼 때는 그 당내에서도 되게 곤혹스럽고 불쾌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전 의원 말처럼 처음에 ABC를 가지고 왔을 때는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뭐다 한준호 의원, 뭐 조상호 법률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매불쇼하고 어제는 확실하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
2: 대통령에
0: 같다.
2: 대한 게.
0: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무등이 바뀐 건 맞죠.
2: 근데 뭐 저도 유시민 작가 책 어릴 때도 많이 읽고 했었는데 이제 설명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방송, 세 번째 방송부터 제가 보면 완전히 이제 음모론적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삼단 논법이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걸난 어떻게 정리했냐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 배우가 있거나 조직이 있거나 기획이 있거나 이게 있고 그거에 껴맞춰서 어떤 증거들, 그러니까 점의 증거들을 몇 개를 갖고 와서 이게 그래서 매끈한 말하자면 이거를 반대한 한 면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음모론을 구성하는 서사 구조인데 유시민 작가가 이제 논리의 유시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제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 자체를 어디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약간 들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반박을 하면 유시민 작가가 그 메신저를 그냥 공격해버리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 진영 내에서의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인 유시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작가로서의 유시민이 통용되고 존재해온 방식의 좀 정면으로 배반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이게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그동안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뭔가 이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에 뜻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오픈된 거였어요.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수석이서 불리 맞다. 근데 뭔가 좀 뭐 공소시효가 남았거나 이런 경우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다시 검토해봐라 이 정도라서. 근데 이 부분은 뭐 물론 지금 10월 달에 이미 폐지되고 공수처가 중수청이 발족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마침 또 당이 약간 뭐그 의원총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사 기소 불린 맞다. 이거는 사실 변치 않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원칙으로 가면 유시민 작가의 할 말이 이제 없어지죠. 이제.
0: 그럼 마지막으로 정옥임 전 의원이 지적해 준 거.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하고 뭐 사실상 이 전당대회 참전했던 말든 결과적으로 그 정청래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추측은, 그 예상은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2: 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0: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상암동 한약방 1부 A에서 2부 계속해서 이어져갑니다. 현근택 변호사, 정호금 전 의원,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오기 전에 제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시민 씨의 이 참전이 정청래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뭐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니까 이게 뭐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또 추측하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정치 고관여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사방송 굉장히 열심히 보고 뭐 어떤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를 들면 뭐 김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동영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있어하는 층들이 결국엔 여론의 중핵을 만들고 민주당 지지세 여론의 중핵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런 데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볼륨으로 보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조금 객관적인 시선은 야 이게 지금 저 큰 정당이 보안수사권 하나 갖고 붙는 게 1인 1투표제로 붙는 게 맞느냐 지금 뭐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뭐 이런 시선들도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전개되는 과정까지는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시사방송에서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이제 유시민에 대한 얘기가 너무 과잉된다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여론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고 이른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들은 야 우리는 뭉쳐야 돼. 우리는 결속해야 돼. 우리가 공격받고 있어. 우리가 피해자가 됐어. 뭐 이런 서사들도 댓글 같은 거나 보면 상당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의 그 진보진영에 미치는 영향은 뭐 당연하고 누구나 네.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거의 전당대회에 참전하면서 정청래 대표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지지하니까 그러면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2: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 비판은 하지만 정청래 지지한다고 말은 안 하죠. 사실상 지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이걸 많이 들으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나 뭐 코어 지지층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있잖아요. 이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뭐 말이 많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한데 요 정도는 일반인들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원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몇 개 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사실은 작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 끌어온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약간 빈틈 제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반작용도 있지만 또 유시민 작가의 말에 호응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 이분이 뭐 정치는 안 하는데 평론가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하고 있는 거라서. 또 하필이면 전당대회 국면에 예. 특정 후보에 유리하고 또 다음에 다른 쪽 후보

0: 외에는 불리한 만들을 계속 꺼내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물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할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보기엔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이 후과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당 입장에서는 당에 실제로 어떤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얘기할 때 나는 그냥 작가야, 평론가야, 아무 권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분이 계속 이런 평론을 하고 전당대회 개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서
0: 네.
1: 개입한 건 좋지 않다고.
2: 여의도에 지금 이제 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민주당 울타리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매불쇼에 나왔을 때 이른바 이제 그 골목론 얘기한 거 아닙니까? 100가구가 사는 골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좌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한 30가구쯤 앞에 좌표에 상점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왼쪽을 조국혁신당이라고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유시민 작가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이거는 결과적으로 집권 1년 차에서 2년 차 넘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자기의 정책 포지셔닝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그 그런 방향으로의 정치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을 지금 여의도에서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경고가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지고 발언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의 정치냐, 민주당을 바꾸기 위한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뭐 지난번에 매불쇼 나와서 정기 개편 얘기한 것 포함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런 거 포함해서 예.
3: 유시민 작가의 관심사는 그 소위 진보 좌파 진영이라고 일반적으로
1: 예.
3: 얘기하잖아요. 그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정책적으로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지지와 신뢰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그 대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의 주의 주장을 보면 진짜 주의 주장,
1: 예.
3: 그러니까 커즈라 그러죠. 어떤 가치나 뭐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고 진영의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고 진영이 뭔가 이 역사 발전에 주도 세력이 돼야 된다라는 강력한 믿음. 이거는 자신의 존재 가치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로만 평가받기 어렵거든요.
1: 예.
3: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 여론이 보여주듯이 이걸 이대로 폐지시켰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주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 아파트 거래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규명 또는 뭐 근저당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소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소음이라고 해야 될지 불만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시민 작가의 어떤 이러한 일련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도발인데요. 이게 일조일석에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그 대통령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그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 유시민 씨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다들 비판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2: 비판적이죠.
1: 된다. 근데 정청래 후보만 노코멘트를 했단
2: 노코멘트.
1: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참전했느냐, 이게 알 수가
2: 알
1: 있는
2: 수 있네.
1: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여야가 선관위 특검 선출 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검사 임명을 하고, 또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내일까지 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이제 국회 보이콧을 그만하고 원내 복귀하기로 했죠.
2: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략이 확실히 투트랙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그 올공파라고 불러야 되는 지점이 있고 정정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 정치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0: 이게 사실 이제 언제 복귀는 시간 문제였지 이거 복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명분을 갖고 복귀해서 7개 상임위를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1: 예.
2: 급했던 것 같아. 급하다기보다는 말씀처럼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특검 추천도 보면 양당에서 3명, 3명 하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변협이나 이런 데서 3명, 3명 받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2명을 추천하는데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1명 추천하고
3: 2명.
2: 민주당에서 1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뭐, 아, 우리가 꼭 해야 되네. 이거 얘기가 사실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1: 그렇죠.
2: 그냥 모양만 갖춘 거예요.
0: 모양만.
2: 그냥 모양만 갖춘 거예요.
1: 정준호님은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와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받으면 안 된다고
4: 아,
1: 하셨는데.
4: 받으면 안 된, 그 상임위 말씀하시는 거죠?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7개와 관련해가지고 받을 거면, 받지 말고 그냥 들어가든지. 근데 지금 7개를 받는 걸로 했네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받기로 했으면 지금 그 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신경전이 치열하다
1: 뭐
4: 그러는데
1: 3선 4선끼리
4: 그것도
1: 만다고 그래요.
4: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요.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투트랙인가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투트랙이라는 건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서로 이렇게 노동 분업, 역할 분업으로 뭘 하는 건데
0: 그런 건
4: 이거는
0: 아니죠.
4: 너 그래? 너 올공에 가서 하든지 나는 그러면 내 일을 할 거야. 지금 이거는 투트랙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그래요. 따로 국밥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0: 대표를 사물화 했다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는 그냥 사물이다.
2: 각자 각자 역할.
1: 뭐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또 전국을 돌면서 이제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 등 친한계 의원 징계 대상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토 끝에 결정이 개시가 조사 개시 결정이 될지
4: 결정 그 본인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를 대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했을 경우에 그 후과에
1: 그렇죠.
4: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지 아직 보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사람,
1: 그렇죠.
4: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선거 경선을 하는데 소위 뽑지 말라고 민주당에다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 근데 아마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도 보면 아, 설마 징계하겠어? 막 했는데 결국은 법원 가서
1: 다
2: 가처분 했는데도 또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안 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경태 의원이 아마 가장 중요한 될 텐데 결국은 박덕흠 뽑지 말아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피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마 징계. 근데 하게 되면 아마 육선 의원인데 또 간단치 않거든요.
1: 그러니까. 근데
4: 조경태 의원도 윤리위에
0: 맞징계.
4: 네, 맞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해야 되겠죠.
1: 근데 뭐 다른 의원들은 어쨌든 뭐 법원에 가서 돌아오긴 했는데 전국 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당 후보를 지지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가 맞거든요.
0: 그러니까 징계 사유로는 저는 징계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는데 이 징계 대상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그래? 그 나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뽑았는데 한덕수로 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다 징계해야지. 뭐 이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돌파해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영이 사는 뭐 이게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욱 대표도 그게 없고 실제 당내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당내에서도 이 징계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힘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 카드를 뭘로 바꾼 겁니까? 조만간 본인이 혁신 안을 들고 오겠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실제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대상자들이 다 각각의 당권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우리 당 후보를 비난했냐라고 징계 사유를 들면 그러면 조광한 최고위원도 지상파 라디오 나가서 오세훈 시장 무능력하다 4선 동안 뭐했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징계해라. 뭐 이렇게 가면 이 윤리위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1: 예, 결과가 나도 시끄럽긴 하겠네요. 그런데 만일 결과가 나게 되면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0: 지금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가시권에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누구도 그게 뭐 근래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이게 결국엔 국민의힘의 큰 틀에서의 지도체제 변화와 맞물려 있는 문제고.
1: 그럼 유시민 씨가 얘기한 정계 개편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네. 이준석과 손잡고 뭐 이렇게.
0: 그들도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아갖고.
4: 아 이준석 의원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하고 뭔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주에 뭐 점심인가 네. 뭘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 적어도 독립적으로 창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새가 있을 때 복당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후 그럼 대권 후보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어떤 공천과 뭐 이런 것들을 엮어가면서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 의원은 지금 복당에 그렇게 연연할 그럴 필요가 과연 있는가. 지금 혼자서도 나름 뭐 자기 그 존재감 부각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2: 한동훈 의원은 근데 이 당계 수사 문제를 극복하지 않 아니면 제가 보기에 복당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할 거예요.
1: 왜냐면 경찰에서 뭐 다시 수사하는
2: 거죠. 그렇죠.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징계 받은 것도 그 문제였고 그 문제 사실은 근데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당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못했거든요. 결국 수사 기관이 조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국힘에서도 이거 아직 수사 중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4: 네,
2: 그걸로 신기했는데
4: 국힘 지도부의 주장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대표가 범죄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맞춰가지고 클리어되는 것이 음흠. 향후 정치 활동에도 그렇죠.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1: 근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판결이 3심까지 확정이 되면 사실은 뭐 다음 대선 물 건너갔다고 보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보수 쪽에서 또 원탑되는 거 아닙니까?
4: 지금 그런 생각을 그 내부나 아니면은 보수 정치권에서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1: 그럼
4: 싶어요.
1: 줄 서기 시작하겠죠.
4: 당연하죠. 밤중에.
1: 밤중에.
0: 낮장 밤아.
2: 낮에도 할 거예요.
0: 윤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먼저 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어쨌든 포지셔닝을 해야 그다음 포석을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당권파랑도 접촉을 하는 것 같고 뭐 한동훈 의원은 지금 당권파랑은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포지션의 우위를 이준석 대표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4: 그래서 뭐 한동훈 의원이 8월 달까지 식사 약속이 다 찼다 뭐 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요. 지금 2년 후에 총선 3년 후에 대선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국민의힘은 유력 대전 주자가 나오면요 정당 들어간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소속 후보도 지한 판이라 제가 보기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만약에 뭐 날아간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죠. 오히려 다 알아서 들어오니까
0: 시간이 가야 되니까.
2: 네, 그렇죠.
4: 근데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밖에서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지금 하나만 더 해보기엔 좀 시간이 애매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다이내믹하네요. 한국 정치는. 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예.
0: 이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 결과 때문에 이 지금 사달이 났다고 봐도 예, 되는데 예, 예. 서울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1: 예. 게다가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초반 예상대로 압승을 했으면 유심 씨가 등장해서 대통령 비판할 일도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가 이게 네. 꼬여서 이렇게 됐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암동 한양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1,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 인터뷰 시간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건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와 용인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예보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80mm 이상, 충청권은 최대 60mm, 특히 인천 경기 북부 서해 5도에는 120mm 넘는 큰 비가 예보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데요. 밤에는 열기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그대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요일 퇴근길 먼저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한남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까지는 길게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관 4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처리 작업 때문에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사고 여파로 잠실대교 남단에서 구리 암사대교 일대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김포 방향 영동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5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회에 도전합니다. 기호 2번 이건태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0: 이건태 의원 나온다고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 응원 댓글이 많은데 인지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충언을 많이 하시네요.
1: 아, 이건 숙제입니다, 정말.
0: 그래요. 최고위원 두 번째 도전이잖아요.
1: 예, 재수생입니다.
0: 예, 지난번도 아마 인지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재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나오시면서 당정청간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명통 창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예.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유추가 가능합니다만 그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먼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얼마나 어렵게 탄생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조작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우리가 그 서울구치소에서 비오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각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란을 일으켜서 또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도 하고.
0: 예.
1: 그리고 이제 겨우 무죄 받아놨더니 대법원에서 5월 1일 날 유죄 취재 파기 환송해가지고 사법 구태타를 하고 이런 상황을 다 겪으면서 이 정부를 세웠는데 지난 1년 동안에 당이 정부를 정말 완벽하게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엇박제를 내면서
0: 예.
1: 그렇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0: 예.
1: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정청래 전 대표께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는데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이 느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년 후에 총선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또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위기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완벽한 원팀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다시 이기는 민주당 만들지 않으면 큰일을 하겠다
0: 예.
1: 하는 그런 절박감
0: 예.
1: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서게 됐습니다.
0: 예. 그러니까 현 지도부가 한 번 더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1: 그렇습니다.
0: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친청계 쪽에서는 명청 갈등은 없다. 그냥 허구 프레임 씌우는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1: 아니 명청 갈등이 없으면 언론 기사에서 명청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0: 예.
1: 있는 것을 없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뭐 그러면 이런 겁니까? 그 대통령의 외교 순방 가서 뭔가 잔뜩 선물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당에서 이상한 걸 해서 그 이슈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든가 뭐 오천필을 돌파해서 막 축하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합당을 꺼낸다든가 의도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 그 한 번이면 두 번이면 뭐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0: 뭐 선거 때 대통령 사진 쓰지 마라라든가
1: 예,
0: 그런 것들이
1: 예. 그게 뭐 많습니다.
0: 예.
1: 대표적인 게 조국 혁신당과 합당선을 독선적으로
0: 예.
1: 단독으로 최고위원과 아무 협의 없이 그렇게 선언을 한다든지 얼마나 많은 당내 혼란이 있었습니까?
0: 예.
1: 또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전북 지원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온 당력을 기울여서 다 하면서 평택을 선거 지원은 거의 안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기 정치가 아니면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지금 예비 경선이 이제 시작됐고 14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1차로 8명을 거리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전당대회 때 투표를 하는 건데 8명 중에 이제 최종 5명이 뽑히는 건데 지금 숫자로만 놓고 보면 친청보다 친명이 훨씬 많다.
1: 예.
0: 그래서 친청이 조직 투표를 하게 되면 친청 후보 3명은 다 최고위원에 들어가고 친명 후보들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냐 표가 갈려서 그러면은 당정청 원팀이 되겠다고 한 친명 후보들은 그게 결국은 자기들이 목표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그 이제 사전에 친명 후보들이 뭐 교통 정리를 하고
0: 예.
1: 그랬으면 좋았으리만 그 이제 그 교통 정리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일단 예선이 끝나고 그러면 우리 현명한 당원들께서 현명한 투표 정리를 해 주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늘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0: 예.
1: 결국 국민이 한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대통령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는 지도부를 원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잘 정리될 거다라는 생각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0: 예. 당원들이 자제 판단해서 전력 투표를 할 거다. 아마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안 되게 다가왔는데 이런 와중에 유시민 작가가 연일 거의 독설에 가까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다른 당권 후보들은 유시민 씨를 비판을 하는데 그런 발언이 잘못됐다고.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또 논란이 생겼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은 어떻게 보겠어요?
1: 유시민 작가의 저 발언은 이제 팩트에도 안 맞고
0: 예.
1: 또 논리 전개도 매우 비약이 심해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뭐 일리언 망언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저게 전략적으로 이 정청래 전 대표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왜이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했는지
0: 예.
1: 저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저 발언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책임 있는 대표의 후보라면 저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비판을 안 하시잖아요. 발언을 안 하시잖아요.
0: 예.
1: 그런 거 보면 저게 정청래 전 대표 후보한테 도움이 되니까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1: 이제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 결집에 좀 도움이 되지
0: 아.
1: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그러면 팩트에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유시민 씨가 검찰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에 완전 불리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은 대통령은 늘 수사 기소 불리라는 원칙을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그게 지금 다 당과 청이 협력해서 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죠.
1: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보면 우리가 검찰청법을 폐지했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었잖아요.
0: 예,
1: 10월 2일 날 가동이
0: 시행이 되고
1: 됩니다.
0: 예.
1: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정부의 입장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했잖아요.
0: 예.
1: 그리고 정부 입장을 받아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형사소법 개정 TF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한병도 원내도 어젠가 뭐또 그런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부와 당의 입장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그간의 이재명 정부가 수사 기소 분리를 철저히 해온 궤적하고도 안 맞고 최근에 당정 입장이 정리된 것과 맞지 않습니다. 좀뭐 일부 의원이 이제 뭐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를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그런 비판이라고
0: 예.
1: 생각합니다.
0: 뭐 보안수사권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의원님은 폐지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과 토론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건 아마 당의 동료 의원들도 반대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지자들도 아마 문자를 많이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절대로 같이 토론하면 안 된다. 왜 한동훈 키워주는 일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후보가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산이 된 건데 그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폐지야 만든다가 높아요, 많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처음에는 폐지가 높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뭐 조금 변화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완전 폐지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 있다면 무엇이냐?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문제를 논함이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소관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사까지 하게 되면 결국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고 예. 그 분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경찰의 수사 품질이 떨어지고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예. 보안수사권 일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 일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기소 분리는 완벽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보안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뭐 그걸 독립감찰기구로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또는 수사관 교체를 철저히 한다든지 또는 그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경찰을 내부 통제를 한다든지 예. 또는 그 한 5년 동안의 그 수사 결과를 통계를 내가지고 예. 그게 1심 판결이나 최종적인 검찰 처분과 비교해서 그게 정량 평가를 해서
0: 예.
1: 하위 1% 정도는 아예 승진해서 배제해서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경찰의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0: 예.
1: 많이 해결될
0: 예.
1: 거다.
0: 예.
1: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뭐 기소 수사 분리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보안 수사라고 하니까는 이것도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폐지론자들 얘기합니다. 의원님도 지금 방금 그런 말씀인데 뭐 정치인들 수사 이런 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경찰 수사에 한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안 수사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 민생에 관한 사건인데 이런 거는 피치 못할 경우에는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단 말이죠.
1: 이제 그렇게 하면 영원히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일반 민생 사건이라고 해서 검사가 사건을 말아먹는다든지 나쁜 결정을 하든지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0: 그렇겠죠. 예. 네.
1: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0: 예.
1: 이번 기회에 그 길을 가자 하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0: 예. 그러면 이건 뭐 의원님 생각뿐만이 아니고 당 지도부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통과가 되겠죠.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서. 근데 당론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는 아마 각자 소신 투표할 거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여론은 폐지하면 안 되다가 높아요. 그러면은 정치인이니까 국민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작업이 당과 함께 나중에 최고위원 되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 예,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대안을
0: 예.
1: 제가 법사위 그 김승훈 간사께도 보내놨습니다.
0: 예.
1: 이런 것을 법에 좀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수사 기소 분리를 확실하게 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만약 지도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을 또 2차, 3차 보완책을 세워가지고
0: 예.
1: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부, 2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신천지 개입설,
1: 예.
0: 김미석 후보도 이야기했고 송영길 후보도 이야기한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땅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뭐 국민의힘은 벌써 검찰 수사로 증거가 나온 상태고
1: 예.
0: 이 문제와 더불어 이제 이중당적 문제도 이제 예. 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는 밝힐 수가 없는 문제 같은데.
1: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전당대회가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 기간 중에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 또는 이중 당적 이런 문제를 당원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0: 예.
1: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당원들이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0: 문제 얘기는 계속 있었죠.
1: 예, 계속
0: 예.
1: 있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0: 예.
1: 꽤 오래전부터
0: 예,
1: 있었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이제 김민석 대표 후보 송영길 대표 후보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당원들의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면 선제적으로 경고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위험이 잠재되고 있다면 준동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경고를 하고 또 제보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를 일단은 해놔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제보센터를
0: 예.
1: 만들기로 한 겁니다.
0: 근데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결국은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
1: 예.
0: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1: 그렇게 판단하시는
0: 예.
1: 거죠. 예.
0: 그래서 이제 정청래 측에서는 네거티브라고
1: 예.
0: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당대회 판을 네거티브로 몰고 가면 되겠느냐.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1: 근데 이제 그 이런 걱정을 당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 그다음에 이중 당정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후보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거티브가 될 수가 없잖아요.
0: 지난번에 왜그 통일교 특검, 뭐 신천지 특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 불발된 이유는 뭐죠?
1: 저도 이제 그 특검법이 왜그 당시 진도가 안 나가고
0: 예.
1: 중단이 됐느냐, 그거 확인해 봐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나오는 얘기는 그 당시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워낙 특검이 많이 가동이 되니까 특검이 동원할 검사들이나 인력을 뽑기가 어려웠다. 그런 사정을 감안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설명이 충분한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0: 뭐 박지원 의원도 정청래 당시 대표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1: 예.
0: 특검에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공약으로 윤리감찰단장, 윤리심판원장, 당무감사원장의 직선제, 권리당원이 직접 뽑는
1: 예.
0: 이런 개혁안을 제시하셨습니다.
1: 이제 왜 제가 그 공약을 냈냐면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후보는 죽이고 어떤 후보는 살리고 이게 원칙이 있는 거냐.
0: 지도부에서 공천을 하면서
1: 예. 이런 그 지금 여론이 많아요. 우리 당원들의 여론이. 그래서 지금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그다음에 감사 이 부분은 사실은 지도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들을 사실상 당대표가 추천하거나 이렇게 해서 당대표 우중에 맞는 사람들이 임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당대표의 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그 모임이나 그 회장과 감사는 따로 뽑잖아요. 그게 그 조직 구성 원리죠.
0: 자기 편을 임명하게 되면 감사가 잘안 되니까.
1: 그렇죠. 예. 그래서 조직 권력 원리도 맞고 민주성에도 부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세 자리는 당원 직선으로 뽑는 게 맞겠다. 그래야만이 뭐 윤리감찰단이 무슨 조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당대표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라지고 공정성도 담보될 수 있고 신뢰성도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0: 예.
1: 예.
0: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만일 제도를 바꿨을 때이뭐 윤리감찰단장이라든가 당무감사원장 후보자들이 또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거 아니냐 그러면 또 끌려갈 거 아니냐 혹은 유튜버들에게 끌려갈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제 그런 분들이 출마를 하면
0: 예.
1: 일단 그분들이 걸어온 길, 직업, 전문성 이런 걸 보실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0: 예.
1: 그리고 또 이게 취지가 대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걸 우리 당원들께서 집단 지성으로 잘 선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그 부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0: 예.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그 당정청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그 만일 뭐 김민석 후보가 된다면은 뭐 청와대와 소통 문제는 어려움이 없겠죠.
1: 예.
0: 다만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친청 후보들이 만일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 사이에 또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런 게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대의 시대 정신은 지난 1년 동안에 정청래 지도부가 했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 반성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고 당원들도 그걸 대다수 당원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원들께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이 기준에 맞는 그런 길을 걸었고 그런 길을 걸을 걸로 기대되는
0: 뽑아달라.
1: 후보들을 예.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0: 예. 예. 대통령의 어떤 정청래 견제 그리고 기탁금을 낮추면 좋겠다 제안 이런 것들이 당무 개입이다. 유시민 씨도 그렇게 말한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1: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당원의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이런 당론 결정이나 당의 큰 의사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0: 당론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게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살려서 좋은 후보들이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 문을 더 많이 열어줘야지 이렇게까지나 기탁금을 올려버리면 좋은 후보들이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 나오지 않느냐.
0: 예.
1: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년 후보들은 더 그렇다.
0: 예.
1: 이건 잘못됐고 선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대폭 낮췄잖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그때도 칭찬을 많이 들었고 그러면 다시 그 기준에 따라서 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정치성 공격이죠.
0: 예. 예. 뭐 당은 당규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해되는데 그러면 유시민 씨가 지적한 대통령이 정원호도 픽하고 한준호도 픽하고 김민석도 픽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해요?
1: 아니 대통령께서 정원호 구청장이 일을 잘한다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우리 당원들도 얘기하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들여다보시고 오 진짜 잘했네 라고 한 걸 가지고
0: 예.
1: 그걸 픽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0: 예.
1: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호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유시민 그다음에 김어준 이런 분들도 같이 칭찬하셨잖아요.
0: 그렇겠죠. 예, 예.
1: 그런데 선거가 실패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걸 픽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선거에 성공했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30초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들 또 이건태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한테 더 단단하게 이번에 나 좀 뽑아달라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저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고 법사위원, 법률대변인, 또 조작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 국조 추진위 간사 등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법외국 자료를 처음으로 낸다든지 또 사기특위 간사로서 대법관 증언법을 주도한다든지 개혁 입법에도 성과를 냈습니다. 완벽한 원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제가 걸어온 길 제가 낸 실적 이 두 가지 기준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7: 나 장까지 가나.
6: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이.

0: 후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문자로 9450님께서 이동영 작가가 진행한 이후 항상 본방 사수하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한민국 사인공예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공인이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공영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다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오 시장은 벌금 1천만 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재판부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면서 증거도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 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선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마무리 전 즉각 재검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검 출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먼저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번복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자기 정체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는데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당리 당략적 해석일 뿐이고 재검표와 특검 수사를 병행해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유튜브에서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한다며 언급한 김재섭, 김용태 의원 등을 징계안에서 잠정 제외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한 17억 7천만 원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대담에 참여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매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잔금을 치르며 잘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6도, 습도는 85%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8: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0: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 세면대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아기를 낳은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3: 피고인은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4: 피고는 어린 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홀로 출산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을 뿐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5: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3: 피고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합니다.
2: 검찰도 피고인도 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봤고 피고인 측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죠. 그런데 이 재판과는 별개로 뜻밖의 고소장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고소인은 바로 재판을 받던 20대 친모였죠.
4: 피고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2: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모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6: 나 임신했어.
3: 뭐야? 아니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6: 수술 받을 거야.
3: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2: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소개했다는 의사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례비 명목으로 돈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6: 돈 보냈습니다. 저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3: 준비 중입니다. 병원이 명동인데 주소는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데리러 갈게요.
6: 아, 뭔가 이상한데?
2: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신생아 사망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있었다는 수상한 텔레그램 의사. 과연 친모는 당초 왜 모텔로 향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번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2: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의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 네, 요약하자면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20대 친모가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친모는 당초 전 남자친구와 임신 중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수술비나 보호자 동행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합법적인 수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불법으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고 사례비까지 받아 참겼다는 건데요. 막상 출산이 임박해서 진통이 오자 데리러 오겠다는 의사나 전 남자친구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직후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흐름입니다.
2: 검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일반 살인죄와는 어떻게 다른 거고 검찰이 이 사건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 뭔가요?
7: 네. 일반 살인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의도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아동학대 살인죄는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요. 보도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 넘게 방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단순히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물이 있는 곳에 두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뚜렷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2: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고의성일 텐데요. 피고인 측은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본 거잖아요. 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7: 네. 1심 법원은 친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본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친모가 출산 직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기저귀 같은 출산용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경황이 없었고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 홀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은 정상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 수위를 가르게 되겠습니까? 공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요?
7: 항소심의 가장 큰 핵심은 친모의 당시 판단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이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보도 내용들을 짚어보면요. 세면대에 물이 왜 차 있었는지, 친모가 방치 당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시 꼼꼼히 따져볼 텐데요. 만약 친모 측 주장대로 정말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여서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이었다는 점이 더 강하게 증명된다면 형량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 후 119에 신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유기하려 했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면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결국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들이 형량을 가를 열쇠가 될 겁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요. 친모가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신생아 사망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7: 아, 이건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위험한 출산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이 사기 사건 때문이라는 게 친모 측 주장입니다. 보도를 보면요. 전 남자친구가 합법적인 임신 중절 시기를 고의로 놓치게 만든 뒤 텔레그램으로 가짜 의사를 연결해줬고 돈만 뜯어냈다는 건데요. 출산이 임박해 다급하게 연락하자 이 텔레그램 속 인물이 데리러 가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나타나지 않았죠. 친모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전 남자친구가 의사 행세를 하며 1인 2역을 한 건지 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결국 속았다는 걸 깨닫고 고소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 그러면 텔레그램 의사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건가요?
7: 텔레그램 속 의사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2: 전 남자친구에게 만약에 이 고소된 내용대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기죄 적용 자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전 남자친구 측에서 실제 의사를 소개하려고 했다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7: 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의사를 소개해줄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남자친구는 정말 실제 의사를 알선해야 했다라고 발뺌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미 친모를 속여 의사 알선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송금 내역이나 텔레그램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입증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전 남자친구가 단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 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의사 행세까지 한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의혹 수준 상황이니까요. 이거 뭐 단순히 돈을 뜯어낸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훨씬 악질적인 기망 아닌가 싶은데 의사를 사칭하거나 뭐 불법 의료를 알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지요.
7: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도를 통한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요. 만약 전 남자친구가 혼자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면 단순 사기를 넘어 훨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로 봅니다. 설령 진짜 불법 의사가 존재했고 그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연결해 준 게 맞다 하더라도

0: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경찰이 전 남자친구와 내세운 의사의 정확한 실체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혹시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도 법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남자친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패닉 상태에서 홀로 출산하게 됐다. 이런 사정이 친모의 책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죄 자체를 완전히 없어지진 못하겠지만 형량을 깎아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나온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도 이미 친모가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서 경황이 없어 사리 분별을 못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이 사기 피해 사실이 더 명백하게 재판부에 입증될 텐데요. 친목 측이 전 남자친구의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 때문에 합법적인 수술 시기도 놓치고 아무 도움도 못 받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문제가 낙태죄, 정확히는 임신 중지와 관련한 입법 공백 문제거든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합니까?
0: 아, 이게 쉽게 말해 법의 룰이 완전히 멈춰버린 안타까운 입법 공백의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낙태 처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할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5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이 사건처럼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검증이 안 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는 등 여성들이 몹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비극을 탓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척 시급한 입장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져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항상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비는 소강 상태에 든 지역이 많은데요. 경기도 광주와 용인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약하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강원도에는 최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경상권에 최대 60mm, 전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7도에 머물겠는데요. 대전 32도, 울산과 제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군자교에서 장안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성수 분기점에서 장안교까지 차량들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아직은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국 축구 쇄신을 이끄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협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천 명 정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당선됐을 때 선거인단은 192명. 정 전 회장은 85%의 압도적인 득표로 대선 없이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 이제 날씨도 풀리고 축구에서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입니다.
3: 이번에 그 모든 그 축구인들이 높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2: 선거인단 30%가량이 협회 대의원과 K리그 구단 관계자들이어서 현직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월드컵 졸전 이후 축구협회장 선거를 아예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나왔습니다. 협회 전체 회원이 15만 명 정도인데 FIFA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장 투표를 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로 당장 선관위가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K축구혁신위는 선거인단 확대 규모를 수천 명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늘리되 외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협회가 선거인단을 늘려서 혼자
0: 축구협회만으로
4: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 핵심은 소수가 밀면 당선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겁니다. 결국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거인단 수를 정하는 게 혁신위의 최대 고민입니다. YTN 이덕원입니다.
1: 네, 걸그룹 뉴진스가 멤버들의 전속 계약 분쟁 이후 처음으로 새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멤버 4명이 1년여 만에 한 영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활동 재개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몽환적인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속사 어도오가 뉴진스 데뷔 4주년 기념일에 맞춰 영상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뉴진스가 팀 단위로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는 건 지난해 3월 홍콩 공연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공식 복귀를 알린 해린, 해인, 한이뿐 아니라 복귀를 협의 중이라고 알린 민지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뉴진스가 4인 체제로 활동을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는 뉴진스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방식은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속 계약을 해지당한 뒤 소송 중인 전 멤버 다니엘도 뉴진스 데뷔 4주년 기념일에 개인 SNS에 근황을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은 가끔 흐릿해지지만 빛은 항상 다시 찾아온다는 문구를 함께 올려 현재 심경을 애둘러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발표한 Right Now가 최근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누적 재생 1억 회를 넘어서며 통산 16번째 1억 스트리밍 곡을 배출하는 등 활동 중단 이후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속 계약 분쟁으로 멈춰섰던 뉴진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6: 아직 장마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밤까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영서 북부에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북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장맛비 대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됩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광주 34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 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3: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4: 조형우 재판장입니다.
3: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2: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0: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기소라고 반박해온 오세훈 시장은 오선 서울시장 당선의 새 역사를 쓴 지 불과 21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1: 오 시장은 간접 증거만으로 출연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5: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선거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6: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5: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6: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도 힘쏟으며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상실령이 나오면서 민선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 간부들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오 시장.
6: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5: 확정 판결까지 시장직은 유지하겠지만 특검법상 최종심까지 6개월 안에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판 준비는 큰 부담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민선 9기의 문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취임 21일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 표정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1: 민주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웠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4: 선거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8: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9: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대변인입니다.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7: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시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0: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강력개장을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국가수사본부 강력개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여고생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한 국수본 집침을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이 피해 여고생과 알던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해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모르던 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쓰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0: 검찰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개입과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1차 책임자로 지목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11: 구속은 분리수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10: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수사 개입과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2: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10: 부실 수사에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향하려던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출근 금지 조처를 내린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구속을 면한 박경정 측과 일선 수사진이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건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국수본의 수사 개입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같은 경찰 조직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0: 전 산업계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의 진원지 SK하이닉스가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1: 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노조의 거센 반발에 협상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13: SK하이닉스 노사가 21일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시작된 본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당해 연도에 80%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조 원으로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5배가 넘는 27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7~8억 원 수준입니다. 사측이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 산업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요구에 따른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유통,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 갈등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13: SK하이닉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15: 미래 패러다임은 사회 연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16: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15: 포지티브한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래 패러다임은 사회 연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공동 구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7: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 중심의 기본급 체계에다가 능력급과 인센티브 체제를 조합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개별적 차등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13: 반도체 등 지금 호황인 수출 주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N% 성과급의 제도화는 경기 하락 시 더 극심한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미국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함께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과 최 회장, 이 의장 등은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황 최고 경영자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반도체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리더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 혁신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 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하고 상품 대금과 연체 임대료, 또 공공요금 등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출 비중이 높은 생필품을 우선 확보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온라인 부분은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시작해 배송 권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50%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1: 관세율 15%를 넘으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 협의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상한선이 지켜질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8: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 캐나다에 거의 한 세기 전인 지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9: 캐나다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 매우 가혹했지만 어떤 대통령도 조치를 하지 않았죠. 전 캐나다를 사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8: 산불 부실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를 언급하더니 약 한 달 뒤 캐나다산 시멘트와 와인, 하키체에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겁니다. 캐나다 마크카니 총리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협상 강화에 합의했지만 관세가 발효되면 보복 관세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19: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논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열어두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입니다.
18: We will do whatever it takes and keep all options, obviously. 문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도 선포됐다는 점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인데 한미무역합의 결과물인 15% 관세율 상한선이 지켜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등 각국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조사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곧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데 두 관세율의 합이 15%를 넘으면 한미무역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협력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존중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무역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쿠팡 차별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미국 출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쿠팡 관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나름대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고 이어 비슷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미국 측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의 관계는 그 정도 이슈로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코스피가 외국인의 2조 6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5% 이상 급등해 4일 만에 7천을 넘기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급격히 줄어 0.7% 오른 6,79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자 개장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째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 강세 영향으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해 소폭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0: 내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100분 동안 토론을 합니다.
1: 네,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20: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이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에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

0: 지난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1: 생일 세트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2: 10월
1: 기업은행이
2: 부동산 매매
1: 새마을금고도 여러
2: 잔금
1: 군데를
2: 예정자입니다.
1: 찾아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0: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3: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0: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집 근저당부터 걸그룹 멤버의 청약 당첨설까지 부동산만 들어가면 늘 뜨거운 논란이 벌어집니다.
5: 네, 왜집 이야기는 이토록 큰 관심을 항상 끄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둘러싸고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17억 원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보도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거나 저마다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 20일 첫 보도 이후 유튜브에도 이 대통령 근저당 관련 검색이 빠르게 늘며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연스러운 거래이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대통령이 사실상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집을 판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7: 자연스러운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어떤 거래 행위입니다.
2: 예.
7: 네,
2: 한문도
7: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2: 부동산학과
7: 때
2: 교수입니다.
7: 서로 편을 봐준다 그럴까요?
8: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거안 해도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에
2: 김준일
8: 썼던 이
2: 평론가입니다.
8: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6: 최근 인기 걸그룹 멤버가 10억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에도 여론은 들썩였습니다. 돈이 많은 연예인이 왜 청약까지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다 상당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도전 가능한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사안도 당사자도 달랐지만 유명인의 집 논란은 부동산을 둘러싼 과정과 기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산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기회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쏠림이 심해지고 특히 부동산 자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소득만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명인의 부동산 논란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 속에서 집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욕망과 불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오늘 새벽 충남 아산과 천안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가 물에 잠겨 고립된 운전자 등 8명을 구조했고 주택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 신고 4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산 영인면과 인주면에서는 비 피해로 이재민 19명이 발생해 인근 교회와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했습니다. 폭우에서 잠시 비켜난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특히 경남 지역에는 이례적인 여름 가뭄으로 저수지 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차승원 기자입니다.
9: 강릉 경포 해변. 폭염특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후텁지근한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10: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원한데 밖에 나오면 약간 습도 같은 것 때문에 좀 후텁지근한 것 같아요.
9: 경남 지역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며 밤낮 없는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례적인 여름 가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저수지. 평년 저수율은 86%지만 지금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짝 말라가는 건 농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여기 너무 가물어갖고 지금 뭐 곡식들이 지금 가물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 너무 비가 와서 문제입니다. 문제는.
9: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경남 지역에는 평균 7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도 가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0: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친분 있는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자격 없는 21g이 공사를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디올 의류 등은 대리 구매일 뿐이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인데.
1: 뭐 혐의는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냥 특검에 지금 얘기하고
2: 김건희
1: 있는
2: 씨
1: 언론에서
2: 변호인입니다.
1: 나오는 거는 이제 특검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거고요.
0: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21g에 지급된 공사비 28억 원이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주목한 건 21g 측이 디올 의류 등을 전달한 시점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5월 공사비 예산이 부족해 관저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 되자 21g 측이 김 씨 자택을 찾아 디올 의류와 장신구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직접 전달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재개됐고 행안부 예산 전용 논의도 이어졌는데 특검은 김 씨가 고가 물품을 대가로 불법적 공사비 지급에 관여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거라 보고 있어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3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늘면서 관세청이 공항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4: 세관 직원들이 독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 유아용 침대틀을 절단합니다. 금속 뼈대 안에서 케타민 2.3kg이 쏟아져 나옵니다.
5: 한 면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4: 멕시코에서 항공 특송 화물로 붙인 의류 조각을 시약에 넣어보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필로폰 4.5kg을 의류에 흡착시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모두 1톤 규모. 우리나라 인구의 65%인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검색이 느슨할 것으로 보고 지방 공항으로 우회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수도 두 자릿수로 늘며 청년층에 집중됐던 마약 밀수 범죄가 청소년층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6: 해외여행 중에 지인이나 낯선 사람의 부탁으로 가방이나 물품을 대신 운반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의도치 않더라도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4: 관세청은 화물은 물론 밀반입이 급증하는 여행자 경로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던 마약 전담 검사대도 정식 운영해 무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단계부터 검사와 수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무범 여행객이 통과하게 될 밀리미터파 검색대입니다. 신체 외에 다른 이물질은 모두 잡아낼 수 있어서 이렇게 작은 양의 소금도 스크린 위에 탐지됐습니다.
4: 관세청은 국제 우편과 수입 화물, 여행자 등 모든 마약 밀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가 주택과 공장 등의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가수와 작곡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힙합그룹 멤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155.9g가량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영어 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줄을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하고 8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몰다 순찰차 두 대

0: 를 치고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경사 한 명이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경찰관 3명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계산동 북천 진검다리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양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우방국을 향해서는 막무가내로 큰소리치는 트럼프지만 유독 중국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중국은 내 첫 번째 임기와 2020년 대선 기간에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별 근거도 없는 주장에 미국에서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3: 2020년 대선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트럼프의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2: 결국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별일 아니라며 사실상 없던 일 취급한 겁니다.
3: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중국은 좀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중국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루비오 국무장관을 아세안 회의에 보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정상회담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 9월에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실무 대표단도 오고 있고 일정 변경은 듣지 못했습니다. 무산될 일은 없습니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2: 트럼프는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식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불안에 이란 전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는 이번에도 중국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한미일 외교장관이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북중, 북러 밀착에 대한 이 대응 성격도 담겨 있는데 북한은 유일하게 참여하던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 이 ARF에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을 위해 따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는 중동 문제 등 글로벌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부쩍 강화한 북중 그리고 북러 밀착에 한미일 공조로 맞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5: 북러 간 그리고 북중 간 어떤 이런 어떤 심화되는 교류 뭐 이런 상황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3: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5: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 In such times. No country can ensure
3: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번영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4: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RF, 즉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 가입 이후 꾸준히 참석하다가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2019년 이후에는 외무상 대신 대사급으로 격을 낮춰 참석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북러 그리고 북중 밀착을 통한 양자관계 강화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 이 판결 확정 시 시장직이 발탁되는 초유의 위기에 놓였는데 관련 내용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 재판부의 주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8: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7: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입니다.
8: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0: 네, 뭐 1심에서 결국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나요?
7: 개인적으로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직접 증거가 없는
0: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7: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뭐 여론조사를 이렇게 의뢰하는 요청이 담긴 뭐 육성이 공개가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에 대한 예측이 좀 더 무거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강전부 시장이라든지 후원자와의 이러한 이제 연락이라든지 금전이 오고 가게 된 그러한 건네진 경위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전달을 받은 사실과 이 전달받은 이후의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동기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재판부는 보았다라고 보이고요.
1: 예.
7: 거기에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직을 여러 번 이제 당선이 돼서 이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조금 더 무겁게 봐서 죄질이 나쁘다라는 평가도 함께 반영이 된 판결로 보여집니다.
1: 예, 뭐 일단은 무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지만 예상보다는 좀 무거운 형량이 판단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대로 형이 확정이 되면은 시장직도 잃고 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 그렇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것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든지 아니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은 대법원에 가서까지 이제 판단을 받아야만 재판이 이제 확정이 돼야만 이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간의 여유는 있기는 하지만 본인 당사자로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벌금형을 이렇게 받게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 사실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됩니다.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에 어떠한 대권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막혀버릴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좀 하나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막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0: 네, 재판부 판단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게 직접 증거는 아닌 상황이었고 결국 정황 증거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도 정황에 그냥 충분하다라고 판결을 한 건가요?
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로는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명 씨와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오 시장의 측근인 이제 강전 부시장과 그리고 명 씨 측이 설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론조사가 시행이 됐다라고 봤습니다.
0: 네.
7: 그리고 이 후원자가 그 김 씨가 결국에는 돈을 송금을 했는데 과거에 명 씨라든지 아니면 강 전 의원이라든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시에 이제 입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오 시장의 어떠한 지시라든지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러한 동기가 충분했던 당시 2021년 당시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이제 모두 반영이 되어서 이런 정황 증거들이 인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반대측에 있는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금전에 대해서 어떠한 이득을 명확하게 취한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다퉜지만 이 부분은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추가적으로 이제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다섯 건의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그리고 오 시장 후원자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납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7: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 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오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여론 조사를 의뢰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 비용을 본인이 이제 지불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대납시켰다라는 것은 그럼으로써 내가 일종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 선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 조사를 의뢰한 그런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정치 자금의 기부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일단은 유죄의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양형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이제 형량을 정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당선 무효형이라고 볼 수 있는 100만 원의 기준상으로서 더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2,100만 원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기소한 3,3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이 유죄로 인정이 됐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발생한 그 자체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런 것들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굉장히 좀 이런 비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들어서 더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를 했고 그것은 결국에는 양형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천만 원의 벌금형이 인정이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앞서 특검팀이 기소를 할 때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10건으로 봤는데 뭐 재판부는 5건만 여기서 인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갈린 이유는 뭔가요?
7: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금전이 천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뭐 이렇게 오고 갔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시점을 나눠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각 여론조사를 앞두고 강 전 부시장과 명 씨 사이의 오고 간 메시지도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오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도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여론조사와 이 금액과 액수와 좀 맞춰볼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분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네. 2,100만 원 그리고 5건만 인정이 된 것은 실제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시행이 됐고 전달도 됐지만 오 시장에게 전달까지 됐지만 추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서 500만 원이 입금된 그런 건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 500만 원의 지급과 이 여론조사가 시행 된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이라든지 어떠한 서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정황증거든 직접증거든 판단을 해서 이 죄의 증명이 합리적으로 의심 없는 정도까지 입증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러한 500만 원이라든지 7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론조사의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뭐 모종의 정산할 것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했습니다.
1: 일단은 오 시장 측에서도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무죄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추론만 가지고 명시 진술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7: 그렇죠.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반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명 씨의 진술을 인정을 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인데 명 씨는 계속해서 그 열 건 모두가 오세훈 시장이 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건은 시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섯 건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여론조사를 나누고 이것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대가가 지급되는 그 시점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 구성 그리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사실상의 그러한 구조를 짠 부분까지도 다 파악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강 전 시장이 어떤 질문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자라고 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명 씨가 전달을 하긴 했지만 이것을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해서 이것을 사실 과거에 어쨌든 인연이 오고 이어져 오고 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단순히 전달을 하고 제공을 한 것인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좀 판단을 했다라고 보였습니다.
0: 네. 그리고 오 시장 측이 이제 여론조사 실제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정치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라든지 그리고 요청을 했다라든지 대납을 하게 시켰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금원이 오고 가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금전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실제 나에게 유리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선거의 실질적 결과에 도움이 됐다라든지 뭐 이런 요소는 사실상의 유죄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오 시장의 경우에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 여론조사를 내가 맡겼으면 내 유리한 쪽으로 사실은 이제 맡겼을 것이고 그것을 설계했을 것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그걸만 보더라도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나와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과 무관하게 이미 죄 성립에는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명확하게 요청이 있었고 대가가 지급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그 다섯 건에 대해서는 유죄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1: 예. 자, 뭐 여튼 1심에 대한 판결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뭐 2심과 3심이 남아있는데 오 시장 측에서도 항소심을 언급한 상황이고 특검도 항소 검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는 이제 6.3.4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뭐 2심과 3심 모두 3개월씩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9: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오늘 오후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정치권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큐레큐.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3: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4: 이름표를 붙여줘.
5: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New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예보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80mm 이상, 충청권에 많게는 60mm, 특히 인천 경기 북부 서해 5도에 120mm 넘는 큰 비가 예보됩니다. 계속 내리는 비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의 출입을 자제하시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 포천고속도로는 포천에서 안성방향, 북요긴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빗길에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지금 서울방향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다만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전 준포 나들목 부근 갓길은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나들목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아직은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0: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1: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0: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시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2: 조영우
1: 정치자금법에
2: 서울중앙지법
1: 위법
2: 형사합의
1: 취급하는 내용을 잘
2: 22부
1: 알고 있었으면서
2: 재판장입니다.
1: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3: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여론조사 일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에 의뢰자로 볼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5: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1: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 조영호
1: 그러한
2: 부장
1: 강점을
2: 판사입니다.
1: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5: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2: 조영우
1: 뭐뭐같이
2: 부장판사입니다.
1: 했어요. 뭐 예,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5: 박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명태균 씨는 앞선 다른 판결에서 과장이 심하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일관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4: 이번 재판부도 명 씨의 그간 진술에 과장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는 부분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6: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 말에 허위와 과장이 많은 사람. 그동안 명태균 씨의 사건을 맡았던 법원들이 내린 명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창원과 서울의 재판부 모두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았고, 이번 재판부도 비슷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1: 예컨대 오세훈 피고인이 울면서
2: 조영호
1: 전했다든지
2: 부장판사입니다.
1: 김영선 씨에게 SH 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다소 과장된 내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그러면서도 명 씨가 주장해온 내용 가운데 통화 기록이나 당시 언론 기사 등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2: 조영호
1: 메시지를 통해서
2: 부장판사입니다.
1: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6: 이 밖에도 김한정 씨가 명 씨와 대면대면하게 나눈 문자 내용은 대납 사실을 부인하는 김 씨 주장을 깨는 데 쓰였고 당시 오세훈 캠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1: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오세훈 최고위원이 다른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진술만큼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6: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파일 다운로드 이력까지도 명 씨를 중심으로 시간대를 따져가며 유죄의 증거로 들었는데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또 독일을 방문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박 2일간 머물며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과 오픈 AI,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SK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주 만에 다시 만나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부쩍 강화하고 있는 북중 또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성격도 담겨 있습니다.
4: 북한은 유일하게 참여하던 영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에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2: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을 위해 따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는 중동 문제 등 글로벌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부쩍 강화한 북중 그리고 북러 밀착에 한미일 공조로 맞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7: 북러 간 그리고 북중 간
8: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7: 어떤 심화되는 교류 뭐 이런 상황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 In such times. No country can ensure
8: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번영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RF, 즉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 가입 이후 꾸준히 참석하다가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2019년 이후에는 외무상 대신 대사급으로 격을 낮추어 참석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북러 그리고 북중 밀착을 통한 양자관계 강화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충남 아산에 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4: 갑자기 집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일부 주민은 창문으로 탈출해야 했고 불어난 물에 차에 고립됐던 8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0: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거센 물살에 부서져 내린 다리 난간. 다리 위에는 우의를 입은 주민 한 명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아산에 시간당 6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2시간가량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11: 물이 들어찼을 당시 수압으로 집 안에는 이렇게 창문이 뜯겨 나가 있고 바닥에는 LPG 가스통이 위태롭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10: 순식간에 집 안까지 물이 들어차자 현관문조차 열리지 않았고 대피하려던 주민은 발을 동동 구르다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12: 문이 안 열리니까 저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그 주방 그 창으로 해서 조그만 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았어요.
10: 개업을 앞둔 가게도 피해를 봤습니다. 손님 맞을 기대감에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가게가 물에 잠겨버리자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13: 카페 오픈하려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주방기기 다 들여놓고 바닥 공사도 다 하고 집기도 다 들여놨는데 주인입니다. 지금 뻘이랑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피해가 이제 막심한 상황이고
10: 충남 아산에서는 불어난 물로 집안에 갇혔던 주민과 도로 침수로 차량에 고립됐던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구조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피해도 46건이 접수됐습니다. 1년 만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답답해하는 주민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폭우에서 잠시 비켜난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특히 경남 지역에는 이례적인 여름 가뭄으로 저수지 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4: 강릉 경포 해변. 폭염특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후텁지근한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15: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원한데 밖에 나오면 약간 습도 같은 것 때문에 좀 후텁지근한 것 같아요.
14: 경남 지역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며 밤낮 없는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례적인 여름 가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저수지. 평년 저수율은 86%지만 지금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짝 말라가는 건 농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6: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여기 너무 가물어갖고 지금 뭐 곡식들이 지금 가물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 너무 비가 와서 문제입니다. 문제는.
14: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경남 지역에는 평균 7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도 가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마철이 무색하게도 한반도 기상은 기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우 대비와 함께 온열 질환 예방, 농가 용수 확보까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3: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그제 초진은 됐지만 내부 진입이 어려워서 잔불 진화 작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4: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 200여 명이 머무는 임시 대피소도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7: 까맣게 그을린 물류센터 상층부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건물 인근에는 떨어진 철판이 휘어진 채 나뒹굽니다. 지난 20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초진된 뒤에도 현장에서는 잔불을 끄는 작업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18: 고가 차량이 건물 바깥에서 물을 쏘는 동안에도 한동안 건물 위쪽에서는 하얀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17: 소방당국은 내부에 진입해 남은 불씨가 없는지 최종 확인한 뒤 완진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열기와 붕괴 우려 등 안전 문제로 불이 났던 층에 아직 들어가지 못해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인근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200명 넘는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 불난 냄새가 나요. 아직까지 집 앞에 가면 마스크 안 써도 그냥 못 가요. 청소도 처음 다 하고 이리 들어가야지 지금 못 들어가요. 불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거기 배터리 붙으면은
17: 경찰 전담 수사팀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소방이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돼 강한 열기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는 등 방화구역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한 만큼 경찰도 물류센터의 구조와 안전설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량입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른 지 두 달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2: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나 여론조사를 받은 횟수도 10여 회다라고 특검이 보고 기소했고요. 대납한 액수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무죄 아니면 당선 무효형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는데 결국 무죄가 아닌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도 특검이 당초에 기소했던 것의 50%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5회 걸쳐서 대납한 부분, 여론조사를 의뢰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천만 원, 벌금 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심의 결과가 높은 만큼 만약 2심에서 이러한 유죄, 일부 유죄가 유지된다면 과연 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될 것인가를 두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그 특검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이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중에서 5건을 유죄로 봤고요. 또 김한전 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100만 원만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요 관련된 물증을 근거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에 일자와 시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서 지금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하게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또 금원이 입금된 그때 당시의 상황 등을 봐서 설사 의뢰한 부분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대금이 입금된 것이 그 의뢰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그 당시에 의뢰했던 것과 매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등으로 꽤나 까다롭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50%에 지금 해당하는 5회에 지금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대납했 라고 인정된 부분은 단순히 인적 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2: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단순히 첫 번째 시장직을 한 인물이 아닙니다. 5선을 했던 인물이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내용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넘어서서 현직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이러한 의도된 조작된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신분까지 가지고 있는 이 피고인이 이러한 부분을 깨고 의뢰를 했고 심지어 사업가로 알고금 이러한 대금 자체를 대납하겠다라는 부분을 죄질로서 불량하게 본 것 같고요. 따라서 100만 원을 훨씬 일탈한 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재판부는 또
3: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주요 쟁점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틴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

0: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7월 2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케텔비의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듀엣트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캐텔비의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인데 의외로 서양 클래식 음악 중에는 중국을 소재로 하는 곡을 찾아볼 수 있죠.
1: 캐텔비의 작품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도 이 범주에 드는 작품입니다. 캐텔비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영국 출신의 작곡가인데 이국적인 성격의 묘사적인 음악을 여럿 작곡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페르시아의 시장에서라는 곡인데 1923년 작품인 이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도 발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오음계나 중국풍 선율을 이용해서 당시 영국인이 상상한 중국을 음악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0: 중국을 소재로 한 오페라 투란도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쾌한 미망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오페레타 작곡가 레하르는 1929년 미소의 나라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이 작품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인가요?
0: 빈의 귀족 여성 리사가 중국 왕자 수총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0: 부모까지 가게 되는데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겪으며 결국 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네 명의 첩을 두어야 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내용이죠.
1: 이 오페레타에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0: 수총 왕자의 아리아, 그대는 나의

0: 레하르의 오페라타 미소의 나라 중에서 아리아 그댄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이중창 누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었을까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소프라노 니콜라 힐렌 브란트가 불렀습니다.
1: 이 작품은 푸치니의 투란도트처럼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레타입니다. 모차르트 시대엔 터키를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인 작품이 유행했듯이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유행했다고 볼 수 있죠.
0: 사실 이 시기에 중국 시집도 출판돼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1907년 한스 베트게라는 사람이 중국의 여러 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중국의 피리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 추가로 10판 더 찍을 정도였다고 해요.
1: 아, 이 시집을 읽은 작곡가 말러가 7개의 시를 골라 대지의 노래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이백과 맹호연 같은 시인의 시를 가사로 사용한 것이죠.
0: 이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이국적인 작품들이 크게 유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푸치니의 투란도트와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었고요.
1: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 중에서 1악장 현세의 불행에 대한 술의 노래 테너 브라이언 제이드의 노래 유롱이 지휘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는 자주 연락을 못한 채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형제 중 둘째셨는데 지난 2009년에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큰어머니와 사촌 형제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해외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삼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은행과 법원에서 큰아버지의 빚과 관련된 서류가 왔다면서 자신들은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업무에 쫓겨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죠. 그런데 얼마 전 귀국한 뒤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생전에 은행에서 빌린 약 1억 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저보고 대신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버지는 2014년에 대출을 받았고 202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억이 넘는 남의 빚을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또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의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큰아버지의 빚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한다니 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조윤영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네. 로또 당첨도 아니고 갑자기 남의 빚을, 네. 거액의 빚을 갚으라니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12년 전인 2014년에 큰아버지가 이제 은행에서 빌린 채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조카인 사연자분한테 청구가 된 걸까요?
1: 네, 사연은 큰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그 큰어머니와 사촌들,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에게까지 승계가 돼서 또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0: 네.
1: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0: 네.
1: 한편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순위를 보면은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두 번째는 망인의 부모, 세 번째는 망인의 형제 자매, 네 번째는 망인의 사촌 이내의 친척 순서로 승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 부모와 동순위로 되고요.
0: 네.
1: 네. 그런데 상속 포기는 소급효가 있어서 포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상속 순위가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그 밑에 상속인으로 이게 상속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그 다음 상속인들이 포기를 해서 결국 이제 조카인 사연자분한테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포기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갚아야 하는 걸까요?
1: 네,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들인 그 자녀와 배우자가 바로 상속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0: 네.
1: 2순위 상속인은 또 부모는 없는 경우이고 네. 그래서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작년 2025년에 삼촌들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연락이 뭐 아마도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내 채무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 그렇네요.
1: 네, 그런데 망인의 조카인 사연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경에 사망을 하셔서 대습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네. 대습 상속이요. 그럼 대습 상속은 뭘까요?
1: 네. 대습 상속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결격자의 자녀들이 있는 때에는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0: 네.
1: 사연의 경우에 큰아버지께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형제에 해당하는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2009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자녀인 사연자님께서 대습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즉 삼촌들과 함께 상속하게 된 경우입니다.
0: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이제 자녀에 해당하는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큰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인 삼촌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자마자 상속 포기를 해서 채무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0: 네.
1: 대습 상속을 한 사연자님께서는 당시 외국에 있던 터라 상황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 큰아버지 채무까지 전부 변제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연자분 지금 이제 상속 본인이 이제 상속을 갚아야 된다, 상속 채무를 갚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요거 상속 포기 할 수 있을까요?
1: 예, 민법에서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면 채무가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중요한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요거 상속 개시를 안날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1: 예, 법원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이라고 하면은 첫째, 상속 개시의 사실, 즉 망인께서 돌아가신 사실이 발생했고
0: 네.
1: 둘째,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
0: 네.
1: 이 두 가지를 모두 안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상속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까지 안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0: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2009년에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 때 사망한 사실은 이미 아셨을 것이고
0: 그렇죠.
1: 네, 상속

0: 이니 뭐 사실을 안 시기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적어도 2025년도 은행 측으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사연자님도 다른 상속 삼촌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때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지가 되었는지 살펴보기는 하여야겠지만은 당시 삼촌들과 함께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은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겠지만은 현재는 시기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2025년에 사연자님께서는 통지를 아예 못 받았다거나 대습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몰랐다는 사실을 좀 주장해 볼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2025년에 이미 알았다라고 본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0: 예, 지금 뭐 만약 2025년 통지 당시에 사연자님도 알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상속 포기는 불가능하고 뭐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은 큰아버지께서 이미 2014년에 받으셨고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5년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요.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대습 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상속 포기를 할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2025년에 상속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습 상속인 지위였다라고 하는 사정을 이제 내가 몰랐다 라고 하는 거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속 포기 기한을 놓쳤다면 대출,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5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외동딸 대신 소개팅했던 남성이 상주를 맡았다는 사연이 공개돼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장례식 상주 자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외동딸이 아닌 소개팅한 남자를 세운 거라는데요. 심지어 분향소 안내판에 상주 이름에도 딸의 이름 대신 그 소개팅남의 이름 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에는 상주를 반드시 가족이나 남성이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족이 원한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례를 도울 수도 있죠. 하지만 유일한 혈육인 딸이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상주 자리에서 밀려났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이미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딸을 상주 자리에서 배제했다면 인격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억지 때문에 벌어진 이 일만으로 곧바로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서 억지로 장례를 막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오래된 관습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데 성별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남겨진 가족의 슬픔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찬혁의 파노라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대전 32도, 울산과 제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금 비는 소강 상태에 든 지역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8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경상권에 최대 60mm, 전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비로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철의 출입은 반드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천호대교에서 구리시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천호대교에서 구리시계 일대까지는 차량들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는데요. 광명 나들목 갓길에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막에서 인천시청까지 빗길인 만큼 감속해서 일대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올 상반기 우리나라로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3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늘면서 관세청이 공항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세관 직원들이 독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 유아용 침대틀을 절단합니다. 금속 뼈대 안에서 케타민 2.3kg이 쏟아져 나옵니다.
3: 한 면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2: 멕시코에서 항공 특송 화물로 붙인 의류 조각을 시약에 넣어보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필로폰 4.5kg을 의류에 흡착시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0: 적발된 마약은 모두 1톤 규모. 우리나라 인구의 65%인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검색이 느슨할 것으로 보고 지방 공항으로 우회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수도 두 자릿수로 늘며 청년층에 집중됐던 마약 밀수 범죄가 청소년층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1: 해외여행 중에 지인이나 낯선 사람의 부탁으로
2: 이종욱 관세청장입니다.
1: 가방이나 물품을 대신 운반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의도치 않더라도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0: 관세청은 화물은 물론 밀반입이 급증하는 여행자 경로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던 마약 전담 검사대도 정식 운영해 무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단계부터 검사와 수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범 여행객이 통과하게 될 밀리미터파 검색대입니다. 신체 외에 다른 이물질은 모두 잡아낼 수 있어서 이렇게 작은 양의 소금도 스크린 위에 탐지됐습니다. 관세청은 국제 우편과 수입 화물, 여행자 등 모든 마약 밀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한 17억 7천만 원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의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혀서 매수인이 증여세를 낼 것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당시 근저당권 17억여 원을 설정한 걸 청와대가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런 집주인이 몇이나 있느냐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며 이재명식 더불어 근저당이 고가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 팔아버린 기상천외 한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면서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주범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적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해서 대통령과 100분 동안 토론을 합니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시지의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4: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에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에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5: 생일세처럼 실수요자를 보

0: 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
1: 10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입니다.
0: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2: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3: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2: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격을 예고한 곡괭이 산은 이란이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입니다. 깊은 지하 안반 시설이라 직접 파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은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잔대 기자입니다.
5: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 옆에 곡괭이 산 터널 단지 전경입니다. 나탄즈 핵시설 단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곡괭이산 화강암 안반 아래 미신고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91에서 137m 깊이에 있고 여러 개의 핵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곡괭이산으로 이전했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핵시설 폭격 뒤 가을에 이란이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곡괭이산 터널로 옮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곡괭이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깊은 화강암 안반 아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인 GBU-57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가진 군사 역량은 기밀이라면서도 지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6: 우리가 곡괭이 산 지하 깊숙이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 무력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 케네디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세계 최강인 우리 미군일 겁니다.
5: 미국 핵시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5개월 동안 곡괭이산 주변의 트럭 통행과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란은 원심 분리기 조립을 위한 평화적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재한대입니다.
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미 연방 상원 세출이 총문회에 출석해서 이같이 말하며 회계 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 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리는 이를 억제할 여러 방법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최근 미 측에서 구체적인 특정 자산의 파견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기소라고 반박해왔지만 결국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은 5선 서울시장 당선의 새 역사를 쓴 지 불과 21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8: 선거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0: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0: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2: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3: 다섯 번의 선택에는 5배 이상의 서울시장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도 힘쏟으며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상실령이 나오면서 민선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 간부들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오 시장.
0: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습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0: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2: 확정 판결까지 시장직은 유지하겠지만 특검법상 최종 심까지 6개월 안에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판 준비는 큰 부담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민선 9기의 문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취임 21일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판결에 국민의힘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 속 미묘하게 엇갈린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거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인데요. 권력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 극적인 역전승으로 사상 첫 5선 신화를 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 내내 장동혁 대표 2선 후퇴를 외쳤던 만큼 향후 오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 권력구도 개편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0: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5: 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당 내부 분위기도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축으로 하는 개혁보수연대 구상은 물론 장동혁 체제 재편 가능성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 유죄 판결이 장동혁 체제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오 시장의 당내 비중 자체가 애초 미미하다며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징계 정치 재개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당대표에 대한 조직적, 지속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내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6: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1: 이성권 대안과 미래 간사입니다.
6: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 지도부 내부에서도 윤리위 징계가 분란만 가속화한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온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 이견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론으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는 이번에는 어물전론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꺼내든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송영길 전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들었다며 민주당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 어떤 법이 통화된 건 잘 봐야 되는데 특히
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신천지 특검법이 통과 안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 공세가 이어지자 친천계에서는 잇따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거면 사퇴하라고 공격 수위도 높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직접 나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0: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1: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8: 신천지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직접 발표했지만 친명계에선 신천지 개입 제보센터를 만들겠다 맞섰습니다. 김 전 총리 역시 특정 후보를 거론한 적은 없다면서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11: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1: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1: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8: 이런 가운데 이른바 재건축론과 필패론으로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선 유시민 작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어물전론을 꺼내들고 이 대통령을 다시 겨냥했습니다.
12: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8: 김 전 총리는 엉터리 예언이다. 동지의 언어에 썩은 내는 없다고 비판했는데 정 전 대표는 이번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마치고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 후보들 간의 서로를 향한 공세와 프레임 대결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 계약제 절반 이상이 5년 내 보험을 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마련 수단으로 보험 계약을 선택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 5년 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45.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보험료도 늘었으며 또 지난해 국민 1인당 보험료는 515만 원, 전년도보다 10.5%가 늘었습니다. 보험은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를 해서 진짜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의 우선순위, 유지 가능한 보험료의 수준 등 다양한 정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의 방송 내용 바로 짚어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최근 꾸준히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주택연금, 그중에서도 올해 6월 1일부터 달라진 주택연금 개선안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은퇴를 고민 중이신 분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설계를 통한 진정한 굿라이프를 이뤄드리는 방법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Don't Worry 상담소에서는 암보험과 관련해 진단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받는 치료비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0: 두 분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고민이 달아난 느낌이요. Don't worry에서 믿음이 확 왔어요. 네,
3: Don't worry. 걱정 마세요.
0: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방송에서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에도 농축산물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 증가와 공급 확대로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채소와 과일, 달걀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축산물은 가축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변호사 정보조회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보험사와 추가 업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지난 3월부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에 출시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군요. 주택연금은 사실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한 분들에게 맞아요. 정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2: 맞아요. 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번 살펴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 한 채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식들한테 부담은 또 주기 싫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이 주택연금을 선택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마음이 가장 크실 거란 말이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 또한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모와 자녀가 적절한 이제 그 의논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후 방법의 준비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부족한 노후 자금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의 대립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상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사실 서로에게 더 좋은 거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후 대비로 저는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제로 얼마나 되고 얼마나 증가를 한 거죠?
2: 네, 2025년 12월 기준으로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월 대비 18.2%가 증가했고요. 이게 계속 올해 상반기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요, 15만 명을 돌파할 만큼 꾸준하게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고 혹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주택연금 개선 방안이 추진이 됐고 이게 지난 6월부터 적용이 됐다고 뉴스에서 전해드렸잖아요.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3: 네, 맞습니다. 우선 좀 크게 변경된 세 가지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연금 수령액의 인상입니다.
0: 받는 돈이 늘었다는
3: 네,
0: 거네요.
3: 맞습니다. 이 저가 주택 보유자 및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서 일부 좀 상이는 하지만 평균 한 3.13%의 연금액이 인상되었고요. 초기 보증료 또한 1.5%에서 1%로 인하해서 초기 가입한 부담 또한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이 초기 보증료 환급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시켰는데요. 기존에는

0: 주택연금에 가입 이후에는 이 가입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개선 이후에는 1주택자가 질병이나 치료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1: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게한 가지 있는데 두 가지 개선안 외에 눈에 띄는 개선안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바로 세대 이음 주택연금 제도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기존에 이제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을 이제 수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일시에 상환을 해야만 가능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목돈이 없다면 제가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는 자녀가 55세 이상 동일한 주택을 가입할 경우에 대출한도 50% 초과 90% 이하 범위 내에서 일시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을 해서 부모님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모든 주택연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 그렇군요. 세 가지의 개선 방안 모두 어쨌든 주택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열어놓은 대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연금액이 늘어서 이건 정말 좋거든요. 세 가지 안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받는 돈이 실제로 늘었다는 거. 근데 취약계층 등에 더 혜택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연금 가입할 수 있다. 치료나 질병 때문에 집을 비웠을 때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불가피한 사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0: 네, 일단 질문 아주 좋습니다.
2: 괜찮았죠?
0: 질문이 너무 좋아서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선 부부 중에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거나 부부합산 시가 2.5억 미만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이후에 주택연금 가입 시 우대형 조건으로 기존 일반형에 비해서 14.8%를 더 수령을 했는데 개선안 이후에는 약 20.5%로 또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즉,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더 절실한 고령층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1: 네,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 텐데요. 기존 실거주를 해야 했다면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거나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집에 장기 체류를 했다거나 노인 주거 복지 시설로 이주한 경우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부족한 노후생활 자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주택연금 제도의 활용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입비나 보증료 그리고 이자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일부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적절한 의논을 통해서 협의점을 만드신 이후에 주택연금의 선택 유무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3층 석탑으로 쌓은다면 1층이 이제 국민연금일 테고요. 2층이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고 3층이 이런 사적연금과 그거마저도 도움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는 게 주택연금인
1: 네,
2: 거잖아요.
1: 맞아요.
2: 과거에는 이 주택연금 활용하고 전환하는 거 되게 부담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았는데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이렇게 제도 개선 방안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활용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한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죠. 굿모닝 굿나이트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설계, 맞춤 재무 설계에 도와드립니다. 상담 통해 여러분들도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만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님이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요청을 하셨을지 먼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정상욱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59세 여성 청취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굿모닝 굿라이프 방송을 통해 좋은 상담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좋은 보험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년 전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추가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방송을 듣다 보니까 굿모닝 전문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그동안 문자 여러 번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제 고민 꼭 해결해 주실 거죠?
0: 네, 청취자님이 지난 2021년에 일단 상담을 받으셨고,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당시 때 보험들은 유지를 하고 계신데, 추가로 이후에 보험들을 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때는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을 찾지 않으셨는지 간혹 가다 보면요. 이렇게 뭔가, 오랜만에 연락하기가 뭐하고 하다 보니, 좀 부재일 경우도 있고 뭐 해서 연락이 안 닿는 사이에 또 여차저차 보험 가입 많이 하시면서 문제를 안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청취자님 구체적인 사연 어떤 거였을까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늘 생각과 상상만 했던 일들을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상담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그래도 제가 굿모닝 굿나잇을 횟수로 지금 4년 진행하는데 정상욱 팀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였을지 도대체 어떤 상담을 하셨을지 좀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2: 네, 우선 청취자님이 올해 나이가 59이에요. 59세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놀라지 마세요. 136만 원입니다. 말해도 너무 많죠?
0: 혼자서 내시는 보험료가요?
2: 네, 이거 따져보면 재가입 주기가 일단 15년으로 변경되던 그 2013년 4월 그 바로 직전에 재가입한 실손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또 2021년 굿모닝 상담을 통해서 재가입한 뭐 종합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 잘 있었는데 사실 이 최근에 가입한 보험들 외에는 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 내용이 가성비 좋게 잘 되어 있어서 뭐 손댈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드렸고요. 근데 그런 도중에 우리 청취자님이 먼저 기존의 굿모닝 굿라이프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상당히 기분 좋았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직전 1년, 2년 이 사이에 가입한 3건의 보험료가 무려 120만 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내고 계시는 136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한 16만 원 정도를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 그냥 무리 없이 유지하고 계셨는데
1: 맞아요.
0: 왜 무슨 이유였는지 1, 2년 사이에 120만 원어치의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여기다가 더 염려되는 게 청취자님 지금 나이가 59세세요. 나이를 감안해도 보험료 수준 너무 높고 노후 준비로 자금 쓰기도 빠듯할 텐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1: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몇 가지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특히나 가장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청취자님이 하신 말씀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청취자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몇 가지 여쭤보니 청취자님께서 몇달 전에 모 대학교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근데 면접 당시 면접관 분들이 아니, 이런 경력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실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청취자님 답변이 저 대한민국 주부 30년 이상입니다. 청소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면접 볼때 기분들을 되게 좋게 하셨고, 바로 채용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0: 주부 경력 30년이시면

0: 완전 특채로 채용을 하는
1: 그렇죠.
0: 거죠. 맞아요.
1: 청소야 뭐. 네.
0: 그럼요.
1: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청취자님이 이 환경미화원 업무를 한다는 그 소식을 오히려 주변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반응이 이러셨다고 해요. 아니, 너가 왜? 그냥 일을 줄여서라도 하던 업무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님이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좀 완전 다른 국어 강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수십 년 해오던 국어 강사를 그만두시고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좀 엇갈렸던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앞에 계신 우리 정사국 전문가도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청취자님은 현재의 삶을 너무 만족하시고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그냥 남들 시선 따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냥 지금이라도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한 번에 고민 없이 할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굉장히 삶에 대한 주관도 뚜렷하시고 철학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1, 2년 새에 가입하신 이 120만 원어치의 보험이잖아요.
1: 맞아요.
0: 이것도 아마 우리 청취자님은 그냥 가입하시진 않았을 거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목적과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2: 맞습니다. 양수진 아나운서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딱 집어내셨어요. 사실 청취자님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봤더니 한 건에 100만 원짜리 단기 납 종신 보험 7년 납입으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종신 사망 보험금을 목적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제가 여러 가지 개선안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앞서 양수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의 장단점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7년간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고 60세 때약 1억 원의 목적 자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이미 기존에 남편분과 계획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현재 그 배우자님도 지게차 운전을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데 두 분께서 함께 수년 전부터 65세를 기점으로 은퇴 시점을 계획하시고 많은 재무 계획을 모두 이 시점으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환경미화원 업무로 전환을 하면서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업무에 만족을 하셨고 남의 시선을 따지지 않고 부부의 계획에 따라서 고정 수입원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신 상태였어요. 굿모닝 전문가로서 재무적 효율성은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의 목표에 따라서 정확한 기간도 설정을 하시고 목표 자금까지 계획을 하셔서 부부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은 칭찬을 넘어서 저도 오히려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또그 외에 두 건의 추가 가입한 보험은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와 일부 수술비까지 추가하는 또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특히나 암에 대한 가족력까지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두 건의 보험은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암 발병률 1위는 전립선암,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입니다. 최근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전립선, 유방암, 대장점막내암, 자궁암, 비침습, 방광암 등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모든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해 준다면
2: 그렇죠.
0: 걱정을 크게 덜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X일 것 같아요. 정답은 X. 아, 그렇게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정해주면은
1: 좋겠어요.
0: 우리가 고민할 이유도 없을 것
2: 맞아요. 맞아요. 일반
0: 같아요.
2: 소비자 입장에서 어렵지도 않을 거고.
0: 맞아요.
2: 그런데 앞서 말한 이 다섯 가지의 암들은 발병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에서 소외감으로 분류를 시켰고 일반암 진단비에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밖에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꼭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제가 현장에서 19년 동안 봤던 사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암진단비는 5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건 굉장히 적은 금액,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그리고 뇌나 심장 쪽도 보장의 범위가 협소해서 내가 받을 줄 알았던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의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맞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두 분께 얼마 전에 맞아요. 상담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 지인분도 정말 안타깝게도 두 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금 청구를 딱 해보니까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소외감 진단비인 500만 원밖에 수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보험은 점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무료 점검 통해 체크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진짜 부담 없이 일단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청취자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청취자님의 보험 증권을 살펴봤더니 두 건의 보험이 모두 보장의 범위가 협소한 진단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었지만 앞서 이야기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뭐 난소암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고요.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비 또한 뇌출혈 급성 신경색으로 보장의 범위가 좁았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아쉽게도 10년, 2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은 보험료를 높게 된 주된 범위는 사망 보장을 위한 주계약 금액이 컸었다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보험의 해지나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에는 딱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향후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수준이나 납입 기간을 고려를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조정했을 때 이 대체 가능한 보장이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 건강 상태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적합한 보장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그 청취자님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유지했던 두 건의 보험 중에 1년 미만으로 가입한 보험들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드렸고 보험료 수준이 2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한 4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보장의 범위도 암이나 뇌나 심장 쪽 모두 넓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립암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직전 5년간의 암 진단 이후 암 수술의 빈도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항암 치료라든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의 비율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뭐 무조건 받는 암 수술비를 비싼 보험료로 무조건 선택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좀 더 가성비가 좋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님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전문가의 최종 솔루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네, 청취자님의 최종 솔루션은요. 부부의 정확한 계획에 맞춰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과 잘 가입한 건강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다만 최근에 가입한 갱신형 두 건의 보험의 정리를 통해서 비갱신형 보험으로 암이나 뇌, 심장 진단비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족력을 고려해서 암 주요 치료비나 고가의 암 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등의 효과적인 보장을 준비했고 기존의 부부가 보장이 되지 않았던 간병까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청취자님의 두 번의 상담을 마치고 무엇을 위해 힘들게 경제활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다시금 저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질문의 최종 답변은 주의 시선을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내릴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의 이름이 굿머니 굿라이프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오늘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부부의 은퇴 준비 후 건강하고 행복한 굿라이프를 위해 땀 흘리시며 청소하시는 우리 굿모닝 활동하시는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저도요. 저도 정말 응원드린다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보험 고민 상담이 아니라 인생 고민까지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0: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금융 전문가인 굿모닝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에게 정확하게 묻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의 전반을 대시하는 돈머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문자 사연 소개해드려볼게요. 1185번님이요. 방금 사연 듣고 문자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암주요치료비와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이거 둘 다 가입해야 되는 건지 어떤 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1: 네,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실상 두 개 다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단히 차이점 말씀드리면 암주요치료비는 말 그대로 암으로 인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치료, 비급여치료 가리지 않고 보장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비급여 암주요치료비는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에 해당하는 이런 치료를 보장해 주는데 사실상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비급여 급여를 두 개 다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고가의 치료인 비급여만 보장해 주는 게 보험료가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을 따진다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50세 여성 기준으로 A보험사 상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암주요치료비 1,000만 원을 준비하는데 한 2만 8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이 됐고요. 반대로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1,000만 원 설정하는데 보험료는 3,990원입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로 비급여의 암주요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비급여 암주요치료비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0: 네, 두 분과는 인사 나누는데 그 전에 상담을 위한 문자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계속해서 전문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와 보험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스탠딩 에그의 휴식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다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예보되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80mm 이상, 충청권은 최대 60mm, 특히 인천 경기 북부 서해 5도에 120mm 넘는 큰 비가 예보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로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7도에 머물겠는데요.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말까지 오락가락 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금천교에서 광명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여파로 밀리고 있는데요. 금천교부터 광명교 일대까지는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잠실대교 구간도 사고 여파 때문에 지금 1차로가 부분 통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수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8: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9: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1: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추진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1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

0: 투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1: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또 여론조사 일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광렬 기자입니다.
3: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4: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3: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5: 조영호 부장판사입니다.
4: 뭐 했어요. 뭐 예,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3: 답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의 표정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2: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상급심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7: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8: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5: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6: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시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1: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

0: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1: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통상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해 왔고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릴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 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3: 전 산업계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의 진원지라 할 수 있죠. SK하이닉스가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0: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협상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SK하이닉스 노사가 21일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시작된 본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당해 연도에 80%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조 원으로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5배가 넘는 27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7, 8억 원 수준입니다. 사측이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 산업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요구에 따른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유통,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 갈등과 주주들의 문제제기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4: SK하이닉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6: 미래 패러다임은 사회 연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6: 통상의 공동 구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 중심의 기본급 체계에다가
7: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입니다.
6: 능력급과 인센티브 체제를 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개별적 차등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4: 반도체 등 지금 호황인 수출 주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N% 성과급의 제도화는 경기 하락 시 더 극심한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0: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하는데요.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0: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이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1: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2: 10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입니다.
1: 새마을 공고는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0: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3: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0: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오늘 저녁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5: 화재 발생 나흘 만입니다. 소방 당국은 더는 연소 확대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 불 꺼진 시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6: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오늘 저녁 8시 35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 만, 더 정확히는 109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처음 불이 시작한 건물 6층 안쪽까지 진입해 확인한 결과 더는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완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도 해제했습니다. 다만 현장 경계를 위해 일부 대원들은 철수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건 지난 18일 새벽 6시 5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 2단계, 나아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며 진화를 벌여왔는데요. 한때 건물 붕괴 우려로 인근 지역에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화재 분진과 연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오늘 오전 기준 주민 200여 명이 주변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121명이 대피하면서 민간인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지만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5: 특검은 김 씨가 공사 수주부터 비용 지급, 감사 무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친분 있는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자격 없는 21g이 공사를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디올 의류 등은 대리 구매일 뿐이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인데.
8: 뭐 혐의는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냥
9: 최지우
8: 특검에
9: 김건희
8: 지금
9: 씨
8: 얘기하고
9: 변호인입니다.
8: 있는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이제 특검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거고요.
7: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21g에 지급된 공사비 28억 원이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주목한 건 21g 측이 디올 의류 등을 전달한 시점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5월 공사비 예산이 부족해 관저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 되자 21g 측이 김씨 자택을 찾아 디올 의류와

0: 강신구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직접 전달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재개됐고 행안부 예산 전용 논의도 이어졌는데 특검은 김 씨가 고가 물품을 대가로 불법적 공사비 지급에 관여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거라 보고 있어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타격과 또 후티 반군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며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내부에서는 핵심 무기가 고갈돼 장기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의 군사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하 핵시설 곡괭이산을 곧 타격하고 홍해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도 즉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기지에 F-16과 F-35 스텔스 전투기를 급파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호전적인 분위기와 달리 정작 사용할 실탄이 턱없이 부족해 미군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패트리엇 등 핵심 요격미사일 비축분의 절반 이상을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도 30%나 소진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이런 군사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 현 시점에서 미국은 이미 상당한 양의 탄약을 소모했다고 봅니다. 방공 능력 역시 상당 부분 소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란 정권도 미군의 이러한 공습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제이슨 캠벨 중동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2: 전문가들은 이란 핵심 시설 한두 곳을 노린 단발성 타격은 가능하지만 여러 전선에서 치러지는 장기전을 버텨낼 무기 재고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의 한계 탓에 막대한 예산 수혈이 시급해진 겁니다.
3: 힘을 통한 평화에는 세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평화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전쟁을 준비해 억제하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2: 결국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실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무기가 바닥나기 전 타격력을 보여줘 이란을 협상작으로 끌어내려는 과장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요격미사일 고갈로 현지 미군들의 인명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의 늪에 빠져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안보에 투입할 전략 자산마저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미국 정부가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 측에서 구체적인 특정 자산의 파견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개입과 또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책임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4: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5: 구속 후 분리수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4: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수사 개입과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6: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3: 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4: 부실 수사에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향하려던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출근 금지 조처를 내린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구속을 면한 박경정 측과 일선 수사진이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건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이혹이 국수본의 수사 개입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같은 경찰 조직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은 사실상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전까지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던 전문가 공청회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 첫 일성은 작은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사실상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8: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한병도 시점이 왔습니다.
9: 원내대표입니다.
8: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7: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부실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까지 격화하자 지도부가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민주당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을 고리로 거듭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10: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검사가 반려했다고 합니다.
9: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0: 13세 미만 아동 성매매 관련입니다.
7: 이 같은 집권 여당의 속도전 채비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실 등을 거론하며 보안수사권 존치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11: 수사 주체에서 은폐 주범이 된
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1: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더한 완전 폐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추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까지 확정한 뒤 8.17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당 일각에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숙의 절차를 거친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2: 충남 아산에 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일부 주민은 창문으로 탈출해야 했고 불어난 물에 차에 고립됐던 8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3: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거센 물살에 부서져 내린 다리 난간. 다리 위에는 우의를 입은 주민 한 명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아산에 시간당 6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2시간가량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14: 물이 들어찼을 당시 수압으로 집 안에는 이렇게 창문이 뜯겨 나가 있고 바닥에는 LPG 가스통이 위태롭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13: 순식간에 집 안까지 물이 들어차자 현관문조차 열리지 않았고 대피하려던 주민은 발을 동동 구르다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15: 문이 안 열리니까 저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그 주방 그 창으로 해서 조그만 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았어요.
13: 개업을 앞둔 가게도 피해를 봤습니다. 손님 맞을 기대감에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가게가 물에 잠겨버리자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16: 카페 오픈하려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주방기기 다 들여놓고 바닥 공사도 다 하고 집기도 다 들여놨는데 지금 뻘이랑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피해가 이제 막심한 상황이고
13: 충남 아산에서는 불어난 물로 집안에 갇혔던 주민과 도로 침수로 차량에 고립됐던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구조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피해도 46건이 접수됐습니다. 1년 만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답답해하는 주민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2: 폭우에서 잠시 비켜난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는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는 이례적인 여름 가뭄으로 저수지 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강릉 경포 해변, 폭염특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후텁지근한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18: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원한데 밖에 나오면 약간 습도 같은 것 때문에 좀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17: 경남 지역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며 밤낮 없는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례적인 여름 가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저수지, 평년 저수율은 86%지만 지금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짝 말라가는 건 농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9: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여기 너무 가물어 갖고 지금 뭐 곡식들이 지금 가물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 너무 비가 와서 문제입니다 문제는.
17: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경남 지역에는 평균 7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도 가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마철이 무색하게도 한반도 기상은 기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우 대비와 함께 온열 질환 예방, 농가 용수 확보까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12: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경찰관 4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좁은 골목으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순찰차가 따라붙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관에게 검거됩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했던 40대 운전자입니다.
21: 사고 차량을 경찰차 3대 정도가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22: 사고 목격자
21: 차량으로 도주를 못하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이제 차 안에서부터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20: 앞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12km를 달렸습니다.
23: 도주하던 차량은 길목을 막고 기다리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이 남아있습니다.
20: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손목을 다치고 세 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 음주 차량이 들이받은 순찰차 두 대가 파손됐는데 이 가운데 한 대는 조수석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 정도가 심해 장기간 운행이 어려워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을 막아선 순찰차를 보고도 도주하기 위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반갑습니다. 네.
0: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서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였는데요. 재판부와 오 시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4: 국민 여러분들께 심혈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0: 하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고, 재판부가 이제 중계, 그러니까 녹화 중계긴 하지만은 중계를 허용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무죄를 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유죄 쪽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추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형량이 5년 이하 징역이거나 이제 벌금 1,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제일 그 오세훈 시장한테 제일 세게 때린 거예요.
1: 제일 세게.
0: 벌금형으로는 제일 세게 때린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재판부가 중하게 봤다라고 보면 되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설명 자료를 재판부에서 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날짜별로 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언제 누가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021년 1월 20일에 먼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이틀 뒤에 명태균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1월 23일에 다시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나고 1월 25일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월 27일에 오세훈과 명태균이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김한정 씨가 2월 1일 날 돈을 1,000만 원을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한정과 명태균이 실제 처음 만난 거는 2월 21일입니다. 20일 뒤에 만나요. 그럼 뭘 보고 했느냐? 이거는 오세훈 시장 측이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거는 이제 정황 증거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얼굴 한 번도 본적 20일 뒤에 보는데 어떻게 2월 1일 날 갑자기 1,000만 원을 입금을 하느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1월 22일, 25일, 29일 세 번의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금 1,000만 원이 지급된 거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1: 그렇군요.
0: 그렇게 완전히 허술하게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동선들을 다 복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진술한 거. 그래서 이게 2심에서도 그렇게 뒤집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1: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그런 것들을 정황 증거로 내세운 거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게 아니다.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2: 그렇죠. 뭐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 김병렬 전 국민의힘
2: 말씀하신 것처럼
3: 비상대책위원입니다.
2: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건을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2심 무죄. 이거로부터 이제 당내 일각에서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잇따른 무죄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방심한 부분이 있다. 좀 항소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면서 뭐 이겨나가겠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여하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2, 3주 전 가량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슷한 혐의에 대해서 이 징역 2년형이 나왔었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다른 이 사안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은 이제 돈이 실제로 오간
1: 그렇죠.
2: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그와 같은 증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뭐 항소심에서 혹은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처럼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길게 늘어질 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특검 기소 사건이기 때문에 그 633 원칙이 따르잖아요.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은 건데, 그럼 내년 1월쯤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늘어질 수는 있는데, 이재명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예를 들면은 공직선거법이나 대장동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졌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연 전술을 쓴다 그런 게 있어서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거보다 이 사안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올 만한 증거는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뭐 증인을 더 부르거나 증거를 할게 별로 소위 말해서 시간 지연 전술을 할 만한 재료가 별로 없다, 이게.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633 돼서 이제 3개월 3개월 해가지고 내년 1월쯤에 이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은,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은 이게 1심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년 10월에 보궐선거가 이제 열리는 걸로 되면은 이게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큰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차기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공천과 승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또 이제.

0: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요 민주당이 또 진다. 예. 그러면은 지금 누가 뽑힐지 모르지만 그 당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예.
1: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뭐 민간인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라는 정치적인 거물에 그러니까 그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시각이 상당히 이제 몰렸었는데 예. 일단은 이번에 얼마나 극적으로 이겼습니까?
2: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예. 한 6만 표 차, 한 1% 예. 좀 남짓한 그런 표차로 이겼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제 생환을 해왔는데 정치적인 위기가 다시 닥친 거예요.
2: 예. 예. 그러니까 순전히 국민의힘 내부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라면 뭐 어떻게 우리가 범죄한다라면 국민적인 시각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너무나 안타까운 판결인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여부라든가 그리고 판단의 근거와는 상관없이 그나마 당내에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내에 속하는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탄핵에 반 죄송합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한 몇 안 되는 인물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어떤 개혁적인 진로를 밝힐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만에 하나 낙마하게 된다라면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경화되고 우경화를 넘어서 이제 극우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 상당히 앞선 진로가 뭐랄까요? 이제 안개 속으로 뭐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나 하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만 원형 그대로 확정되면은 시장직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2030년 대선에도 못 나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0: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30년이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35년 이제 5년 단임제가 유지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2035년이면은 이제 70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80에 가까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좀 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이건 사실은 말씀드렸지만은 1심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다 봤지만은 2심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일단 그냥 가정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시장직을 잃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최대 수혜자를 1번은 장동혁 대표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랑 오세훈 시장이랑 만나서
1: 예.
0: 당대표를 꼭 둬야 되냐, 국민의힘에.
1: 예,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0: 예, 그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1: 예. 그러니까
0: 미국에는 원내대표만 있지 당대표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원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견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이 한 명이 유력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수혜자가 될 거고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범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 여기에서도 수혜자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차기 서울시장이 그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민주당에서 나오든
1: 예.
0: 이분이 이제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 예.
0: 이게 많이 이제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예.
1: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장동혁 대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꼴이 됐다.
2: 참,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남 아픈데 잘 때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오늘이 오세훈 시장에게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때 예. 이런 때일 수 있는데 그 아픈 지점을 딱딱 정확하게 골라 때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가장 큰 이제 수혜가 다가간다라면 저는 이제 앞서 이제 뭐 그게 맥락상에서 정확한 그런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 예.
2: 어떻게 보면 이 오세훈 시장과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 포지션이 비슷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예.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 내 당권파, 극우화된 당권파의 표적이 이제 하나로 뭐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1: 예.
2: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될 텐데
1: 예.
2: 이와 같은 이제 있을 수 있는 당권파들의 어떤 구구몰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극우화 행보에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러시군요. 약간의 이제 그 의견 차이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 역시 뭐 오세훈 1심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꼭

0: 한동훈 의원한테 또 유리한 판사는 아니다. 이후에 이제 당내
1: 저는,
0: 입지가
1: 저는 많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0: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자,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재건축론으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유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3: 네.
2: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시민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유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0: 자,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이제 그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남기는데 이번에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그러면서 내버려두면은 썩은 내를 풍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물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세요?
4: 그러니까 참 말 잘 만들어낸다. 네. 예, 역시 작가는 다르긴 다르구나. 뭐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BC론 얘기했고 재건축론 얘기했고 그 같이 또 그날 용역 촉법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패론 얘기하고 이제 네. 어물전론. 썩은 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비린내가 아니라 단순히 이건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100% 부패한다라는 거는 그 워딩만 딱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0: 예.
4: 이것도 그 말만 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썩었고 이재명 정부가 망할 거다라는 거를 비슷하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 저는 이제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좀 초조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ABC론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예. 나올 때마다 이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0: 예.
4: 그래서 지금 필패론 뭐 이거 했을 때는 딱 이틀 갔거든요. 수요일날 나오고 목금 갔어요. 그리고 예. 안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등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도 저는 처음 봤는데 2분 뉴스? 뭐 이런데 처음 들어봤는데 예. 이런데도 이제 막 나가고 지금 내일은 MBC 라디오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는 등판 시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메시지가 좀 파급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말은 거칠어지고 등판 횟수는 잦아지고 지금
0: 예.
4: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지금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0: 어떻게 보셨어요?
1: 저 역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격 매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일종의 저주잖아요. 사실은 뭐 어떤 사실의 근거를 두고 또 어떤 사건으로부터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썩은 내가 나고 부패 있고 나아가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썩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는데 예. 저는 이게
0: 필패론 때문에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1: 이제 문제는 저는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이 유시민 평론가가 이걸 작가가 당연히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추론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저는 유심히 보는 하나의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지금 좀 상징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순회동 자택 매각.
0: 예.
1: 이게 저는 처음에 이만한 사건으로 봤다라면 이게 대통령실의 청와대의 발언들 그리고 주변 일각들의 매수자 측의 발언들로 말미암아서 예. 오히려 점점 커지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정말 여기에서는 좀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0: 예.
1: 유시민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될 수도 있겠다.
0: 예. 예. 17억 근저당 그 부동산 매매. 요거 이제 내일 이제 그 또 이제 대토론회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근데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도 노 코멘트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4: 뭐 네. 우리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바닥이 NCND 혹은 이제 뭐 노 코멘트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그거에 이제 동조한다, 동의한다라고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정청래 전 대표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면은 하나는 약자 프레임으로 이제 내가 많이 아파, 많이 두드려 맞고 있어.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고 네. 하나는 선명한 검찰 개혁.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사람들을 좀 당원들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가 그거를 군부를 떼고 그 프레임이 좀 선명해지고 거기에 수혜를 보는 사람이 정청래 후보라고 예.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1: 어떻게 예, 저 역시도 참 이 정청래 유시민 둘의 뭐랄까요 분업이라고 할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노상강도로 가잖아요. 한 명은 패고 한 명은 말리고 이런 분업이 상당히 잘 되고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소기의 어떤 성과들을 이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유시민이 조금 나서서 좀 싸워주고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험한 모습으로 싸우는 반면에 정청래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맞아주면서 여러 후보들의 뭐 1대 4 의형국으로 맞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특히나 호남표 중심으로 많은 동정표를 끌어모으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예. 적어도 좀 그런 분업들이 잘 그렇군요.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 드네요. 예.
0: 근데 이제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후보 등록 이후에 굉장히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계속해서 신천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방이 오갔는데 어쨌든 친청계 여기에서는 이제 반박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잦아들지가 않네요.
4: 일단 김민석 후보는 내가 특정인을 겨냥한 거거나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를 끌어들였다 뭐라는 것보다도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약간 선을 그으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증거가 있고 조만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으니
0: 그러니까요.
4: 이거는 입증 책임은 일단은 김민석 후보한테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민주당 쪽에서 돌았던 얘기들 수준이면 아마 비판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왔던 게 대략,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이게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이제 국민참여 경선을 대선 후보 했을 때 3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몰표가 나왔고 네. 그때 이제 친명 쪽에서 이거 신천지가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 약간 이런 게 한 번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한 6개월 전에 그 무슨 평화의 길 행사 여기에 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신천지 측에서 주최한 거다. 이희자라는 이제 근우회 회장인데 이분이 신천지랑 굉장히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행사를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게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왜 정청래 대표가 이걸 제대로 안 했느냐. 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너무 특검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냥 경찰 수사로 하기로 당청이 합의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문제 제기가 한 번 더 있었고.
0: 네.
4: 근데 요게 이제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뭐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김민석 후보는 경고성이다 이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0: 그랬어요?
4: 신천지가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라고 예. 해서 경고성이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예. 어느 정도는 뭐가 지금 포착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공개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0: 입증 책임이 보면. 있다 이제 그 예, 말씀이신데 예.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될지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일 날 맨 처음에 발언이 있었고요. 20일 날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렇게 뭐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뭐 적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반명 그리고 뭐 신천지 이렇게 세 개의 삼자가 이 민주당을 갉아먹고 있다 뭐 이런 예. 식의 표현을 했다가 오늘 저는 그게 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조금 비겁하다 할까요? 내지는 유권자들에게 조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네가 정청래 대표를 전 대표를 지칭한 건 아니다.
0: 약간의 꼬리 내리기 뭐 그렇게
1: 그렇죠.
0: 느껴졌어요?
1: 근데 그때 당시 20일 날 발언을 보고 정청래 전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금은 김민석 그 전 총리가 조금 실착을 둔 것이

0: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당내의 어떤 뭐 유권자들 권리당원들에게서는 상당히 뭐 소위 말하는 요즘 흔한 유행어로 짜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자,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보면서 또 이제 말씀 나눌 텐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인데 이게 김민석 후보가 21.5%, 정청래 후보가 25.7%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송영길 후보 8.3, 고민정 3.9, 김보미 2.6.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수치에서는 앞서지만 어쨌든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섭니다. 근데 2주 전하고는 1, 2위가 바뀌었어요.
2: 예.
1: 이게 어떤 영향으로 보십니까?
2: 저는 예전부터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득표율이 상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1년 전에 전당대회 때도 거의 박찬대 후보한테 민주당 의원이 한 100명, 뭐 공개, 비공개 해가지고 거의 다 붙었다라고 하면은 정청래 후보는 당시에 몇명 없었어요, 그때. 한 3, 4명 정도. 그리고 바닥을 훑었거든요, 당원들을 만나고. 그게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66%를 정청래 후보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이미 정청래 후보한테 투표를 했고, 그때는 물론 이제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 전선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투표를 한번 했던 사람에게 다른 후보를 찍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친명인 줄 알았더니 반명이네, 정청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공개 일정이 별로 없어요. 계속 당원들 밑에서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언론 인터뷰도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으면은 이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도 공을 엄청 들여왔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 전남 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는데, 전북 소외론을 이제 그 전북지사와 함께 약간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결선 선호투표제까지 가가지고 뒤집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 당원에서는.
1: 그러니까 2주 전 여론조사하고 왜 이렇게 1, 2위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느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지난번에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빠졌는데 리얼미터의 해석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거기에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번 거는 어떻게 보세요?
0: 항상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많이 준비를 해오시는데, 제가 그거에 힌트 얻어서 제가 좀 실례가 됐는데,
1: 예,
0: 그 저도 이제 KSOI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2주 전 것과 이걸 보니까 딱 하나가 그거 차이더라고요. 호남 차이더라고요.
1: 호남.
0: 2주 전에는 6대 4의 비율로 김민석 후보가 앞섰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상당히 극적으로 보이던데, 6대 4로. 그러니까
1: 아,
0: 상당히.
1: 6대 4가 뒤바뀌었군요.
0: 네네네.
1: 호남
0: 그러니까
1: 민심이.
0: 그 차이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건데, 저는 어디에서 저도 비슷한 해석을 들었고, 저 역시 이제 뭐 호남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성향들이 언더독이라든가 약자에게 조금은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뭐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막말론 논쟁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논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청래답지 않게 많이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호남 민심에 어필한 부분이 있지
1: 언더독
0: 않나.
1: 작전이 먹혀들었다.
0: 네, 조금 뭐좀 뾰족하게 말하면 약자 코스프레가 조금은 어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미터의 어떤 그런 지적들처럼, 아까 말씀과 연관선상에 본다라면 공격은 유시민이, 그리고 두들겨 맞는 것은 정청래가, 이와 같은 분업 체계가 조금은 뭐 성공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뭐 이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전당대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여론이 어떻게 흔들릴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이제는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국수본과 광주청 강력계장을 각각 소환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이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3: 검찰과 경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4: 블리스타 지시 관련해서 압수하신 거 맞으신가요?
3: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성범죄 입증을 위해 수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6: 최인규 광산서 전 형사과장
5: 변호인입니다.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3: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최상부인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도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국수본 최경정과 수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과 알던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모르던 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정황을 언급한 것은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확인하지 않은 초동 수사팀의 잘못을 확인하고자 함이었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7: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통상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장관입니다. 꾸준히 설명해왔고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 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7: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하는데요.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0: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에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생일세트로 실수요일
3: 10월 부동산 경매 잔금 예정합니다.
2: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4: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1: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0: 이 대통령의 집 근저당부터 걸그룹 멤버의 청약 당첨설까지 부동산만 들어가면 늘 뜨거운 논란이 벌어집니다. 왜 집 이야기는 이토록 큰 관심을 끄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둘러싸고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17억 원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보도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거나 저마다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 20일 첫 보도 이후 유튜브에도 이 대통령 근저당 관련 검색이 빠르게 늘며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연스러운 거래이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대통령이 사실상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집을 판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6: 자연스러운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서울 어떤 거래 행위입니다.
7: 부동산학과 네,
6: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편의를 봐준다 그럴까요?
8: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거 알아도 이거는 평론가입니다.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에 썼던 이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5: 최근 인기 걸그룹 멤버가 10억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에도 여론은 들썩였습니다. 돈이 많은 연예인이 왜 청약까지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다 상당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도전 가능한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사안도 당사자도 달랐지만 유명인의 집 논란은 부동산을 둘러싼 과정과 기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산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기회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쏠림이 심해지고 특히 부동산 자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소득만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명인의 부동산 논란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 속에서 집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욕망과 불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발표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가 대책은 앞서 나간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대책이 아닌 발표한 대책을 빨리 시행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책이 시행돼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이후 필요한 것을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7: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격을 예고한 곡괭이산은 이란이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입니다. 깊은 지하 안반 시설이라 직접 파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은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9: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 옆에 곡괭이산 터널 단지 전경입니다. 나탄즈 핵시설 단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곡괭이산 화강암 안반 아래 미신고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91에서 137m 깊이에 있고 여러 개의 핵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곡괭이산으로 이전했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핵시설 폭격 뒤 가을에 이란이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곡괭이산 터널로 옮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곡괭이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깊은 화강암 안반 아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인 GBU-57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가진 군사 역량은 기밀이라면서도 지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10: 우리가 곡괭이산 지하 깊숙이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 무력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세계 최강인 우리 미군일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9: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5개월 동안 곡괭이산 주변의 트럭 통행과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란은 원심 분리기 조립을 위한 평화적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우고 싶어 한다고 현지 시간 21일 미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뉴욕포스트에 이러한 구상을 전하며 인판티노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자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특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우방국을 향해서는 막무가내로 큰 소리치는 트럼프지만 유독 중국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 중국은 나의 첫 번째 임기와 2020년 대선 기간에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1: 별 근거도 없는 주장에 미국에서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0: 2020년 대선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트럼프의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11: 결국 트럼프의 허풍은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별일 아니라며 사실상 없던 일 취급한 겁니다.
10: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중국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중국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1: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루비오 국무장관을 아세안 회의에 보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정상회담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0: 9월에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실무 대표단도 오고 있고 일정 변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산될 일은 없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11: 트럼프는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식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불안에 이란 전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는 이번에도 중국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론으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는 이번엔 어물전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꺼내든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송영길 전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들었다며 민주당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3: 어떤 법이 통과되는가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저는
1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13: 신천지 특검법이 통과 안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 공세가 이어지자 친천계에서는 잇따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거면 사퇴하라고 공격 수위도 높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직접 나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4: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10: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4: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12: 신천지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직접 발표했지만 친명계에선 신천지 개입 제보센터를 만들겠다 맞섰습니다. 김 전 총리 역시 특정 후보를 거론한 적은 없다면서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15: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을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 이런 가운데 이른바 재건축론과 필패론으로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선 유시민 작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어물전론을 꺼내들고 이 대통령을 다시 겨냥했습니다.
16: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12: 김 전 총리는 엉터리 예언이다. 동지의 언어에 썩은내는 없다고 비판했는데 정 전 대표는 이번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마치고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 후보들 간의 서로를 향한 공세와 프레임 대결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권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어물전 썩은내 발언 등과 관련해 때로는 침묵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며 노코멘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SBS 방송 인터뷰에서 당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더 조장하고 증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작가의 말 등은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로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시절 다녀온 해외 출장 14차례 모두 배우자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입수한 국회의장 해외 순방 내역을 보면 해외 출장 14회 동안 사용한 예산이 82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됐고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의 의회 정상 외교에서 배우자를 동반하는 건 역대 국회의장 방문 외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외교적 의례라고 설명했습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8: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지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10: 재판장입니다.
18: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17: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7: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판결에 국민의힘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 속에 미묘하게 엇갈린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9: 극적인 역전승으로 사상 첫 노선 신화를 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 내내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를 외쳤던 만큼 향후 오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 권력구도 개편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20: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19: 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당 내부 분위기도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축으로 하는 개혁보수연대 구상은 물론 장동혁 체제 재편 가능성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 유죄 판결이 장동혁 체제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오 시장의 당내 비중 자체가 애초 미미하다며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징계 정치 재개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당대표에 대한 조직적, 지속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내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21: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9: 지도부 내부에서도 윤리위 징계가 분란만 가속화한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온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 이견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7: 경기도 하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이 400곳에 달하는 입주업체들이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2: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불 꺼진 사무실에 적막함만 남았습니다. 정수기는 작동을 멈췄고 에어컨도 먹통입니다. 400개에 달하는 공장과 상가 등이 들어선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23: 입주업체 직원입니다.
22: 정전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0일 퇴근 시간 무렵입니다. 입주사들은 전산 거래 업무가 마비되면서 생산과 공급이 지연되는 만큼 손실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의약품과 식품을 취급하는 공장은 생산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수 없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24: 이나 내용을 내가 거래처에 알렸을 때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70년대도 아니고
23: 입주업체 대표입니다.
24: 이게 가정집도 아니고 다 공장들인데.
22: 건물 관리사무소 측은 전기실 고압 송전 설비 안에서 단락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복구도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 그나마 건물의 비상전력이 가동되면서 입주업체들은 이렇게 공용 전기를 끌어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선풍기를 트는 등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2: 한국전력 측은 일대에는 전기가 정상 공급되고 있다며 건물 자체 설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전 사태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입주사들은 하루빨리 전기 공급이 재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쯤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고 어제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산업계 전반에 번지고 있는 M% 성과급의 진원지 SK하이닉스가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협상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0: SK 하이닉스 노사가 21일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시작된 본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당해 연도에 80%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조 원으로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5배가 넘는 27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7~8억 원 수준입니다. 사측이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 산업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요구에 따른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유통,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 갈등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0: SK 하이닉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2: 미래 패러다임은
3: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2: 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공동 구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 중심의 기본급 체계에다가
3: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입니다.
2: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개별적 차등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반도체 등 지금 호황인 수출 주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N% 성과급의 제도화는 경기 하락 시 더 극심한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왕, 샘 올트먼 등 인공지능 관련 선도기업 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간 순방 첫 방문지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AI 혁신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를 보유한 엔트로픽과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 오픈AI와 엔비디아 CEO들과 마주앉습니다.
6: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7: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6: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5: 이어 국내 AI 혁신 기업들까지 한데 모이는 AI 서밋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핵심 기업 삼성과 SK는 물론 실물 인공지능 선두 주자인 현대차와 네이버 총수가 총집결합니다. 기업 간 단순한 MOU가 아닌 장기 계약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 김용범 실장은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숫자일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힐 예정입니다.
6: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 이 대통령은
7: 김용범 청와대
6: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하고
5: 이 대통령은 이어 25일부터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칠레, 아르헨티나도 찾아 자원 외교에 주력합니다.
8: 이들 국가들과 핵심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심화시킬
5: 이 대통령은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교민 간담회를 연 뒤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행복청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기본

0: 실시 설계가 수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와 첫 스마트 글래스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폴드 8, 폴드 8 울트라, 플립 8등 폴더블 폰 석종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공동 개발한 첫 스마트 글래스도 처음 선보였는데,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눈앞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 등 신제품들은 오는 28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시작되고, 다음 달 7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스마트 글래스는 연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국 동부 연안에서 또 거대한 토네이도가 포착됐습니다. 메마른 내륙에서도 기습포구가 잦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2: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 속에서 마치 용한 마리가 강림하듯 긴 꼬리를 내립니다. 최근 2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중국 상하이 인근 저장성 닝보에서 목격된 토네이도입니다. 지상까지 내려오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3: 바람이 우리를 날려버릴까? 계속 출연을 해도 될까?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 토네이도
2: 마른 하늘에
3: 목격자입니다.
2: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퍼붓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나무가 쓰러지고 전봇대가 부러지는 등 거리는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건조한 서부 내륙 시안에 기습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시간당 58mm의 폭우와 시속 115km 강풍, 899차례 천둥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3: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전봇대가 다 부러졌습니다. 두꺼운 게 그대로 앞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2: 허베이성 다오딩과 스자주앙 등지에서도 우박 폭풍이 덮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지표면의 열기와 상층부 찬 공기가 부딪혀 생기는 대기 불안정을 이유로 꼽습니다.
3: 이론 계산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대기의 수증기가 7% 늘면서 극단적인 강수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4: 결국 일상화되는 기상이변의 주범이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로 귀결되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타이완 TSMC가 내년 초부터 반도체 위탁 생산 단가를 최대 10% 인상할 예정이라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원자재와 장비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이달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고객사와 제품 공정에 따라 5에서 10%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을 뛰어넘는 고성능 컴퓨팅용 칩 추가 주문에 대해서는 기본 인상분의 10에서 15%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어서 일부 첨단 칩의 최종 인상률은 10%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0: 프로야구 한화가 심우준의 4타점 활약을 앞세워 기아를 물리치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은 홈에서 리그 선두 삼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1: 한화 심우준이 한복판에 몰린 기아 올러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방망이를 크게 휘두릅니다.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공. 순식간에 점수차를 넉점으로 벌리는 3점 홈런입니다. 올 시즌 올러에 유독 강했던 심우준이 또 한 번 천적임을 증명한 순간입니다. 심우준은 올 시즌 올러를 상대로 4할이 넘는 타율에 타점도 2개를 수확했는데 이번 맞대결에서 홈런까지 추가했습니다. 6회에도 적시타를 때리며 4타점을 수확한 심우준의 활약을 앞세워 한화는 기아를 물리치고 4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마운드에선 화이트가 7이닝을 1실점으로 막는 눈부신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2: 제 자신한테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대기타석에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서울 고척돔에선 리그 최하위 키움이 선두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김웅빈이 부드러운 스윙으로 2경기 연속 아치를 그렸고

0: 4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LG와 NC의 잠실 경기는 3회 말 LG 공격에서 쏟아진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고 KT와 두산의 수원 경기는 그라운드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자동응답조사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What's your name?
5: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6: 이름이 뭐예요?
5: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탁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기탁금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기탁금은 전당대회나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일종의 참가비입니다. 후보가 지나치게 많이 출마하는 것을 막고 선거를 책임감 있게 치르려는 후보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당규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을 2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은 절반을 감면받지만 본선에 진출하면 당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는 직전 전당대회보다 각각 2.5배와 3.3배로 크게 인상된 금액이죠. 민주당은 당원수 증가로 선거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기탁금 인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기탁금을 8천만 원, 최고위원은 4천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청년 최고위원 기탁금은 1천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기탁금 인상을 두고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과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7월 2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케텔비의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케텔비의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인데 의외로 서양 클래식 음악 중에는 중국을 소재로 하는 곡을 찾아볼 수 있죠.
1: 케텔비의 작품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도 이 범주에 드는 작품입니다. 케텔비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영국 출신의 작곡가인데 이국적인 성격의 묘사적인 음악을 여러 작곡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페르시아의 시장에서라는 곡인데 1923년 작품인 이 중국 사원의 정원에서도 발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오음계나 중국풍 선율을 이용해서 당시 영국인이 상상한 중국을 음악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0: 중국을 소재로 한 오페라 투란도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쾌한 미망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오페레타 작곡가 레하르는 1929년 미소의 나라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이 작품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인가요?
0: 빈의 귀족 여성 리사가 중국 왕자 수총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중국까지 가게 되는데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겪으며 결국 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네 명의 첩을 두어야 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내용이죠.
1: 이 오페레타에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0: 수총 왕자의 아리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다이니스트 마인 간체 세르츠로 유명하죠. 오페레타 전곡은 그렇게 많이 공연되진 않지만 이 아리아는 아주 유명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에서 아리아, 다이니스트 마인 간체 세르츠, 그리고 이중창 누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었을까, 베어 하트 디 리베 운스 인 헤르츠 게생크트, 테너 요나스 카프만,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가 부릅니다.

0: 레하르의 오페라타 미소의 나라 중에서 아리아 그댄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이중창 누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었을까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소프라노 니콜라 힐렌 브란트가 불렀습니다.
1: 이 작품은 푸치니의 투란도트처럼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레타입니다. 모차르트 시대엔 터키를 배경으로 하는 이국적인 작품이 유행했듯이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유행했다고 볼 수 있죠.
0: 사실 이 시기에 중국 시집도 출판돼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1907년 한스 베트게라는 사람이 중국의 여러 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중국의 피리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 추가로 10판 더 찍을 정도였다고 해요.
1: 아, 이 시집을 읽은 작곡가 말러가 7개의 시를 골라 대지의 노래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이백과 맹호연 같은 시인의 시를 가사로 사용한 것이죠.
0: 이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이국적인 작품들이 크게 유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푸치니의 투란도트와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었고요.
1: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 중에서 1악장 현세의 불행에 대한 술의 노래 테너 브라이언 제이드의 노래 유롱이 지휘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폭이 급격히 줄어 0.7% 오른 6,79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자 개장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째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 강세 영향으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해 소폭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2: 전 산업계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의 진원지 SK하이닉스가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1: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협상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SK하이닉스 노사가 21일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시작된 본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당해 연도에 80%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조 원으로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5배가 넘는 27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7, 8억 원 수준입니다. 사측이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 산업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요구에 따른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유통,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 갈등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3: SK하이닉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5: 미래 패러다임은 사회 연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공동 구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0: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 중심의 기본급 체계에다가 능력급과 인센티브 체제를 조합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개별적 차등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반도체 등 지금 호황인 수출 주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N% 성과급의 제도화는 경기 하락 시 더 극심한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오하이오 부지와 반도체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인수를 추진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이 SK하이닉스가 내부 검토와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인텔의 미국 오하이오주 뉴올버니 파운드리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이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사업상 다양한 투자와 인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와 첫 스마트 글래스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런던의 문화 이벤트 복합 공간인 올드 빌링스 게이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콘텐츠 몰입에 최적화된 갤럭시 G 폴드 8, 생산성을 극대화한 갤럭시 G 폴드 8 울트라, 개성 표현과 AI 경험에 초점을 맞춘 갤럭시 G 플립 8 등 폴더블 폰 3종이 공개됐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공동 개발한 첫 스마트 글래스도 처음 선보였는데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눈앞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충남 아산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3: 아산시와 삼성전자가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HBM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4: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국민보고에서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산에 총 113조 원을 투입해 최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시설을 늘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력단지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5: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4: 투자 발표 이후 첫 구체적인 실행 조치로 아산시와 삼성전자가 온양사업장 HBM 공장 증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축구장 약 4개 규모인 3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 대형 청정실을 갖춘 첨단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9년 5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온양사업장 면적은 42만 제곱미터로 늘어나게 되고 HBM 핵심 생산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6: 이 아산시는 오랜 시간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지 사업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투자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7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되고 공사기간 하루 평균 3,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약 2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산시 역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에 앞서 전담기구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을 기존 45일에서 일주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원스톱 인허가 지원을 펼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7: 소재, 장비, 부품 관련 업체들의 신규 투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아산에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또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도시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가 나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 일정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절차에 돌입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어제 저녁 8시 35분 모두 꺼졌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 만 정확히는 109시간 40여 분만으로 역대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완전 진화까지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큰 불길을 잡은 뒤에도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충분한 안전진단을 거쳐 내부 진입을 결정했고 불이 시작된 6층 안쪽까지 잔불 상황을 확인한 결과 리튬 배터리가 많은 아래층 등으로 불이 더 번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1단계도 해제하고 관할 소방서 일부 인력만 남아 현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때 근처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져 총력 진화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치료를 받은 이번 화재. 건물 붕괴 위험에 근처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일대가 불안에 휩싸였고 연기와 분진 피해가 큰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9: 불난 냄새가 나요. 아직까지 집 앞에 가면 마스크 안 써도 그냥 못 가요. 청소도 처음 다 하고 이리 들어가야지 지금 못 들어가요.
8: 소방과 경찰은 오늘 화재 감식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 물류센터 구조의 취약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검찰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 개입과 국소본의 분리수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차 책임자로 지목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장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11: 구속은 분리수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10: 검찰은 박 경장을 상대로 수사 개입과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장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2: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10: 부실 수사에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향하려던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출근 금지 조처를 내린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구속을 면한 박경정 측과 일선 수사진이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건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이혹이 국수본의 수사 개입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같은 경찰 조직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4: 당신은 나의 동반자.
1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조금 전 12시 3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동두천시 송천교 홍수주의보 발령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입니다. 조금 전 12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발령 지역은 신천 동두천시 송천교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장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규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7: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6: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5: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일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8: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7: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8: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7: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 같이 했어요. 뭐 예,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0: 바쁜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 명태균 씨는 앞선 다른 판결들에서 과장이 심하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일관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도 명 씨의 그간 진술에 과장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하는 부분까지 배척할 수 없다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2: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 말의 허위와 과장이 많은 사람. 그동안 명태균 씨의 사건을 맡았던 법원들이 내린 명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창원과 서울의 재판부 모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았고 이번 재판부도 비슷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예컨대 오세훈 피고인이 울면서 전화했다든지 김영선 씨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다소 과장된 내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그러면서도 명 씨가 주장해온 내용 가운데 통화 기록이나 당시 언론 기사 등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3: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2: 이 밖에도 김한정 씨가 명 씨와 대면대면하게 나눈 문자 내용은 대납 사실을 부인하는 김 씨 주장을 깨는 데 쓰였고 당시 오세훈 캠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3: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오세훈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진술만큼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파일 다운로드 이력까지도 명 씨를 중심으로 시간대를 따져가며 유죄의 증거로 들었는데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충남 아산에 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일부 주민은 창문으로 탈출해야 했고 불어난 물에 차에 고립됐던 8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거센 물살에 부서져 내린 다리 난간. 다리 위에는 우의를 입은 주민 한 명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아산에 시간당 6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2시간가량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5: 물이 들어찼을 당시 수압으로 집 안에는 이렇게 창문이 뜯겨 나가 있고 바닥에는 LPG 가스통이 위태롭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4: 순식간에 집 안까지 물이 들어차자 현관문조차 열리지 않았고 대피하려던 주민은 발을 동동 구르다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6: 문이 안 열리니까 저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그 주방 그 창으로 해서 조그만 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았어요.
4: 개업을 앞둔 가게도 피해를 봤습니다. 손님 맞을 기대감에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가게가 물에 잠겨버리자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7: 카페 오픈하려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주방기기 다 들여놓고 바닥 공사도 다 하고 집기도 다 들여놨는데 지금 뻘이랑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피해가 이제 막심한 상황이고.
4: 충남 아산에서는 불어난 물로 집안에 갇혔던 주민과 도로 침수로 차량에 고립됐던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구조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피해도 46건이 접수됐습니다. 1년 만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답답해하는 주민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폭우에서 잠시 비켜난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는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는 이례적인 여름 가뭄으로 저수지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8: 강릉 경포 해변. 폭염특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후텁지근한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9: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원한데 밖에 나오면 약간 습도 같은 것 때문에 좀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8: 경남 지역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며 밤낮 없는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례적인 여름 가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저수지. 평년 저수율은 86%지만 지금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짝 말라가는 건 농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여기 너무 가물어갖고 지금 뭐 곡식들이 지금 가물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 너무 비가 와서 문제입니다 문제는.
8: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경남 지역에는 평균 7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도 가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마철이 무색하게도 한반도 기상은 기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우 대비와 함께 온열 질환 예방, 농가 용수 확보까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시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다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며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재판부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며 증거도 없이 가능성으로만 내려진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태균 씨는 앞선 다른 판결들에서 과장이 심하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일관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도 명 씨의 그간 진술에 과장된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하는 부분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며 유죄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4: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 말에 허위와 과장이 많은 사람. 그동안 명태균 씨의 사건을 맡았던 법원들이 내린 명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창원과 서울의 재판부 모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았고 이번 재판부도 비슷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5: 예컨대 오세훈 피고인이 울면서 전화했다든지 김영선 씨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다소 과장된 내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그러면서도 명 씨가 주장해온 내용 가운데 통화 기록이나 당시 언론 기사 등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5: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4: 이 밖에도 김한정 씨가 명 씨와 대면대면하게 나눈 문자 내용은 대납 사실을 부인하는 김 씨 주장을 깨는 데 쓰였고 당시 오세훈 캠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5: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오세훈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진술만큼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4: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파일 다운로드 이력까지도 명 씨를 중심으로 시간대를 따져가며 유죄의 증거로 들었는데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 표정은 긍경이 나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웠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7: 선거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1,0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에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8: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6: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시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3: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판결에 국민의힘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 속 미묘하게 엇갈린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거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인데 권력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9: 극적인 역전승으로 사상 첫 노선 신화를 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 내내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를 외쳤던 만큼 향후 오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 권력구도 개편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10: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9: 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당 내부 분위기도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축으로 하는 개혁보수연대의 구상은 물론 장동혁 체제 재편 가능성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 유죄 판결이 장동혁 체제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오 시장의 당내 비중 자체가 애초 미미하다며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징계 정치 재개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당대표에 대한 조직적, 지속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내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11: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9: 지도부 내부에서도 윤리위 징계가 분란만 가속화한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온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 이견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가 나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시 결정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절차에 돌입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2: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어제 저녁 8시 35분 모두 꺼졌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만, 정확히는 109시간 40여 분 만으로 역대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완전 진화까지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큰 불길을 잡은 뒤에도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충분한 안전진단을 거쳐 내부 진입을 결정했고 불이 시작된 6층 안쪽까지 잔불 상황을 확인한 결과 리튬 배터리가 많은 아래층 등으로 불이 더 번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1단계도 해제하고 관할 소방서 일부 인력만 남아 현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때 근처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져 총력 진화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치료를 받은 이번 화재.

0: 건물 붕괴 위험에 근처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일대가 불안에 휩싸였고 연기와 분진 피해가 큰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 불난 냄새가 나요. 아직까지 집 앞에 가면 마스크 안 써도 그냥 못 가요. 청소도 처음 다 하고 이래 들어가야지 지금 못 들어가요.
0: 소방과 경찰은 오늘 화재 감식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 물류센터 구조의 취약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이름표를 붙여줘
4: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되겠지.
1: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움님 찾아 바다 건너 천리길 쌓이고 쌓인 회포 풀려고 왔는데 님의 마음

백년을 같이 하자 맹세를 했는데 세월이 님을 아사 나 혼자 울고 가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세

0: 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4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며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10개의 여론조사 중 5개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기소라고 반박해왔지만 결국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며 오세훈 시장은 5선 서울시장 당선의 새 역사를 쓴지 불과 21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일업 기자입니다.
2: 선거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3: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2: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3: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도 힘쏟으며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상실령이 나오면서 민생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 간부들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오 시장.
3: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2: 확정 판결까지 시장직은 유지하겠지만 특검법상 최종심까지 6개월 안에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판 준비는 큰 부담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민선 9기의 문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취임 21일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판결에 국민의힘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 속 미묘하게 엇갈린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거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인데 권력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극적인 역전승으로 사상 첫 5선 신화를 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 내내 장동혁 대표 2선 후퇴를 외쳤던 만큼 향후 오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 권력구도 개편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3: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4: 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당 내부 분위기도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축으로 하는 개혁보수연대 구상은 물론 장동혁 체제 재편 가능성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 유죄 판결이 장동혁 체제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오 시장의 당내 비중 자체가 애초 미미하다며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징계 정치 재개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당대표에 대한 조직적, 지속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내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5: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0: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 지도부 내부에서도 윤리위 징계가 분란만 가속화한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온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 이견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 금융, 세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전문가 30명, 협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유명 유튜버, 일반 국민까지 모두 140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토의가 활발한 공인중개사와 맘카페 운영진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며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통상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해왔고 한미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릴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2: 검찰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 개입과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차 책임자로 지목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장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6: 구속은 분리수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5: 검찰은 박 경장을 상대로 수사 개입과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장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7: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5: 부실 수사에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향하려던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출근 금지 조처를 내린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구속을 면한 박경정 측과 일선 수사진이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건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이혹이 국수본의 수사 개입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같은 경찰 조직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2: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드러난 국립외교원 해킹 사태는 지난해 4월쯤 발생한 사안이라며 사안을 감추거나 숨긴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태를 인지한 건 지난 2월이라며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할 사안이 발견돼 대외 공표를 늦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대체로 외교기관이 공격자들의 목표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퀘어 내신 뉴스 시작합니다.
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000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0: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시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2: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여론조사 일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에 의뢰자로 볼수 없다는 오 시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4: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1: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4: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같이 했어요. 뭐 예,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4: 바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기소라고 반박해왔지만 결국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은 5선 서울시장 당선의 새 역사를 쓴지 불과 21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3: 오 시장은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5: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선거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6: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5: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6: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도 힘쏟으며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상실령이 나오면서 민생 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 간부들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오 시장.
6: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5: 확정 판결까지 시장직은 유지하겠지만 특검법상 최종심까지 6개월 안에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판 준비는 큰 부담입니다.
7: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민선 9기의 문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취임 21일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의 표정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3: 민주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웠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9: 선거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10: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8: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시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2: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요.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공급과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1: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에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에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12: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0: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2: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1: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23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3: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법
4: 조형우
3: 추진한 내용을
4: 재판장입니다.
3: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2: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0: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기소라고 반박해왔지만 결국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은 5선 서울시장 당선에 새 역사를 쓴지 불과 21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1: 오 시장은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선거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6: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오세훈
6: 뭐
4: 서울시장입니다.
6: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5: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7: 다섯 번의 선택에는
4: 오세훈
7: 다섯 배 이상의
4: 서울시장입니다.
7: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도 힘쏟으며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상실령이 나오면서 민선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 간부들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오 시장.
7: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7: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5: 확정 판결까지 시장직은 유지하겠지만 특검법상 최종심까지 6개월 안에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판 준비는 큰 부담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민선 9기의 문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취임 21일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인데도 오 시장은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면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선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 김건희 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1: 내일 김 씨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재작년 10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는 전국의 소용돌이가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수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습니다.
9: 윤석열 당시 당선인입니다. 명태균 씨입니다.
8: 결국 탄핵 전국을 거쳐 배우자 김건희 씨부터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8: 그러나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11: 비건 윤석열과 비건
9: 이진건 부장판사입니다.
11: 또는 김건희 통화에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8: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에 김건희 씨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0: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대통령과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요.
1: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이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3: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4: 10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입니다.
3: 세말금고는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2: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5: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2: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사흘 동안의 예비 경선 절차를 마치고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명을 발표합니다. 중앙위원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가운데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14명이 출사표를 던진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고 각 결과를 합산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1: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한 국민의힘이 자당목 위원장직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전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와 외통위, 산자중기위,

0: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당 원내행정국은 어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접수했는데 3선의 김희정, 송석준, 김성원, 이만희, 이양수, 이미자 의원은 단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만 국토위원장의 경우 3선 김정재 의원과 4선 유희동 의원이 함께 후보로 등록하면서 유일하게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1: 검찰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 개입과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0: 하지만 1차 책임자로 지목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장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3: 국수본 분리수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2: 검찰은 박 경장을 상대로 수사 개입과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장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4: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5: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2: 부실 수사에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향하려던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출근 금지 조처를 내린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구속을 면한 박경정 측과 일선 수사진이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건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국수본의 수사 개입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같은 경찰 조직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 광주 광산서에서 관계성 범죄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성범죄 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서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0: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바뀌며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0: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통상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7: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6: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 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낫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와 첫 스마트 글래스 등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0: 특히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운 갤럭시 Z 폴드 8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화면 크기와 비율을 갖춰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삼성전자 언팩의 주인공 갤럭시 Z 폴드 8이 영국 런던에서 베일을 벗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기존보다 화면 가로폭을 넓히고 세로 길이를 줄여 10대 16 비율을 갖추며 역관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펼쳤을 때는 다양한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 4대 3 비율로 바뀌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무게는 201g으로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우면서도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습니다.
9: Today we bring more choices to power
5: 차세대 인텔리전스 시대를 위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능이 다양하며 적응성이 뛰어난 제품들입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입니다.
8: 올해는 갤럭시 Z 폴드 8과 갤럭시 Z 플립 8에 더해 갤럭시 Z 폴드 울트라까지 추가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이 3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울트라는 카메라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끌어올렸고 최상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플립 8은 개성 표현과 AI 경험에 초점을 맞춰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5: 새 제품 모두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점이 참 좋아요. 매료됐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을지도 궁금하고요. 갤럭시 언팩 참석자입니다.
8: 함께 공개된 갤럭시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는 착용감이 더욱 개선되고 생체 징후 기능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워치 9이 일상 속 헬스 코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울트라 2는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글래스도 처음 선보였는데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눈앞의 장면을 촬영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내 출시될 예정인데 삼성과 구글의 협력이 메타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0: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폴더블 폰 시리즈와 워치 신제품들은 오는 28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시작되고 다음 달 7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었다며 4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면서 증거도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0: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7월 2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 운벨디 베드레모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부릅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 운 벨디 베드레모,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습니다.
0: 어제 이 시간에는 중국을 소재로 하는 클래식 음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본입니다. 푸치니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투라노트와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남겼습니다.
1: 사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일본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푸치니의 나비부인도 바로 이런 유행을 받아들인 결과물이었고요.
0: 사실 오페라는 화려한 무대가 돋보이는 장르죠. 18세기에는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오페라가 작곡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로시니의 이탈리아의 터킹이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데, 19세기 후반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으로 확장된 거죠.
1: 푸치니의 나비부인 말고도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오페라가 있는데,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가 대표적입니다.
0: 작곡가 마스카니는 데뷔작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오페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뷔작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페라 이리스 같은 경우는 아리아 몇 곡은 자주 들을 수 있지만 오페라 전막에 공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 더구나 마스카니는 말년에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파시즘에 동조했는데 이런 이유로 아무도 그의 작품을 굳이 다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오페라 이리스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산막의 오페라입니다. 순진한 소녀 이리스가 부유한 악당에게 납치되어 타락하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1: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가 나비부인이나 이리스 말고도 또 있죠?
0: 영국의 작곡가 길버트와 설리번이 작곡한 오페라 미카도가 대표적입니다. 발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영국을 중심으로 종종 무대에 오르고 있고 일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런 작품을 자주 공연해야겠네요.
0: 그렇죠. 자기 나라의 배경으로 한 작품이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반가운 오페라인 것 같습니다.
1: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 중에서 아리아, 어릴 땐 작고 귀여웠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부르고요. 이어서 테너 아리아, 창문을 열어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0: 마스카니의 오페라 이리스 중에서 아리아, 어릴 땐 자꾸 귀여웠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불렀고요. 이어서 테너 아리아, 창문을 열어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1: 프랑스의 작곡가 생상스

0: 푹 빠진 젊은 학자 코르넬리스가 주인공인데 그는 일본 여성 밍의 초상화를 보고 사랑에 빠져 현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는 아편이 섞인 약을 마시고 일본으로 여행하는 꿈을 꾸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일본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네덜란드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 레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현실의 사랑이 환상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1: 이 노란 공주라는 제목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0: 그래서 지금 이 오페라를 동양의 공주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생상스의 오페라 노란 공주 서곡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는데 지하철 4호선 상습 폭행범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2: 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만 골라 폭행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5번이에요. 사진은 문제될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해 올립니다. 조심하세요.
3: 저도 봤어요. 노약자석에 있는 할머니한테까지 그러던데요.
4: 노원역이랑 상계역 근처에서도 비슷한 사람 봤어요.
3: 저도 봤어요. 내리기 전에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섬뜩했어요.
1: 글이 올라오자 비슷한 목격담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당할까 무섭다. 출퇴근길 지하철 타기 겁난다. 결국 곧장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5: 예, 111입니다.
2: 저 뉴스 보고 연락드렸는데 아무래도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소란, 시비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2: 이 영상 봤어? 지하철 빌런 모험이라던데?
4: 야, 조회수 장난 아니네. 완전 밈됐어.
1: 누군가의 난동 장면을 모아서 지하철 빌런이란 이름으로 재가공한 영상들. 오히려 유사 행동을 자극하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한 이슈죠. 이른바 지하철 빌런 문제 법의 눈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되는 열차 내 폭행, 고성, 시비 민원이요. 하루 평균 154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시비가 거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 4호선 상습 폭행 사건 역시 그런 불안 속에서 더 크게 확산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일어난 단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대상을 노린 고의적인 밀침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퇴근 시간대인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어깨를 강하게 밀치거나 때리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한 피해자는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출퇴근길은 지옥철이라고 하죠. 워낙 붐비다 보니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히거나 발을 밟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접촉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불법적인 유혹력, 쉽게 말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이건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1: 근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요.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데요.

0: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가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게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일이 더 커지거나 네티즌들의 신상털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경찰에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죄는 가벼운 범죄다. 야, 이거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것도 고의성이 짙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고 엄격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1: 작은 체구의 여성만 노렸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들,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나 처벌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형량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 즉 상대적으로 정하기 힘든 약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는 건 범행의 표적성이 명확하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됐다라는 건 고의성과 반복성이 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수로 부딪혔다라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만약 단순히 밀쳐진 것에 그치지 않고 제보 내용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멍이 들거나 찰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이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상해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해죄는 벌금형뿐만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야, 그냥 툭 쳤을 뿐입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쳐서 치료로 한다라고 넘어가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지만 지하철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몸이 부딪히는 일 자체는 흔하잖아요. 그래서 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밀친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폭행으로 보려면 기준 같은 거 있겠습니까?
0: 법적으로 폭행을 인정하는 기준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만 떠올리시는데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지하철에서 흔들리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히는 건 고의가 없으니 폭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상대방의 가방을 확 잡아채거나 옷깃을 쥐고 흔들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얼굴을 가까이에 대고 손을 세게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동,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건 모두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옷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리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나도 맞았다, 내가 피해자다라든지 쌍방이다라든지 실제 그렇습니까?
0: 네,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이 바로 야,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 이거 쌍방이다. 이거입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허위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방어냐 아니면 맞서 싸운 거냐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맞거나 밀쳐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가해자를 밀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원은 이런 피해자의 행동을 공격할 의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인정되어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쌍방 폭행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1: 그러면 이럴 경우 쌍방 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쌍방 혹은 뭐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0: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은 절대 맞대응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같이 때리지 마라입니다. 화가 난다고 똑같이 맞받아치는 순간 방어의 범위를 넘어 쌍방 폭행으로 엮일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피해자분들께 실무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조건 거리를 벌이셔야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뒤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둘째, 그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만약 가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과도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현행범 이탈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옷깃을 최소한의 힘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당 행위로 인정받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를 때린 사람이 그대로 도망간다. 그 사람 붙잡아도 됩니까?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요. 혹시 붙잡는 순간 나도 폭행이라든지 다른 법적 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방금 나를 때린 사람, 즉 현행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붙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약한 힘으로 짧게만 잡아야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 있거나 옷소매나 가방끈을 쥐어잡고 이 자식이고 경찰을 불렀는데 어딜 가 임마! 라고 제지하는 정도는 정당 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패딩 옷깃을 짧게 잡은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조른다거나 막 드롭킥이나 당수를 날린다거나 또는 도망가지 못하게 오랜 시간 감금하다시피 붙잡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현행범이랄지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붙잡은 시민이 폭행이나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의감의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제재하는 선에서 빨리 멈추고 경찰에 재빨리 인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1: 자, 지하철 안 소란이나 폭행이 반복되다 보니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법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0: 네, 많은 시민분들이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동꾼들을 제압해 주길 바라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큰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경찰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범인을 강제로 체포하거나 테이저건 수갑 같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난동이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빨리 112에 신고해서 진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사명감에 불타서 무리하게 범인을 제압하려다가 범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오롯이 그 영무원이나 보안관 개인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상 승객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1: 네. 그런데 황당한 건 지하철 난동 장면들을 모아서 이른바 지하철 빌런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뭐 댓글도 수백 수천 개 달리다 보니까 수익화까지 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촬영과 게시, 뭐 수익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0: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느냐가 법적인 문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난동 피우는 걸 보고 나중에 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가해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조롱하는 자막을 달거나 우스꽝스러운 배경음악을 깔아서 희화화한다면요. 아무리 그 영상 속 인물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한순간에 재미를 쫓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 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인데도 오 시장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선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등 여러 가지 혐의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저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2: 김 씨는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특검은 김 씨가 공사 수주부터 비용 지급 또 감사 무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차 종합특검이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친분 있는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자격 없는 21g이 공사를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디올 의류 등은 대리구매일 뿐이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인데
4: 혐의는 다 지금 부인을
0: 최재우 김건희 씨 변호인입니다.
4: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특검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거고요.
3: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21g에 지급된 공사비 28억 원이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주목한 건 21g 측이 디올 의류 등을 전달한 시점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5월 공사비 예산이 부족해 관저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 되자 21g 측이 김 씨 자택을 찾아 디올 의류와 장신구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직접 전달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재개됐고 행안부 예산 전용 논의도 이어졌는데 특검은 김 씨가 고가 물품을 대가로 불법적 공사비 지급에 관여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거라 보고 있어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과 경찰의 칼날, 이 칼날이 이제는 국가수사본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2: 압수수색에 이어서 소환 조사도 이어지는데요.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5: 검찰과 경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6: 불기수사 지시 관련해서 압수수색하신 거 맞으신가요?
5: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성범죄 입증을 위해 수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광주시경을 최인규 통해서 광산서 전 형사과장 변호인입니다.
7: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5: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최상부인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도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국수본 최경정과 수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이 장윤기 사건의 교훈은 수사권을 한쪽에 몰아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2: 국민의힘의 반발 속 다음 달 전당대회 전까지 입법 속도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던 전문가 공청회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 첫 일성은 작은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사실상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9: 당의 총의를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9: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8: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부실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까지 격화하자 지도부가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민주당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을 고리로 거듭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10: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검사가 반려했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매매 관련입니다.
8: 이 같은 집권 여당의 속도전 채비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실 등을 거론하며 보안수사권 존치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11: 수사 주체에서
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1: 민주당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8: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더한 완전 폐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추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까지 확정한 뒤 8.17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당 일각에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숙의 절차를 거친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네, 이번엔 날씨 소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늘도 내리고 있습니다.
2: 대서인 오늘 큰 더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2: 네,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는데요. 강원도 화천 지역에는 새벽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입니다. 앞서 기상청은 오늘 새벽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시간당 50mm 극한호우 가능성까지 예보했는데요. 정체전선이 휴전선 위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릴 걸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 대전과 충청 지역에 50mm, 경북 내륙에 40mm 정도입니다. 오후부터는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과 대구에 최대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1: 네, 오늘이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요. 남부 지역은 며칠째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12: 네, 정체 전선이 중부 지역이나 그 위쪽에 머무르면서 남부와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지난 7월 9일부터 보름째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북 구미와 포항, 경남 창원, 강원 동해 등 남부 곳곳에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충청을 중심으로 폭염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더울 걸로 보이는데 특히 경북 포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역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를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네, 이번엔 중동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로 최근 미군 4명이 숨졌죠.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을 향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이란은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지난주 전사한 미군 장병의 귀환식이 진행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13: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날 델라웨어주 공군기지에서 지난주 요르단 미군기지와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 미국 방송 매체들도 무음으로 아무런 소리 없이 이 귀환식 장면만 생중계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세 번째로 미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 귀환식 참여가 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위대한 영웅들이었다며 이란을 향해 큰 대

0: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이란이 병영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전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0: 또 지금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하겠다고 다시 위협을 했는데요. 앞서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무너뜨릴 거라고 예고했는데 오늘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나 근처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할 거라며 더 구체적인 경고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며칠 안에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전 조지아주 고등학교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소규모 충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간절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1: 저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할 때마다 내용을 바꾸려고 하고 온갖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머지않아 준비가 될 겁니다.
0: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일반적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또 주장을 한 건데요. 이란 쪽의 반응도 보죠. 강경 대응을 예고했죠.
0: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의 방위 원칙은 눈에는 눈이라면서 이란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모두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잠시 전 요르단 미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서 미군 사상자가 또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군 격납고를 공격해 MQ-9 무인기 8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대형 헬기 2대도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전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죠.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오늘 원유 수출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엑세올링글에서 이란이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거라면서 이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동 지역 다른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야 해협에서 안보가 확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 중동에서 공급하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 우리는 계속해서 해운을 보호할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봉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 항해 금지를 직접 경고했다고요.
0: 네, 국제해운회의소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선박들에게 직접 무전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선박에 대해 항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모두 표적이 될 거라고 무전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후티 반군의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 발표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선박을 공격하지는 않았는데요.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 엘 만데부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유조선들의 회항도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선박들은 다시 운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3.36% 오른 94달러 7센트로 마감했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9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스라엘 극우 성향 장관의 주도로 하마스 테러범들이 수감된 교도소에 악어를 풀어놓을 해자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YNN 뉴스는 남서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캐치호트 교도소에서 실제 악어를 풀어놓을 목적으로 굴착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교도소 관할 지역의 지방의회 소식통은 교도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170m 길이의 해자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6: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What's your name?
3: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4: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1: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이름이 뭐예요?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비가 내릴 때 외부보다는 내면에 집중하기 쉽잖아요. 사고력이 더 좋아진다 이런 느낌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 두뇌 활동에 가장 적합하다.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간다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를 한 주를 또 한 해를 잘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아닐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잘 되실 거예요. 네. 세상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도 뭐 냉철한 두뇌로 이 시간에 생각해보면 잘 이해될 것 같은데 중동 불안의 유가가 간밤 미국 증시 발목을 잡고 있지만 또 알파벳 실적은 기대한 만큼 좋았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본부장과 오늘 개미들의 작전 타임에서 이 혼란한 증시 어떻게 할지 명석한 두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반바지 출근 논란이 큽니다. 이용주 캐스터가 외신 캐스터가 재밌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외신들 전해드릴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선고 여파가 크죠. 바쁜 아침에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정리해서 뉴스 CF 강영구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열고 계신 모든 현자, 현명한 청취자들께 이 말씀 드리면서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 해봅시다.

0: 영양도 골고루 갖춘 것만 차려놓으면 좋죠. 아침엔 그런 거 먹어야 되는데 아침 뉴스를 그렇게 차려주는 뉴스 셰프. 예, 자취 경력에 아주 요리 실력도 뛰어난 뉴스 셰프 강연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알짜 뉴스 셰프 강연구입니다.
0: 알짜, 네, 쏙쏙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뭔가요?
1: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유죄.
0: 아, 이거 여파가 컸어요. 이 재판이 사실 마치 코스피처럼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유죄 이렇게 오면서 계속 좀 뭐랄까요, 일종의 그런 효과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파급이 좀 큰데요.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금지되어 있고요. 또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부담시켜 공식 회계에 감추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 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 1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부당하게 다른 사람 통해서 돈을 쓰게 해서 자금법을 위반했고 선거 관련된 위반 사항이다, 이런 판단인데, 1심 판단이죠.
1: 맞습니다.
0: 1천만 원 벌금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나오면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려진 1심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 예. 선거가 끝난 또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아마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소 의사를 바로 밝혔고요. 어떤 법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1심 판단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할 것 같네요.
1: 네, 우선 법원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네. 민중기 특검은 2025년 12월 1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거죠.
0: 오세훈 시장 측에서 원래 이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1: 근데 특검의 수사 범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네.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총 10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의뢰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 법원은 이 중에 5건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했다라고 본 겁니다. 네. 10건 중에 5건을 유죄라고 본 거죠.
0: 원래 후보자 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게 맞는다, 맞다, 이렇게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1: 맞습니다. 또 5개 여론조사의 대가인 2,100만 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부담토록 했는데, 이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0: 네,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주의 역사 발전 최근 십몇 년만 돌아봐도요, 꼭 돈이 직접 오고 가지 않아도 어떤 이득을 하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이익을 취해도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법 판결까지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천만 원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선거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배경은 뭔가요?
1: 법원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이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오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 시장에게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0: 네, 1심 유죄 무거운 판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오 시장 측은 오늘 1심 재판부는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법원은 김한정 씨가 친분이 없던 명 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점을 정황 증거로 삼아서 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용 지급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 예. 자, 뭐 아직 1심 판결이고요. 이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또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뭐 대법원 판결까지 YTN 라디오와 또 YTN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추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1: SK하이닉스 성과급 재협상.
0: 이거 뭔가 성과급 워낙 수익이 커서 전국민적 관심사였잖아요. 잘 정리된 거 아닌가요?
1: 이 주요 기업 중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합의를 한 SK하이닉스에서 네. 기존 성과급 제도를 두고 다시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사측이 현금 대신에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지급안을 제안을 했는데 네.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한 거죠.
0: 아니, 전에 합의했으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1: 네, 작년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네. 그리고 지급액의 80%는 당의 현금으로 주고 예. 나머지

0: 20%를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이게 합의 내용인데
1: 예.
0: 예상치 못한 반도체 호황 덕분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1: 자, 뭐 기대치를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궁금하네요.
0: 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7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중 10%를 떼고 이것을 네. 임직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 예.
0: 인당 평균 7억에서 8억 정도가 나옵니다.
1: 예.
0: 사측에서는 이걸 현금으로 다 나눠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성과금의 현금 지급분의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1: 예.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로또 1등 당첨자가 많아서
0: 네네.
1: 1인당 8억이었는데. 로또 맞은 부럽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이 기업이 잘해서 내온 성과니까요.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주주인데 회사의 전체 실질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도 있나요?
0: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주인은 직원이 아니라 주주다 이런 건데요.
1: 네.
0: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상법상 기업 이익의 처분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인 만큼 성과급으로 노조가 단체 교섭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전에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유도한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1: 자, 이게 굉장히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복잡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네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1: 예.
0: 경영 판단에 무게를 싣는 듯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동안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새로운 룰을 만드는 기회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0: 흡연으로 옆집 임산부 괴롭힌 50대 위자료 내야 한다.
1: 아니 저도요. 아주 오래전에 담배를 핀 적이 있지만
0: 네.
1: 지금 안 핀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담배 연기 괴롭잖아요 이거. 근데 임산부라니요. 이건 좀 너무한데.
0: 네. 이 사연은 한 복도형 아파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거준 A씨가 있고요.
1: 예.
0: 옆집에는 50대 여성 B씨가 있습니다.
1: 네.
0: 옆집 사는 B씨는 실내 그리고 베란다에서 흡연을 했는데
1: 예.
0: 문제는 그 연기가 담배 연기가 A씨 부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1: 이게요. 화장실에서 환풍기 틀어놓고 피시는 분 계신데 저 아래층에 있잖아요. 위층에서 피시면 냄새가 다 납니다.
0: 정말 치명적입니다.
1: 예.
0: A씨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흡연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 네.
0: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담배를 폈습니다.
1: 예.
0: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간접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진료까지 받았죠.
1: 와 이게 담배는 내가 내 집 안에서 피는데 그리고 내가 내 돈 내서 사서 피는데 이것도 내 권리야라고 주장하시는 흡연자 분들도 계시고요.
0: 있죠.
1: 일면 그 부분도 맞지만 권리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계속 지켜야 될 권리인지. B씨가 좀 너무한다 이런 판단도 있어요.
0: 네. 참다 A씨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A씨는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 네.
0: 법원은 B씨가 A씨 부부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1: 이거 간접 흡연으로 이렇게 판결이 난 거는 많지 않거든요.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0: 네,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요. 법원이 흡연 행위는 건강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1: 예.
0: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 또 이웃 간의 갈등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예, 뭐 담배 기호품이긴 한데요. 그 건강에도 그렇게 안 좋잖아요.
0: 네.
1: 과학적으로 안 좋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이 기회에 금연 해봅시다. 죄송하네요. 갑자기 해봅시다. 너무 붙인다. 그죠?
0: 아, 많이 붙여야죠.
1: 네. 자, 오늘 또 저희가 그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의 현장 YTN 라디오에서도요. 생중계해드리고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리고 왔다 갔다 저희가 그래도 내용 계속 전해드린다는 거 얘기해드리고요. 재밌는 뉴스까지. 오늘 뉴스 셰프 맛있게 잘 뉴스 첫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지금 라디오로 보내드리고 있고 유튜브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채널 구독자 확인했을 때

997명이었어요, 여러분. 네. 지금 999명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시면 1000번째 주인공이 되는데 PD가 필사적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겠다. 예, 이상한 거에 집착하는 PD네요. 우리 김세령 PD. 자,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벌써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여기 출연하시는 여러 또 인기 있는 출연자분들 때문이겠죠. 혹시나 내가 1000번째다 찍고 오늘 좋은 기운 얻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커피 쿠폰 저희가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TN 경제라디오 이름 공모전 하고 있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세상에나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치킨 기프티콘, 그리고 커피 쿠폰도 당연히 드립니다. 예, 1000번째 구독자 누군지 잠시 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어쨌든 백화점 상품권이라뇨. 이렇게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YTN 경제라디오 이름 지어주십시오. 어제도 재밌는 이름 있었잖아요. 와이라노, YTN 이코노믹 라디오. 노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라노도 보내주셨는데 재밌는 이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나 좀 깨워줘, 응원 좀 해줘, 이 아침에 나를 좀 좋은 기운으로 불러줘, 이런 응원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잠시 후 웨슨 캐스터, 이용주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0: 이분의 손과 눈과 입을 거치면 어떤 외신도 쉽고 재밌어집니다. 외신계의 메시 이용주 외신 캐스터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캐스터 캐스터 외신 캐스터 이용주입니다.
0: 이분이요 굉장히 좋은 기운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33337777 그거 사실은 뭐 뒷거래 의혹도 최근에 보도됐지만 왠지 기운이 좋잖아요.
1: 그렇죠.
0: 천 번째 구독자십니다. 아 이거 반칙이에요. 근데도 저희가 1001 1002, 네. 1004 숫자 좋잖아요. 네. 다 드리니까 여러분 1000번 지나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1000번째 네. 구독자님 어서 오십시오.
1: 아 이게 딱 봤는데 방금 제가 999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진짜 999인 거예요.
0: 네.
1: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0: 맞아요.
1: 또 제가 출연도 하고 있고 네. 눌렀더니 1000 제가 또 하게 냈는데
0: 예.
1: 사실 1004번째 구독자가 제일 중요하지
0: 그것도
1: 않을까요?
0: 괜찮아요. 예. 1004 말고요. 여러분 140만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니. 그리고 저기 김사룡 PD님 커피는 얻어먹는 걸로 합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첫 번째 외신 소식부터 가볼게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 준비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이미 외교 수장들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해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미국 방문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했는데요.
0: 예.
1: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뭐 언제쯤 한번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0: 그렇죠.
1: 아마도 이 외신 쪽에서는 9월 24일 정도에 이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중국에서는 이 시 주석의 방미를 공식 확인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0: 예.
1: 아, 그래서요. 이번에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코 루비오와 왕이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의제를 좀 논의를 좀 하긴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중에 하나가 일단 뭐 미중 무역 그리고 네. 대만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 개설된 미중 무역 위원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최근에 또 중일 관계가 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 와중에 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 또 음모론인가요?
1: 네. 그래서 둘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미국 언론 뉴욕타임즈나 CBS 같은 데에서는 이 중국의 해당 어떤 부서가 이거를 어떻게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는지
0: 네.
1: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확실하지 않다.
0: 네.
1: 그래서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음모론은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음모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와 근거가 나와서 공개되면 싸우지 않아도 정리됩니다. 그런데 음모론만 나오면 여러분 이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한 시선으로 봐야 되고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사실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여러 문제의 뒷배경이기 때문에 이 두 거대 강대국이 좀 평화의 바람으로 흘러가야 우리도 좀 숨 쉴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죠.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스페인 축구 선수 니코 윌리엄스의 스토리가 화제예요. 감동이라고요.
1: 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 니코 선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나 출신인데요.
0: 네.
1: 30년 전에
0: 네.
1: 그 이민을 오기 위해서
0: 예.
1: 사하라 사막 아시죠?
0: 네.

0: 걷는 게
1: 네,
0: 불편하네요.
1: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0: 와.
1: 그리고 또그 같이 탈출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0: 예.
1: 굉장히 끔찍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는 그 니코 윌리엄스의 형이 있거든요.
0: 예?
1: 이냐키 윌리엄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축구 선수입니다. 현재. 근데
0: 네.
1: 임신한 상태로 그거를 건너왔다고
0: 영화
1: 합니다.
0: 같네요.
1: 그렇죠.
0: 살수 없는 환경을 피해서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권주의적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1: 네.
0: 야,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를 업고 아빠랑 같이 정말 저도 가장으로서 뭔가 마음이 짠해집니다.
1: 네,
0: 어쨌든
1: 맞습니다.
0: 아들은 스페인 국가대표로 월드컵 우승컵을 들었어요.
1: 사실은 근데 그 형이
0: 네.
1: 가나 팀을 선택을 했어요.
0: 어?
1: 국가대표를.
0: 야, 두 나라가 붙었으면 굉장히
1: 재밌었겠죠. 형제 대결이 될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그 니코 윌리엄스랑 그 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영국까지 가서 식당 테이블 치우면서 굉장히 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0: 야.
1: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니코 윌리엄스처럼 이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서 이 사막을 건너오는 이민자들이 오늘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이 월드컵 우승까지 했으니까 큰 희망이 될수 있다. 이런 메시지 담고 있습니다.
0: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감동적 사례 말고요. 뭐세살 아이가 시리아 난민이 바닷가에서 숨져 있는 모습도 전 세계를 울리기도 했었죠. 좀 사람의 목숨, 기본적인 인권만큼은 모두가 함께 지켜주는 지구인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의 얘기가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이거 마지막 소식은요. 이 노래 알면 이용주 캐스터 나이가 특정이 되는데 청바지 입고서 아유, 모르는 척 굉장히 애를 쓰네요.
1: 학교에 가죠.
0: 네. 아니, 저는 이게 좀 세대가 옛날 세대여서지, 이 과거 이 노래가 한국에서 대선 캠페인 속으로도
1: 네,
0: 쓰였어요.
1: 맞아요.
0: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뭐 이런 표현하는데, 일본 도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성 직장인 반바지 출근 권유 논란, 이게 뭐예요?
1: 이게 뭐냐면 지금 도쿄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0: 네.
1: 뭐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0: 맞아요.
1: 끔찍한 폭염이고요. 실제로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4,500여 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아이고,
1: 엄청 더운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도쿄도 이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씨가 도쿄 쿨비즈라 그래서
0: 쿨비즈.
1: 예, 이 직장에 남성 직장인들에게 반바지 출근을 적극 권고하고 있거든요.
0: 와.
1: 심지어 이번에는 이 복장 자유화가 점점 강해져서 막
0: 네.
1: 반바지, 티셔츠, 운동화까지 직장에서 가능하다.
0: 오, 네.
1: 이렇게 좀
0: 너무 더우니까.
1: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일본
1: 그럼
0: 회사 문화는 안 그렇잖아요.
1: 엄청 경직돼
0: 거긴 다
1: 있죠.
0: 깜장 양복이에요, 가보면.
1: 맞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직장인들 거의 다 비슷한 옷 입고
0: 네. 네,
1: 있고
0: 맞아요.
1: 학생들도 거의 비슷한 옷 입고
0: 맞아요.
1: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시행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반응이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0: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1: 좋아하는 사람이 입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입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1: 예.
0: 보는 사람들은.
1: 보는 사람이 아
0: 네.
1: 불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신조어까지
0: 네.
1: 등장했는데요. 스네하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0: 스네하라 뭐예요?
1: 이게 뭐냐면 남성 동료의 다리털을 보게 되는
0: 아,
1: 불편함을 뜻한다는
0: 약간
1: 거예요.
0: 공감되기도 해요. 진짜 영어로 레그 헤어 헤르스먼트. 아, 이게 다리털 괴롭힘.
1: 네.
0: 조금 괴로울 수 있죠, 예.
1: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일본의 이 회사 문화가 경직되다 보니까
0: 예.
1: 여성 직원들은 스타킹을 안 신으면 치마를 못 입는데요.
0: 아,
1: 그것도 좀
0: 좀
1: 이상한데.
0: 더운데, 네.
1: 네. 근데 왜 남자한테만 반바지 허용해서 이 다리털 보게 하느냐.
0: 예.
1: 형평성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0: 아.
1: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설문조사 돌려보니까 직장 내 반바지 착용에 대해서 이 53%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0: 예.
1: 찬성은 46%
0: 예.
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예.
1: 일본에서 남성들이 다리털 제모, 레이저 제모 같은 것도 좀 하고
0: 타인에게 괴롭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1: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아니, 뭐, 검은서든, 누런서든, 일 잘하면 되잖아요. 반바지든, 뭐, 정장이든, 일 잘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 이용주 캐스터는, 예, 반바지 입고 오셨습니다. 예, 도쿄로 보내드려야 되나요? 네. 어쨌든, 오늘도 재밌고 또 유익한 외신 뉴스들이었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0: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0: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0: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0: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이 가장 머리가 맑고 깨끗하게 잘 돌아가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합니다. 와, 벌써요? 뭐 여러분이 문자 주셔. 저 천사인가요? 구독 눌렀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와티경디

0: 이렇게 YTN 경제라디오 뭘까요 이거? 예, 이런 좋은 제목도 많이 보내주시네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 과학보다 더 믿고 싶은 분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계신 최창규 본부장님, 최창규 코치님께 오늘 개미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메시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본부장님 진짜 이 시간에 머리 잘 돌아가나요?
1: 아유, 이 시간에는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일찍 깨어나서 일찍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우리가 오늘 증시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0: 예, 그렇군요. 어쨌든 잘 네. 돌아간다라고 저희가 강제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니, 뉴욕 네. 증시 상황은 약간 알파벳 실적과 어긋나는 것 같고요. 약간 혼조세예요.
1: 네, 맞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다우가 0.01% 하락, S&P 500이 0.14% 하락, 나스닥은 0.57% 하락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4% 근데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면적으로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네.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하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예.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 나스닥 지수는 약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 알파벳 실적 잘 봐야 돼. 이게 AI 투자랑 반도체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실적은 일단 충족한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알파벳 자체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마다 와, 진짜 세밀하게 뜯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표면적인 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광고 잘했냐, 유튜브 잘했냐, 그리고 클라우드 잘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참고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2% 증가했습니다. 야, 네. 무려 247억 6,800만 달러 기록했고요. 네. 영업이익도 228억 2,600만 달러에서 88억 1,400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와. 그런데다가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예. EPS는 무려 9.11달러 기록했습니다.
0: 아이, 그러면은 다시 또 데이터 센터 지어, 반도체 만들어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짓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 하면 그래 알았어. 너 이 정도 실적 좋은 건 아는데 현금이 얼마나 있어? 그리고 앞으로 자본적 지출 얼마나 발생시킬 거야? 자산 네. 투자 얼마나 할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인데 네. 시장에서는 2분기 자본 지출이 442억 달러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442억 달러보다 조금 큰 449억 2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자금을 쓴 거 아니야? 그리고 자본적 지출도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네. 현금 흐름이 만만치 않겠네? 그리고 어떻게 현금 흐름을 장만할 거야? 이런 네. 거에 대한 의심이 겹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4% 정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우려와 전망이 증시에는 반영된다는 점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늘 국내 반도체 주에도 그럼 영향을 미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AI의 성장론, 알파벳으로 말미암아 AI의 고점론,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이 가셨냐? 저는 어느 정도는 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알파벳의 실적이 AI 수요와 수익화 모두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너무 투자가 크면 이만큼 투자했는데 얼마나 돈을 빠르게 벌어들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리스크도 불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주에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벳의 클라우드 성장 그리고 예상 이상의 자본 지출 이런 것들은 AI 서버 늘려야 되죠. HBM 확보해야 되죠. 네트워크 수요 유지돼야 되죠. 이런 신호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의 호재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자 장단기를 잘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보면 이거 사이드카 이제 별로 기능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론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전광판 앞에 앉아있는 정말 물리적으로 증시에 가 있던 분들 때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0: 네.
1: 실망을 했었거든요.
0: 예.
1: 7,000피 찍었습니다. 7,000피 회복하고요. 매수 사이드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0: 네.
1: 확실히 최근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쳤다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0: 네.
1: 손실의 폭이 컸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0: 예.
1: 분들 입장에서는 7,000선에 도달하니까 아, 드디어 나의 손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0: 예.
1: 좀 손절매를 과감하게 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0: 그쵸.
1: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외국인들 쪽에서도 뭐 선물 쇼커버링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 변수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0: 네.
1: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0: 맞아요.
1: 예,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0: 네.
1: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변수도 부담으로 작용했었습니다.
0: 예. 아니,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요. 이제 삼전 익스, 비중 축소해라고 해놓고는 막 사들여서 어제 기대했던 분들, 근데 아유 내가 잃어보니까 너무 겁나 이래서 되파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묶어놓고 다시 주저앉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코스닥은 좀 수급적인 모멘텀도 약할 뿐더러 펀더멘탈, 즉 돈을 벌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은 그렇게 싸 보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1: 특히나 코스닥이 더 약했던 이유는 코스닥은 쉽게 설명하면 바이오, 2차전지,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0: 예.
1: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미래 성장 기대가 주가에 더
0: 아.
1: 크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0: 예.
1: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대로 미국 금리가
0: 네.
1: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성장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다. 즉, 매크로 환경이 코스닥 시장 쪽에는 더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어제 현물상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0: 예.
1: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차이도 코스닥의 소외 현상, 그런데다가 최근에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예.
1: 신용거래, 미술거래,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에 대한 반대 매매가 많은데 코스닥이 또 이런 신용거래가 많습니다. 이런
0: 예.
1: 부분들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0: 네, 빚내서 투자한 부분의 에너지가 조금 소진되어야 다시 또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잘 봐야 될것 같고, 본부장님 전문 분야인 ETF도 여쭤볼게요. 그말
1: 네.
0: 많은 단일 종목 그거 말고요. ETF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삼전 믹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ETF, 국내 반도체 ETF가
0: 네.
1: 너무나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했었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미국 대표지수 ETF는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0: 네.
1: 최근에 제가 가려다 보니까 미국 대표지수 ETF로 많이 무브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0: 예.
1: 삼전 하이닉스 ETF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내 반도체 ETF의 장점은 역시 밸류에이션입니다.
0: 네.
1: 싸다라는 거죠.
0: 네.
1: 최근에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영업이익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영업이익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예.
1: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말미암아 밸류에이션이 싸졌기 때문에 저는 국내 반도체 ETF도 지금 6,000포인트대라면 충분히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0: 예.
1: 그렇다고 해서 미국 반도체 ETF, 미국 대표 ETF 나쁘지 않습니다.
0: 네.
1: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TSMC. 어떻게 본다면 AI 시대 때 핵심적인 종목들이
0: 예.
1: 대부분 다 있으니까 저는 국내 반도체 ETF와 미국 반도체 ETF가 대체 관계가 아니라 그냥 보완 관계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뭐 안정성을 중요하신다. 좀싼게 좋다. 그러면 국내 대형주, 대형 반도체 비중 높이시고요. 아니면 나는 글로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반도체 ETF로 비중을 높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원한 낙원은 없습니다. 시장이거든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때그때 잘 판단하시고 장단기 구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아침에 아주 명석한 두뇌 같은 현명한 주식 조언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네, 1316님 출근길 차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3 저희 딸 응원해주세요. 저희 딸도 지난해 고3이었는데 네, 고3 딸에게 메시지 보낼게요. 하려고 하면, 해보려고 하면 잘 될 거야. 네,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1001번이나 1002번째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대박나세요 라고 응원해주신 7914님 감사드리고요. 경제픽이라는 제목도 주신 청취자분 계십니다. 저희가 후보로 올려두겠습니다. 정말 재미네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정말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 1000번째입니다. 1000번째입니다는 저희가 있었는데요. 네, 내부자가 이겼네요 이런 말도 있었고요. 99207님은 두 글자로 커피에 상남자 상여자이신가요? 네. 그리고 7499님도 구독 중. 예. 네, 굉장히 좀 뭔가 멋있는 다양한 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공경 공정한 사회를 지켜주는 경제 뉴스. 오, 이렇게 이름도 잘 지어 주시네요. 이름 지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면 잘 됩니다. 해 봅시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4: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장맛비가 지나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의 중부에는 60mm, 경북에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위도 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5.7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24도, 34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빗길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데 용인휴게소 진입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신월나들목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반대편 인천 쪽으로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출근길 정체 시작 됐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다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직후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10개의 여론조사 중 5개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인데도 오 시장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선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 금융, 세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전문가 30명, 협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유명 유튜버, 일반 국민까지 모두 140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토의가 활발한 공인중개사와 맘카페 운영진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에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낫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유해 기환과 운구 행사에 참여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 의장과 함께 델라웨어주 도보 공군기지에서 열린 기환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공군 C-17 수송기에서 전사자들의 시신이 실린 관이 내려질 때마다 거수 경례를 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도보 공군기지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귀환한 장병들은 모두 위대한 영웅이라며 이란을 향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며칠 내로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예정임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현지 시간 22일 미군 폭격기들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을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공유한 것은 미국의 공세 강화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하게 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내륙 산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YTN 뉴스 FM
0: 대한민국 사인공의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11: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1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장성철의 뉴스 명당.
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죠.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달성한 오성고지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한번 정치 생명의 위기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오세훈 개인에 그치지 않죠. 보수 정치권에 어떤 파장과 재편을 가져올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파묘부터 신천지 개입 논란까지 레파토리도 다양합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젊은 정치인의 기백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죠. 꼰대는 가라 짱돌로 지금 정치권에서 당신들 너무 오랫동안 해먹는 거 아니냐 거침없는 발언으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보미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하고 솔직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야 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뉴스 특보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현주입니다.
0: 네, 기자님 앞으로 목요일 뉴스 브리핑을 맡아주셨는데 저희 명당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멋있게.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신현주입니다. 제가 네. 정치부를 좀 예상치 않게 좀 오래 출입했는데
0: 4년
1: 정도 출입했는데 오래된 만큼 그래도 좀 뉴스명당 시청자분들께 제가 취재한 거 열심히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따로 취재해가지고 그 내막 있잖아요. 우리
1: 뒷이야기 이런 거.
0: 네, 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이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1: 아, 알겠습니다.
0: 이거는 제가 처음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1: 아, 그런 멘트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0: 저희 PD님이 이정료를 상당히 높게 지불하고 신현주 기자님 모셨으니까 아닙니다.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입니다.
0: 네, 아주 뜨거운 내용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판결인데요. 법원 판단 내용부터 좀 전해주세요.
1: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5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총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를 의식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 은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본 건데요.
0: 네.
1: 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다. 그런 걸로 일관했다라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제 엄청 질타를 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요.
0: 네.
1: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 네, 오세훈 시장 측 입장은 뭔가요?
1: 네, 선고 직후 기자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0: 네.
1: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납득할 수 없고 즉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0: 아니, 오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1: 맞죠.
0: 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섰었잖아요.
1: 맞죠.
0: 이번 판결로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에 처할 텐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하겠습니다.
1: 사실 정치적 파장이 클 걸로 다들 야권에서는 보고
0: 네.
1: 있고
0: 네.
1: 그리고 일단은 오 시장이 만약에 상실을 해서 당으로 돌아온다면 이게 야권의 이제 차기 당권 구도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0: 네.
1: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데 이번 1심 형량은 그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
0: 그러니까요.
1: 2심이나 이제 앞으로
0: 대법원.
1: 네, 대법원 선고에서도 그걸 뒤집 게 가능하겠냐라는
0: 네.
1: 법조 기자들의 이제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급심에서 형이 유지되면
0: 네.
1: 정치 생명 전체에 큰 치명타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5년 10년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딱 걸리니까요.
1: 네.
0: 그렇다면 최종심은 언제 나오게 됩니까?
1: 이번 사건은 특검법상 633 원칙 그러니까
0: 네.
1: 1심은 6개월 2, 3심은 각 3개월씩 적용이 되는데요.
0: 네.
1: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항소심 심에서 실형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되면 즉시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0: 네.
1: 내년 2월 말까지 상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4월 7일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뤄지고요. 3월 이후 확정되면 10월 6일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0: 네.
1: 차기 대권 구도는 물론 서울시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이제 변수가 생기게 된 셈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네.
1: 만약에 반대로
0: 네.
1: 이제 상급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0: 네.
1: 이제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서사가 쌓이는 거죠.
0: 그러네요.
1: 표적 수사 프레임을 좀 강화하게 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래 주장하던 게 보수의 적자
0: 그러니까.
1: 예, 당에서 키워진 사람.
0: 맞아요.
1: 이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도 그런 좀 이하의 감형이 나오게 되거나 하면 아마 좀 오세훈 서울시장을 좀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세훈 시장이 만약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면 네. 2030년에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가 상당히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1: 좀 없죠.
0: 한동훈 네. 의원 뭐 그 정도.
1: 근데 한동훈 의원을 아마 그 지금 지도부에서는 받기가 복당이 좀 않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어서.
0: 네. 하여간 이거 어떻게 될지 우리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판사들 마음이라서 이거 판결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댓글에 장성철 네가 무죄라며 막.

0: 딴 방송 가서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1: 그렇죠.
0: 판결은 존중하되 저의 의견은 또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그 와중에 뭐라고 하세요? 두 번째 뉴스 살펴볼 소식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청와대 17억 근저당 해명입니다.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섰어요.
1: 네,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택 매매 과정에 설정된 17억 원 규모의 근저당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근저당 이자를 받지 않은 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제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물딱지 매물이라고
0: 그렇죠.
1: 하죠. 네. 예, 이제 그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0: 청와대가 이제 몇 번씩이나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야당의 공세나 시장의 반응은 좀 뭔가 좀 이상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것 같아. 뭐 다른 사람은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권에서 대출을 막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오는 반응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거래 당사자 간 대출 형태인 이제 이른바 집주인 대출 매물이 등장하는 등 연쇄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0: 네.
1: 네. 국민의힘은 이걸 또 토대로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제 시장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제 방어에 나섰는데 여당 인사들의 실거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법적 위반 여부는 차치하고 대통령의 사적 거래 방식이 공적 기준과 부합하냐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0: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좀 주재하잖아요.
1: 네.
0: 이 소식도 좀 알려주세요.
1: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등 총 140명 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어권 금융위원장 등 주요 부처 관계자 35명이 총 출동하고요. 전문가 발제에 이어 맘카페 운영진이나 네. 공인중개사, 청년 등 일반 국민 75명도 참석합니다. 특히 부동산 유명 인플루언서 12명도 참석해서요.
0: 오.
1: 공급, 금융, 세제 분야를 놓고 머리를 맞대서 좀 화제가 좀 된 게 있는데요.
0: 네.
1: 예,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 등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0: 이게 세제 개편은 이미 마련해 놓고
1: 네.
0: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국민의 목소리를 세제 개편에 반영할 거냐 이거는 내일 이후에 어떻게
1: 네.
0: 처리되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오늘 세 번째 뉴스는 거칠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0: 시끌시끌해요. 이제 신천지까지 나왔어요.
1: 네. 또 김민석 후보가 띄운 이게 신천지 민주당 개입설이잖아요. 이게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저께 이제 정청래 후보가 네. 마치 나와 신천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냄새를 피우고 있다.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데 이어서 어제는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 가령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시죠.
0: 네.
1: 이 세 분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김윤석 후보를 향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0: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나는 정청래라고 한 적이 없어 이런 입장이고 뭐 주장해보면 정청래라는 단어는 나오지
1: 쓰진
0: 않아요.
1: 쓰진 않았다. 네. 네.
0: 말씀 좀 해주세요.
1: 네. 근데 뭐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만을 문제 삼았을 뿐
0: 네.
1: 특정 후보와의 연관에 대해선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뭐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후보의 이름을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이름을 말 안 하는 게 안 그게 더 문제다.
0: 네.
1: 차라리 말을 하면 경찰 수사를 받으면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0: 감정이 아주 더 쌓이겠네요.
1: 네.
0: 아니 이례적으로 신천지에서도 별도의 입장문을 좀 냈어요.
1: 이례적이죠.
0: 네.
1: 네. 신천지 측이 어제 이례적으로 냈는데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관심이 없다.
0: 네.
1: 허위 주장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정치권과 종교단체가 동시에 등장하는 좀 이례적인 공방이 펼쳐진 건데요.
0: 네. 네. 이건 주장을 한 김민석 후보가 어떠한 연관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김민석 후보 뭐래요?
1: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적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0: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 같은데.
1: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좀 나를 믿어달라. 네. 라는 좀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0: 뭘 믿어요? 그냥 뭐 얘기를 하면 되지.
1: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랑 만나면서 뭐 이만희 교주에게 홍준표 전 시장이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 뭐 네. 크로스체크 후에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김윤석 후보가 띄우고 송영길 후보가 받고 뭐 약간 이런
0: 그러네요.
1: 식으로 계속
0: 받고.
1: 스노우볼처럼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 근데 조금 의아한 게 김민석 후보 쪽 의원이 제보 받겠습니다.
1: 네. 막. 제보센터도.
0: 네. 친구가 있으면 왜 제보를 받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해가 되질 않네요. 하여간 바람 잘 날 없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1: 맞습니다.
0: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1: 네. 원래도 근데 계파 전쟁이 치열하기는 했잖아요.
0: 당연히.
1: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정책이나 뭐 비전 경쟁 뭐 이런 것보다는 상대 후보의 뭐 신천지옥이라든지 좀 배경 뭐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좀 둘러싼 네거티브 공세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0: 네.
1: 예, 당 지도부 선거는 결국 집권 여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확산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국민의힘 징계 또 시작입니다.
0: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징계를 또 시작할 모양이에요.
1: 네, 어제 2차 회의를 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장동혁계 그 윤리위원을 충원한 후에 첫 회의여가지고 징계를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는데요.
0: 네.
1: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좀 수위를 낮춰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당대표에 대한 일회성 비판과 달리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비판의 경우에만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조직적 비판에 나섰던 친한계나 대한가미래 뭐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혁그룹 무원들이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아니 당대표 비판 반 맞는 거 당연한 거지. 비판했다고 징계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 본 적 있어요?
1: 네? 사실 이게 의원들의 또 반발 포인트잖아요.
0: 네.
1: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0: 네.
1: 근데 이게 조직적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가지고.
0: 뭐예요?
1: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0: 네.
1: 윤리위에서도 이에 대한 원론적인 이제
0: 네.
1: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확한 워딩을 살펴보면
0: 네.
1: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처분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막을 쌓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그러면은 당대표가 미국에 가서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와도 아유 미국 잘 다녀오셨네요. 차방국 복급 인사 아우 정말 잘 만나고 오셨네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올공 거기 집회 가가지고
1: 잘하셨습니다.
0: 부정선거 재선거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건가?
1: 약간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표에 대한 걸 잠재우고 지금 우리는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 장동혁 대표가 그저께죠. 그저께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최소한 이런 그 사전투표 폐지 뭐 약간 이런 거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한 목소리를
0: 네.
1: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거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논리에 좀 이런 켜켜이 막을 쌓는 그런 걸로 보여요.
0: 저는 어떤 편견 없이
1: 네.
0: 신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좀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동과 메시지가
1: 네.
0: 지금까지 4년 동안 신 기자님 정치부에 출입을 하셨는데 저게 좀 정상적인 정치인의 당대표의 모습인가 어때요? 기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1: 기자들은
0: 네.
1: 그의 징계 정치가 좀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 정당을 출입했던 기자들은
0: 네.
1: 박근혜 정부, 뭐 박근혜 그 대표 때도
0: 네.
1: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는 않았어요.
0: 알았어요.
1: 네, 근데 이제 징계에 대해서
0: 네.
1: 좀 다들 이재명이랑 정청래 모델을 급하게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0: 네.
1: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징계 절차 그 착수 여부 어제 결정 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윤리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 건가요?
1: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한 건데 네. 통상 이제 윤리위에서 제소를 하면 네. 징계 개시 여부를 이제 발표를 하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당사자들을 불러서 입장을 듣

0: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가장 먼저 처리할 게 두 건이거든요. 조경태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 이게 두 건이라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답이 좀 정해져
1: 정해놓고?
0: 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뭐 한다고 제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수위는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1: 윤리 자체가 좀 취재가 되세요?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하고 통화가 되거나 뭐 이래요?
0: 좀 통화는 되는데요.
1: 돼요?
0: 하면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6명이었잖아요. 그 충원하기 전엔 6명이었고 그중에 3명만 됐고 이번 회의에서도 안 나온 3명은 이제 다 이게 좀 참석률이 저조하고
1: 그래요?
0: 이야기를
1: 어제도? 어제도 안 나왔어요?
0: 어제도 좀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장동혁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한 분이 충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결 정족수는 또된 거예요. 해서 원래는 이제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징계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징계를 착수하고 그리고 이제 징계 수위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전에 가처분 인용된 게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좀 조심스럽게 한게
1: 그러네요.
0: 아니냐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
1: 징계 대상자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조경태 아니면 진종호 이런 친한계 의원들은 어때요?
0: 이게 좀 슬픈 건데
1: 슬퍼요?
0: 신경 쓰지 않는다.
1: 아, 그래요? 하든 말든?
0: 그러니까 이게 징계 정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걸 겁나고 떨려야 되는데 징계 대상에 올라간 사람들 아니면 대한감이래나 다 폭넓게 좀 취재를 해보면 다들 좀 관심 없다. 그냥 할 거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1: 징계
0: 해서
1: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는군요.
0: 그게 좀 웃픈 포인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신 기자님, 오늘 2395님께서 신현주 기자님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이러한 문자를 좀 주셨네요.
0: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1: 자주?
0: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제가 좀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좀 취재를
1: 그러니까요.
0: 해서 당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예전에 통화도 하고 그랬죠. 저한테 막뭐 취재도 하시고.
0: 여러 가지 대표님이라고 이제는 말을 해야 되나요? 대표님께서 이제 워낙 또 유명하시다 보니까
1: 제가
0: 당에서.
1: 뭘 유명해요.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있어요. 신
0: 아닙니다.
1: 기자님 오늘 너무 잘해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또 뵐게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고정!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5: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찬 출사표를 내던졌던 분이죠. 전 이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할 거예요. 전화 인터뷰 한 2, 3분 하고 스튜디오에서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분 특별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김보미 후보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0: 네, 후보님.
1: 네.
0: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는 네. 계란이 바위를 깬 역사입니다. 오늘도 계란으로 바위치고 있는 계란 김보미 인사드리겠습니다.
0: 그 뭐 저희 댓글에 뽀미 언니 막 이렇게 뽀미 언니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진군 의회에서 뭐 의원도 하시고 군의회 의장도 하시고 그랬죠?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36살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한 지 13년째입니다.
0: 네.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네, 지금 막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 지역 의회에서 활동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왜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왜 의회?
2: 그야말로 네. 저희 지역에서 네. 이렇게 살면서 네.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네. 출마를 했고
0: 몇 살 때부터 정치 하고 싶어요?
2: 입당한 지는 23살인데 네. 이제 당연히 이제 호남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정신으로 이제 하는 건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끼어 들어가기가 몹시 힘들죠. 네. 그래서 많이 눈팅도 하고 관심도 네. 갔다가 그래도 이제 그 사회 경험을 하면서 사회 단체에서 활동도 하면서 네. 선거 운동도 해보면서 예. 또 출마도 그 결심을 했죠.
0: 23살에 그러면 처음 군 의회 의원으로

0: 의회 의장으로서 역할하기가 조금 좀 버겁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1: 저희 지역에 대체적으로 다 우리 뭐 어르신들이죠.
0: 그니까.
1: 저희 청년회 가면 기본 50대이시고
0: 네, 청년이 50대.
1: 노인 회장님 하시면 다들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0: 그렇죠.
1: 근데 제가 그 60, 70대에서 가장 인기가
0: 아,
1: 많습니다.
0: 그래요?
1: 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0: 오,
1: 인기가 최고입니다.
0: 네. 그 정치를 왜 하려고 하셨어요?
1: 일단 제가 지역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컴플레인 같은 걸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컴플레인이
0: 아,
1: 들어오면 제가 이제
0: DNA에 정치 DNA가
1: 그렇게
0: 있으셨구나.
1: 활동하다가 이제 정말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호기심. 도대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는가? 안에 가서도 한번 궁금하다, 들여다보고 싶다. 왜 변하는가? 막 그런 것도 궁금한 것도 있었고요.
0: 네.
1: 일단은 제가 당선된다고 생각은 안 했었고,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들여다보고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게좀 일단 컸는데,
0: 네.
1: 막상 당선이 되고 축제사절 열심히 했죠.
0: 오. 그러면은 그렇게 군의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지방의회 활동만 있으신 거잖아요.
1: 네.
0: 중앙 정치 잘 모르시잖아요.
1: 근데 전
0: 알아요?
1: 중앙정부가 어차피 지방정부가 축소판 아니에요.
0: 네.
1: 예산도 심의하고
0: 네.
1: 뭐 감사도 하는 것이고
0: 와우.
1: 또 조례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듯이.
0: 그렇죠.
1: 근데 중앙에는 마치 다른 세계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뭐 기초의형, 광역의형 순서대로 열심히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근데 저희 대한민국만 뭔가 급이 나눠진 것처럼 마치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급인 것처럼 이렇게 좀 나눠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오히려 뭐 지방의회 경험이나 그런 경험이 전무하셔도 다 중앙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잘하고 계시지
0: 네.
1: 않아요?
0: 규모가 근데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1: 네.
0: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대단히 많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좀 다르다라는 표현이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1: 네.
0: 내가 왜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첫째, 둘째 얘기해 주세요.
1: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가 총망라를 했는데요.
0: 네.
1: 어제도 제가 홍대 가서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갈아엎자, 민주당 대개혁, 대전환 선언을 하고 왔거든요.
0: 네.
1: 이제 거기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 저의 공약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짜 당원 정리해야 된다.
0: 가짜 당원이
1: 예.
0: 있어요?
1: 그러니까 1인 1표, 당원 주권을 외치시잖아요. 저는 그게 저는 기득권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연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원천이다. 뭐 이번 기회에 좀 저는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난 전 경선부터 꾸준히 이렇게 목소리를 내왔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경선 과정의 투명함, 경선 결과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 결과도 공개해야 되고 또 선거가 시작하면 그 선거 기존의 룰도 제발 미리 공개를 하고 중간에 바꾸지 말 것. 이것을 지금 천명을 했습니다. 당연한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이 공정을 되찾아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고 이제 이 내로남불 불공정이 바로 잡혀야 청년들도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열심히
0: 그러니까 당
1: 출마하겠습니다.
0: 대표가 이제 당원들 뭐 전수조사하고 당 개혁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 대표가 되시면은요
1: 네.
0: 진짜 정말 당정청 회의도 해야 되고 국정 운영의 한 축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분야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도 내리셔야 되고 대통령과 독대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결정도 하셔야 되잖아요.
1: 네.
0: 그거 좀 약간 젊으시고 경험이 지방 군의회 의원밖에 없으시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1: 아니.
0: 안 되는 거 알면서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1: 아니, 그럼 월드컵 우승 못하면 출전 아예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도 들리고요. 그리고 유독 저에게, 물론 이제 지지율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요.
0: 네.
1: 다른 후보님들한테는 세부 계획을 여쭤보시지도 않으세요. 뭐 공약집 발표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0: 네. 네.
1: 제가 5대 분야, 25개 뭐 정책 공약, 또
0: 오.
1: 실행 로드맵까지
0: 네.
1: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더 주시는 의견을 덧붙여서 계속해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저희
0: 네.
1: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당비, 보조금 그런 내역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청년 의제는 별도로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검증을 청문회 수준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0: 받아야죠,
1: 네
0: 근데. 그건
1: 감사한
0: 정치인의
1: 마음이고요.
0: 숙명이에요.
1: 아 다른 분들한테 말씀 안 하셔서
0: 네.
1: 아 저는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0: 네.
1: 뭐 다른 분들 뭐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처음부터 잘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의회 경험도 전무하시지 않아요?
0: 네.

0: 오히려 더 저는 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바닥민심부터 저는 가까이 들었잖아요. 왜 높으신 분들은 바닥민심을 못 들어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 못 하세요. 어려워서 말하겠습니까?
1: 오.
0: 뭐 시장 가서 사진 찍으면 사진 찍고 가시면 누가 들어가서 너 앉아봐 하면서 내 이야기 들어봐. 높으신 분들께 무서워서 감히 말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바닥민심을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당원과 국민들께 가장 가까운 후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경험에서도 나왔다시피 제가 맨 처음에 9년에 도전했을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1: 그런 얘기 많이
0: 아가가
1: 들었죠.
0: 아기가 출마해서 뭐 하겠냐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재선 도전했을 때 최다 득표를 받았습니다.
1: 그래요?
0: 그나마 면단위, 저는 면단위가 7개 면이었는데 통틀어서 제가 최다 득표를 했어요. 그만큼 바뀌신 게 뭐냐면 군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높으신 벼슬 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기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 의회, 군청의 문턱을 넘기가.
1: 그렇죠.
0: 근데 제가 4년 하고 나서 바뀐 게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전화하세요. 이리 오너라. 마을회관으로
1: 근데 안
0: 와라.
1: 힘들어요? 막
0: 네.
1: 다양한 분들이
0: 야,
1: 아침, 저녁,
0: 그쵸?
1: 뭐밤 계속 그냥 전화하는 분
0: 아니,
1: 있잖아요.
0: 보일러만 고장나도 전화하시죠. 그
1: 그러니까
0: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1: 왜 비가 와? 막 이러면서
0: 아,
1: 전화.
0: 그쵸. 비 오면 또 뭐, 지금 무너지면 또 바로 또 인사드리러 가야 되고 하는 건데. 그렇듯이 제가 4년의 그 경험을 하고 8년의 경험을 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셨어요. 아, 젊은 사람 뽑아놓으니까 진짜 더 빠리빠리 잘한다. 우리말 더잘 알아들어준다. 라고 공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저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1: 정치권,
0: 네.
1: 중앙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하셨어요. 짱돌 화염병! 막, 와,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 앞에다
0: 네.
1: 두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겁안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0: 어우, 쫄리죠. 겁도 나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위 그 짱돌 세대 우리 선배님들께도 고견을 구했었고, 많이 말씀들을 나눠보고, 이제 저도 막상 이렇게 폭탄 발언 수준이죠. 폭탄 발언을 하고 나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1: 그래요?
0: 저는 오히려 제가 청년 세대니까 아무래도 청년 세대의 그런 의제를 모아서 내가 대신 전달했다. 총대를 메고. 이렇게 느꼈는데,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웬걸? 그동안, 너, 그말 모난돌이 적막는다. 가만히 있어야지 혼난다. 막 그런 분들이 전화 와서 아, 속 시원하게 말 잘했다고. 두드려 맞더라도 한두 번뭐 두드려 맞아 봤냐. 속 시원하게 할말다 하고 와라. 그리고
1: 욕하는 사람 없었어요?
0: 아니, 이제 너는 뭐 역사 의식이 있냐 없냐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죠.
1: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야, 잘했어, 뽀미 언니. 아니면 너뭐 하는 거야 지금?
0: 저는 한그이 세대 교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90%가
1: 그래요?
0: 네. 우리 짱돌 세대 선배님들도 전화를 주셨어요. 공감한다. 내가 그 세대지만 공감한다는 의견도 주셨고,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역사 의식을 왜 모르겠어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1: 그렇죠.
0: 감사함을. 제가 호남인으로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은 당연히 기본 전제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주시고, 심지어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전화를 주셨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짱돌 세대가 짱돌 세대 우리 국회의원 분들도 전화 주셔서 뭐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맞는 소리 했다. 괜히 또 여기저기 너무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아서 위축되지 말고 그 발언해라. 다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전화도 직접 주셔서 모르는 전화 받았더니 그래서 너무
1: 제일
0: 감격이었고.
1: 기억에 남는 말은 뭐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주신
0: 맞는 소리
1: 말씀.
0: 했다. 공감을 한다.
1: 그 얘기가
0: 예,
1: 맞나요?
0: 그게 공감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1: 용기와
0: 의미가
1: 힘이
0: 있죠.
1: 되죠. 그렇죠?
0: 그리고, 네, 더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라서, 아, 그래도 더 앞으로도 이렇게 할 말을 해야겠다.
1: 우리 김보미 후보님께서
0: 네.
1: 살펴본 정청래, 김민서 이두 후보의 문제점은 뭐예요? 정청래 대표는, 전 대표는 이게 잘못됐고, 김민석 이게 잘못됐고, 송영길 이거 잘못됐어.
0: 일단 지금 그세 분을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세대 교체를 말씀을 드렸고 좀
1: 개인적으로,
0: 예
1: 개별적으로.
0: 저는 그분들 다 통틀어서 청년 아젠다로 청년 외치고 계시잖아요. 뭐2030 청년 없이 2030 없다 뭐 하시고 모두가 다 청년 뭐 위원회를 각각 꾸려서 청년의 말을 듣겠다. 청년을 앞세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정치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하셨는지 과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행하실 건지 일단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니까. 청년 청년 하시는데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반영을 해주실 수 있을까?

0: 지금까지 안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낸 것이죠. 정말 그 청년을 들러리로 세우고 뭐 사진 찍을 때 기자회견할 때 병풍으로만 세우고 뭐 자리 하나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청년이 그 의사결정, 정책, 예산 그 결정권 안에 어쨌든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 그걸 외치고 있죠.
1: 네.
0: 일단 뭐 저희가 청년 최고위원 도입도 그렇고요.
1: 안
0: 뭐 청년
1: 됐죠.
0: 청년 하면서 기탁금도 올렸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말과 역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뭘 믿고
1: 네.
0: 어떻게 뭐 하시겠느냐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세분 통틀어서 이렇게 좀 전달할 수가 있죠.
1: 오늘 예비경선 발표가 되잖아요.
0: 네.
1: 거기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좀 예비경선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맞아요?
0: 아,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보고 끝날
1: 대봐요?
0: 때까지 끝난
1: 네.
0: 게
1: 그럼
0: 아니죠.
1: 만약에
0: 네.
1: 이번에 이제 예비경선 통과 못했어요. 그 전당대회 후에 새로 이제 당선된 당대표가 김보미 후보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 내가 줄게. 같이 우리 중앙에서 정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시겠어요?
0: 이제 그거는 과연 생각이 있으실지
1: 아니 그러니까
0: 그거
1: 제안을
0: 전혀
1: 내가 누가
0: 네.
1: 하면
0: 물론 소신껏 발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명직이라는 것이 소신이 있을 수 있을까?
1: 있죠. 왜
0: 발언할 수
1: 없어요.
0: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뭐 그런
1: 제안 오면 무조건 받으세요.
0: 제가 이제 기득권 깨기를 계속 하겠다라는 그 킵고잉 하겠다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은 있어요.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모든 거라면은
1: 네.
0: 이몸 던져서 모든 걸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죠.
1: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님을 SNS상 팔로우해서 화제가 됐는데, 뭐 따로 연락이 왔다든지, 청와대 관계자가 뭐 연락이 왔다든지, 뭐 간접적으로 뭐 힘내라, 뭐 이러한 얘기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0: 그렇게
1: 있구나!
0: 간접적인 거는 제가 어느 기준까지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1: 네.
0: 팔로우 해주신 거 자체가
1: 네.
0: 저는 일단 그 SNS에 대한 소통의 대명사시잖아요. 모든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다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하실 정도로. 저는 김보미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팔로우 하시고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외롭게 투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들어준다라는 그런 토닥토닥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1: 아니,
0: 이렇게
1: 그러니까
0: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고 격려하고 막 그랬냐고요, 제 말은.
0: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이런 정도로만 네
1: 네, 있구나.
0: 간접적인
1: 간접적으로.
0: 격려를 해주셔서
1: 네.
0: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 정치는 하여튼 내 편이 많아지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0: 그쵸.
1: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최근에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0: 할말 너무 많은데
1: 그쵸?
0: 네
1: 왜 늦게 오셨어요?
0: 제가 시골지가 상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고요. 시간상,
0: 네.
1: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한번 저희 뉴스명 나오셔가지고, 못다한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0: 네,
1: 들고요.
0: 꼭이요.
1: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김보미에 대해서 어필 한번 해주세요.
0: 네, 일단 제가 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홍대에 가서 이렇게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청년이 제언하는 마음으로 12가지 이렇게 민주당을 갈아엎자 대전한
1: 네.
0: 선언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그 하나하나 조금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당원 주권이라고 생각하면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을
1: 네.
0: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개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게 정말 이 국회의원분들 지도부 못지않게 변하지 않는 소위 저희 청년들이 말할 때는 공무원 철밥통보다 더한 철밥통이 당직자 카르텔 철밥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희 민주당 사무처 그런 당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서 겪은 사례도 너무 많아요. 썰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짧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앞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는 그런 역할을 제가 끝까지 킵고잉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이상 당찬 뽀미언니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9: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 무더위와 장마가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 10에서 60mm가 예상이 됩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4.4도를 가리키는데 한낮에 서울이 28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여의 2교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길게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단 수서로도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강찬호 위원님 확 겁을 줘가지고 네. 지금 엄청 쫄아있어요. 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네, 그리고 저희 영혼의 단짝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김보미 후보님 네. 정말 멀리서
4: 오셔가지고
0: 오셨는데 2시간 넘게 걸리셨대요, 아침에. 예. 좀 아쉬워가지고 네. 앞에 한 10분 정도 같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나눠보고 뒷얘기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할게요. 김보미 후보님 네. 저 송영길 후보에게 후보 자격 막 좀 얘기하셨다가 된통 호통 들으셨다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5: 조금 뭐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네. 네. 네, 당혹스럽기도 한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네. 제가 사람을 비교하고 이제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그런 자격이 자격. 네. 네.
5: 그런 그 과정에 그런 불공정을 이제 지적하고 평가한 건데 좀 그 부분이 왜곡돼서 이렇게 전달되고 퍼져서 제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질책도. 네.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또 호통 치시고 고함 치셔서 저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사과를 좀 요청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0: 사과하셨어요? 안
5: 하셨어요? 사과는 안 하셨습니다.
0: 안 하셨어요?
5: 네.
0: 지금까지도 어떤 뭐 연락이 와가지고
5: 네.
0: 아니 내 그 미안해 뭐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건 없었어요?
5: 네, 아직은 그런 말씀이 없어서 제가 이 전당대회가 아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0: 네.
5: 토론회가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이 기타금 구하느라고 얼마나 소위 이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동영상 촬영에 그 7분
0: 그러네요.
5: 이렇게 주어지고 그 후보들과

0: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전무한 거예요. 뭐
1: 네.
0: 토론회가 일단 일절 없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토론하고 좀 이야기 나누면 이런 좀 오해가 쌓이지 않지 않나. 좀 시원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1: 네.
0: 이러한 자리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룰도 정말 조금 많이 개편이 돼야
1: 토론회는
0: 되지 않나.
1: 예비후보들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0: 지금 이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이 고작 4일인 거예요. 그럼
1: 그러네요.
0: 후원회 만드는데 거의 하루,
1: 맞아요.
0: 동구하는데 하루, 그럼 고작 이틀인데.
1: 네.
0: 그래도 후원금 계좌 오픈하고
1: 네.
0: 조금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드디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에서야?
0: 네, 이제 오늘
1: 아이고.
0: 마지막 날인데,
1: 네.
0: 이제 그래도 오늘 중앙위원분들에게 문자 보낼 여력은 조금 생겨서
1: 네.
0: 이제 오늘 끝나고 바로 문자, 단체 문자 발송하려고 하고
1: 서소장님,
2: 있습니다.
1: 이렇게 좀 젊은 정치인에게 이렇게 좀 지도자급의 인사가 호통치고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면 안 되죠.
1: 안 돼요?
2: 그게 호통으로 느끼게끔 좀 어떤 발언을 했다면 그거는 조금은 좀 과했다. 목소리가 큰 거와 호통은 좀 다른 문제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자근자근 얘기하거나 좀더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속이 상했다 하더라도 뭐좀더 분발해서 나를 좀 이렇게 욕여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걸로.
1: 민주당 당원이시죠?
2: 오래된 당원이죠.
1: 오랜 당원이죠. 그럼
2: 예.
1: 조금 위로나 좀 대신 사과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2: 속상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1: 아니에요?
2: 저는 김부미 후보가 던진 이 민주당의 청년 정치에 대한 어떤 화두들,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의미 있다고 봐요. 이게
1: 그렇죠.
2: 23일 오늘의 결과를 다 떠나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사실 세대 교체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공히 공감하는 것이고, 기타 큰 문제도 제가 파편적인 문제지만, 사실 청년이란 이 화두에서 실질상 기타 급 문제는 그건 피부에 와닿는 청년들의 큰 고민이에요. 1,000만 원 작은 돈
1: 작은 돈
2: 아니거든요.
1: 아니죠.
2: 사실 보면은 왜 당은 청년들에게 투자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저는 그 기업도 신입사원들한테 수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인재를 키워요. 근데 청년 정치인들한테 투자를 해야죠.
1: 그렇죠.
2: 그게 그냥 마음만 투자하지 말고 돈도 투자해라라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 선거부터는 청년들 기타금은 그냥 무료로. 왜 마이크 뺏어가.
1: 마이크 뺏어. 왜 진짜.
3: 나도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두 마디 하셔도
3: 아니,
1: 돼요.
3: 아니 저는 저 김보미 이번에 후보님이 화염 언제까지 화염병 짱돌 가지고
1: 강렬했어요.
3: 정말 너무 그거 정말 딱두 글자 이 다섯 글자가 우리 청년의 가슴을 후벼팠는데 저의 가슴도 후벼팠습니다. 왜 그러냐?
1: 뭐 궁금한 거
3: 아니 저는 아니 궁금한 것보다 지금 보니까 나 89년생이시잖아요. 제가 6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지금 21살 차이고 옛날로 치면 아버지와 딸뻘이에요. 옛날엔 20대 초반에
1: 그렇죠.
3: 나왔으니까 그럼 아버지하고 딸뻘인데 저희 둘다 지금 그 바로 오늘 지금 이제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다 지휘 받았어요. 저는 그때 대학 87년에 대학생이었는데 87 6월 항쟁 때 제가 바로 그분들 다 그때 전대협이고 그분들 지휘를 받아가지고 저도 명동 나가서 저는 뭐 돌까지는 못 던졌지만 독재타도 호언철폐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뻘 시대에 지휘했던 사람, 아버지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지금 딸 지금 세대에 지금 민주당을 또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여전히
1: 그러네요.
3: 무려 지금 그러니까
1: 호통도
3: 87년부터 지금
1: 치고.
3: 87년부터 치면요. 지금 40년을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좌파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나라를 지배하는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40년을. 지금 아버지하고 딸이 다 저는 형님들이고 저분들한테 저 우리 김보민 후보한테는 대선배이자 이제 대표급들 건데 똑같이 지배받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세상에 이런 기막힌 화염병 짱돌의 지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 네.
1: 김보미 후보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낙연계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과거 파묘.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의 가치 철학. 당신 이어갈 수 있어? 공격 많이 하던데 해명하세요.
0: 일단 이낙연계는 확실히 아니라고 제발 선을 긋고 싶은 게 뭐냐면요.
1: 사진 찍었잖아요. 아침.
0: 제가 사진을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여성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지사님이 상을 주는 여성 기업인 행사에 와서 상을 주시는 사진인데 단독 사진도 아니고 다른 분들과 사진을 같이 찍은 거예요. 여성 기업인으로 제가 거기서도 여성 벤처협회에서 막내로 의자 나르고 커피 타고 고생했다고 상 챙겨주시잖아요. 막내들.
1: 네.
0: 거기서 이제 상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3년째 지금 민주당이 정치를 하면서 당대표님이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계파를 껴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계파를 지금까지 껴줬냐고요. 네. 청년이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 기득권 안에 뭐 씌워주기나 했습니까? 들러리로 이용만.

0: 했지.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당대표 시절에 제가 억울하게 제명을 당했습니다. 소명기에도 없이 그냥 가차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제명을 당했습니다. 정치 생명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끝났다가 이재명 그 대통령님 당대표 시절에 제가 사면 받아서 복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낙연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무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런 이 계기로 물론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제가 출마 이유가 뭐 상대 후보 대신해서 이렇게 지적해주면 우쭈쭈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면 제가 좋다고 거기서 춤추면서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전 누구의 당선을 돕고 뭐 당락을 뭐 떨어뜨리고 이러한 똘마니로 제가 출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증명이 돼서 너무 저는 오히려 이 비난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1: 김준일 평론가님, 뭐 우리 김보미 후보의 등장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2: 뭐 이낙연 뭐그 얘기는 오선 국회의원 호남을 대표하는 분이 이낙연 그전 총리였고 전남 도지사하고 총리까지 했는데 당대표도 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뭐 찍은 사진도
1: 맞아요.
2: 있고 그래서 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개파해서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해라 민주당.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민주당이 관료제에 포획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1: 뭔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제가 했는데 민주당은 선거 기계가 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르고 요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돼 가지고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2002년에 대선 경선 그때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해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후보가 몇명 나왔는지 아세요?
1: 몰라요.
2: 7명 나왔습니다. 7명이 나왔고 그중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노무현이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왜 3명을 예비경선을 통해서 3명만 남겨야 되는지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다. 선호투표제를 하더라도 5명, 6명이 올라와 있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 맞는 거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투표에서 2등한 사람이 2위 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뒤집는 게 선호투표제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거를 3명만 남겨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가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3명만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관료제가 됐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한번 다시 이 당대표 선거도 역동성을 위해서 경선의 역동성과 당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보미 후보님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김보미 후보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586, 686, 786 이제 이 세대하고 끝낸다라기보다는 공정하게 경쟁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1: 그럼 제가 김보미 후보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의 등장과 뭐이 정권 뭐 실패할 거야, 뭐 실패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어물쩐 썩은내 막 이렇게 저주 섞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제 뭐 누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건 자유죠. 근데 이제 왜 지금인가라는 게좀 의구심이 되고 진정성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1: 비유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0: 아니
1: 비유.
0: 비유도 지금 와서 와닿지 않고 저는 지금 선거 개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끼고 있고요. 전당대회
1: 누구를 위한
0: 앞두고.
1: 선거 개입이라고 보세요?
0: 제가 뭐 특정 후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1: 정청래 후보지 뭐.
0: 노코멘트 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왜이 시기에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지 그러면 전화를 안 했다는 서운하다는 말씀도 하시지 마시지. 좀 본인의 그 진위가 몹시 왜곡되고 있어서 와닿지 않는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또 선거를 또 흔드시는지 좀 아니 청년이 왜 기탁금 내고 지금 4일밖에 이렇게 못 뛰는지 그런 것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제 사진 한장한장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분들과 사진 안 찍은 게 없어요. 맨날 청년 들러리로 나가는데 사진 안 찍겠습니까?
1: 찍어야죠.
0: 사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정청래 지금 후보님과 찍은 사진도 겁나 많습니다.
1: 겁나 그럼
0: 네,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1: 올려불어 그냥.
0: 네, 다 올려불어 해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고 그 수많은 분들하고 다 찍어서 올려져 있는 것인데 그 사진 파묘하고 개파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제가 공약을 지금 뭐 5대 분야 25개 정책 공약에다가 덧붙여서 뭐 민주당 대전환 선언 지금 12개 그 선언을 어제 하고 왔는데 제 정책 좀 파묘해 주세요. 좀 후보들의 정책을 파묘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3: 알겠습니다.
0: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3: 가시기 전에 저도 마지막 하나만
0: 하세요,
3: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제일 눈길 끈것 중에 하나가 전남 강진의 정청래 후보 이제 그때는 대표가 갔는데 상여까지 등장하고 거기 뭐 강진 사위라는데 처갓집 오지 마소 막 이런 것까지 됐어요. 그때 굉장히 그래서 호남 지역 공천에 말썽과 시비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무소속 후보가 막 당선되는 파란도 있고 근데 정청래 상여까지 그렇게 등장하게 된 강진군 또 의회 의장 하셨으니까 강진에서 그런 또 상여가 등장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네.
0: 제가 지난 경선에서 네. 불공정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고 목도한 제가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총선을 승리하고 대선도 이어갈 수 있다. 네. 이대로 가면 폭망이다. 다 망하고 다 죽는다라는 네. 게 제 기조였거든요. 네. 이제 뭐 물론 이제 결과가 보여주다시피 불공정했고요. 그래서 무소속 뭐 저희 군수가 당선됐고 뭐 도의원, 군의원 할 것 없이 싸그리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3: 왜 그런데 그런 그 공천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요? 그러니까
0: 지금 이게 다 지금 자기 사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공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경선의 불공정이 지금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당대표 경선에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검증하지도 않은 그런 불법 당원들이 지금 당대표까지 뽑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거를 이틀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전에. 제가 그것도 기자회견했어요. 아니 지금 면접 보는데 기준도 말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돈은 어떻게 구하냐. 말을 해줘야지 미리 구하지. 이런 거 기자회견하고 그날 밤에 이제 공지가 떴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당원 당규에 원래는 명시가 돼 있어요. 30일 전에 이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당원 당규를 또 윤석열 똑같아요. 윤석열 검찰과 시행령 바꾼 것처럼 구치를 신설해가지고 또 바꿨단 말이에요. 당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네. 중앙위원 투표로. 네. 아니 당원당규를 이렇게 맨날 당원당규를 맨날 바꾸면서 무슨 당원당규 당연한 거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에 맞춰서 입맛대로 바꾸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 룰을 정하면 바꾸지 말아야죠. 근데 이미 출전을 하고 했는데 맨날 바뀌잖아요. 수시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막 밤에 막 최고위도 열고 이런 불공정의 사례를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은 못 해주고 호통치고 그렇게 고함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김부미 후보님 너무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정말 이번 전당대회 때 좋은 성과 이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내드릴까요?
4: 네.
1: 네.
4: 네.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4: 시청자 타셔야 돼요.
1: 자리 이쪽으로 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보미 의원님과 얘기 나눴고 강찬호 의원님, 네. 어떠세요? 이렇게 좀 얘기 나눠보니까.
3: 아유, 저 그 연설 때 아주 그냥 반했는데 네. 역시 직접 보니까 네. 더 훅 빠지게 되네요.
1: 아, 그래요?
3: 네, 아니 정말 아니 사실은 근데 이런 이분의 말씀은 네. 그냥 일반적인 말씀들이거든요.
1: 상식적인.
3: 네,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그 아주 그 드물게 네. 정말 간만에 들어보는 시원한 소리다라고 하는 네. 이런 현실 자체가 서글픕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철파 대담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미디어 토마토가 네. 여론조사를 낸 게 있어요. 당대표 후보 진보층에서 정청래 42.7, 김민석 27.3,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39.4, 김민석 37.5, 송영길 14.2 이렇게 좀 나왔어요. 지난번하고 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김민석 후보는 좀 하락 추세, 정청래 후보는 좀 상승 추세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네. 서영주 소장님 분석해 주세요.
5: 네. 뭐 일단은 전통적으로 선거에서 네거티브하는 쪽은 길게 봤을 때는 재미를 못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김민석 후보가 일강 구도를 선점하고 있는 여론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비슷한 걸 하는 것처럼 보여요.
1: 김민석 후보가 네거티브
5: 그렇죠.
1: 한다?
5: 그다음에
1: 신천지 뭐 이런
5: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언더독 그냥 동정심 유발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구도 자체가 지금 점차 동정론에 힘입어서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표가 가고 있지 않냐.
1: 그래요?
5: 저는 그런 흐름은 잡혔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두 분이 네거티브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그냥 문제제기는 하되. 그러니까 조금 더 비정 경쟁으로 본인들이 좀 끌고 나와야 될 상황에 이르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이 흐름 자체가 크게 뭐 저는 뭐 대세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 건
1: 왜요?
5: 오늘 컷오프예요.
1: 네.
5: 그러니까 오늘 이제 3명,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14명에서 8명으로 최고위원 갈라지고 당대표는 5명에서 3명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이 구도가 완성이 된 뒤에 여론조사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죠.
1: 아니, 그다음에 흐름을 얘기...
5: 아니, 아니 그냥 흐름은 흐름이지만 이제 일기나게 말하자면은 그 예, 컷오프가 된 다음에는요 또 다시 재편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나 전체 흐름을 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이런 조사가 김민석 후보는 앞서는 건 있어도 송영길, 김민석 합산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삼자구도의 한계를 깨기에는
1: 이순희표
5: 어려울 것이다.
1: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네. 처음부터 정청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현실화된 것 같은데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2: 예, 뭐 이제 맥 수장님이 맥을 잘 짚어주셨고 말씀 안 한 거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 네.
2: 하나는 유시민 작가의 참전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요.
1: 아, 정청래 후보에게 예.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돼버렸다?
2: 그러니까 결집 효과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스탠스가 불만인 사람들.
1: 네.
2: 뭐 이를테면은 지금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한 사람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라는 단어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누가 봐도 정청래를 찍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어무전에서 썩은 냄새 나고 그거를 막으려면은 지금 일종의 반명 포지션이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돼 있는 정청래 후보한테 어느 정도 결집 효과가 있는 거 하나.
1: 네.
2: 또 하나가 보안 수사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미디어 토마토는 제가 이제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어제 나와 많이 화제가 됐던 KSOI 여론조사.
1: 네.
2: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읽어주시면 되고.
1: 네.
2: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45.1이 정청래, 29.5가 김민석, 10.6이 송영길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안 된다, 유지해. 그러니까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19.8이 정청래, 17.0이 김민석, 7.7이 송영길,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39.4. 그러니까 여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거나 진보 성향이 많은 거고
1: 네.
2: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도거나 아니면 국힘 지지층이거나 뭐 이런 거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이게 결집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1: 그러네요.
2: 이 이슈가 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가 어제
1: 맞아요.
2: 이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거 당론으로 이거 그러니까 당론이란 표현은 빨리 신속하게 이거 보안수사권 이거 수사기소 분리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1: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2: 예, 예, 예.
1: 강찬호 의원님 네네. 이게 이런 흐름이 강 의원님이 처음에 예측하셨던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면 좀 예상 외에요?
3: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물론 제가 확신을 가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니 현직 대통령 이제 프리미엄을 김민석 후보가 안고 있고 대통령 힘이란 건 무섭지만
1: 네.
3: 민주당이 원래 구주류, 원래 예. 민주당의 전통적 당원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 1년 동안에 1인 1표제라는 한마디로 친명들이 믿을 만한 중요한 기반인 그 대의원의 힘을 무려 17.5배를 빼버린 거야. 대의원 힘이 1이었다가 17.5분의 1로 확 줄어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1인 1표.
1: 네.
3: 이거를 결국 관철해냈잖아요.
1: 네.
3: 그다음 둘째는 이 네. 조국 당과의 정말 끊임없이 조국 당과 뭔가 플러팅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행동.
1: 아.
3: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저 최근에 3대 아젠다를 제시했어요.
1: 네.
3: 3대 아젠다 대응 제시했는데 그 말은 겉으로야 뭐 분열 세력 뭐 어쩌고 이런 거지만 본질은 뻔한 거거든. 첫째 신천지 유입 문제.
1: 네.
3: 그다음 이제 유시민 이거 손볼 거야.
1: 네.
3: 세 번째가 조국 당 이중당정 문제. 자 조국당 이중당정 문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나섰고 어제 측근 강덕구 의원도 제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조국당한테 난 제안하고 싶다. 우리 둘 다 당원 명부 다 까가지고 이중당 이중 저 명부 이중 등록된 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자. 이거 정말 제안하고 싶다 이래요.
1: 네.
3: 지금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냥 고스란히 정청래 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 서영주 소장님은 네. 그래도 네. 송영길 후보 표랑 김민석 후보 표 합치게 되면 그래도 당대표가 될
3: 그렇죠.
1: 거다.
3: 물론 이제 당연히 지금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근데
1: 네.
3: 물밑 흐름이란 건 모르는 거고
1: 네.
3: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전대까지 각종 상황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가 많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갈수록 이제 친명이 만약에 그 차기 당대표 되면은 공소 취소 밀어붙일 거다.
1: 아.
3: 근데 요거를 지금 누가 사실 제일 발목 잡고 있냐면요. 유시민이에요.
1: 맞아요.
3: 유시민 이분이 공소 취소 모임 보라 그랬어요. 완전히 무슨 헛짓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1: 맞아요.
3: 그다음 지금 이 여기도 가만히 보면 지금 당이 대통령 따라가선 안 된다. 어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된다. 대통령 따라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수처 취소 만약에 해주면 지지율 폭락해가지고 다음 총선 대선 다 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가 또 올라왔어.

0: 연임이야, 연임계. 지금 이게 연임까지도 지금 주창 지금 5.18을 전문에 넣자 는 걸 하더니 지금은 또 선관위 저거 감사 받게 하려고 저것도 선관위 지휘 변경하는 것도 개헌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1: 그거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반발심이 여기에
0: 그럼 그 연임 근데 연임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연임 제일 싫어할 사람들은 네. 국민의힘 이전에 네. 친청이라고 봐요. 비명들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혼나고 12대 4로 이긴 선거도 졌다고 하고 이 얼마나 지금 서름과 고통이 많아. 근데 연임을 해서 계속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1: 알겠습니다.
0: 그런 겁니다. 그래서
2: 이러한 반응
3: 제가 좀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KSOI 여론조사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25.7, 김민석 21.5, 송영길 8.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의 36.1, 그 정청래 32.6 이렇게 해서 오차범위 내려나왔는데
1: 맞아요.
3: 그러면은 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은 김민석이 조금 이제 수치가 높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 정청래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해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정청래 21.1, 김민석 6.7, 송영길 5.5, 이제 없다 52 이렇게 나오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61.1, 김민석 17.4, 송영길 0. 0% 나왔어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합당 바로 난 추진하겠다. 당원들 뜻 물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있는 건데 한번 바뀔 거라고 보고 이거는 지금 그 유시민 작가의 참전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강찬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 네.
3: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야 뭐 소위 이게 좀 속된 말로 아사무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임 얘기가 싹 퍼져 있어요. 이 지지자들한테는.
1: 그래요?
3: 예,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0: 연어가 아니고 연임이에요.
3: 그러니까 네. 공소 취소하면 안 된다. 연임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게 이 좀 민주당의 반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비이재명 이쪽 지지자들한테 퍼져 있는데 연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면 부칙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니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저희가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개헌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1: 네.
3: 이거는 헛된 망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허수아비를 지금 유시민이 사실상 때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네.
0: 저는 그렇게 안
1: 잠깐만.
0: 봅니다. 네, 한 가지 할게요. 법제처장부터가 거기에 대해서 팀이하게 얘기를 하면서 의심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건 알아야 됩니다.
1: 서 소장님 네. 이러한 분석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4: 그냥 소설 같은 거죠.
1: 소설이에요?
4: 네, 지금 집권 1년 2개월 차예요. 여기 유시민 씨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본인이 허상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 의도가 있겠죠. 저는 전당대회라고 봐요. 말씀한 대로 이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을 직결시키기 위한 표태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와 저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더독으로 엄청 뭐 두들겨 맞고 아 내가 막 다구리를 당한다고 하면서 나는 때리면 맞겠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동정표를 긁어 모으는 동안 유시민 작가는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 핍박받는 정청래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났어.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서사 같은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1: 네.
4: 근데 저는 사실 어물전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물전인지 저는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본인들의 그 민심의 척도라고 하는 딴지 나라가 어물전인지는 저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도 통해서 그 어물전의 그 위치와 냄새의 농도는 저는 가늠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연임 문제는요. 너무 빨라요.
1: 빨라요?
4: 그러니까 지금 2년 3년 차도 아니라
1: 네.
4: 지금 1년 막 지나서 2년 차에 국정 드랩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계속 그냥 너무 과몰입돼서 연임을 할 것이다 공소 취소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한 2년 차 3년 차 지나서
1: 근데 그건 민주당이
4: 그때 얘기도 되는
1: 거 아니에요?
4: 거고 아니가 자초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 취소는 이미 멈춰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할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이잖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임 문제는 완전히 뇌피셜이에요. 연임은 현실적으로도 헌법에 보장되지 않고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200석이 넘어야 민주당이 온전히 진보층 200석이 넘어야 이걸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걸 누가 해줘요 대한민국에서.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허상을 가지고 그냥 악마화를 시키거나 이게 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싸우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게 저는 국민의힘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0: 진보진영 내 빅스피커인 유시민씨라는 게 경악스러운 일이죠. 그게 전당대회 챔포까지 들어가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정말 이거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싶어요.
1: 유시민 씨의 오늘도 이제 뭐
0: 네.
1: 다른 방송 나오잖아요.
2: 예.
1: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를
2: 아,
1: 봤다라고 생각할
2: 그럼요.
1: 거니까.
2: 뭐 이거 또 괜히 그뭐 여론조사 해설해서 죄송한데 리얼미터 지난번 13일인가 그거부터 보세요. 거기 유시민 작가 발언 이후에 결국 제일 핵심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40대 이탈이잖아요.
1: 맞아요,
2: 4%
1: 맞아요,
2: 나갔잖아요.
1: 맞아요.
2: 그거 이탈하라고 그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서영준 의원은 이제 민주당 분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만
1: 네.
2: 결국 민주당이 자초한 거예요. 왜? 아, 그럼 대통령 말하면 돼요. 뭐 개헌 갖고서 제 연임하고 시비 거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거안 한다. 개헌은 5.18이라든가 정말 꼭 해야 되는 것만 할 거다. 이렇게 한마디만 말하면 돼. 안 하잖아요.
1: 아니, 또 갑자기 뜬금없이
2: 아니
1: 그냥.
2: 그러니까 저 언젠가 저왜 그러냐면 법제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 이건
1: 네.
0: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한테 서영준 너 사람 죽일 거지? 너 도둑질할 거지? 그러면은 그걸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2: 비유가 너무 나간 거고.
0: 아니 비유 나간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2: 그래요?
0: 그러니까 대통령은 연임에 대해서 헌법에 이미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뭘로 그거를 연임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해요. 마치 연임을 생각한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은 현실화돼서 딱 고차가 돼 있는데 마치 그것이 현실이 깨질 것처럼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부인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2: 최소한 그렇다면 법제처장이 앞으로 국회에 나와서 그런 질문 받을 때
1: 그
2: 법제처장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 그 얘기는
2: 네.
1: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뭐 어떠한
2: 이제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법제처장은 네. 아마 정리하셔야 될 거라고.
1: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3부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4부에서는 좀 신천지 얘기 조금만 더 하고
0: 신천지
3: 네. 오세훈 시장이 제일
0: 중요하잖아요. 오세훈 시장 중요하잖아요.
1: 아니 오세훈 시장 1심 유죄하고 신천지 오세훈 네. 시장 이거 당연히 해야죠.
0: 신천지는 별로.
3: 신천지는
0: 예, 이제 구천지
2: 같아. 신천지가 별로. 제가 신천지 얘기 해드릴게요. 취재할 게 있으니까.
1: 한 게 있어요? 네, 그럼 네. 신천지 얘기는 강찬우 의원님만 네. 하고 네. 오세훈 1심 유죄
2: 오세훈 얘기 그쪽만 하면 되겠네요.
1: 요거 하겠습니다.
2: 공평하게
1: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베르디.
5: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0: 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0: 대철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부에서 강찬호 위원께서 언급하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에 맨하탄님, YTN에 제안할게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패널들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응? 멋진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장성철만 혼자 넓게 쓰고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죄송해요. 아유, 피디님이 여기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1: 당대표는 넓게 써야지 그러면. 좋은 무례기들이 뭐 어떻게 당대표랑 같이 쓰고.
2: 저희가 지금 기타금도 안 내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그러운 당대표 어디 있습니까?
0: 저는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3: 저는 의자 하나 놔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2: 그럼요.
0: 스튜디오 이사를 위해서 YTN 라디오 100만 갑시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씨 얘기 좀 해요?
3: 뭐 살짝 하고 넘어가시죠.
0: 신천지?
3: 신천지는 우리 강찬호 위원께서 취재하셨다.
2: 지금 저 우리
0: 민주당 신천지
2: 이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를 계속 띄우는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정청래 이 후보가 만만치가 않고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쳐봤는데 의외로 견고하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이 견고한 지지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투표율이 높은 분들이에요. 반대로 지금 이 김민석 후보가 상대적으로도 소구해야 될 집단은 뉴 이재명이라든가
0: 그렇죠.
2: 전통 비교적 새로 유입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개파색이 얇고
0: 네.
2: 그리고 투표율도 낮을 가능성이 있어.
0: 네.
2: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결속력이 좀 결속이 느슨해.
2: 그러니까 지금 결집을 시키고 빨리 많이 나와야 돼. 여러분 안 나오시면 네. 제가 1등이지만 투표에서 투표율 낮으면 맞아요. 저분들은 똘똘 뭉쳐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 집니다. 자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신천지를 꺼낸 거라고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거 그냥 뭐 지금 뭐 많게는 뭐 지금 10만 명대 막 들어온다 이거야.
0: 그러니까.
2: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청래 자동 당선된다 그걸로 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오십시오. 투표자 투표 그날 눌러 주십시오.
0: 네.
2: 이거 하는다는 거야. 투표율 높이는 거.
0: 네.
2: 거기에 지금 신천지만한 소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공교롭게 신천지 막 저 김문석 후보가 맹공을 하는 시점에서 송영길 후보도 어저께 아침인가요? 그저께 밤 어저께 아침에 홍준표 선배랑 만났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직접 그쪽에 취재해 봤습니다.
0: 뭐래요?
2: 두 가지입니다.
0: 뭡니까?
2: 홍준표는 회고를 하는 거죠. 윤석열하고 자기하고 4년 전 경선했을 때 자기가 이름 밝히긴 그렇지만 한마디로 윤핵관 국민의힘 고위층이 이만희 만나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만희가 11만 명이

0: 우리 저 황교안 대표가 감방에서 나오는 순간 이만희 한 번만 만나주면 당원 수천 명 가입시켜주겠다.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소나무당 창단하라고 빚 많이 졌지 않느냐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1: 네.
0: 당연히 송영길 후보는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여야 가리지 않고 당원을 대규모 유입시켜주는 걸 조건으로 지금 본인들의 어떤 사적인 지금 이익을 챙기는
1: 그러네요.
0: 집단이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는데 뭐 진위 여부에 한번 보겠지만 이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신천지 공세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1: 서소장님, 이게
2: 네.
1: 김민석 후보가 꺼냈잖아요.
2: 네네.
1: 좀 도움이 될까요? 김민석 후보에게?
2: 일단은 뭐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
1: 실이 많아요?
2: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슈를 꺼냈는데 이게 인물에게 주는 타격감보다는 당 전체에 주는 안 좋은 이 소재예요.
1: 네.
2: 예를 들면 신천지 문제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흔들기 시작하면 당사 압수수색 당해야 돼요.
1: 네.
2: 수사 대상이 돼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중당적인 문제는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인데 이건 신천지의 개입설 부분들이 전 지도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묵인화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전 어떤 정치인들이 신천지와 손을 잡고 우리 당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뭐 어떤 그안 좋은 영향을 주려고 했다든지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에 큰 영향에 있어서 좋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 네.
2: 신천지 이슈는 저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의 근거만 제시하고
1: 네.
2: 저는 이중당정 문제를 정리하는 부분으로 제도 개선 딱 거기까지만 김민석 후보가 하셨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우리 살펴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명태윤 씨 관련해서 1심에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준희 평론가님,
3: 예.
1: 좀뭐 설명해 주시고 뭐 어떠신지.
3: 일단 이 정치자금법의 이제 형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
3: 어제 이제 판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징역 뭐 이제 참작할 이유가 있어서 징역형을 살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벌금을 풀로 때린 거예요.
1: 그러네요.
3: 1,000만 원까지
1: 진짜.
3: 때릴 수 있는데 1,000만 원 때렸다라는 거는 이게 그 판사도 얘기했지만 죄질이 굉장히 안
1: 안
3: 좋다라고
1: 좋다.
3: 이제 판사가 본 거고 처음부터 이법 쪽에서 나온 거는 이거는 정치자금법에 그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거는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죄가 나오든지
1: 맞아요.
3: 아니면은 세게 나오든지 둘
1: 맞아요.
3: 중에 하나지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이 사안이고 검찰과 특검 구형도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생중계까지 재판부가 한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물론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이미 있었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재판부에서 그 재판 판결문 그 설명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명태균의 증언만으로 된건 아니다.
1: 아니에요?
3: 그러니까
1: 다른
3: 예를
1: 증거가 있어요?
3: 들면은 김한정 씨가 내가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후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돈을 대신 준 거야라고 말을 안 했죠.
1: 네.
3: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판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봤어요.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10개를 했어요. 그중에서 5개만 인정을 했습니다. 1, 2, 3, 4, 6은 인정. 5, 7, 8, 90은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한 이유를 보면은 이거를 의뢰를 한게 오세훈이 했는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는지 아니면 뭐 여의도 연구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했는지 뭐 오세훈이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서 그거를 배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가장 이제 핵심이 된게 뭐냐면은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줘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2월 5일 날 550만 원, 2월 18일 날 550만 원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 오세훈 시장 측의 얘기는 뭐였냐면은 강천원 정무부시장하고 명태균하고 싸웠어요. 계속 그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김한정이 이거를 보고 명태균을 달래기 위해 이쪽하고 상의도 없이 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김한정 후원자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휴가가 있었어요, 그때. 보지를 못했어요, 이 싸우는 장면을. 그리고 실제 명태균하고 김한정하고 얼굴을 대면을 처음 한게

0: 6월 21일이에요. 2월 1일 날 1,000만 원 입금하고 20일 뒤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입금을 한다? 싸우는 거를 보지도 못했고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태균한테 처음 만나자고 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2021년 1월 8일 날 전화번호 받은 다음에 1월 20일 날 만나고 그다음에 1월 22일 날첫 비공표 여론조사하고 23일 날 다시 오세훈 명태균이 만나 설명하고 25일 날 다시 여론조사하고 27일 날 다시 만나고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는 돈 대납한 것까지 이거는 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1: 명확한 지시나 뭐 승인 이런 거가 없더라도 그러한 정황적인 증거만 봐도 대납을 확실하게 판단을 한 거네요.
0: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1,000만 원을
1: 그러냐?
0: 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20일 뒤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싸우는 장면을 직접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항소심 가서도 만만치 않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1: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물론 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그 김한정 씨 본인이 어쨌든 간에 강전 부시장이 1월 30일 날 명태균과 싸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꼭 현장에 있어 갖고 눈앞에서 봐야 그것을 가지고서는 바로 그렇게 했다고까지 그 단정할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게 더좀더 설득력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저 요세훈 쪽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김한정 씨가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싸웠다 그런 얘기 전언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좀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심에서 좀더 명료하게 정말 그 지금 우리 김준일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런 정황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오세훈이 그냥 했을 것이다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갖고서 좀더 굉장히 정교한 법리 다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2: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한데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 중에서 그걸 제대로 지금 다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 맞아요.
2: 판사도 결국은 지금 볼 때는 정황을 가지고 원론적으로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심 판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따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 하나만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서영 교수장님 말씀하세요. 판사가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명태균 씨의 증언을 갖고 아까도 뭐 정황적인 증거는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씨 말을 믿고 이렇게 1,000만 원 유죄를 뗄수 있느냐라는 비판과 반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가 감안을 한 거죠.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하고
0: 이런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1: 네.
0: 이거는 이제 대납을 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한정 씨가 돈을 2월 1일 날 꽂았고 여론조사를 처음 받아본 거는 2월 17일인데 그 전에 여론조사를 다 받아본 거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샘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샘플을 줄여라 이렇게 상의를 한 것도 강철원 정무부시장이고 뭐 이런 거를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은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를 내가 받아볼 생각은 전혀
1: 없어?
0: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돈만 준
0: 이거
1: 거야?
0: 돈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줬겠냐. 그러니까 선의로 줬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전혀 상의도 없었다. 근데 앞뒤에 맥락을 봤을 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무죄 나올 가능성 2심에서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판사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 그러니까 맞아요.
0: 판사 복불복이 너무 저는 크다라는 우려가 있지만은 1심 판사가 명태규만의 얘기만 듣고 한건 아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이거를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1: 제가 화요일 날 대단히 유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 사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언론 보도 보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증거로만 입각해서 판단을 하면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정황적인 증거라든지 그분이 한 얘기가 똑같아. 김준일 평론가니라. 판사에 따라 달라가지고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영주 소장님, 어제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들은 증거로 나온 거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다. 만났죠. 그 증거예요. 만나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느냐? 했죠.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17일부터 21일까지 쭉 하고 미래연구소라는 곳이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안 돌리다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부터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사 공으로 돌릴 수는 없죠. 돈을 받는다는 어떤 확답이 있어야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 여론조사의 첫 출발점이라는 게 증거라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태균 씨 연락처를 물어본 녹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증거예요. 이런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이 등장인물이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명태균 씨와 직접 거래를 했느냐라는 얘기인데,
1: 네.
3: 아니죠. 하지만 명태균 씨는 직접 거래했다라고 주장하죠.
1: 네.
3: 근데 그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서 그걸 정황이라 보지만, 최소한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이 캠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강철원 씨가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샘플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들, 언론사를 넣고 말고 하는 여론조사에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들은 오세훈 시장과 이미 여론조사에 대해서 흐름 속에 같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원정 씨는 따로죠. 돈은 누가 냈느냐. 원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관여된 건 직접 본인이 내야 됩니다. 캠프에서.
1: 맞아요.
3: 근데 그걸 안 내고 제주도였던 김한정 씨가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돈 보내 하니까 돈을 보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3자가 돈을 대신 내줬다. 이게 큰 재판에 있어서 줄기예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황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피고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 녹취와 관련성들의 대화들을 다 종합해서 판결을 내린 거라서, 저는 뭐 천만 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 가서 크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다.
1: 네. 알겠습니다.
3: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김주일 평론가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좀 정치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예.
0: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1: 열심히요?
0: 그럼요. 예, 예. 오히려 본인은 무죄고 예. 이거는 정치적 판결이고 예. 명태균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본 판사가 문제다. 예. 뭐 직접 존중은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위축되면은 오히려 뭐 있는 거 아니야?
1: 그렇지.
0: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거에 이 판결의 후폭풍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네.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1: 누구예요?
0: 1번 장동혁.
1: 아.
0: 최근에 윤상현 의원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당대표도 없애야 된다 막 이러면서 또 오세훈 시장이 막 공격도 하고 그랬잖아요.
1: 네.
0: 일단 장동혁이 그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왜 5선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1: 네.
0: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견제했잖아요.
1: 네.
0: 알턴이가 빠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1: 네.
0: 한동훈계는 어쨌든 이쪽은 개파색이 너무 세서 이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약간 무마가 되는 게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게 진짜 뼈 아팠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힘이 빠진 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길게 보면 한동훈이죠. 왜냐하면 대권 경쟁 가도 에서 한 명의 유력한 후보가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은, 만약에 확정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누군가가 될지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혹은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뭐 그게 박주민이 될지 나경원이 될지 누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재밌어진 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뽑히잖아요. 총선 공천하기 전에 이게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판결이 되면은 모의고사 치르는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1: 그러네요.
0: 이게 그러면은 이번에 뽑힌 당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가 진다? 그러면 중도 사퇴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졌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1: 그러네.
0: 이게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 그러네요.
0: 예.
1: 하여튼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찬호 의원님, 서영육 시장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3: 네.
1: 아쉽네요.
3: 네. 네. 네.
1: 신천지 얘기 안 할 걸 그랬네.
3: 아 그러니까 신천지 이제 구천지야.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찐철파 세 분 치열한 토론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마칠게요.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큐.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네, 오늘 뉴스 명당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100만을 위해서 Y10 라디오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푸짐한 선물과 함께 YTN 경제라디오 이름 공모전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돌아올게요. 뉴바 안녕히 계세요.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110만 용인 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0: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덥겠는데요. 낮 기온이 광주는 34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겠고 비가 내리는 서울은 28도가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소 출근길보다도 정체가 조금 긴 편인데요. 모두 앞에 18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노우지에서 송내까지 정체가 되고요. 장수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고 이후로는 도리에서 시흥휴게소,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기에서 청계터널까지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월곡램프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합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었다며 다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재판부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면서 증거도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판결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 금융, 세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전문가 30명, 협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유명 유튜버, 일반 국민까지 모두 140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토의가 활발한 공인중개사와 맘카페 운영진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 1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GDP에 대한 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4% 늘었고 수입도 기계장비와 자동차 등이 늘어 0.8%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가 늘어 0.2% 증가했고 건설 투자는 토목 건설이 줄면서 0.2% 감소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4%, 정부 소비는 0.2% 늘었고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3.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제도가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생산직으로 이루어진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어제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사측과 집중 실무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날 사무직 노조도 사측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중교섭은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노사가 성과급 등 주요 안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시작된 본교섭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의무 지급하는 방안 등 성과급과 관련한 새로운 안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